0: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1: Plane ticket? 아, change?
0: Could you change them?
1: 오케이.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0: Okay.
1: 아, but. Okay, but. 저기 뭐지? pay more money.
0: Pay more?
1: Yeah.
0: More money?
1: More money.
0: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1: Hotel?
0: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1: Have to pay?
0: For the hotel?
1: 아, 돈 냈냐고?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0: 그러니까 no? Oh, no? You didn't have to pay. Oh, good.
1: No. 방, room is smaller than before.
0: And you have to pay more money for the tickets. 아이고.
1: 어머.
2: 세상에나 마상에나.
1: 안 가고 말지.
2: 그러니까 안 가고 네. 말지. 둘이 대화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은 근데 조금 죄송하기도 합니다. 문장이 좀 오늘 길기는 해요.
1: 너무 지켜주시고요. 예. 지금 뭐 중단하고 싶었는데 겨우 참았어요.
2: 하지만 예. 항상 견딜 수 있는 만큼 네.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제가 드립니다.
1: 오늘 그러면. 끝날 무렵엔 웃을 수 있겠죠.
2: 오, 그럼요. 네. 이 정도를 해야 여러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요.
1: 아, 그럼요.
2: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4: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3: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4: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2: 자, 비행기 티켓을 변경할 수 있었어?
1: 오!
2: 라고 물어본 거예요.
1: Were you able to, the plane tickets? 인데요. Be able to가 지금 저기 질문이 돼가지고 worry 앞에 나온 것 같아요.
2: Okay.
1: 맞죠?
2: 어,
1: 예. 그래서 할 수 있었어?
2: 네.
1: 라는 질문이 됐고 plane ticket을 변경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은 바꾸는 거니까 change.
2: change. Yes.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이미 좀 맡길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티켓 change 할 수 있었냐? 정답 맞습니다.
1: Yeah.
2: Alright, so change는 바꾸다, 변경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죠. 자, 근데 강세를 A에 세게 줘서
1: 네.
2: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change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change, change. 마지막에 입 모양은 모으고 발음을 하는데 내려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1: 네.
2: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강세 주고요. Change, change,
1: change,
2: 우.
1: change.
2: 와, 확실히 오.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와.
2: 네, 슬기 씨도 원래 발음이 괜찮은 편인데 이 GE로 끝나는 거가 조금 서툴렀거든요.
1: 저 무조건 그냥 change로 네. 그냥 네, 편하게 얘기했는데
2: 그리고 트레이닝을 시켜도 여전히 발음이 잘못 세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1: 어려운 부분이죠.
2: 결국 사실. 발음도 반복입니다.
1: 네.
2: So, change. Alright. 자, 여기서 오늘 핵심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1: 네.
2: 오늘 좀 감을 얻어간다는 느낌으로 자, 지금 이렇게 가져올게요. 비동사 able to 아마 문법 책에서 한 번쯤은 본 적 있을 겁니다.
1: 많이 봤어요.
2: Right. Be able to 원래 able이라고 하는 거 possible
1: 할
2: 이런 식으로
1: 있는.
2: 할 수 있는이라는 네. 뜻이거든요. 자, be able to 하고 동사 원형을 넣으면 그 동사 원형을 할 수 있다.
1: 어허.
2: 결국에는 can과 똑같아집니다. 할 수 있다라는 느낌에서는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는 현재형에서는
1: 예.
2: 문제가 없어요. Can 같은 경우에 I can do it. I can do it. 근데 나 할 수 있었어. 와, 그거 내가 해냈어 그날. 할 때 can의 과거 뭐예요?
1: Could.
2: 그렇다고 I could do it 이렇게 못 씁니다.
1: 네.
2: Can의 과거는 could가 아니에요.
1: 그쵸.
2: 해냈다라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활용을 해야 돼요.
1: 오.
2: 그래서 I am able to 이게 아니라 I was able to.
1: 아, 비동사를 과거로 바꾸면서
2: That's right. 네. 자,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요거 한번 봐 주세요.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0: 해볼게요.
1: 네.
0: I was able to get an A. 그렇죠? 이거는 자 아까 전에 be able to가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비동사 그냥 과거로 바꾼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바꾸면 I was able to get an A.
1: A.
0: 어, 내가 A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성공했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예요?
1: We were able to get a discount.
0: 그러면 과거형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인을 받아낼 수가 있었다고.
1: 야, 이런 식으로 와. 말하는 걸 보면 한 50% 이상 받았어요.
0: 어, 그렇죠. 네. 엄청나게 뭔가
1: 많이 받으셨네.
0: 니고시에이트를 한 다음에 아, 우리는 디스카운트를 get 할 수가 있었어. 해냈다. 이렇게 과거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1: 네.
0: can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됩니다. can은 어, can을 그냥 could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면 의미가 달라져요.
1: 어떻게 달라져요?
0: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1: 예.
0: 이건 때에 따라 다른데요. I could get a discount 이렇게 하게 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1: 아 맞아.
0: 예.
1: 약간 should 쪽으로 가는 거죠.
0: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
1: 아.
0: 그래서 확신이 떨어지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근데 왜 can의 can의 과거는 could라고 네. 우리는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0: 자, can의 과거형 모양은 could가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어, can의 과거형이 뭐예요? 그러면 could예요라고 저는 말은 해요.
1: 네.
0: 모양상은 맞으니까요. can의 과거형 모양은 could인데 다만 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었다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 야,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어려워요.
0: 헷갈릴 수
1: 네.
0: 있어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반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다는 can 혹은 I am able to 이렇게 아무거나 써도 괜찮은데
1: yeah.
0: 과거형으로 내가 일회성으로 해냈다, 할 수 있었다 라고 쓸 때는 could가 아니라 was able to, were able to 얘를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그런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be able to가 조금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한 번에 그냥 넘어가기는 헷갈릴 것 같아서요. 자, 보세요. can 현재형으로 썼죠?
1: 네.
0: I can move. 이게 뭐예요?
1: 나 움직일 수 있어.
0: 움직일 수 있어. I am able to move.
1: 나 말이에요? 움직일 수 있어.
0: 어? 둘 다 된다고 했었잖아요, 현재형에서.
1: 네, 네, 네.
0: 자, 근데 I could move. 이거 돼요?
1: 나 움직일지도 몰라.
0: 어, 그죠. I could move.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몰라.
1: 아,
0: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얘는
1: 의미가 달라지죠.
0: 과거에 내가 움직일 수 있었다. 아, 다행이다, 그날.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구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1: 에,
0: 어, 내가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었어. 이렇게 과거형을 쓸 때 얘 안 된다.
1: 안 돼요.
0: 그때는 I was able to move. 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1: 아, 그러게요.
0: It's okay. 그럼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과거를 물어봤죠.
1: 예.
0: 그래서 여기서 어, can의 과거 써야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Could you? 이러면 안 되죠.
1: 안 돼요.
0: 그러면 보세요. Could you change? 이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1: 혹시 바꿔줄 수 있어요?
0: 그렇죠.
1: 어.
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1: 오.
0: You got it?
1: 네.
0: Alright. So, 틀려도 되니까 여러분 댁에서 연습을 좀 많이, 예문을 많이 써보세요.
1: 그러게요.
0: Okay.
1: 네,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네요.
0: That's right. So,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과거에 그게 가능했냐, 해냈냐. 사실은 be able to, 그리고 can. 아, 이거가 과거로 변하면서 뭐 예외 상황도 있고 기타 등등 많아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거 한두 시간 걸릴 겁니다.
1: 아, 시간이 향정적이
0: 네,
1: 아쉽네요.
0: 그래서 핵심적인 걸 제가 잡아 드린 겁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읽어 볼게요.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1: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0: 아, 근데 다행히도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하지만 바꾸는 거 가능은 했네요.
1: 아.
0: 그래도 자리가 있었던 거죠.
1: 그쵸.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0: charge한 게 뭐예요?
1: charge는 그 약간 거스름돈 아닌가요?
0: 아, 그건 change죠.
1: 아, change예요.
0: 아, change죠? 아,
1: 같은 ch 돌림이라.
0: 아, 다 ch 돌림.
1: 예, 그 같은 성씨라 좀 헷갈리네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어, charge는 청구하다.
0: yes.
1: 아, 나에게 청구했어.
0: 뭐를요?
1: An extra 요금. 엑스트라가 추가잖아요. 그럼 요금은 지금 사실 뭐 머니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좁으니까 페이로 가야 되겠다. 예. Yeah. 너무 좁아요.
0: 엑스트라 페이를 charge 한다는 말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 들어보긴 했다만.
1: 왜요? 페이? 어, 그래요?
0: 페이는 요금이라는 뜻은 아니죠. 이거는 뭐 지불금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뭘 써야 되냐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 100% 아실 거예요.
1: 뭐지? 아!
0: Fee. Fee를 아, 내야 된다.
1: 알아요. 왜냐면 parking fee. 주차
0: yes,
1: 요금.
0: Fees 같은 네. 거. That's right. So, fee는 요금 혹은 수수료를 얘기를 합니다. 뭐 단수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복수도 네.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extra fee를 나한테 charge를 했어. 청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extra예요.
1: 네.
0: extra. extra가 뭐라고요?
1: extra 추가.
0: 네. 추가적인
1: 추가적인
0: 뜻이에요.
1: 형용사예요.
0: 네.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적인 fee를 나에게 청구를 했다가 나오는데요.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An extra 명사.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명사 혹은 뭐 의역해서 명사 하나 더
1: 네.
0: 정도가 될 수 있죠. 자, 일단은 이것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오케이.
0: 예를 들어 추가적인 요금 방금 했던 거 뭐라고요? An extra
1: fee.
0: 그러면 나는 지불했어.
1: 네.
0: 나는 냈어. 지불했어. 추가적인 fee를. 그러면은
1: I paid an extra fee.
0: 그죠. I paid an extra fee.
1: 우후.
0: Alright. 자, 이거 해볼게요. 나 추가적인 펜을 가지고 있어. 한마디로 펜 하나 더 있어.
1: I have an extra pen.
0: There you go. Oh, I have an extra pen. You
1: yes.
0: can use it. 이런 식으로. Okay? So, 명사는 뭐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네.
0: 실제 금액, 어떤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 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읽어볼게요. I paid an extra fee.
1: I paid an extra fee.
0: I have an extra pen.
1: I have an extra pen.
0: Alright. 자, 여기서
1: 네.
0: 엄청나게 중급 이상도 제 생각에는 저 거의 확신합니다.
1: 아.
0: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틀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뭐죠?
0: 그들은 나에게 청구했어. 이거랑 비슷하게 가면 돼요.
1: 네.
0: 청구했어. 추가적인 $5를
1: 추가했다.
0: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은
1: They charged me
0: okay.
1: an extra $5.
0: Beautiful.
1: 예. Yeah.
0: 오케이. 자, 제가 어디서 틀리는지 말씀드리자면 바로
1: 요
0: 여기예요.
1: 고기랑 S 원래.
0: 네. $5. 맞아요. 일단 $5.
1: $5예요?
0: You said $5.
1: 예.
0: 잠깐만요. 이거 우연히 맞힌 느낌이 약간 애매한데.
1: $5예요?
0: $5예요. 자, 근데
1: 틀렸네.
0: 이거를 영어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거 다 빼버립니다. 실수로.
1: 근데 $5면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서 빼게 되는데
1: 네.
0: 자, 여기서 extra $5는요. 그만큼의 하나의 덩어리인 거예요.
1: 아.
0: 하나의 덩어리. 뭐 $1, $2, $3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는 게 아니라
1: 네.
0: 그냥 $5라고 하는 전체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이게 만약에 $5만 있었으면 안 썼을 텐데
0: mm-hmm.
1: extra $5라는 한
0: right.
1: 덩어리가 되면서 이게 언이 붙는군요.
0: Exactly.
1: 아.
0: They charged me $5. That's fine, right? 그들은 나에게 $5를 charge했다. 근데 여기서 extra를 넣어버리면
1: 예.
0: 이 $5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가져가요.
1: 그렇구나.
0: So an extra $5. 제가 진짜 보장하고 주위에 아, 영어 좀 한다 하는 사람한테 이거 써보라고 하면 거의 틀릴 겁니다.
1: 아, 이게 너무 헷갈려요. 이렇게 또 복수, 단수를 또
0: 네.
1: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0: 아니, 이걸 뭐 대화할 때 뺀다고 여러분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확실히 했으면 좋겠으니까.
1: Alright,
0: 좋습니다. 읽어 볼게요.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1: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Okay,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예,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Okay. 자, 비행기는 그렇다 치어도
1: 네.
0: 호텔은 돈 내야 했어?
1: 아, 어. 이게 조금 더 요금이 또 커질 수 수가 있어요.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0: What about the hotel?
1: 호텔에 대해서는 어때?
0: 어땠어?
1: 어땠어? 자, did you have to? 뭐 해야 했니? 돈 내야 했니?
0: Mm-hmm.
1: 돈 내야 했니? 그러면 아까 그 페이가 여기구나.
0: 아. 아. 그 친구가 여기 들어가야 되네.
1: 그러네. 내가
0: 맞습니다.
1: 너무 성질이 급했어요. 예.
0: So, did you have to pay?
1: Mm-hmm.
0: Right? 여기 뭐 그런 extra fee를 뭐 내야 됐냐? 이거 생략을 해서 그냥 pay 해야 됐냐? 자, pay가 나온 김에 요거 한번 과거형 PP형 써보겠습니다.
1: 아하. Mm-hmm. 요 정도는 제가 또 가뿐하게. Mm-hmm. 예.
0: 오.
1: paid? 자, 요거를 paid으로 쓸 것 같죠? paid.
0: okay. pay, paid, paid. 과거형 네. PP형 맞습니다.
1: 예.
0: 자, 그런데 여기서 원어민들도 심지어 실수하는 거 저는 봤습니다.
1: 뭐요?
0: 실제로 목격하는데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거를 PAY 쓰고 나서 여기에 ED 하는 거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실제로 원어민들도 실수해요.
1: 그럼 근데 그럴 듯한데요?
0: 그죠. 네. 그럴 듯하죠. 그죠. 네. 그래서 pay, paid, paid가 맞는 거고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Did you have to pay? 너 pay 해야만 했어? 라고 했죠.
1: 네.
0: 근데 이것을 연습하기 전에 현재형으로 먼저 연습을 해야 됩니다.
1: Okay.
0: Have to가 뭐예요? Have to.
1: 뭐뭐 해야 한다?
0: 해야 한다. 꼭 해야 된다라는 느낌. 그걸 질문형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Do you have to do something? Do I have to do something? Does she have to do something? 이러면 꼭 해야만 하니? 라는 질문이에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 보면 Do you have to 동사원형 하면 그 행동 해야만 해?
1: 네.
0: 라는 식으로 현재형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So for example, 너 가야만 하니? 너 가야 돼?
1: 너 Do you have to go?
0: Do you have to go? 이게 기본이에요.
1: 네.
0: 일단 Do you have to go? 기본인데 오늘은 여기서 과거로 하나 밀어넣은 거죠. 그래서 Do you have to가 아니라 Did you have to? 동사원형? 이렇게 하면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뭘 해야만 했어? 너 뭐 해야만 했니? 그래서 여기서도 뭐예요? 과거에 너는 pay 했어야 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1: 네.
0: So, for example, 너 가야만 했니?
1: Did you have to go?
0: 그렇죠. Do you have to go가 아니라 Did you have to go?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너 그거 팔아야만 했어. 너 그거 되게 아끼던 거잖아.
1: 그렇죠.
0: 넌 그걸 팔아야만 했니?
1: Did you have to sell?
0: 그것? Sell it? Right? Did you have to sell it? Really?
1: Yeah.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Did you have to lie to me?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Did you have to eat my cake? 막 이러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뭐 해야만 했냐? 자, 낭독해 볼게요. Did you have to go?
1: Did you have to go?
0: Did you have to sell it?
1: Did you have to sell it?
0: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1: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0: There you go.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1: 아이고.
0: 맙소사.
1: 네. Now, but now we have a smaller... smaller 다음엔 then이 와야 되는데요.
0: then?
1: 네. 원래 비교급 then이잖아요.
0: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그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1: 아니에요. smaller, 작아진 방인가 보다 그러면. smaller room.
0: 오케이.
1: 네.
0: 그렇죠. 핵심 단어가 빠져있잖아요.
1: 그렇죠. 예.
0: Alright, so, okay. extra fee를 내진 않아도 됐나 봐요. Right? 그런데 문제는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1: Yeah.
0: Okay. 이게 조금 더 우울하지 않을까요?
1: 근데 또 다행인 건 뭔지 알아요?
0: 말이세요.
1: 둘이 어렵게 시간을 맞췄는데 그래도 호텔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있는 게 어디요?
0: 그건 맞네요.
1: 또 그렇게 긍정 회로를 돌리면 감사해요.
0: 긍정적인 또 사고 방식.
1: Like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감사한 거야.
0: 망치는 것보다.
1: 둘이 부둥켜 안고 자.
0: 그래요. 친하잖아요.
1: 그럼.
0: Room. 맞습니다.
1: 아하.
0: 방, 공간, 여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room이죠.
1: 네.
0: 자, 여기서 지금 보세요. 단순하게 a small room이 아니죠. a
1: smaller room.
0: That's right.
1: Yeah.
0: 자, 이거를 우리 흔히 문법책에서는 비교급 형용사라고 네. 부르죠. 그렇죠? So 이것을 해석하면 더 뭐뭐한. 그렇죠? 단순하게 어떤 상태다 하는 게 아니라 더 어떤 상태다.
1: 네.
0: 형용사는 왜냐하면 상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small한 그런 room이 되는 거예요.
1: 아.
0: 자,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요? 더 작은 사이즈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더 작은 사이즈. A
1: smaller size.
0: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예.
0: 더 저렴한 것들. 그러니까 뒤에는 ones를 드릴게요. one이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1: 네.
0: 더 저렴한 것들.
1: A cheaper ones.
0: 오케이. ones 복수니까 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1: 그냥 cheaper ones.
0: Cheaper ones. Now, you're going to make sentences.
1: Yeah.
0: Okay? So, 저희는 더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1: We have a smaller size.
0: There you go. 질문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당신은 더 네. 저렴한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1: Do you have smaller ones?
0: 더 저렴한.
1: Do you have cheaper ones?
0: 그렇죠. Do you have cheaper ones? 어떤 상점에 가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그렇죠? Okay.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나중에 얘는 단독으로도 당연히 쓸 수 있어요. Oh, it's cheaper.

0: smaller. That's bigger. 그
1: Mm-hmm.
0: 혼자만으로도 가능해요.
1: 네.
0: 읽어볼게요. We have a smaller size.
1: We have a smaller size.
0: Do you have cheaper ones?
1: Do you have cheaper ones?
0: 본문 읽어볼게요.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1: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Alright, 자,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1: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자, 두 번째는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1: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Alright,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2: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3: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2: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Alright,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오케이. Okay. 자, an extra something.
1: 네.
0: 뭔가 추가적인 거, 뭔가 하나 더의 느낌이었죠? 아하. 가보겠습니다. 나 추가 요금 냈어. 나 지불했어, 추가 요금을.
1: I paid an extra fee.
0: Fee. 이제는 fee 확실하게.
1: 네.
0: 자, 다음. 나 펜 하나 더 있어. 추가적으로 있는 거죠?
1: I have an extra pen.
0: Oh, perfect.
1: Yes.
0: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1: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You got it. Just like that. 읽어볼게요.
3: I paid an extra fee. I have an extra pen.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Alright, 두 번째는요. 비교급 형용사 활용하는 거. 얘가 어떻게 보면 패턴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가볼게요. 저희 더 작은 사이즈 있어요. 저희는요, 더 작은 사이즈 가지고 있어요.
1: We have a smaller size.
0: Okay, we have a smaller 네. size. 자, 이번에는 복수형으로 가볼게요. Once 활용해서.
1: 네.
0: 더 저렴한 것들도 있어요. 당신은 더 저렴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1: Do you have cheaper ones?
0: Okay.
1: 아, 여기가 항상 헷갈려가지고 그래요.
0: 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1: 스몰러가 자꾸 나오니까.
0: 반복이 필요해요.
1: 예.
0: 네. 자, 다음은요.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자, 아니,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작은 방을 가지고 있다.
1: 네.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Very nice.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이러면 뭐 여기는 몰라도 여기서부터만 맞추면 됩니다.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We have a smaller size.
3: Do you have cheaper ones?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Okay, very nice.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4: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5: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4: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5: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0: 새롭게 미션 해결.
1: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2: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1: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2: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1: Oh, really?
2: Yeah.
0: Oh.
3: All right. Great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그녀는 내내 조용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She was quiet the whole time.
3: There you go. The whole time. 내내. 였죠?
0: 네.
3: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바로 비교급 형용사를 활용하는 건데요.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저희 더 큰 사이즈 있어요. 어떤 가게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 더 큰 사이즈 가지고 있어요.
0: 아하오.
3: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3: 네, 응원하겠습니다.
0: 네.
3: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0: 오늘은 우리 반 발표회 날. 열심히 연습했는데 막상 무대에 서려니 눈앞이 캄캄. 대사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쩌지? 나 큰일 났어. 나 큰일 났어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A big event happened to me?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음, why am I so thirsty? This is the second time I woke up to drink water. Christine, what are you doing awake?
2: Kevin.
1: What's the matter? What are you doing at this hour?
2: Kevin. I'm in hot water. I'm in hot water. I'm in hot water. I have to finish a report by tomorrow for work, and...
1: Then hurry up and go to bed.
2: When I looked over the report, I found something wrong with the data.
1: Oh, no. Do you have to start all over again?
2: Yeah. Oh. It's my fault. I should have double-checked. I have a meeting at 10 tomorrow morning. What should I do?
1: Calm down, Christine. We still have some time. I will help you.
2: Really? You will? You're an angel from heaven.
1: Don't forget that I'm always here for you. Okay, where do we begin?
2: Oh!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뭔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너무 늦게 깨달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어디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세상에 강의할 장소에 파일을 넘겨주면서 다른 파일을 넘겨줘서 강의장에 가서 너무 당황하고 아무 자료도 없이 뭔가 강의를 해야 됐던 그런 정말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틴도요, 뭔가 아찔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크리스틴을 좀비로 만든 아찔한 경험이 무엇인지 함께 볼게요.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합니다. 한 장면씩 시작할까요?
3: 아유, 목 말라.
0: 한밤중에 목이 말라서 깬 케빈.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다가 크리스틴의 방에서 인기척을 탁 느낍니다. 아니,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지? 똑똑똑 크리스틴 불렀더니 케빈, 좀비 같은 크리스틴이 나왔죠. 케빈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시간에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아, 지금 크리스틴 큰일 났어요. 나 큰일 났어. 오늘의 문장 바로 나왔습니다. 나 큰일 났어는 어떻게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I'm in hot water. I'm in hot water 입니다. 이 문장은요, I'm, 나는 어디 어디에 있다, in은 뭐뭐 안에 라는 뜻이죠. 그리고 hot, 뜨거운, water, 물이네요. 나 뜨거운 물 안에 있어. 아, 정말 큰일 났죠. 그래서 이 I'm in hot water 이라는 표현은 나 진짜 큰일 났다, 지금 큰일 났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m in hot water 함께 얘기해 볼게요. I'm in hot water. 노란 부분 강조해서 I'm in hot water. 그래요. 큰일 났대요. 무슨 큰일인지 이어서 보죠. 아, 내일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보고서가 있나 봐요. 일찍 해야 되는데 그럼 빨리 잠을 자야지. 왜 안 자고 이 시간까지 깨어 있나요? Oh no, when I looked over the report, I found something wrong with the data.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데이터가 잘못된 걸 이제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자, 이렇게 크리스틴이 자기가 뭔가를 검토하다가 발견했다라고 할 때 쓴 표현이 look over입니다. look은 보다라는 말로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동사 look 다음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look over은 뭐뭐를 검토하다.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또 look something up 하면 뭐뭐를 찾아보다. 인터넷에서, 사전에서 뭔가를 찾아볼 때는 look up 쓸 수 있고요. look into 하면 into, 속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조사하다라는 뜻, 그리고 look after이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돌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뒤에 오는 말에 따라서 달라지는 look의 뜻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어떡해요? 이제 그러면 새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보고서를 쓴 거라면 데이터가 잘못됐으면 보고서를 다 다시 써야 되겠죠? Yeah, it's my fault. I should have double-checked.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두 번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이 double check라는 말이 double, 체크를 두 번, 재확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아 맞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었나 봐요. 이렇게 후회를 나타내는 문장이 should have 그리고 PP, 과거 분사형을 쓰는 겁니다. should have는 줄여서 should have 이렇게 표현하고요.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I should have called you. 아, 내가 너한테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또는 you should have finished it earlier. 너 그거 미리 끝내놨었어야지 왜 안 했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일 아침 10시에 이제 미팅이 있고 거기서 보고서를 해야 되는데 What should I do? 지금 새벽인데 어떡해요? 그랬더니 케빈이 일단은 지금 좀비 같죠? 놀란 크리스틴을 진정을 시킵니다. Calm down, Christine. 크리스틴, 진정해봐, 진정해봐. 이렇게 상대방을 진정시키는 표현도 볼게요. Calm down, 진정해. Relax도 이렇게 좀 풀어지는 거죠. 진정해, chill 또는 chill out까지 써서도 진정해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아침까지는 시간이 그래도 좀 남아있으니까 케빈이 아마 도와주려나 봐요. 진짜 천사 같은 친구죠. 이제 케빈이 든든하게 도와주면 크리스틴이 그래도 내일 10시 되기 전에 이 보고서 제대로 잘 마치고 발표를 잘 하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카툰의 내용 함께 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나 큰일 났어. I'm in hot water. 비슷한 표현들 있습니다. I'm in big trouble. 큰 문제에 봉착 빠졌다. 이런 뜻이죠. 나 큰일 났어. I'm in big troubl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중요한 발표 날 발표 자료를 집에 놓고 왔습니다. 나 큰일 났어. 어떡해요? I'm in big trouble. I'm in big trouble. 그런가 하면 난 끝장이야 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도 있습니다. I'm done for. I'm done for.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거실에서 공놀이 하다가 TV에 금이 쩍. 부모님이 하시면 난 끝장이야. 어떡해요? I'm done for. I'm done for.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엄청난 이 곤경의 상황이 닥쳤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요. I'm in hot water. I'm in big trouble. I'm done for. 나 큰일 났어. 난 끝장이야 하는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생생하고 재미난 표현들이 참 많이 있지요. 배운 내용들은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그리고 생생한 영어로 만나기로 약속!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스펠링만 보고 헷갈릴 수 있는 이 발음 이슈들 같이 한번 확실하게 정복을 해볼게요. 그럼 먼저 오늘 다룰 영어 표현들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Punish. We shouldn't punish her. Flood. They lost everything in the flood. Ton. I have a ton of work to do.
0: Okay,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단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직 발음 다시 한번 선생님이 들려주기 전에 스펠링만 봤을 때는 지금 공통점이 딱히 없거든요. 맞아요. 공통점 없어 보이는데 발음이 공통점이 있었죠. 발음에서. 자, 지금 모음 보면요. U 그리고 OO 있고 또 O 있고 이렇게 다 제각기 다른데요. 이 모든 모음이 다 같은 소리가 납니다, 오늘. 이따가 이 단어 하나하나 보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이겁니다, 여러분. 스펠링상으로는 U일 수도 있고 O일 수도 있고 O일 수도 있고 그 밖에도 있을 수 있지만요. 발음, 기호, 즉 발음하는 그 방법은 어일 때가 많거든요. 어로 소리가 나는 경우 그 단어들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럼 단어들 좀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단어로 U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U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익숙하게 잘 모르면 처음 보면 punish라고 읽어야 될까? punish 또는 punish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맞아요. 어 발음 납니다, 오늘. 그래서 punish로 발음이 나요. punish, 누군가에게 벌을 주다, 처벌하다 라는 뜻이죠. 예문 볼까요? 우리는 그녀에게 벌을 줘서는 안 돼. 그녀가 뭔가 그렇게 잘못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녀 벌해선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We shouldn't, 퍼 발음이에요. punish her. 오케이, 이거 푸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U일 때는 그나마 쉽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O일 때는 너무나 U라고 읽고 싶잖아요, 우리. 자, 그런데 이 O도 어로 발음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홍수라는 뜻이죠. 그리고 flood가 아니라 어 발음으로 flood 이렇게 발음이 나요. 특이하죠? flood. 실수하기 좋은 단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가지고 온 겁니다. 홍수. 예문 볼까요? 그들은 홍수에 모든 걸 잃었어. 정말 슬픈 이런 일이 있잖아요. 홍수에 집이나 차를 잃는 사람들 이야기죠. They lost everything. 어디에? In the flood. 이렇게 flood. 어 발음 처리해줘야 한다는 거. 마지막 단어입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 1톤, 100톤 이런 톤 이야기하는 그 단어인데요. O 하나 있지만 이것도 어 발음 납니다. ton 이렇게 발음이 나요. ton. 자,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A ton of something 이라고 하면 정말 1톤처럼 이렇게 엄청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걸 말해요. 난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아 라고 하면서 ton 써볼게요. 톤 아니고요. I have a ton of work to do. I have a ton of work to do. 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강조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오늘 학습의 포인트 이해했죠? 모든 오늘 다루는 이 모음들 다 발음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발음 연습 같이 하러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Okay,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우리 이제 큰 소리로 연습할 시간입니다. 발음 확실하게 익힐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따라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이거 punish 아니죠? punish. 누군가에게 벌을 주다라는 단어, 어발음 연습 갑니다. 듣고 따라해 주세요. punish. punish. Good job. 자, 두 번째는 이제부터 조금 더 어려워지죠? 홍수라는 뜻이면서 flood가 아니라 flood입니다, 여러분. 어발음으로.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홍수. flood. 한 번 더. flood. Great job. 마지막 단어. 이것도 톤이라고 발음 실수하기 딱 좋은 단어니까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ton. 이렇게 어발음으로 딱 끊어서 한번 해주면 돼요. 길게 끌지는 말고요. ton. 이 정도로요. 듣고 따라해 주세요. ton. Good job. 한 번 더. ton.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단어들 우리 이제 문장에서 만나봐야겠죠? 살면서 이렇게 단어만 덩그러니 말할 일 많지 않으니까요. 문장보다 항상 문장 연습이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그녀에게 벌을 줘서는 안 돼. punish 갑니다. We shouldn't punish her. Punish her. Good job. 한 번 더. We shouldn't punish her. 네, great. 자, 두 번째로 그들은 홍수에 모든 걸 잃었어. 홍수, flood. 이 발음 주의하면 됩니다. 바로 갈게요. They lost everything in the flood. Everything, flood. Good job. One more time. They lost everything in the flood. Flood. Great,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하고 있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난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아. 1톤 트럭만큼 쌓여 있어 라는 거. ton 발음 주의하면서 갈게요. I have a ton of work to do. One more time. I have a ton of work to do. Great job. 어때요, 여러분? 확실하게 오늘 발음 익숙해졌죠? 그럼 우리 맨 처음 들었던 영어 원어민 음성 다시 들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Punish. Punish. We shouldn't punish her. We shouldn't punish her. Flood. Flood. They lost everything in the flood. They lost everything in the flood. Ton. Ton. I have a ton of work to do. I have a ton of work to do.
0: 네, 여러분. 오늘 같이 다룬 이 단어들은요. 이제 우리는 발음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죠?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시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같이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일곱 단어를 준비해봤어요. Let's listen to the words together. 그럼 우리 같이 시작해봐요. Let's get started.
1: Farm. F-A-R-M. Farm. Farm. Horse. H-O-R-S-E. Horse. Horse. Duck. D-U-C-K. Duck. Duck.
0: 오늘의 주제는 in the farm, 농장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저와 함께 농장으로 체험학습을 가볼까요? Let's go to the farm. Yes. 자, 첫 번째 단어는 farm, 농장이에요. 농장 가면 we see many animals, right? 아주 신나는데요. Farm. 그 다음은 horse, 말이에요. 와우, 선생님은 이런 horse를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생겼죠? horse. 그 다음은 duck, 오리예요. 친구들, 오리는 어떻게 울죠? 한국에서는 꽥꽥 울고요. 영어로는 quack quack 울어요. duck. Okay, now it's

0: time to learn some pronunciation.
1: 농장, farm. 입을 크게 벌려서 R 소리를 내보세요. Farm. Very good. 말, horse. 여기는 OR 소리가 나네요. Horse. Good job. 오리, duck. 덕이 아니라 duck. 잘했어요. Now

0: Now let's apply the words. 한번 적용시켜봐요. I saw many animals in the farm. 나는 농장에서 많은 동물들을 봤다. 오늘도 많은 동물들을 봤죠. We saw many animals. Okay, let's say it all together. I saw many animals in the farm. That was perfect. Next.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말을 타본 적 있니? 친구들, 말 타본 적 있어요? 안 무서웠어요? Weren't you scared? Okay, let's say it one more time. 뭐뭐 해본 적 있니? Have you ever? 이 표현 쓰면 아주 좋아요. Let's try.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Good job, everyone. Next. The duck was swimming in the pond. 우리는 연못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 친구들, 우리 자연 편에 연못이란 단어 기억나는 사람? 바로 여기 또 있네요. Pond. 이래서 항상 외워야 돼요. 자, 여러분, let's say it all together. The duck was swimming in the pond. Excellent. 우리 그럼 더 많은 동물들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1: Sheep. S H E E P. Sheep. Sheep. Cow. C O W. Cow. Cow. Goat. G O A T. Goat, goat, chicken, C H I C K E N, chicken, chicken.
0: Now, what's this animal? This is a sheep. 양이네요. 친구들, 외국에서는 양이 어떻게 우는지 알아요? 바! 하고 운대요. 바! 그 다음은 cow, 소예요. cow는 한국에서는 음매라고 울죠? 외국에서는 moo라고 울어요. 같이 따라해볼까요? moo. Good job. Next, goat, 염소란 뜻이에요. goat를 보면 아주 신기하게 머리에 뿔이 달려있어요. goat. Next, we have chicken, 닭이에요. chicken은 어떻게 울죠? 고기요, 울죠? 외국에서는 cock-a-doodle-doo라고 울어요. 아주 신기한데요. Wow, so these were the animals. Now let's learn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양, sheep. E가 두 개라서 길게 내는 겁니다. Sheep. Very good. 소, cow. 여기는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ow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Cow. That's right. 염소, goat. 고트가 아니라 o 소리가 나요. Goat. That was very good. 닭, chicken. 자, let's say it one more time. Chicken. Good job. Now it's time to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Sheep, sheep. Cow, cow. Goat, goat. Chicken, chicken.
0: 이제 다음 예문 넘어가 봐요. The sheep is running in the field. 양이 들판에서 뛰고 있다. 빠 이러면서 막 뛰는 거 상상해보세요. 자, 여러분, running 뛰고 있다고요. Field는 들판이란 뜻이에요. 자, let's say it one more time. The sheep is running in the field. 잘했어요. We get milk from a cow. 우리는 젖소로부터 우유를 얻는다. 친구들 알고 있었나요? 젖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한테 우유를 제공해주거든요.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We get milk from a cow. Very good. It's my first time seeing a goat. 염소는 처음 봐요. 친구들, 우리가 아까 염소 봤잖아요. 아주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뭐뭐를 처음 본다. It's my

0: first time seeing 이라고 말하면 돼요. 아주 고급 표현인데 여러분 참 잘 왔어요. 자, 같이 따라해봐요. It's my first time seeing a goat. Good job! Next, our last sentence. The chicken was crying out loud. 닭이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Cock-a-doodle-doo. 자, 여러분, crying out loud. 아주 크게 울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아침에 우리 닭 소리로 깨면 기분이 좋잖아요.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The chicken was crying out loud. Excellent.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Farm. Farm. Horse. Horse. Duck. Duck. Sheep. Sheep. Cow, cow. Goat, goat. Chicken, chicken.
0: 친구들, 오늘의 수업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같이 공부해봐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and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2: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Unit 109. MB.
1: Let's go. Phonics MB.
2: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M 소리가 나는 알파벳 M과 B 소리가 나는 알파벳 B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very good. 친구들, 신기하게도 끝에 ᄂ 소리는 안 나요. 그럼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아기양 lamb이에요. 여기 끝에 소리 들렸나요? 메 하고 오는 아기양 본 적 있어요? 아주 귀여운데요. 아기양 영어로 lamb. Excellent. 단어 끝에 소리가 나는 또 하나의 단어는 올라가다 climb이에요. 여기도 끝에 소리 들리죠? 친구들, 우리가 산 정상으로 올라가려면 산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다 영어로 climb.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끝에 소리 날까요? 아, 빛, comb이 있었네요. 여기도 끝에 소리 나는데요. 우리가 머리를 정리하려면 빗으로 머리를 빗어요. 빗, 영어로 comb.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끝에 소리 나는 단어 또 배워볼게요. 바로 폭탄, bomb이에요.

0: 역시 소리 나는데요. 폭탄이 터지면 아주 커다란 소리가 나요. 폭탄, 영어로 bomb. Bomb. Bomb. That was very good. 소리가 나는 또 하나의 단어는 엄지 thumb이에요. 우리 손가락 중에 가장 짧죠? 엄지 손가락, 영어로 thumb. Thumb. Thumb. Very good. 소리로 끝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부스러기 crumb이에요. 우리가 빵을 먹었을 때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지죠? 이거를 영어로 crumb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crumb. crumb. crumb. Great job! 와우! 이렇게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그인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 소리 나는 알파벳 M과 ㄂ 소리 나는 알파벳 B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That's right. 아주 신기한 소리 나는데 우리 세번 발음해 볼게요. 아주 잘했어요. 친구들 여기 끝에 ㄂ 소리는 안 나요.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 하고 오는 아기 양 영어로 뭐였죠?
1: Lamb.
0: Correct, lamb. 뒤에 ㄂ 소리는 안 나요. 그럼 우리 같이 lamb을 써볼게요. 처음에 ㄂ 소리 나는 알파벳 L 붙여주세요. 네, 그리고 아 소리 나는 A. 오늘 배운 소리?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아기 양 lamb. Let's say it again.
1: Lamb. Lamb. Lamb.
0: Good job. 또 소리 나는 단어 배웠는데요. 우리가 산 정상으로 가려면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다 영어로 뭐였죠?
1: Climb.
0: Yes, 올라가다 climb. 여기 끝에 소리 들렸죠? 그럼 로건이가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Climb. Climb. Climb.
0: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소리 났죠? 아, 우리가 머리를 빗으려면 빗을 사용하잖아요. 빗 영어로 뭐였죠?
1: Come.
0: 네, comb. 여기 뒤에 소리 나는데 B 소리는 안 나죠? 자, 여기 이렇게 comb이 있어요. 자, 이걸로 써니도 한번 이렇게 머리를 빗어주고, 로건이도 빗어볼까요? 와우! 아주 멋져요. 그럼, 로건, 우리 같이 빗? 콤 반해볼게요.
1: Comb. Comb. Comb.
0: Excellent, Logan. This is a quiz. 퀴즈예요. 이게 터지면 아주 크고 무서운 소리가 나요. 뭐죠?
1: Bomb. Bomb. Bomb.
0: That was very good. This is another quiz. 이거 또 하나의 퀴즈예요. 우리 손가락 중에 가장 짧은 손가락을 뭐라고 해요?
1: Thumb.
0: Yes, 엄지손가락, thumb. 여기 끝에 소리 나요. 자, 여기 엄지손가락이 없죠? 우리 로건이가 thumb 한번 그려줘 보세요.
1: Blue thumb.
0: Blue thumb. Okay. 자, 여러분, 그럼 로건이가 그린 thumb 한번 봐봐요. 와우! 아주 잘했어요. 그럼 엄지손가락 thumb. Let's say it again.
1: Thumb. Thumb. Thumb.
0: Very good. 소리로 끝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Look, 우리가 빵을 먹으면 막 부스러기가 떨어지잖아요. 부스러기 영어로 뭐였죠?
1: Crumb.
0: Correct. 부스러기 crumb. 자, 그럼 우리 crumb 다시 발음 들려주세요.
1: Crumb. Crumb. crumb.
0: Great job! We did it! Wow! 여러분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봐요.
2: Let's chant!
3: Let's go! Phonics MB.
0: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음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음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I'm so happy. Happy. Happy. Red. Red.

I'm angry. Angry. Angry. This is green. Green.

Surprised. Surprised. Red.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daily expressions,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네, 밤에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힌트, 힌트.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7. Daily expressions. I can tell someone to go to bed.
0: 자, 그러면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까요? Oh, look! It's nighttime. 밤이네요, 그쵸? 벌써 달도 보이고 별들도 보이는 깜깜한 밤이에요. What time is it? 시계를 보니까 It's 10 p.m. 저녁 10시네요, 그쵸? 아빠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그만하고 자러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어, 자러 가다? 자러 가.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아마 오늘의 표현인 것 같은데 대화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2: It's so late. It's time to go to bed.
1: I don't want to sleep.
2: You have to sleep. Come on, go to bed.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대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It's so late. 여러분, late는 늦은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나 늦었어. 라고 할 때 늦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늦었다라고 할 때도 late를 써요. So late라고 했으니까 너무 늦은이라는 의미죠. 아이고야, 지금 몇 시야? 밤이 많이 깊었네. It's so late 라고 한 거죠. 이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It's so late. It's so late. 잘했어요. 자, it's time to go to bed 라고 이어서 얘기를 했는데 It's time to 뭐뭐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뭐뭐 할 시간이야 라는 표현이었죠. Go to bed는 침대에 가다 라는 의미인데 자러 가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It's time to go to bed는 그러니까 잘 시간이야 라는 말이겠죠. 이 표현도 우리 연습해 볼까요? It's time to go to bed. It's time to go to bed.

Ed. 잘했어요. 자, 그런데 꼭 자라고 하면 자기 싫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이렇게 밤 시간에 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I don't want to sleep 라고 말을 했습니다. I don't wan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올수 있는데 방금은 sleep였죠? 의미는 뭐뭐 하기 싫어거든요? 나 자기 싫어였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I don't want to go. go는 가다니까 가기 싫어요 라는 말이겠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I don't want to go. I don't want to go. 잘했어요. 저 숙제하기 싫어요. 숙제를 하다는 do 누구누구의 homework거든요. So do my homework라고 하면 나의 숙제를 하다 이겠죠. I don't want to do my homework. 연습해 볼까요? I don't want to do my homework. 한번 더. I don't want to do my homework. 숙제는 해야 되지만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저 연습하기 싫어요. 연습하다는 practice니까 I don't want to practice 라고 말하면 되겠죠.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I don't want to practice. I don't want to practice. 맞아요. 그리고 요 문장에서 이 don't가 들어가서 하기 싫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Don't를 빼고 I want to 다음에 행동을 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 행동을 하고 싶어요라는 의미도 되니까 don't 빼고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I don't want to sleep. 자기 싫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you have to sleep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you have to 다음에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면 넌그 행동을 해야 해라는 의미이거든요. have to가 들어가면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you have to sleep는 그러니까 너는 자야 해. 잘 시간인데 자야지. 요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sleep 대신에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너 공부해야 해. you have to study. 해볼까요? You have to study. 잘했어요. 근데 선생님 발음이 조금 이상해요. 왜 have인데 V 소리가 안 나나요? 라고 캐치한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자, 이 경우는요. have가 F 발음으로 변해요. 그래서 have to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F 발음으로 해서 다시 한번 넌 공부해야 해. You have to study.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너 가기 싫어도 가야 해. You have to go. 저 아침에 학교 가기 싫어요. You have to go.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도 같이 연습해 볼까요? You have to go. 잘했어요. 지금 빨리 먹어야 돼. You have to eat now. Now는 지금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먹어야 돼. 지금. 이따가 먹을 시간 없어. You have to eat now.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도 같이 연습해 볼까요? You have to eat now. Good job. 자, you have to sleep. 너 자야 해. 라고 하면서 come on, go to bed.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come on은 어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서 뭐 해. 부축이거나 아니면 빨리 뭔가를 하라고 할 때, come on 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요거 많이 봤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넣었어요. come on. 그리고 go to bed 라고 했는데, 아까도 우리가 썼지만, go to bed 라는 표현이 바로 자러 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보통 자러 갈 때, 물론 우리 바닥에서 잘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영어를 쓰는 국가들은 대부분 침대에서 자기 때문에 go to bed가 침대에 가다라는 의미이고, 이게 바로 자러 가다라는 뜻이 된 거죠. 자, 그래서 go to bed. 발음은 T 발음이 real처럼 부드럽게 하는 발음이에요.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go to bed. go to bed. 잘했어요. 바로 이 표현이 자러 가, 자야지
라는 의미입니다.

0: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It's so late. It's time to go to bed.
2: I don't want to sleep.
1: You have to sleep. Come on, go to bed.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놀고 있는데 자기 싫은가 봐요. 그쵸? 하지만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늦었어. It's so late. It's so late. 요 표현 기억나죠? 그쵸?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It's so late. 잘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지금 밤이 아니고 아침이다. 너무 일찍이야라는 표현도 우리 함께 배워볼게요. late 대신에 early를 넣으면 돼요. 오, 지금 5시인데 일어난 거야? It's so early라고 하면 되겠죠?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볼까요? It's so early. 잘했어요. 자, it's so late라고 하면서 지금 잠을 자야 할 시간이야라고 얘기를 했었죠. 영어로는 It's time to go to bed. It's time to go to bed. 라고 말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자친구는 장난감 갖고 노는 게 너무 재밌나 봐요. 그래서 I don't want to sleep. 라고 얘기를 했어요. I don't want to sleep. 나 자기 싫어요. 라는 표현이었죠. I don't wan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을 나타낸 단어가 오면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기 싫어요. 라는 의미가 된다고 했죠.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don't want to sleep. I don't want to sleep. 잘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잠을 자고 싶어요라고 할 때는 아까 뭐라 그랬죠? Don't만 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 want to sleep. 저 자러 갈래요. 라고 할 때는 I want to sleep. 라고 하면 돼요. 또 참고로 알아두세요. 하지만 아빠가 또 말씀하시네요. 너 자야 돼. You have to sleep. Have to가 오면 뭐뭐를 해야만 한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You have to sleep. 너 지금 자야 돼. 자야만 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 텐데 아까 have 발음이 V가 아니라 F로 변한다고 했죠. You have to sleep.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You have to sleep. You have to sleep. 맞아요. 잘했어요. 자, 요거. 우리 여자친구는, 졸린가 봐요. 하품을 하고 있네요. 우리 친구는 자고 싶어요. 그래서 I have to sleep. 바뀌었죠? You가 아니라 I로 나는 자야 해요. 라는 말이 됐네요. 자, 요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have to sleep. I have to sleep. 자, 아까 I want to sleep이 있었죠? 나 자고 싶어고요. I have to sleep은 나 지금 자야만 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 약간 요럴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I have to sleep. 그러면서 I'm going to bed라고 말을 하네요. Go to bed가 잠을 자러 가다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나 지금 잠 자러 가고 있어라는 의미로 go에 ing를 넣어준 거네요. 그렇죠? I'm going to bed. 나 지금 자러 가고 있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m going to bed. I'm going to bed.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go to bed. 자러 가야지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봤고요. 또 여러 표현도 배웠잖아요. You have to sleep. 너는 자야 해. You have to 뒤에 다른 단어들도 많이 넣어서 연습 많이 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All right, let's do the chant. I don't want to sleep. I don't want to go. I don't want to do my homework. I don't want to practice. 자, I don't want to 했고, 이제 이어서. You have to sleep. You have to study. You have to go. You have to eat now.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go to bed. 누군가에게 자러 가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다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어떻게 말한다고요? Go to bed. 혹은 너 자야만 해. You have to go to bed.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했죠. 저 자러 갈게요. I'm going to go to bed. 이렇게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go to bed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back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게 영어 공부 함께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7. Where is it? Thursday. Is it behind the door? I can say where it is using in front of and behind.
0: 우리의 자꾸나 look and talk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정말 궁금해요. 쌤이랑 보러 가자.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은 굉장히 또 귀여운 동물, 그 파충류들이 나왔네요. We have reptiles in our picture, right? 자, reptile가 바로 파충류란 뜻이거든요. Reptile, reptile. Okay. 자, 근데 저 노란 파란색은 보아하니 개구리는 아닌 것 같고 약간 도마뱀 같아요. 그쵸? 도마뱀은 영어로 lizard. Lizard. 그래서 I see a lizard. 그리고 그 옆에 초록색은 개구리 같지? Rabbit, rabbit, 개굴, 개굴. I see a 개구리 영어로 frog. I see a frog. 그렇죠. Lizard와 그 다음에 frog가 보이고요. 뒤에 얜 bird도 있네요. 얜 파충류 아니죠? It's not a reptile, right? 자, 그래서 bird. We see a blue bird. 그렇죠. 파랑새도 있습니다. 파랑새. 근데 얘들아 저 파랑새 앞에 있는 저게 약간 지렁인가? Is it a worm? 지렁인가? 아니면 쌤 눈에는 배고파서 그런지 저게 새우, shrimp 같기도 하고요. Maybe it's a shrimp, I don't know. 자, 근데 frog랑 lizard 둘 다 굉장히 뭐 당황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자세한 거는 쌤이랑 이따가 cartoon talk에서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2: I lost my umbrella.
3: Is it behind the door?
2: No, it's not there.
3: Then maybe it's in front of the classroom.
0: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 선생님이랑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Here we go. 짜잔. 오, review를 해야 되겠죠.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해보자. 자, 내 모모는 어디에 있지? 쌤이랑 배웠는데 자, where, 어디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내 모모는 어디에 있지?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 2, 1, 빼빔! 맞췄어요, 얘들아? 그쵸? Where is my... 였지요? 자, 문장에서는 Where is my eraser? 라고 할 수 있습니다. One more time. Where is my eraser? 내 지우개가 어디에 있지? Where is my eraser? 해보자. Where is my eraser? 잘했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내 모모를 찾을 수가 없어. 자, 찾다가 영어로 find였죠? find를 사용해서 나는 내 모모를 찾을 수가 없어 배웠는데 기억이 날까요? 3, 2, 1 맞습니다. 딩동댕. I can't find my 였죠? 자, 여기다 pencil을 넣으면은 I can't find my pencil. 나는 내 연필을 찾을 수가 없어. I can't find my pencil. Oh, I can't find my pencil. 라고 할 수 있겠죠? Okay. 그리고 바로 그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요. 난 내 모모가 가버렸어. 내 모모가 사라졌어.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쌤이 알려줬어. 뭐였지? 자, G로 시작하는 거였는데 맞습니다. 노래에도 많이 등장하는 그 단어 gone, right? 자, my is gone 하게 되면 내 모모는 가버렸어, 사라졌어, 없어졌어 라는 뜻이 된다 그랬죠? My phone is gone 하면은 내 핸드폰은 사라졌어 라는 뜻이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나죠, 그쵸? 자, 이 세 개 표현들 꼭 기억하기야, 알겠지? Alright. 자,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쓸 수 있는 또 다른 표현 쌤이 알려줄게요, 오늘. 짜잔. I lost my. One more time. I lost my. 자, I lost my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내 모모를 잃어버렸어 라는 뜻이 됩니다. One more time. I lost mine. 다른 오늘 우리가 이번 여기까지 배웠던 문장들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자, I lost my 하면 무슨 뜻이라고? 나는 뭐뭐를 잃어버렸어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예문에서 볼게요. 짜잔. I lost my umbrella. One more time. I lost my umbrella. 아, 선생님도 이런 적 있죠. 비 오는 날 우산을 분명히 가져갔는데 다른 친구들과 섞여 다른 친구들 우산들이랑 섞여가지고 못 찾은 적이 몇 번 있었거든. So I lost my umbrella 하게 되면은 나는 내 우산을 잃어버렸어 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쵸? 자, 오케이, 우리 해볼게요. 시작. I lost my umbrella. 좋아요. 자, 또 볼게요. I lost my chocolate. 이거는 너무 슬픈 문장인데요. chocolate, 초콜릿이지? 그래서 I lost my chocolate 하면은 나 내 초콜릿 잃어버렸어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슬픈 얘들아. 초콜릿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쵸? 자, I lost my chocolate 해볼게요. I lost my chocolate. 난 내 초콜릿을 잃어버렸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자, 또 볼까? 음흠. Oh, I lost my cup. I lost my, 난 몸을 잃어버렸어. 이번에는 컵을 잃어버렸대요. 아, 나 컵 잃어버렸어. I lost my cup. Uh-oh, I lost my cup.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해보자. 시작. I lost my cup. 좋아요. lost 할 때 lost 안 돼, 얘들아. lost 아닙니다. lost, lost. 선생님 방금 혓바닥 물었지? lost, lost. I lost my. Okay, 좋아요. 자, 그럼 이거 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다들 손가락을 꺼내서 시작. In and under, in and under, in front of, behind, behind, in between, 좋아요. behind가 좀 어려웠지만.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짜자잔, 두 개예요. in front of와 behind 함께 볼게요. in front of는 지금 사과를 보니까 박스 앞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뭐뭐 앞에라고 할 때 in front of. one more time. in front of. in front of. 해볼게요. 시작. in front of. 자, 딱. 끊어서 해도 괜찮지만 in front of, in front of 해볼게요. 시작. in front of. Alright, 어깨를 살짝 들어서. 자, 그 다음은 behind입니다. behind, 지금 사과 보니까 박스 뒤에 위치하고 있죠? 뭐뭐 뒤에. behind, behind, behind. 좋아요. behind, 왜 우리 친구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behind 스토리가 있어, 이런 말 하죠. 그 behind가 바로 이 behind입니다. 이제 behind story라고 멋있게 해주세요. 오케이? 자, 보자. 우리 한번 예문 볼게요. behind 먼저 나왔어요. 뭐뭐 뒤에 위치할 때 쓸 수 있는 단어. 예문 볼게요. Is it behind the door? One more time. Is it behind the door? 그거 door, 문 뒤에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문 뒤에 있나요? Is it behind the door? Is it behind the door? 그거 문 뒤에 있어요? 해볼게요. Is it behind the door? 잘했습니다. 자, 또 보자. Check behind the sofa. Check behind the sofa. 자, check는 check, 확인하다죠? 그래서 자, 소파 뒤에를 확인해봐 라는 겁니다. check behind the sofa. 좋아요. 자, 그럼 behind의 반대말 in front of를 보겠습니다. in front of 말고 자, 이어서 하면 in front of, in front of. 자, 나도 모르게 어깨를 올려서 in front of. 오케이? 자, in front of 예문 볼게요. 뭐뭐 앞에라는 뜻이었죠? 오, it's in front of the classroom. One more time. It's in front of the classroom. 자, classroom, 교실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교실 앞에 있다, 앞에 위치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It's in front of the classroom. 우리 친구들 차례. It's in front of the classroom. 잘했어. In front of 붙여서. 자, 또 볼게요. I found it in front of the classroom. 나는 교실 앞에 in front of에서 found 찾았어. I found it in front of the classroom. 좋아요. 해볼게요. I found it in front of the classroom. 잘했어, 얘들아.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이얼로그 볼게요. I lost my umbrella. 나 내 우산을 잃어버렸어. Is it behind the door? 그거 문 뒤에 있니? No, it's not there. 아니, 거기 없어. Then, 그렇다면, maybe it's in front of the classroom. 그렇다면, maybe, 아마도, it's 그것은 교실 앞에 있을 거야 라는 다이얼로그였네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Behind, behind, in front of 꼭 기억해야 돼. 기다리고 기다리던 카툰 톡 시간이 왔습니다. 아까 얘들아, reptile, 파충류 두 마리가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죠? 쌤이랑 보러 가자.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We have a lizard, a frog, and a bird. 자, 무슨 대화인지 볼게요. 짜잔! 아, lizard, 도마뱀이 대화를 시작하네. 나 내 꼬리를 잃어버렸어 라 그럽니다.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I lost my tail. I lost my tail. I lost my 나는 내 몸을 잃어버렸어 라는 뜻이었죠. Uh-oh. 그랬더니 개구리가 어? 너 뒤에 달리지 않았어? 너 뒤에 있지 않았어? Wasn't it behind you? Wasn't it behind you? 이러면서 굉장히 개구리가 걱정하는 표정이죠. He seems very worried, right? Wasn't it behind you? Behind 뭐 뒤에란 거였죠. 뒤에 꼬리가 달렸잖아, 그쵸? 자, 그랬더니 도마뱀이 근데 지금은 사라졌어. But now it's gone. 있었는데 이젠 가버렸어, 사라졌다요. But now it's gone. Gone. 배웠지? 그랬더니 개구리가 밥솥아! 새 바로 앞에 있어! 라 그러네요. Oh no! It's right in front of the bird! In front of the bird. 새 바로 앞에 있대요. 아, 저게 새우가 아니라 얘들아, 꼬리였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징그럽기도 하지만 이런 내용이었군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어요.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ere it is using in front of and behind. 나는 그게 in front of, 뭐뭐 앞에 또는 뭐뭐 뒤에 behind 단어들을 사용해서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다.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체크할게요.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오늘 수업도 재밌었지? 내일은 더 즐겁게 할게요. 바이바이 butterfly.

Yeah!

then let's play!

0: Bear, hold on! I actually do!
1: Ha ha ha!

Look over there!

니콜 선생님, 동생이랑 학교 마치고 집에 왔더니 식탁 위에 아주 맛있어 보이는 큰 케이크가 놓여 있는 거예요. 먹어도 될까? 엄마 아빠가 안 계셔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동생이랑 둘이 침만 흘리고 있어요. 함께 허락을 구하는 표현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의 바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함께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라 무슨 뜻일까? 아, 동생이랑 집에 왔으니까 저 뭐뭐 해도 돼요가 아니라 저희, 우리 뭐뭐 해도 돼요? 이런 말이 궁금한가 봐요. 그쵸? 오늘 이렇게 함께 허락을 구하는 표현 배워볼게요. Can it we eat? Can we eat it? Can we eat it? 자,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저 뭐뭐 해도 돼요? Can I? 하는 표현 배웠잖아요. 오늘 비슷한데 문장의 주인공이 제가요가 아니라 저희가요 또는 우리가요가 될 거예요. 요 부분만 잘 신경 써서 문장 만들어 보면 되겠어요. 자, 먼저요. 저희 뭐뭐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허락을 구하는데 물어보는 거잖아요. 구하는 거. 그죠? 그러면 시작이 can이 되어야 되겠죠. can 해도 돼요? 누가요? 우리가요. 어른들께는 저희가요. we 그리고 동작 나오면 돼요. 케이크를 봤으니까 저희 저거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Can we 먹다. Eat 저거. 그거. Eat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Can we eat it? Eat it 인데요. 붙여서 eat it 이렇게 하면 좋아요. Can we eat it? 한 번 더. Can we eat it? 한 번만 더. Can we eat it? 저희 저거 먹어도 돼요? 우리 저거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함께 허락을 구하는 표현, 문장 만들기 더 잘 할 수 있게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We buy with. 자, 오늘도 함께 단어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we예요. We. We는요, 우리말로

우리, 우리말로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우리가 하고 문장 시작해 줄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를 생각해 보면 나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우리가 다 아울러서 우리라고 말을 하죠. We 소리대로 그냥 쓰면 돼요. W가 내는 소리는 W, 그리고 E 소리 나는 E가 만나서 We, We, We, We는 우리. 다음 단어도 볼게요. 두 번째 단어는요, by예요. by. by는요, 친구들 bye bye 할때 by도 있지만, 그건 스펠링이, 글자가 좀 다르죠. 오늘은 by고요. 소리는 그냥 by.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이 by는요, 사다라는 뜻이에요. 물건 같은 거 친구들 돈 내고 가져오는 걸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무언가를 사다 할 때는 buy. B. 소리 나는 B, 그리고 U, Y가 I 소리가 나네요. Buy, 사다, buy, 사다. 자, 그 다음 단어는 with예요. With. 조금 발음 어렵죠? With, with. 이 with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사람을 얘기하면 누구누구랑 같이. 누구누구랑 함께 이런 뜻이 될수 있고요. 또 우리가 물건 같은 거 가지고 얘기할 때는 뭐뭐를 가지고, 내 몸에 이렇게 지니고 가는 느낌 생각하면 돼요. 뭐뭐를 가지고, 갖고, 아니면 누구누구랑 같이 함께 이렇게 그림 알았죠? 이런 그림 소리 나는 대로 써볼게요. 우와. 그리고 에 TH는 만나서 우. 혀 보이죠? 다 붙이면 with. with. 이렇게 누구누구랑 같이, 함께 또는 무엇무엇을 가지고. 자, 그럼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전! 첫 번째 문장은 저희 저거 먹어도 돼요? 우리 시작할 때 봤던 문장이에요. 저희 저거 먹어도 돼요? 또는 친구에게는 이거 우리 먹어도 돼? 이런 말도 되겠죠. 어떻게? 해도 돼요? 하고 물어보는 말이니까 can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문장의 주인공은 우리, 저희, we, 그죠? Can we? 그다음에 먹다 동작, eat 그거, it. Can we eat it? Can we eat it? 한번 더, Can we eat it?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두 번째 문장은요. TV에 너무 재밌는 거 해요. 근데 시간이 좀 늦었네. 이거 보고 자고 싶은데 저희 이거 봐도 돼요? 저희 이거 봐도 돼요? 그거 봐도 돼요? 어떻게? Can we 보다. 그래요, 친구들. 뭐 TV나 영화처럼 우리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집중해서 보는 건 watch잖아요. Can we watch 그거 저거 it 이렇게. Can we watch it? 한번 더. Can we watch it? 한번 더. Can we watch it? 세 번째요. 세 번째는, 그거 사도 돼요? 보통 우리 친구들 어디 가서 부모님께 뭐 사달라고 조를 때 쓰는 표현이죠. 저거 사고 싶은데 저거 사도 돼요? 어떻게? Can we buy it? 엄마 사요, 사요. 아빠 사요, 사요. Can we 사다. Buy 그거 it 이잖아요. Can we buy it? 한번 더. Can we buy it? 마지막 문장이에요. 마지막 문장은 뭔가 재밌는 장난감이 있어요. 저거 갖고 놀아도 되나? 보통 친구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나 저거 갖고 놀아도 돼? 또는 우리 저거 갖고 놀아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저거 가지고 놀아도 될까? Can we 놀다. Play 뭐뭐를 가지고 with 그거 it. 오, 조금 길어졌죠? 천천히. Can we play with it? 붙여서 Can we play with it? 한 번만 더. Can we play with it? Good.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들어본 문장들 신나게 chant로 불러볼까요? Let's chant.

0: 문장이죠. 그림 보면서요, 각 상황에 필요한 말 크게 외쳐봐요.
1: 아, 잘 시간 다 됐는데 너무 재밌는 영화를 하네. 저희 이거 봐도 돼요?
0: Can we? It? Can we watch it?
1: 우와, 멋지다. 저희 이거 갖고 놀아도 돼요?
0: Can we play with it?
1: 와, 저거 사도 돼요? 네, 네, 네, 사요.
0: Can we buy it? Alright.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점검해 볼 시간이에요. 미션 준비되어 있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각 그림에 어울리는 표현과 연결하세요. 왼쪽에는 그림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같이 읽어볼게요. A. Can we watch it? B. Can we buy it? A. Can we watch it? B. Can we buy it? 두 개 문장이 있네요. 그림 보면서 어울리는 표현으로 연결해 보세요. 3, 2, 1. 정답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TV 보고 싶어요. 그죠? 저희 이거 봐도 돼요? 봐도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요. A로 연결. Can we watch it? 그거 봐도 돼요? 두 번째 그림은 어때요? 물건 사고 싶어요. 저거 사도 돼요?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B. Can we buy it? 하고 물어봐야 되겠죠? Very good. 잘 듣고 아이가 하는 말을 찾아보세요. Can we eat it? Can we eat it? 자, 들었죠, 친구들? 지금 들은 문장과 일치하는 똑같은 문장 찾아주면 돼요. 3, 2, 1. 골랐나요? 정답은 C네요. 그거 우리 먹어도 돼요? 물어보는 말이에요. Can we eat it? A는요. Can we play with it? 그거 갖고 놀아도 돼요? B는 Can we watch it? 저희 그거 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Can we eat it? 먹어도 돼요? 물어보는 거니까 정답 C. 다음 중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보면서 친구들 정답 찾아볼게요. A. Can we eat it? B. Can I go now? C. Can they speak English? 자, 셋 다 can으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 아닌 게 하나 있네요. A. Can we eat it? B. Can I go now? C. Can they speak English? 3, 2, 1. 정답은 C. Can they speak English?는요. 그들은 영어를 할 줄 아니. 뭔가를 할 줄 아는지 능력을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A. Can we eat it? 저희 그거 먹어도 돼요? B. Can I go now? 저 이제 가도 돼요?는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죠. 정답 C. Well done! We did it!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요, 함께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에요. Can I는 저 뭐뭐 해도 돼요지만 우리, 저희니까 we를 사용했죠. Can we 하고 동작 나타내는 말 기억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약속. 안녕. Mm-hmm. 이렇게 해보세요. 함께 허락을 구할 때는 Can w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0: C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 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친구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이!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또는 다른 뭐 이런 반려동물들이 많이 있죠. 또는 동물 아니라 요즘엔 반려? 식물도 많이 키워요. 샤이니는 동물을 사실 좀 무서워하는 사람이라서 반려 식물들이 집에 많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뭔가 반려하는 대상에게 뭐, 이름, 애칭, 닉네임을 붙여주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닉네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뿅! 뭐, 미카치카? 나는 뭐 이걸 미카치카라고 부른다. 미카치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닉네임인 것 같으니까 큰 의미는 아마 없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부른다 라고 하는 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알게 되실 거고요. 일단은 단어부터 확인합니다. 네, 여러분 단어부터 알아야지. 그래요. 과연 어떤 어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만나봅니다. 짠! 아, 귀여워! 그쵸? 누구예요? 고양이는 고양인데 새끼 고양이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고양이는 영어로 cat 많이 알고들 계시죠? 그런데 새끼 고양이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kitten, kitten, kitten이라고 발음해도 되고 kitten 이렇게 발음하셔도 돼요. 한 번씩 다 따라서 말해볼게요. Kitten, kitten, kitten, kitten. Very good. And next. Strange. Oh, you look strange. 그래요. 여러분 얘 보세요. 뭔가 오리인 것 같긴 한데 표정이 이상하고 눈도 이렇게 붙어있고 그리고 날개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지? 좀 뭔가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그쵸? 이상한이라고 할 때 우리가 strange 라는 단어를 씁니다. 발음해 볼게요. strange, strange, very good. And next. 어떡해. 얘도 꼬마인데 얘보다 더 어린 아가를 care 하는 모습이에요. 그쵸? care 하면 신경 써주고 관심 갖고 뭔가 내 정신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care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형인가? 형이 동생을 care 해주고 있잖아요. 그쵸? 자,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care, care, care. Very good. And next, machine 이라는 단어군요. 친구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공장에 많은 machines들이 있습니다. 아마 machines들 가운데 샤이니가 그나마 좀 많이 봤던 거, 특히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거 이거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은 아마 못 본 친구들 많을 거예요. 요즘에 거의 없어. 이게 뭐냐면 뭔가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천, 천등을 이렇게 꿰매거나 어떤 수선하거나 할 때 쓰는 sewing machine이라고 하는데요. 재봉틀인 것 같습니다. machine 하면 이렇게 기계를 뜻해요. 다양한 기계들이 있잖아요.

0: Okay. Machine. Machine. Very good. 자, 이렇게 우리 단어들 쫙 살펴봤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영어에 보내볼까요?
1: What's the name of your kitten?
2: Oh, I call her Mika Chika.
1: Huh? That's a strange name.
2: Huh, who cares? I like that name.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맞아. 사실 내가 내 반려동물 뭐라고 부르든 누가 신경 써? 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자세히 이 두 친구의 대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 A says, What's the name of your kitten?
0: 이렇게 묻죠. 자, 여러분, kitten, 아까 나왔어요? 새끼 고양이잖아요. 너의 새끼 고양이 이름이 뭐니?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따라서 말해볼게요.
2: What's the name of your kitten?
1: What's the name of your kitten? What's the name of your kitten?
0: Very good.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B가 대답을 해요.
2: 아, 나는 그녀를 미카 치카라고 불러.
0: 라고 하죠. 자,
2: I call her 미카 치카.
0: 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빨간색과 글씨 보이세요? 오, 오늘의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로 call A, B. 제가 구별하려고 일부러 여기에는 색깔칠을 안 했어요. 다시 call A, B 하면 A를 B라고 부르다 라는 뜻이에요. 간단해요. 사이에 뭐 안 들어가요.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 그러니까 나는 그녀를, 즉 여기서 그녀라는 것은 그 새끼 고양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녀를 미카 치카라고 불러. 아, 귀여운데요, 이름? 그쵸? 자,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2: I call her Mika Chika.
1: I call her Mika Chika. I call her Mika Chika. I call her Mika Chika.
0: 좋아요. 이렇게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볼게요. 우리는요, 그 기계를 로보라고 부릅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1: We call that machine robo. We call that machine robo. We call that machine robo. We call that machine robo.
0: 잘했어요. Next.
2: 아, 그는 나를 공주님이라고 불러요.
0: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Call A, B. 그쵸? 나를 princess라고 부른다. 나왔죠? 자, 여기서 princess는 이름이라고, 여기서 그냥 P를 크게, 이렇게 이름으로 처리했어요. 따라해 볼게요.
2: He calls me princess.
1: He calls me princess.
2: He calls me princess.
1: He calls me princess.
0: 잘했고요. And next. 맞아요. 선생님의 원래 본명은 김재영.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저를 shiny라고 부르죠. 그들은 나를 shiny라고 불러요. 보세요. call A, B. 나를 shiny라고 부른다 라는 말이죠. 따라해 볼게요.
2: They call me shiny.
1: They call me shiny. They call me shiny.
0: 잘했어요. 자, 어쨌든 그 새끼 고양이 이름 뭐라고 뭐냐고 물어봤더니 미카 치카라고 한다. 나는 그렇게 불러. 라고 했죠. 자, 그랬더니 얘가 미카 치카? That's a strange name. 그거 이상한 이름이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해볼게요.
2: That's a strange name.
1: That's a strange name. That's a strange name.
0: Okay, 어렵잖아요. 자, 이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B가요. 야, 뭐 누가 신경 써? 나는 신경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남들이, 내가 우리 그

새끼 고양이를 뭐라고 하건, 내가 뭐라고 부르건, 그게 뭔 상관이야? 어? 그게 왜 중요해? 라고 하는 말입니다. Who cares? 그죠? 누가 신경 써? 한마디로, who? I don't really care what they think.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건 나 신경 안 써. 이런 말이에요. I like that name. 나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 그럼 됐지. 맞아요. 자,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Who cares? Who cares? Who cares? I like that name. I like that name. 좋아요. 여러분도 사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야, 너 그치 이상한 거 아니냐? 헤어스타일이 그게 뭐니? 뭐가? 야 이거 뭐 네가 어떻게 생각하건 뭐 이런 거 누가 신경 써? Who cares?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왠지 더 멋져 보일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우리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겠습니다. 야, 너 새끼 고양이 이름이 뭐야? Speak. What's the name of your kitten? 나는 그녀를 미카치카라고 불러. Speak. I call her 미카치카. 그거 이상한 이름이네. Speak. That's a strange name. 그게 뭐가 중요해? 누가 신경 써? 나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든다고. Speak. Yeah! 여러분,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문제 다 맞출 수 있겠죠? 기대합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은 나는 그녀를 미키 치카라고 불러. 부른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 3, 2, 1, 2! 바로 I call her 미키 치카! 예이! 다시 한번 따라서 말해볼게요. I call her 미키 치카. I call her 미키 치카.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갑니다. 그는 나를 princess라고 부른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He calls 나를이라고 할 때, 설마 I라고 하는 분은 없겠지? 3, 2, 1, 그래요, 나를이니까 me. 높은 소리. 맞아요. me라고 하셔야지. 뭐 I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해볼게요. He calls me princess. He calls me princess. He calls me princess. 좋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단원상 퀴즈. 얘왜 이렇게 생겼지? 이상한데? 자, 여러분. 3, 2, 1. 이상한 바로 Strange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무엇을 배웠나요? 바로 A를 B라고 부르다라고 하는 표현 call A, B를 배웠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닌데 여러분이 이거를 별도로 배우지 않으면 이런 말 영어로 어떻게 하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본명이 김재영이지만 그들은 나를 샤이니로 불러요. 자, 그 부분. They call me shiny. They call me shiny.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닉네임이 있나요? 그러면 They call me 뭐뭐! 그 뭐뭐 자리에 여러분의 닉네임을 넣어서 꼭 크게 크게 말해보세요. Then, see you next time. Bye-bye.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세상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름이 굉장히 강렬한 친구입니다. 부정대명사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부정하는, 모든 게 다 싫은 대명사인 것만 같은데 그 부정이 아니라는 게 반전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우리 예전에 투부정사 배웠을 때 그 부정이라는 거 기억하려나요? 자, 어떤 대명사들이 나올지 일단은 우리 세 장 사진부터 볼까요? 맛있겠다. 핫도그가 아주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있네요. I'll have one hot dog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핫도그 하나인데 저 one을 잘 주목해서 봐주시고요. 두 번째 사진이요. 어머나, 의자가 똑같이 생긴 게 되게 많네요. 그래서 저기서 하나 빼와도 될 것도 같고 Can we get another chair? 라고 되어 있습니다. chair 앞에 있는 단어 처음 보시죠?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사진 볼게요. 오, 뭔가 퍼즐을 맞추는 느낌이네요. Is that the other piec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이번에는 piece 앞에 the other? 이건 뭘까요?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부정대명사라는 건요. 극도로 부정적인, 매우 세상을 다 싫어하는 그런 대명사는 아니고요. 투부정사 때처럼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를 뜻합니다. 자, 정해지지 않은 게 도대체 뭔 말인가? 정리를 조금 해보면요. 위에 one, another, the other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자, 요 one은 어떤 특정한 물건 하나, 특정한 이름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과 하나, 또 다른 사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또 다른 거, 뭐 나머지 다른 것들, 약간 나머지 다른 거 이런 식으로 그거를 약간 대충 뭐 이거 해서 이름을 말하지 않고 지칭을 하는 게 부정대명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부정대명사 첫 번째로 one, another, the other 요거부터 살펴볼게요. 뒤에 두 가지가 더 나올 겁니다. 자, 일단 one, another, the other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나요? one은 알겠고 한 개. another랑 the other가 문제입니다. 자, 얘네는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one은 하나니까 쉬워요. another는요. on plus other. 요거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other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근데 요 앞에 on을 붙여. 왜 하필 on이요, 선생님? 모음이잖아요. other. 발음이 쉽지 않죠? another. 요게 조금 더 낫죠? 그래서 on plus other 붙여가지고 다른 하나를 지칭하고요. the other 같은 경우는 다른 특정한 하나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차일까? 우리 관사에서 어와 더 차이 배웠던 거 기억나요? 어는 특정 안 하고 너는 특정하다고 했잖아. 그 특징이 여기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nother는 그냥 되게 뭐 딱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하나는 아니고 그냥 두루두루 중에 하나고 the other는 정확하게 딱 그 친구, 특정한 그 친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쓰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여러 개 그려놨죠. 지금 동그라미가 총 7개가 있네요. 이 7개의 동그라미를 이 one, another,

0: 것들 디아들로 지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일곱 개 중에 맨 처음, 딱 지칭하는 저맨 처음에 저 네모를 볼까요? 쟤는 원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하나. 자, 저첫 번째 네모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모를 볼 건데요. 두 번째 네모를 칠 때쯤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동그라미가 하나씩 있죠. 그 중에 하나예요. 여섯 개 중에 그냥 하나. 그러면 on other. 그래서 on other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칭할 때 one, another, another, another, another, another 까지 왔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네모가 있죠. 얘가 바로 나머지 남은 하나라고 해서 the other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딱 하나 남았고 유일하잖아요. 그래서 요 일곱 개의 동그라미를 지칭하는 방법이 one, another, another, another, another, another, another, 마지막 하나, the other.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학교 시험에 은근히 많이 나와요. 알겠죠? 특정한 하나, the other고, 나머지는 another 써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some others, the others도 있습니다. 얘는 심화 버전인데요. some은 몇몇이죠? 아까 one은 하나였지만, some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모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죠. some으로 시작해요, 일단. 그 다음에 others는 other 뒤에다가 s를 붙인 겁니다. 여러 개의 다른 것들이겠죠? 그래서 다른 것들. 두 번째 네모가 이제 others에 해당하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네모 빼고 나머지. 이건 나머지 특정한 여러 가지죠. 그래서 the others가 저도 붙이고 s도 붙여요. 왜? 특정하고 여러 개니까. 그래서 the others에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좀 느낌이 와요. 자, 하나씩 가르칠 때는요. one, another, another, another, 마지막 것만 the other. 여러 개를 가르칠 때는요. some, others, 마지막 남은 건 the others. 요렇게 표현한다는 거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요거 해석하면 뭘까요? 저는 핫도그 하나 먹을게요. 란 뜻입니다. 자, 요렇게 one, another, other는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맥락상은 그냥 I'll have one. 요렇게 써도 돼요. 제가 그거 하나 먹을게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지금 앞뒤 맥락이 없으니까 핫도그를 추가를 해준 거고요. 다른 하나, 남은 특정 하나나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핫도그 하나이기 때문에 one hotdog. 요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Another hotdog 하면 이미 핫도그 하나를 먹었고 다른 하나를 원하는 겁니다. The other hotdog라고 하면 매장에서 파는 핫도그가 한 50개 있는데 49개가 팔리고 나머지 하나 남았을 땐 the other 쓸수 있어요. 자, 요거 해석하면 우리가 또 다른 의자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뜻입니다. 자, 얘도 another가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또 다른 의자, 아무거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another를 사용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 Can we get the other chair?라고 하면 또한 의자가 30개 있어요. 근데 30개 중에 29개가 탈락이야. 마지막 남은 저딱 하나가 필요해. 그러면 Can we get the other chair? 라고 쓸수 있어요. 자, 요거 해석하면 이것이, 저것이 그 남은 하나의 조각이니? 라는 거고 이 the other를 사용한 이유는 마지막 하나이기 때문에 혹은 찾고 있던 특정한 하나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자, 비교해서 Is that another piece? 라고 하면은 문장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어요. 저것을 특정을 했는데 또 다른 피스냐? 의미가 살짝 안 맞는 느낌이 있죠? 물론 맥락상 가능할 때도 있지만 the other가 훨씬 적절하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퀴즈 타임입니다. 번호 순서대로 빈칸 채워볼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별, 각각 어떻게 부를까요? 하나씩입니다. 3초 드릴게요. 첫 번째 별은 one. 두 번째 별은 another. 세 번째도 another. 마지막이 the other.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은 끝났고 듣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1: I'll have one hot dog. I'll have one hot dog. Can we get another chair?

0: Can we get another chair? Is that the other piece? Is that the other piece?
1: 자, one hot dog. 여기가 중요하겠죠? One? 핫도그 딱 하나. One hot dog. One hot dog. I'll have one hot dog. 저는 핫도그 하나 먹을게요. 두 번 듣겠습니다.
0: I'll have one hot dog. I'll have one hot dog.
1: Another 발음 중요합니다. Another 아니고요. Ona 이렇게 됩니다. Another. Another. Can we get another chair? 저희가 다른 의자를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 듣겠습니다.
0: Can we get another chair? Can we get another chair?
1: 자, 그 다음은요. The other 여기인데요. The other로 읽는 친구들이 있는데 들을 때 V로 들려요? The other. The other. Is that the other piece? 저것이 나머지 조각 하나인가요? 두 번 듣겠습니다.
0: Is that the other piece? Is that the other piece?
1: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할게요.
0: I'll have one hot dog. I'll have one hot dog. Can we get another chair? Can we get another chair? Is that the other piece? Is that the other piece?
1: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오늘 배웠던 부정대명사 잘 기억하면서요. 영작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한글 보시죠. 저는 오늘 오후에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저희가 다른 테이블을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저것이 나머지 한 부분인가요? 자, 시간이 조금 있다 해서 some time 이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정확히 시간이 몇 분 되는지 얘기했나요? 얘기 안 했죠. 이런 식으로 제가 시간이 12분 38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 부정대명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I'll have some time this afternoon. 저는 오늘 오후에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읽어볼게요. I'll have some time this afternoon. 전부 다 빠르게. I'll have some time this afternoon.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테이블로 바뀌었네요. 자, another 여기 발음 연습해 볼게요. Another. TH 유의하세요. Another. 붙일까요? Another table. Can we get another table? 저희가 다른 테이블을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Can we get another table? 아주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the other 연습해야 합니다. The other 따라 읽어볼게요. The other. The th 조심하세요. The other. 자, 여기 th 대잔치네요. Is that the other part? 저것이 나머지 한 부분인가요? Is that the other part? 잘했습니다. 좀 더 빠르게.

Is that the other part? Very good. 너무 잘했고요. 자, 이제 복습해 볼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자, 오늘 글은요, 자기 친구를 소개하는 글인데요. I'd like to introduce 내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Three of my close friends. 제세 명의 가까운 친구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I have.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 친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Who is very strong. 매우 힘이 센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갈 말. 자, 세 명의 친구 중에 처음 넣었는데 갑자기 the others면 이상하죠? 원으로 시작을 하고요. He can carry. 그는 들수 있습니다. 몇몇의 무거운 것들을 매우 쉽게. 힌트 다 줬다, 그쵸? 몇몇이라고 했으니까 some이 맞고요. heavy things라고 해서 복수가 왔기 때문에 one heavy things 하면 말이 안 맞겠죠? 나는 또 다른 친구가 있다. 굉장히 똑똑한. 자, 세명 중에 또 다른 친구? 두 번째니까 그냥 another 쓰면 되겠죠? 자, 나머지 한 친구는 꽤 재밌다. 영작할 겁니다. 나머지 하나가 중요해요. 나머지 하나. The other 써야겠죠? 이렇게. The other friend is quite funny. He can make. 그는 만들 수 있다. All of us laugh. 우리 모두를 웃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전체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I'd like to introduce three of my close friends. I have one friend who is very strong. He can carry some heavy things very easily. I have another friend who is really smart. The other friend is quite funny. He can make all of us laugh.
0: 원 포인트 정리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정 대명사 첫 번째, one, another, the other 이 친구들 배웠고요. one은 하나, another은 one plus other 해서 다른 하나고요. the other는 마지막 남은 딱 하나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some은 몇몇, others는 남은 것들 중에 뭐 이만큼, 그리고 the others는 다른 특정한 남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정대명사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other가 아닌 다른 시리즈의 부정대명사를 공부해 볼 겁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사실 지난 시간에 이미 소댓구문 배우면서 투투구문도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 오늘 투투구문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또 다른 구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퀴즈 정답 확인할 텐데요. She was too busy to take part in the meeting. 그는 너무 바빠서 그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 문장을 빈칸에 또 다른 문장으로 바꿀 때 넣을 수 있는 정답은 so busy that 그다음 she can't가 아니라 앞에 was니까 시제를 과거로 바꿔서 couldn't. 정답은 so that couldn't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대화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 난 너무 나이가 많아. 어렸을 때 배웠어야 했어. 그랬더니 배움에 너무 나이가 많은 건 없어. 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아마 추초로 들릴 겁니다. 어떤 표현이 나올지 지금 바로 들어보죠.
1: I'd like to learn to play the piano, but I'm too old. I should have learned it when I was young.
2: No one is too old to learn.
0: 자, 잘 들어보셨죠? 자, 남자의 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like to learn to play the piano, but I'm too old. 라고 얘기합니다. 자, the like to. 되게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So, would like to 인데요. 하고 싶다라는 뜻이었죠. So, I'd like to learn. 배우고 싶어. To play the piano. 피아노 연주를 배우고 싶어. But I'm too old. 아, 내가 너무 늙은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러면서. I should have learned it when I was young. 이렇게 들렸죠? 자, should have PP. 우리 조동사 파트 할때 이미 열심히 배웠던 그 표현입니다. 그 어떤 뜻이었죠? 뭐뭐 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이었고, 귀로 들릴 때는 여기가 연음이 좀 됩니다. 그래서 should have 이렇게 정직하게 들리진 않고요. should have, should have 이렇게 들려요. So I should have learned it. 아, 내가 그걸 배웠어야 했는데, when I was young. 아, 어렸을 때 배웠어야 했는데, 이런 얘기였죠. 자, 그랬더니 여기에 우리 투투용법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no one is too old to learn 이라고 대답합니다. 자, no one 그러면 아무도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의 표현이고요. 우리 배웠듯이, 투투는 너무 뭐뭐해서 너무 뭐뭐하지 못하다인데요. 앞에 no one이 붙었기 때문에 너무 나이가 든 사람이란 없다. 이런 거지. 배우기. 그래서 배움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어. 라는 명언과 같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소댓 구문과 그리고 그걸 투투로 바꾸는 부분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댓 구문은 이 so와 떨어져 있는 that 사이의 형용사 또는 부사가 앞에 동사의 종류에 따라 맞게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형용사를 써야 되는 동사면 형용사이고, 그 다음에 뭐 일반 동사 같은 경우 부사 이렇게 들어갔고요. 중요한 건 해석이 뭐였지? 그렇죠. 너무 뭐뭐해서 주어가 동사해요라는 해석이었고요. 이때 대절은 뒤에 이제 완벽한 문장이 들어간다. 이것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I'm so tired that I can't go to the party. 나는 너무 피곤해서 파티에 갈 수가 없어. 라는 문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투투 용법은 뭐였지? 이거는 해석 자체가 부정이었습니다. 자, 투투도 사이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동사에 어울리게 들어갔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so that, why, 체는 얘는 이제 대절이 아니라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뒤에가 이제 동사 원형으로 끝이 납니다. 해석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지 못하다라는 부정의 의미였습니다. He is

없어라는 부정의 의미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을 소데스로도 바꿀 수가 있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자, 투투는 부정인데 소데스 자체는 부정은 아니었죠. 그래서 소데스의 이 동사 부분에 can't나 couldn't를 넣어서 하지 못하다로 만들어주면 같은 의미가 됐었고요. 우리 여기 시제를 잘 보고, 여기가 현재면 can't겠지만 여기가 과거면 couldn't로 써야 되는 것도 또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죠. He's too young to drive the car. 자, 좀 전에 봤던 그 문장을 so that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He is so young that, 그리고 대절은 주어 동사 필요하니까 다시 he, 시제 현재니까 can't drive the car.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요게 가장 핵심인 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 오늘 퀴즈에서도 다시 풀어봤고요. 자, 우리 그러면 쌤, 오늘 투투 용법은 이게 단가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 소댓을 투투로도 바꿀 수 있었지만, 사실 소댓은 또 다른 투부정사 구문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 투투 용법을 써서 쓰인 명언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명언들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You are never too old to set another goal or dream a new dream 이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C.S. 루이스는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이자 또 문학자인데, 쌤이 되게 좋아하는 또 소설가이기도 해요. 자, 그럼 무슨 뜻일까? 여기 투투 있는 부분 여러분들 한번 잘 해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앞에 얘가 또 특징이 never이라고 하는 부정이 한번더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you are never too old to set another goal.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 set another goal은 뭐 다른 목표를 설정하다, 목표를 정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never이 없다고 치면 너는 또 다른 목표를 정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 이겠지만 앞에 never이 있으니 너가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는데 너무 나이가 많다는 건 없어. 목표를 새로이 설정하는데 너무 나이 들었다는 건 없어.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or dream a new dream. 자, 그래서 얘가 어디에 연결되냐면 여기 투부정사에 둘다 연결되는 거야. to는 한 번만 써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꿈을 꾸거나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건 없다라는 좋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싶거나 새로운 꿈을 꾸고 싶어요. 근데 나이 때문에 못하겠어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스크립트와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It is never too late to give up our prejudices. 자, 여기서도 역시나 투투 앞에 never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감이 좀 오시죠? 자, 그리고 단어 정리를 좀 해보면 give up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얘는 이제 포기하다 또는 버리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prejudice는 편견입니다. 편견. 복수 형태로 쓰여 있는 건데,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면 It is never too late to give up our prejudices. 그래서 우리의 편견들을 버리는 데 있어서 너무 늦은 것이란 없다. 또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편견이라고 하는 거, 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나이가 많아서, 뭐 유색인종이라, 뭐 뚱뚱해서, 혹은 쟨 여자라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편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사실 그런 편견들은 정말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떤 판단을 많이 가릴 수가 있고요. 상대방의 비판과 어떤 갈등과 오해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태도기 때문에 그러한 편견들을 언제든지 버려야 한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 또 좋은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투투용법을 활용해서 쓰이는 명언들이 많아요. 다음에 여러분들 또 만나게 되면 잘 해석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enough to 구문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건 또 뭐냐? 우리 so that 하면 항상 so that을 투투로 바꾸는 거, 그리고 so that을
enough to로 바꾸는 거. 요렇게가 이제 세트로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에 enough to 구문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enough 뒤 구문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볼게요. 자, enough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왜 so that이나 수출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용사 내지는 부사가 이 사이에 들어갔었잖아. 여기 들어갔었죠? enough to 같은 경우는 앞에 옵니다. 형용사 또는 부사가 enough to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앞에 온다. 요거 일단 어순 나올 수 있고요.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석을 갈 겁니다. 해석은 이제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방법은 뒤에서부터 하면 가장 자연스러워. 그래서 to 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해 또는 뭐뭐 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볼게요. She is smart enough to solve the quiz. 자, 그럼 해석이 그녀가 똑똑해 충분히 뭐할 만큼 그 퀴즈를 풀 만큼 이렇게 직독직해 해주면 되고 혹은 그녀는 퀴즈를 풀 만큼 충분히 똑똑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순 보시면 형용사가 enough 추금은 앞에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러한 enough 추 구문도 이제 so that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이 to 형법 같은 경우는 to 자체가 부정 해석이기 때문에 so that으로 바꿀 때 뒤에 이 조동사 부분을 can't로 하는 게 특징이었다면 enough 추는 그대로 긍정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얘는 so that 구문으로 바뀔 때 이렇게 조동사에 긍정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to랑 똑같아요. to랑 똑같은데 so that 사이에 요 형용사 부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절이니까 주어 다시 적절한 거 살아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둘다 긍정이니까 조동사는 긍정의 형태로 써주면 되겠더라. 역시나 조동사를 쓸 때는 앞에 동사의 시제에 맞게끔 써주면 되겠죠? 현재면 현재 조동사, 과거면 과거형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본그 문장, so that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녀는 똑똑해요? 충분히? 그 퀴즈를 풀 만큼. 이런 문장이었는데. 자, 그러면 she is so smart that.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는 다시 she 그리고 can solve the quiz.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가운데로 들어오고요. 대절은 주어 동사 써줘야 되니까 다시 주어 살아나고 긍정의 조동사. 현재니까 현재로. 뒤에 똑같이 붙여주면 되는 것이죠. 됐죠? 오케이. 자, 우리 그러면 세개 배웠어요. so that 구문을 to로 바꾸는 거. 그리고 지금 방금 본 것처럼 enough to로 바꾸는 거. 요거 여러분들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주어진 문장을 우리 to to는 so that으로, 뭐 enough to도 so that으로, 뭐 so that이 나오면 to to나 enough to로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to to가 나왔네요. We were too tired to walk anymore. 무슨 뜻이야? 아,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라는 해석이 되겠죠. 자, so that으로 바꾸면 We were so tired that 주어는 다시 we. 자, 그 다음에 동사가 과거니까 can't가 아니라 couldn't walk anymore. 맞니, 얘들아? 그쵸? We were so tired that we couldn't walk anymore.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씩만 따라해 볼게요. 해석 생각하면서 We were too tired to walk anymore. 시작! 자, 이번에는 so that으로 바뀐 거. We were so tired that we couldn't walk anymore. 시작. 잘하셨습니다. 자, 역시나 요것도 한번 바꿔볼 텐데, 이번엔 so that입니다. 그러면 이제 enough to로 바꿀 수도 있고, to to로 바꿀 수도 있잖아. 근데 대절에 동사를 잘 보니까 can't라고 하는 부정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요것도 우리 So enough to는 아니고 to to로 바꿔볼 수가 있겠죠. 그쵸? I'm so nervous that I can't breathe. 아, 나 너무 긴장이 돼서 너무 초조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 라는 해석인데요. 자, to to로 바꾸면 I'm too nervous to breathe. 이렇게 간단히 바꿀 수가 있겠네. 어차피 주어가 I로 갔죠? I am too nervous to breathe. 이렇게 갑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들. 여기

부분 발음이 breath 아니고 얘 지금 동사잖아. breathe, mother, father 할때그 the 발음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죠. I'm so nervous that I can't breathe. 시작. 자, 이번에는 so that으로 to로 바뀐 거. I'm too nervous to breathe. 시작.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바꿔볼게요. The problem is easy enough for us to solve. 자, 이번에는 enough 추구문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항상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필요할 때는 for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해석해보면, 그 문제는 쉬워요. 충분히 누가 풀 만큼, 그치? 우리가 풀수 있을 만큼 이란 뜻이 됩니다. 자, 요거 so that으로 바꿔보면, The problem is so easy that 자, 그 다음에 주어는 이제 누가 되는 거야? 우리가 되는 거죠. We, 자, 시제 현재니까 can solve 까지만 쓰면 안 되고 우리가 뭘풀수 있는데 그 퀴즈를, 아, 그 문제를 그래서 we can solve it 까지 우리 강조했어요. 그쵸? 그래서 대절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해서 주어 동사 필요한 경우 목적어까지 이렇게 대명사로 넣어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잘 하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problem is easy enough for us to solve. 시작. 자, 이번엔 so that으로 바뀐 거. The problem is so easy that we can solve it. 시작. 좋습니다. My little brother is so smart that he can talk to foreigners in English. 좀긴것 같지만 어렵진 않아. 소대꾸문이 나와 있고요. 내 남동생은 너무 똑똑해서 그가 talk to foreigners,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할수 있어. 뭘로 근데? 영어로 대화할 수 있어. 이런 문장이죠. 자, 우리 그러면 긍정이네. 긍정이니까 거꾸로 enough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My little brother is 까지 써주고, 자, 그 다음에 smart 먼저 나와야 되죠? smart enough. 그치? 뭐할 만큼? to talk to foreigners in English 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해석은 이렇게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My little brother is so smart that he can talk to foreigners in English. 시작. 자, 요거 바꿔서 My little brother is smart enough to talk to foreigners in English. 시작.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볼까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 나이가 너무 많아. I'd like to learn to play the piano, but I'm too old. 자, 요 표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 어렸을 때 배웠어야 했는데. 뭐뭐 했어야 했다라는 표현은 I should have learned. 이렇게 들린다 그랬죠? should have PP의 구조였고요. 배움에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이란 없어. no one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 no one is too old to learn. 이란 최체형법을 사용한 표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우리 오늘 퀴즈 풀고 마무리해 볼 텐데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 세 단어입니다. 넣어보세요. The woman was so kind that she helped the old man. 그 여자가 너무 친절해서 그 노인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자, 세 칸이 있고, 일단 so that인데 긍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감 잡으셨죠, 여러분들? 자, 빈칸 채워보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문법으로 찾아올 테니까, 또 다른 문법 찾아오기 전에 독해 한번 해야겠다. 독해로 만날 테니까 다음 시간도 꼭 함께 해주세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기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요. 새들이 보이죠? 그리고 깃털들을 보니까 비슷한 색깔들의 깃털들을 가지고 있는 새들이 이렇게 앉아있네요. 영어 속담에서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다뤄볼 겁니다. 자, vocabulary clear에서 다룰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이건데요. Proverb. Proverb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한 속담을 영어로 proverb라고 해요. 그리고 다음 단어, appear. appear라고 하면 무언가가 나타나다 혹은 무언가가 등장하다라는 전형적인 자동사이고요. 다음 단어, hatch. hatch는 부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알에서 깨어나는 것을 부화한다라고 하지요? hatch. 자, 그리고 lesson. lesson는 교훈이란 의미가 있고요. hasty. hasty는 성급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decision. decision이라고 하면 결정이라는 명사예요. 자, 지금 다루었던 이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들리는지 listening clear에서 확인해 볼게요.
1: Hello, class. You must have heard of the proverb,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We all know what this proverb means because it's commonly used. Like this, there are many proverbs in which animals appear. Let's talk about them today. First one is, when the cat's away, the mice will play. It is using the fun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nimals. We can easily guess the meaning of this proverb. The weaker do whatever they want when the stronger are not around. The next one is,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re hatched. It's using a chicken's life cycle. From this proverb, we can learn the lesson that we should not make hasty decisions.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자, 먼저 Hello Class라고 한걸 보아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You must have heard the proverb 라고 시작을 해요. 자, must have PP라고 하면요. 의미가 정해져 있는 일종의 어떤 표현이에요. must have 뒤에 과거 분사 heard를 써서 무언가 했음에 틀림없다. 자, 그러니까 hear의 의미는 듣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들었음에 틀림없어. 너 한번 들어봤을 거야 라는 의미죠. 자, 어떤 거냐면 the proverb, 바로 속담입니다.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자, 여기서 보면 깃털을 가지고 있는 새, 다시 말해서 한 종류의 그런 새들이 뭐 한다? 이렇게 flock이라고 하면 무리지어 다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새들끼리 몰려 다닌다. 이거 우리 한자로는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속담들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We all know what this proverb means because it's commonly used. 우리는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what은요, 자연스럽게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는 의문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속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자, 뭐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이 proverb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속담은요, commonly used, 흔히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속담은 우리 의미를 다 알고 있어요. Like this, 이처럼. There are many proverbs in which animals appear. 자, 무슨 얘기냐면 많은 속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속담 안에서 뭐 하는 거? 동물들이 등장하는 속담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전치사 in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가 함께 묶여서 자, 이런 경우에 얘들아 선행사를 그대로 찾으시면 돼요. 자, 해석을 할 때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대명사 종류 중에 하나니까 이 아이가 가리키고 있는 선행사 같은 명사를 찾아서 여기선 지금 문맥상 이 속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전치사 in의 해석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in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 안에란 뜻이기 때문에 이런 속담 안에서 뭐 한다? 아, 동물들이 등장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어법적인 특징은 뭐냐면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다면요. 뒤에 문장에는 완전한 절의 형태가 온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등장하다라는 뜻의 appear는 얘 혼자만

띄어도 말이 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뒤에 어떤 성분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런 아이들은 자동사, 그래서 완전한 절이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Let's talk about them today. 다시 한번 여기서 데미 가리키는 것은 이 proverbs가 되겠네요. 오늘 속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First one is when the cat's away, the mice will play. 자, 뭐가 없을 때요? 그렇지. 고양이가 있지 않을 때, 왜 우리 마이스 얘들아, G라는 마우스의 복수형이잖아요. G들이 뭐할 것이다? Will play. G들이 놀 거래요. 자, 보통 고양이와 G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고양이가 조금 더 포식, 좀더 강자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만든 속담입니다. 자, 어떤 뜻인지 뒤에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It is using the fun relationship. 자, 다시 한번 이시 가리켰던 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고양이가 나와 있는 속담이 되는 거고요. 그 속담은 이용하고 있어요. 무엇을? 재밌는 관계를 이용하고 있어요. Between the two animals. 그 고양이와 쥐의 어떤 재밌는 관계를 이용하고 있답니다. We can easily guess. 우린 쉽게 추측을 할수 있죠. The meaning of this proverb. 이 속담의 의미를 쉽게 추측을 할수 있대요. 여기서 포인트는 the weaker를 볼게요. 자, weak이라고 하면 약한이라는 형용사에다가 er이 붙어 있는 이런 걸 비교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더 약한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정관사 더와 그리고 이러한 형용사가 붙어 있으면요. 의미는 해석을 뭐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The weaker라고 하면 더 약한 사람들, 더 약자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더 약자들이 뭐할 거다? Do whatever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한대요. 뭐할 때? When the stronger are not around. 자, 다시 한번 여기서도 the stronger라고 하면 더 강한 사람들이라는 더 플러스 형용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는데 뭔가 더 강자가 윗사람이 없을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인 척을 하는 그런 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한 게이 속담이죠. 그래서 강자가 are not around, 주변에 있지 않을 때, 주변에 있지 않을 때 약자가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든 한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속담이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다시 한번 여기서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의미의 접속사 when이 연결해주고 있구나.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next one. 자, 이제 두 번째 속담. 우리 앞에서 뭐 했었죠? 그렇죠. 새들끼리 같은 종끼리 모인다. 유유상종 했었고, 고양이와 쥐가 등장한 거 했었고, 이제 지금 세 번째이네요. 볼게요.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are hatched. 자, 여기에서 before 앞에서 끊어보면 닭을 세지 마세요. 뭐 하기 전에? Before they are hatched. 아, 닭들이 부화되기 전에 미리 닭들을 세지 마세요라는 속담을 볼게요. It's using a chicken's life cycle. 자, 이 속담은요, 이런 닭의 어떤 생애 주기를 이용하고 있답니다. 쉽게 말해서, 얘들아, 닭은 어디서 태어나죠? 그렇지. 알에서 이렇게 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이 있다라고 해서 아, 몇 마리가 지금 태어나겠구나라고 미리 이렇게 하는 것은 세는 것은 좋지 않다. 성급한 결정은 금물이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죠. From this proverb, 이 속담에서는 we can learn the lesson.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대요. 자, 어떤 교훈이요? That we should not make hasty decisions. 자, 여기에서 that은 뒤에 we should Not make hasty decision 이라는 완전한 절을 이끌고 있는 접속사 되신 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교훈, 뭐뭐라는 교훈, 다시 말해 동격의 접속사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속담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성급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리말에 보면 뭐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뭐가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아라라는 맥락의 속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는요 좀 여러 가지 동물들이 등장한 속담들을 같이 봤었고 우리말에도 있는 그런 속담들이랑 좀 많이 비슷한 것들이 있었네요. 자, 이제 발음 연습을 해보러 갈게요. 자, 여기 보면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자, 오늘 선생님이랑 다른

0: 네, 집중적으로 좀 연습을 할 부분을 바로 F 사운드입니다. 봐봐. F 사운드가 많이 보이죠? 전형적으로 F는요, 우리말에는 있지 않은 발음입니다. 자, 이렇게 아랫 입술을 위에 있는 입 이로 이렇게 살짝 불어서 그 사이로 발음이 나와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을 대시고요. 바람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바람이 살짝 나와야 합니다. 자, 발음을 같이 해보면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자, 여기서 feather는 깃털이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Birds of a feather. 요 전치사와 관사를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그래서 Birds of a가 아니라 Birds of a, Birds of a,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자, 자꾸 F 사운드가 많아서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원어민 소리 들어보고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 들어볼게요.
1: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0: 네, 진짜 birds of a feather 하고 좀 빨리 들렸었지요? 그리고 확실히 flock together라는 F 사운드 확실하게 연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목소리)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우리 동물이 등장하는 여러 속담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앞에서 다루었던 것 외에도 또 다른 속담들을 쌤이 가지고 와봤어요. Barking dogs never bite. 자, 짖고 있는 그런 개들은 절대 물지 않는다. 자, 이 표현은요, 우리말에서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의 속담으로 볼수 있죠. 이렇게 개가 등장했던 그런 속담이었었고요. 두 번째 속담은 이겁니다.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자, 이거 뭔지 알겠죠? One stone,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죽이는 거. 그래서 한자로도 일석이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자, 그리고 세 번째 속담은요. A big fish in a small pond. 이건 얘들아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물고기의 그 몸집은 큰데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small pond예요. 자, pond는 연못이라는 의미인데 작은 연못에 큰 고기가 있다, 큰 물고기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좁은 곳에서 훨씬 더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어떤 그런 현상들을 말을 해요. 뭐 우물안 개구리라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의미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이니까 이런 표현도 속담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Grammar Clear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밑줄 친 A, B, C 중 옳은 것은 자, 이렇게 골라 볼게요. 자, 먼저 위치를 확인을 해 보니까 A번에 which와 in which가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리고 B번의 문제는 비동사 is와 are이 묶여 있네요. 자, C에는 which와 that이 묶여 있고 아마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계속해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실제 어떤 내신 시험에서도 보면은 와, 진짜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들이 진짜 많이 반복이 되는구나라는 걸좀 체감을 하고요. 좀더 힘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출제 의도를 파악해 볼게요. 자, 먼저 A번의 출제 의도는요, which와 in which가 묶여 있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관계대명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는 이두 개의 차이를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대명사처럼 명사가 하는 역할, 주어나 혹은 목적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만약에 없다면요, 뒤에는 당연히 필수 성분이 하나쯤은 빠진 뭔가 불완전한 절의의 형태가 온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뒤에 완전한 절의 형태가 온다. 자, 완전한 절이라고 하면 당연히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동사가 자동사라면 자동사까지만 있으면 완전한 절. 만약에 동사가 비동사라면 비동사에 대한 보호까지 있어야 완전한 절. 그리고 동사의 종류가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까지 있어야 완전한 절. 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보니까 animals appear라는 이 절을 볼게요. 동물들이 나타난다. 동물들이 등장한다. 자, 여기에서 appear는 전형적으로 무언가가 나타나다라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절을 취하고 있어서요. 정답은 in which로 볼 수가

있고 마지막 해석으로 점검을 하면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가져가지고 해석을 해서 매끄러우면 정답이 맞죠. 그래서 이런 속담 안에서 이러한 속담 안에서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자, 말도 맞고 어법적으로도 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in watch를 고르는 게 맞아요. 자, 이제 비번 볼게요. 자, 얘들아, 비번 이건 뭐겠어? 이건 뭐겠어? 자, 비동사 is와 are이 이렇게 묶여 있다면 이 문제는 바로 수의일치 문제죠. 주어와 동사의 수를 맞춰주는 개념이 수의일치 개념인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더 stronger. stronger는 더 강한이라는 그런 형용사이기 때문에 더 플러스 형용사는 항상 어떤 취급? 뭐뭐하는 사람들이어서 복수 취급이 되어서요. 정답은 비동사 어를 써야 돼요. 실질적으로 얘들아 앞에서도 어땠어? The weaker do라고 해서 does가 아니라 앞에도 역시 복수 취급이 되어서 일반 동사도 s나 es를 붙이지 않고 원형으로 이렇게 do를 써준 것처럼 비동사일 때는 복수로 뭘 쓴다? 그렇죠. are를 쓴다라는 걸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 얘들아 빈번히 나오는 우리 친구들 자주 볼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주로 복수형으로 취급이 된다. 자, 이제 C번 볼게요. 자, C번은요, 이렇게 which와 that이 묶여 있다면 이 문제는요, 거의 대부분 관계대명사 which와 그리고 접속사 that을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의문사로서의 which가 아니고 관계대명사 which를 쓸래? 아니면 접속사 that을 쓸래? 이런 문제 선생님들이 많이 내시거든요. 자,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관계대명사라면 뒤에는 무언가 하나가 빠져있는, 필연적으로 하나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의 형태가 와야 하고요. 접속사 대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접속의 기능만 하기 때문에 뒤에는 항상 이렇게 완전한 절이 온다라는 걸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뒤에 볼게요. 뒤에, C번 뒤에. We should not make hasty decision. 자, 우리는요, 만들어서는 안 돼요. 무엇을 성급한 결정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make에 대한 목적어. 다시 make는 무언가를 만들다라는 전형적인 타동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까지 있죠. 그래서 이건 뭐다?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 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정답을 뭘 써야 돼요? 접속사 that을 써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장의 동사는 몇 개일까요? 접속사가 쓰였다라는 것은 이 문장의 동사가 몇 개? 그렇죠. 두 개라는 거니까 이것까지 확인을 하면 앞에 we can learn 두 번째 we should not make 동사가 두 개가 쓰여 있고요. 앞에 있는 the lesson이라는 것을 부연 설명해주는 동격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 되시구나.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ABC 문제를 전부 다 풀어보았고요. 지난 시간 배웠던 월스쿨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전치사가 붙은 명사는 주어 역할을 할수 없다. 자, 문장 맨 앞에 보이는 명사는요, 거의 주어 역할을 하거든요. 단, 전치사가 붙으면 더 이상 주어 역할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 O로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West Quiz 나갑니다.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절을 이끈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Animal Proverbs와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공부해 보았어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How are you? I am your favorite teacher, Kevin Sim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his is our seventh day of learning English through funny cartoons. 오늘도 재밌는 cartoon을 통해서 재밌는 영어를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1: If you're in Korea, you have to try tteokbokki.
2: Oh, I'm so excited! I saw it on TV many times.
1: Since you like spicy food, you'll love it.
2: Oh, it smells great! Let me try it. It's so hot! Water! I need water! Excuse me, can I have some water?
1: Christine, the water is self here.
2: Water is self? What do you mean, self?
1: You have to get it yourself, you know, yourself, self.
2: Water is self-service? These Konglish expressions are so confusing.
1: you're right. You used to eat really spicy food. What happened?
2: Well, I still do, but this is super spicy. But so yummy.
1: easy. Slow down. Here, drink more water.
2: Okay.
0: 네, 여러분, 오늘의 카툰 잘 보셨나요? 자, 그래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가 볼게요. Let's go, go, go! 네, 오늘의 장소는 떡볶이 집입니다. 과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네, 케빈과 크리스틴이 보이는데요. 케빈이 If you're in Korea, you have to try 떡볶이 라고 하고 있네요. 아, 너가 한국에 왔으니까 떡볶이는 꼭 먹어봐야 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I'm so excited. 정말 기대가 돼. I saw it on TV many times. I saw it on TV many times. TV에 나오는 거 많이 봤었어 라고 하고 있네요. 떡볶이가 뭔지는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자 케빈이 Since you like spicy food, you will love it. 크리스틴, 너 원래 매운 음식을 좋아하니까 이것 또한 좋아할 거야. 떡볶이를 좋아할 거야 라고 하고 있네요. 네, 역시 비주얼 한번 보십시오. 떡볶이, 튀김, 어묵.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죠? 자, 크리스틴이 Oh, it smells great. Let me try it. 냄새가 너무 좋다. 빨리 먹어보고 싶어. 자, 한 입 먹죠. It's so hot! Water! I need water! 와, 진짜 매운가 봐요. 너무 매워. Water, 물 좀 줘. 그러자, excuse me? Can I have some water? 많이 창피했나 봐요. 네, 다시 조신하게. Excuse me, can I have some water? 실례지만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런데 케빈이 크리스틴, the water is self here. 물은 셀프야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ater is self? What do you mean self? 물은 셀프? 셀프가 뭐야? 크리스틴은 모르는 것 같은데. You have to get it yourself. You know, yourself. Self. 그렇죠. 물은 본인이 가져다 마셔야 된다 라고 케빈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셀프는 콩글리시죠. 셀프. 자, 외국에서는 셀프가 아닌 self-service라고 해줘야 됩니다. 꼭 외워주세요. 아하, water is self-service. 물은 셀프서비스였구나. These Konglish expressions are so confusing. 이거 콩글리시 정말 너무 헷갈리고 어려워.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한국에 왔을 때 콩글리시 많이 헷갈리고 어려웠었어요. 네, 자, 케빈이 You're right. You used to eat really spicy food. What happened? 빠밤. 자, 여기서 핵심 문장 나왔습니다. You used to eat really spicy food. 네, 과연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너 매운 음식 잘 먹었었잖아. You used to eat really spicy food. 네, 여기서 you used는 뭐뭐뭐 했었었잖아. 뭐뭐뭐 했었었잖아. 뭘요? Eat really spicy food. 매운 음식을 잘 먹었었잖아. 라는 뜻이 되겠죠. Well, I still do, but this is super spicy, but so yummy. 나 아직도 잘 먹어. 근데 너무 매워. 그래도 맛있어. 라고 크리스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케빈이 허허, easy, easy, slow down. Here, drink more water. 자, 천천히 물 좀 먹고, 자, 천천히 물 좀 먹으렴. 이라고 달래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이제 핵심 문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네, 오늘의 핵심 문장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친구 소개해드릴게요. Come on in, Jamie!
3: Hi! My name is Jamie!
0: Hello, Jamie. How are you?
3: I'm fine!
0: 오늘의 핵심 문장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3: Yeah!
0: 오늘의 핵심 문장은 You used to eat really spicy food. 너 매운 음식 잘 먹었었잖아. 인데요. 여러분들 함께 따라해 볼까요? You used to eat really spicy food. One more time. Very good. Jamie, 떡볶이 한번 먹어볼래?
3: 아! 아! Too hot! Too hot!
0: Oh, Jamie, you used to eat really spicy food. Oh, 그렇군요. 자, 이어서 You used to drink lemonade after eating. 너 식후에 레모네이드를 즐겨 마셨었잖아. 자, 이거는 응용해 본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요. You used to drink lemonade after eating. 한번 따라해 볼까요? One more time. Very good. You want some water?
3: No.
0: You want some milk? But Jamie, you used to drink lemonade after eating.
3: I like everything.
0: 다 좋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카툰을 보면서 핵심 문장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et's go, go, go.
1: If you're in Korea, you have to try 떡볶이.
2: Excited. I saw it on TV many times.
1: Since you like spicy food, you'll love it.
2: Oh, it smells great. Let me try it. It's so hot. Water. I need water. Excuse me. Can I have some water?
1: Christine, the water is self here.
2: Water is self? What do you mean, self?
1: You have to get it yourself, you know, yourself, self.
2: Water is self-service? These Konglish expressions are so confusing.
1: you're right. You used to eat really spicy food. What happened?
2: Well, I still do, but this is super spicy. But so yummy.
1: Easy, easy. Slow down. Here, drink more water.
2: Okay.
0: Okay, guys.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쉬웠나요? It was easy, so easy. All right, perfect. Kevin's Cartoon English.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외워두세요. You used to eat really spicy food. 아주 잘했습니다. Okay, guys. See you next time. Bye-by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꾸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쌤입니다. 자, 우리 계속 요즘은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동사 중에 하나를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과연 어떤 동사인지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Young children take many things for granted because of their immaturity. 어린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되게 당연히 여기는데 그건 그들의 미성숙함 때문이지. That's right. But they start taking many things into account as they come of age. 맞아. 근데 그래도 걔네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고려하기 시작하잖아. As the famous saying goes, we must learn from our mistakes. 유명한 말이 있잖아. 우리는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네, 요렇게 두 가지 표현. 바로 오늘의 핵심, 우리 복습하는 동사는 take였습니다. take 기억나나요? 뭔가 많은, 막 마흔 몇 개의 뜻이 있지만 저기 있는 걸 내 쪽으로 당겨오는 그림이 바로 take가 갖고 있는 이미지라고 했어요. 그거를 떠올리면서 이 두 가지 표현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take A for granted 같은 경우는 중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는 단어고 into account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자, 요거는 뜻이요. 당연히 여기다. A를 당연하게 여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요 뜻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take가 뭐였죠? 여기 있는 걸 야! 내 쪽으로 끌고 오는 건데요. grant라는 단어가 지금 뒤에 나오죠. grant가 허락하다, 허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이걸 이렇게 for granted 이렇게 붙여가지고 뭔가 당연히 허락받은 것처럼 내 쪽으로 꽉 끌어당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당연히 여기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대화에서의 예문을 보면 young children, 어린 아이들은요, 많은 것들, many things를 이건 당연히 내 거야 하고 끌고 온다는 거죠. 왜냐면 그들의 미성숙함 때문에 아직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제 그 장난감 코너 같은 데 가면은 나 이것도 사줘, 저것도 다 내 거야 하는 그런 느낌. 그게 내 것이 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어린아이의 그림을 생각하면 take A for granted가 꽤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굉장히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인데요. Don't take anything for granted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든지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우리 되게 유명한 한국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오이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take for granted인 줄 알아요. 약간 이런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표현 같은 경우는 take A into account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를 고려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take가 의미가 똑같죠. 저기 있는 걸 끌어와, 내 쪽으로 끌어오는데 into account, 내 account로 끌어오는 거예요. account는 아마 많은 친구들이 뭐 요즘은 워낙에 뭐 계정 만들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우리 뭐 소셜미디어 계정 아니면 무슨 뭐 어디 아이디 계정 할 때 그 계정을 account라고도 하고요. 그거 말고도 뭐 은행의 계좌 혹은 뭐 회사에서 쓰는 장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어카운트라고 해요. 어찌 되었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기록에 이걸 끌고 오는 겁니다. 즉, 내가 뭔가를 검토하고 이게 내 소유의 어카운트인데 이쪽에다가 저거를 끌고 오는 거죠. 즉, A를 내 쪽의 어카운트로 가지고 오는 거니까 고려하다라는 의미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대화를 보면 이렇게 되었죠. They start, 그들은 시작하는데 많은 것들을 그들의 이 장부에, 그러니까 뭔가 생각해야 하는 장부에 막 넣는 거야. As they come of age,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이런 것들도 오케이, 고려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오케이, 내 어카운트에, 이거 고려하자, 저거 고려하자. 이 그림으로 이해하

0: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문인데요.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예문 가지고 왔어요. Good leaders, 좋은 리더들은요. Take other people's ideas,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into account. 그들의 어카운트에 집어넣는 거니까 고려한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take into account 같은 경우는요. 저 A를 뒤로 빼서 take into account A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원어민들은 take와 into account 사이에 뭔가 넣는 걸 훨씬 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두 가지 표현을 배운 겁니다. Take A for granted와 take A into account인데요. 저 A 자리를 for granted into account 뒤에 뺄 수도 있지만 조금은 뭐랄까 원어민들이 덜 선택하는 방식의 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저 A를 사이에 낑겨 넣는 걸로 외우도록 하죠. 첫 번째 거는 당연히 여기다고, 두 번째 거는 고려하답니다. 자, 이거 기억하면서 우리 퀴즈 타임 가져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의 퀴즈도 네 문제가 나갑니다. 첫 번째 갈게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핸드폰을 당연히 여긴다. 그렇죠? IT 강국 코리아답지요. 자, 당연히 여긴다. 오이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할 때 그 당연히 여기는 for granted가 들어가면 되겠죠. 읽을 때는 for granted 라고 읽어도 되고 for granted, granted 이런 식으로 읽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내가 널 위해 항상 여기 있기 때문에 네가 날 당연하게 여겨도 된다는 게 아니야. 자, 뭔가 그 로맨스 소설에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대사인데요. 자, 당연하게 여기다 take for granted 인데 날 당연하게 여기는 거니까 take me for granted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다소 길지만 교과서에도 또 우리 로맨스 영화 같은 데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Just because I'm here for you all the time doesn't mean you can take me for granted. Just because I'm here for you all the time doesn't mean you can take me for granted.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우리는 우리 제품에 대해 다들 뭐라고 말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 자, 고려해야죠. 고려하는 거니까 into account, 그들의 어카운트에 집어넣는 겁니다. 좋아요. 마지막 문제 갈게요. 부디 이 과제를 위해 그가 들인 노력을 고려해주세요. 자, 고려해주세요가 포인트입니다. Take into account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야 돼. Take와 into account를 전부 다 들으려면.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Mix and Match Quiz 마치고요. 원어민 선생님 대화 듣고 수업 마쳐볼게요.
1: Young children take many things for granted because of their immaturity. That's right. But they start taking many things into account as they come of age. As the famous saying goes, we must learn from our mistakes.
0: 자, 이렇게 take를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있는 거 이쪽으로 내 거야 하고 끌어올리는 이 그림이었고요. Take A for granted, 당연하게 합니다. Take A into account, 고려하다 라는 뜻 가지고 있는 거 기억하면서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같이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일곱 단어를 준비해봤어요. Let's listen to the words together. 그럼 우리 같이 시작해봐요. Let's get started.
1: Farm. F-A-R-M. Farm. Farm. Horse. H-O-R-S-E. Horse. Horse. Duck. D-U-C-K. Duck, duck.
0: 오늘의 주제는 in the farm, 농장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저와 함께 농장으로 체험 학습을 가볼까요? Let's go to the farm. Yes. 자, 첫 번째 단어는 farm, 농장이에요. 농장 가면 we see many animals, right? 아주 신나는데요. Farm. 그 다음은 horse, 말이에요. 와우, 선생님은 이런 horse를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생겼죠? horse. 그 다음은 duck, 오리예요. 친구들, 오리는 어떻게 울죠? 한국에서는 꽥꽥 울고요. 영어로는 quack quack 울어요. duck. Okay, now it's time to learn some pronunciation. 농장, farm. 입을 크게 벌려서 R 소리를 내보세요. Farm. Very good. 말, horse. 여기는 or 소리가 나네요. Horse. Good job. 오리, duck. 덕이 아니라 duck.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Farm. Farm. Horse, horse. Duck, duck.
0: Now let's apply the words. 한번 적용시켜봐요. I saw many animals in the farm. 나는 농장에서 많은 동물들을 봤다. 오늘도 많은 동물들을 봤죠. We saw many animals. Okay, let's say it all together. I saw many animals in the farm. But that was perfect. Next.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말을 타본 적 있니? 친구들, 말 타본 적 있어요? 안 무서웠어요? Weren't you scared? Okay, let's say it one more time. 뭐뭐 해본 적 있니? Have you ever? 이 표현 쓰면 아주 좋아요. Let's try.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Good job, everyone. Next. The duck was swimming in the pond. 오리는 연못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 친구들, 우리 자연 편에 연못이란 단어 기억나는 사람? 바로 여기 또 있네요. Pond. 이래서 항상 외워야 돼요. 자, 여러분, let's say it all together. The duck was swimming in the pond. Excellent. 우리 그럼 더 많은 동물들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1: Sheep. S-H-E-E-P. Sheep. Sheep. Cow. C-O-W. Cow. Cow. Goat. G-O-A-T. Goat, goat.

0: chicken. C-H-I-C-K-E-N. Chicken. Chicken.
1: Now what's this animal? This is a sheep. 양이네요. 친구들, 외국에서는 양이 어떻게 우는지 알아요? 빠! 하고 운대요. 빠!

0: job. Next, goat, 염소란 뜻이에요. goat를 보면 아주 신기하게 머리에 뿔이 달려 있어요. goat. Next, we have chicken. 닭이에요. chicken은 어떻게 울죠? 고기요, 울죠? 외국에서는 cock-a-doodle-doo라고 울어요. 아주 신기한데요. Wow, so these were the animals. Now let's learn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양, sheep. 이가 두 개라서 길게 내는 겁니다. sheep. Very good. 소, cow. 여기는 입을 크게 벌려 보세요. ow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cow. That's right. 염소, goat. 고트가 아니라 o 소리가 나요. goat. That was very good. 닭, chicken. 자, let's say it one more time. Chicken. Good job. Now it's time to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Sheep, sheep. Cow, cow. Goat, goat. Chicken, chicken.
0: 이제 다음 예문 넘어가 봐요. The sheep is running in the field. 양이 들판에서 뛰고 있다. 빠 이러면서 막 뛰는 거 상상해보세요. 자, 여러분, running 뛰고 있다고요. Field는 들판이란 뜻이에요. 자, let's say it one more time. The sheep is running in the field. 잘했어요. We get milk from a cow. 우리는 젖소로부터 우유를 얻는다. 친구들 알고 있었나요? 젖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한테 우유를 제공해주거든요.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We get milk from a cow. Very good. It's my first time seeing a goat. 염소는 처음 봐요. 친구들, 우리가 아까 염소 봤잖아요. 아주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뭐뭐를 처음 본다. It's my first time seeing 이라고 말하면 돼요. 아주 고급 표현인데 여러분 참 잘했어요. 자, 같이 따라해봐요. It's my first time seeing a goat. Good job. Next, our last sentence. The chicken was crying out loud. 닭이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Cock-a-doodle-doo. 자, 여러분, crying out loud. 아주 크게 울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아침에 우리 닭 소리로 깨면 기분이 좋잖아요.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The chicken was crying out loud. Excellent.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Farm, farm. Horse, horse. Duck, duck. Sheep, sheep. Cow, cow. Goat, goat. Chicken, chicken.
0: 친구들, 오늘의 수업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같이 공부해봐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and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적어주세요. 집 앞에 큰 나무가 있다. There is a big tree blank the house. 집 앞에 라고 했거든요. 어디 어디 앞에 라고 할 때는 어떤 전치사를 사용하는지 오늘 공부한 후에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n front of 그리고 behind 두 전치사부터 알아볼게요. 이 둘은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n front of 하면 어디 어디 앞에 라는 뜻이고요. behind, behind는 뭐뭐 뒤에 라는 뜻이에요. 예문 한번 볼게요. in front of the house, in front of the house, 집 앞에 라는 뜻이겠죠. in front of the buil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건물 앞에 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behind는 뭐뭐 뒤에 라는 뜻이니까 behind the door, behind the door, 문 뒤에 라는 뜻이에요. behind the desk, behind the desk, 책상 뒤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 front of는 앞에, behind는 뒤에, 반대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이번엔 over, under 둘 구분해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 둘도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over 하면 뭐뭐 위에, under은 어디 어디 아래에 라는 뜻입니다. over the trees, 나무 위에, over the river, 강 위에 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under, 아래란 뜻이니까 under the chair, 의자 아래에 이고요. under the bed, 침대 아래에 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over과 on을 구분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on은 표면에 직접 접촉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over 같은 경우에는 딱 맞닿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공간을 두고 위에 있을 때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between과 among을 비교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볼 것들 중에서 이 둘의 구분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시 뜻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쵸? between은 사이에, among은 중에 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사이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둘의 쓰임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between은 명확히 구분된 둘 이상의 사람, 사물 사이에 라고 되어 있고요. among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셋 이상의 그룹 집단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둘 이상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상이 두 개다. 그러면 어몽은 쓸 수 없습니다. 어몽은 셋 이상의 대상 중에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대상이 두 개면 반드시 between을 쓴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대상이 셋 이상일 때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핵심은 명확히 구분된입니다. 명확히 구분돼서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러면 between을 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among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among his friends, 그의 친구들 중에 이 친구들이 셋 이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의 친구들 중에 여기서는 둘 친구가 아니에요. 왜냐? between이 아닌 among이 썼기 때문에 셋 이상의 친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Amy, Jack, 그리고 제니 중에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between을 쓰는 거예요. 왜요? Amy, Jack, 제니가 명확히 하나하나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between Amy, Jack, Amy, and Jenny 이렇게 사용해 주는 겁니다.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면 between, 그렇지 않으면 among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between two boxes. 자, 여기서는 두 상자 사이에래요. 둘, 대상이 둘이니까 between밖에 쓸 수 없어요. between the bank and the mall. 은행과 쇼핑몰 사이에 여기서도 대상이 둘이죠. 그래서 between을 적어줬습니다. Among his friends, 그의 친구들 중에 셋 이상의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그룹 집단이 나왔네요. 그래서 among을 써줬습니다. Among the members, 회원들 중에 회원 한 명 한 명 누구인지 나열되어 있지 않죠. 그냥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채 그룹 집단이 나와 있으니까 among과 함께 사용해 준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4번.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위치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부터

I와 next는 뭐뭐 옆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둘은 크게 쓰임을 구분할 필요 없이 둘다 뭐뭐 옆에라고 기억하시면 되니까 편해요. By the window, 창문 옆에. By the teacher, 선생님 옆에. Next to my best friend, 내 가장 친한 친구 옆에. Next to the park, 공원 옆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퀴즈 풀어볼게요.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전체사를 적어주세요. 1번, The students are standing blank the teacher.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 서 있다라네요. 어디 어디 앞에라고 할때 우리 어떤 전체사를 썼죠? In front of를 썼습니다. 그래서 The students are standing in front of the teacher.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반대말 뒤에는 뭐였죠? 뒤에는 behind. 둘이 같이 기억해 주세요. 2번. He jumped blank the fence. 그는 울타리 위로 점프했다. 여기서는 울타리에 맞닿아 있는 게 아니죠? 울타리 위에 일정 공간을 두고 점프를 했으니까 over를 사용해 줍니다. He jumped over the fence. 뭐뭐 위에, over의 반대말은 또 뭐예요? under, 아래라는 뜻입니다. 3번. The pencil is blank. The eraser and the ruler. 연필이 지우개와 자 사이에 있다. 대상이 두 개네요. 지우개, 자. 두 개의 대상 사이에라고 할 때는 between을 사용합니다. Between the eraser and the ruler. 그래서 연필이 지우개와 자 사이에 있다. between 적어주시면 되고, A와 B 사이에 있다라고 할 때, between A and B.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between은 뒤에 and하고 자주 쓰인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번. There is a lamp blank the sofa. 소파 옆에 전등이 있다. 소파 옆에라고 하네요. 우리 어디 어디 옆에라고 할때 쓰는 전치사 두개 배웠습니다. by 또는 next to. 둘다 가능해요. There is a lamp by the sofa. 혹은 there is a lamp next to the sofa. 둘다 괜찮습니다. 다음 5번. The car stopped blank the bus. 차가 버스 뒤에 멈췄다래요. 이번에는 뒤에라는 뜻의 전치사 behind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car stopped behind the bus. 앞에 1번에서 봤던 in front of의 반대말이었습니다. In front of는 앞에, behind는 뒤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 해결해 볼까요? 집 앞에 큰 나무가 있다였습니다. 뭐뭐 앞에라고 할때 쓰는 전치사는 in front of. In front of 였죠. There is a big tree in front of the house. 이렇게 전치사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위치 전치사까지 우리 전치사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펜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34강이고요. 오늘도 아주 중요한 영단어들 같이 암기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학교에서는 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운동하죠. 우리는 서로 돕고 어울려 지내며 하루하루를 보내요. 오늘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는 보통 누구와 함께 살아갈까요? 우리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자, 먼저 동네에 옆집 이웃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웃과 함께 살아가게 되죠. 또 오른쪽을 볼게요. 함께 공부하는 학급 친구가 있을 거예요. 또 오른쪽을 보면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오늘 강의 마지막에 우리 친구들이 해당하는 표현들을 직접 영어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단어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영단어는 classmate, classmate, 반 친구 혹은 급우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두 부분으로 한번 끊어보면 class 그리고 mate가 됩니다. mate라는 건 무언가를 함께하는 동료나 친구를 의미해요. 여러분, soulmate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혼의 단짝이잖아요. 동료나 친구를 우리가 메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업이나 학급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classmate가 반 친구가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classmate, C-L-A-S-S 그리고 M-A-T-E. 자, 읽어볼까요? classmate. 네, 이 단어는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예문 속에서 살펴볼게요. 먼저 I eat lunch with my classmates 라고 했어요. 나는 점심을 먹는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with my classmates 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먹는 거예요? 반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것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know James is my classmate 라고 합니다. 나는 제임스를 알아. 그는 나의 반 친구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classmate 하면 반 친구라는 표현으로 지금 바로 외워두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neighbor, neighbor,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딱 스펠링을 봤을 때는 뭔가 발음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쌤이 쉽게 발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N-E-I 그대로 발음해 주시고요. 이 G-H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발음할 때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neighbor, neighbor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는 겁니다. neighbor, 하지만 쓸 때는 당연히 다 써주셔야겠죠? 지금 바로 외워서 쌤이랑 같이 한번 써볼게요. 이 neighbor이라는 단어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neighbor, N-E-I-G-H-B-O-R 읽어볼까요? neighbor, neighbor. 네, 이웃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 say hello to my neighbor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 say hello to라고 했는데요. 인사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인사를 하는데 누구에게 인사를 해요? My neighbor이니까 이웃에게 인사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하나 더. We had a party with our next door neighbors 라고 합니다. 여러분, next door, 어디에 사는 사람일까요? 옆집이 되겠죠? 우리는 파티를 했는데 누구와 함께 했냐면
옆집 이웃들과 파티를 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Neighbor 발음에 주의해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each other, each other, 서로라는 표현입니다. each other, 하나의 표현인 것처럼,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같이 기억하셔야 하는 표현이고요. 자, 같이 한번 써볼게요. each other, e, a, c, h, o, t, h, e, r 하면 each other이 되겠죠? 서로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우리 바로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0: We help each other and grow together.
1: 우리는 도와주는데 누구를 도와줘요?
0: We help each other이니까 서로를 돕는다라는 표현이고요. To grow together은 함께 성장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My dog and cat like each other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개랑 고양이를 키워. 그런데 이 개랑 고양이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를 좋아하는 것이죠. 자, 그럼 쌤이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My dog and cat hate each other. 이렇게 말하면 무슨 표현일까요? 나의 개와 고양이는 서로를 싫어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hate each other, like each other, love each other. 이런 표현들 정말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each other은 무슨 표현이라고요? 서로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셨다면요. 우리 바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옆집에 사는 이웃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라는 표현 무엇이었죠? 네, N으로 시작하고요. Neighbor, neighbor입니다. 얘를 발음할 때 주의해 주셔야 돼요. 얘는 neighbor이라고 읽어요. 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학교에 가서 반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 반 친구,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C로 시작해요. classmate, classmate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볼게요. 서로 안아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다 할 때 서로라는 표현은 우리 어떻게 하죠? 그렇죠. each other, each other입니다. 여기 나온 표현들은 여러분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사물놀이
1: 친구들, hello! 오늘도 제니쌤과 함께 우리나라 문화, 역사, 탐방을 통해서 영어 표현까지 살펴보는 K-Culture의 시간이에요. 오늘은요,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인 사물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Today, we're gonna talk about Korean Percussion Quartet.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스토리 타임으로 바로 가볼게요. Let's

0: I'm bored. 조금 심심하다.
1: Okay, then let's play some music. I can play the drum. 나는 북을 칠 수 있어.
0: I can play the small gong. 나는 꽹과리. I can play the large gong. 나는 징을 칠 수 있어.
2: I can play the hourglass drum. 나는 장구를 칠 수 있어.
0: 오, 그럼 우리 네 악기가 다 모였으니까 사물놀이 한번 해보자.
3: Let's play the 사물놀이.
4: 친구들 재밌게 보셨나요? 사물놀이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이 사물놀이란 이름에도 보다시피 사물, four musical instruments. 사물놀이에는 네 개의 민속 타악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으로의 전통 음악 그리고 놀이, 이 모든 것을 사물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역사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전통 농악, 풍악놀이에서 비롯이 되었지만 In 1978, 1978년도에 김덕수 사물놀이 배의 창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멋진 우리나라의 사물놀이 영어로 잘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 영어 표현들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게요. 우선 사물놀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친구들, 이번에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한번 같이 따라해볼게요. Korean, 한국의 percussion, 타악기, quartet, 4인조. 조금 어려운 이름이었어요. Percussion은요, 두릉두릉 치는 타악기를 뜻해요. Percussion, percussion, quartet는요, 4인조를 뜻하죠. 사물놀이를 보시면 네 명의 사람들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잖아요.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Quartet. 악센트가 뒤에 있어요. Quartet. There you go. 그러면 이 악기 네 가지가 뭔지 한번 볼까요? 꽹과리는요. Small gong. 작은 gong. Small gong. gong은 징을 뜻하는 건데요. 꽹과리는 small을 붙여서 표현하면 돼요. Small gong, small gong.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징은요, 좀 더 크니까 large gong, large gong, 큰 gong, 징이다. 그리고 북은요, 이거는 좀 더 알죠? Drum, drum, 드럼 아니에요. Drum, drum. 마지막으로 장구. 장구 어떻게 모양이 생겼나요? 외국 사람들 눈에는 모래시계로 보이나 봐요. Hourglass. 모래시계를 뜻해요. Hourglass drum. 재밌죠? Hourglass drum. 마지막으로 이 악기들을 연주하다. 어떻게 표현하죠? Play. 연주하다. Play.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 표현들을 듣고 따라하면서 확실하게 익혀볼게요. Let's go!
5: Let's listen and repeat. 사물놀이 Korean Percussion Quartet 사물놀이 Korean Percussion Quartet 스몰 gong Large gong, large gong. Drum, drum. Hourglass drum, hourglass drum. Play, play.
4: 여기서 잠깐! 오늘의 꿀 표현은요, 바로 악기를 연주하다 라는 표현을 볼 거예요.
1: I can play
4: 나는 play 연주할 수 있어. The 뒤에 악기가 오면 됩니다. I can play 연주할 수 있어. The 한번 꽹과리 해볼까요? I can play the small gong. I can play the small gong.
3: 나는 북을 칠 수 있어.
4: I can play the drum. I can play the drum. I can play the 악기. 이 표현 아시겠죠? 그럼 재밌는 퀴즈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Quiz please! 나와주세요!
5: Quiz time. What's this?
4: 움직이는 부분이 뭔지 맞춰볼게요. 오늘 봤던 악기 중 하나네요. 뭐죠?
2: Right!
5: Small gong. Small gong.
4: 꽹과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5: 사물놀이 Korean Percussion Quartet. 사물놀이 Korean Percussion Quartet.
4: 사물놀이예요.
5: Listen carefully and find the correct picture.
4: 들려주는 단어를 듣고 맞는 그림을 찾아볼게요.
5: Drum. Drum.
4: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는 소리 내는 이거 뭐죠? 바로 북.
5: Drum. Play. Play.
4: 연주하다 라는 뜻의
5: play.
2: Well done.
4: Wow, good job. 자, 그럼 이 사물놀이를 우리가 소개할 수 있게 한번 글을 써볼까요? Let's go.
5: About 사물놀이. 사물놀이 is a Korean percussion quartet. There are four musical instruments in 사물놀이. There is a small gong, a large gong, an hourglass drum, and a drum. I can play the drum. 사물놀이 is a Korean percussion quartet. There are four musical instruments in 사물놀이. There is a small gong, a large gong, an hourglass drum, and a drum. I can play the drum.
4: Wow, good job! 오늘 우리 사물놀이의 특징, 역사, 재미난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나라 전통, 문화, 그리고 영어 표현 아시죠? See you soon! Goodbye!

0: 오늘은 우리 반 발표회 날. 열심히 연습했는데 막상 무대에 서려니 눈앞이 캄캄. 대사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쩌지? 나 큰일 났어. 나 큰일 났어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A big event happened to me?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음. Why am I so thirsty? This is the second time I woke up to drink water. Christine, what are you doing awake?
2: Kevin.
1: What's the matter? What are you doing at this hour?
2: Kevin. I'm in hot water. I'm in hot water. I'm in hot water. I have to finish a report by tomorrow for work, and...
1: Then hurry up and go to bed.
2: When I looked over the report, I found something wrong with the data.
1: Oh, no. Do you have to start all over again?
2: Yeah. Oh. It's my fault. I should have double-checked. I have a meeting at 10 tomorrow morning. What should I do?
1: Calm down, Christine. We still have some time. I will help you.
2: Really? You will? You're an angel from heaven.
1: Don't forget that I'm always here for you. Okay, where do we begin?
2: Oh!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뭔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너무 늦게 깨달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어디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세상에 강의할 장소에 파일을 넘겨주면서 다른 파일을 넘겨줘서 강의장에 가서 너무 당황하고 아무 자료도 없이 뭔가 강의를 해야 됐던 그런 정말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틴도요, 뭔가 아찔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크리스틴을 좀비로 만든 아찔한 경험이 무엇인지 함께 볼게요.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합니다. 한 장면씩 시작할까요?
3: 아유, 목말라.
0: 한밤중에 목이 말라서 깬 케빈.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다가 크리스틴의 방에서 인기척을 탁 느낍니다. 아니,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지? 똑똑똑 크리스틴 불렀더니 케빈, 좀비 같은 크리스틴이 나왔죠. 케빈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시간에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지금 크리스틴 큰일 났어요. 나 큰일 났어. 오늘의 문장 바로 나왔습니다. 나 큰일 났어는 어떻게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I'm in hot water. I'm in hot water 입니다. 이 문장은요, I'm, 나는 어디 어디에 있다, in은 뭐뭐 안에 라는 뜻이죠. 그리고 hot, 뜨거운, water, 물이네요. 나 뜨거운 물 안에 있어. 아, 정말 큰일 났죠. 그래서 이 I'm in hot water 이라는 표현은 나 진짜 큰일 났다, 지금 큰일 났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m in hot water 함께 얘기해 볼게요. I'm in hot water. 노란 부분 강조해서 I'm in hot water. 그래요. 큰일 났대요. 무슨 큰일인지 이어서 보죠. 아, 내일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보고서가 있나 봐요. 일찍 해야 되는데 그럼 빨리 잠을 자야지. 왜 안 자고 이 시간까지 깨어 있나요? Oh no. When I looked over the report, I found something wrong with the data.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데이터가 잘못된 걸 이제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자, 이렇게 크리스틴이 자기가 뭔가를 검토하다가 발견했다라고 할 때 쓴 표현이 look over입니다. look은 보다라는 말로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동사 look 다음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look over은 뭐뭐를 검토하다.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또 look something up 하면 뭐뭐를 찾아보다. 인터넷에서, 사전에서 뭔가를 찾아볼 때는 look up 쓸 수 있고요. look into 하면 into, 속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조사하다라는 뜻, 그리고 look after이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돌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뒤에 오는 말에 따라서 달라

사진은 look at it.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어떡해요? 이제 그러면 새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보고서를 쓴 거라면 데이터가 잘못됐으면 보고서를 다 다시 써야 되겠죠? Yeah, it's my fault. I should have double checked.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두번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이 double check라는 말이 double, 체크를 두 번. 재확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아, 맞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었나 봐요. 이렇게 후회를 나타내는 문장이 should have, 그리고 PP, 과거 분사형을 쓰는 겁니다. should have는 줄여서 should have 이렇게 표현하고요.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I should have called you. 아, 내가 너한테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또는 you should have finished it earlier. 너 그거 미리 끝내놨었어야지 왜안 했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일 아침 10시에 이제 미팅이 있고 거기서 보고서를 해야 되는데 what should I do? 지금 새벽인데 어떡해요? 그랬더니 케빈이 일단은 지금 좀비 같죠? 놀란 크리스틴의 진정을 시킵니다. Calm down, Christine. 크리스틴, 진정해 봐. 진정해 봐. 이렇게 상대방을 진정시키는 표현도 볼게요. Calm down. 진정해, relax 또 이렇게 좀 풀어지는 거죠. 진정해, chill 또는 chill out까지 써서도 진정해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아침까지는 시간이 그래도 좀 남아 있으니까 케빈이 아마 도와주려나 봐요. 진짜 천사 같은 친구죠. 이제 케빈이 든든하게 도와주면 크리스틴이 그래도 내일 10시 되기 전에 이 보고서 제대로 잘 마치고 발표를 잘 하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카툰의 내용 함께 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나 큰일 났어. I'm in hot water. 비슷한 표현들 있습니다. I'm in big trouble. 큰 문제에 봉착 빠졌다. 이런 뜻이죠. 나 큰일 났어. I'm in big troubl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중요한 발표 날, 발표 자료를 집에 놓고 왔습니다. 나 큰일 났어. 어떡해요? I'm in big trouble. I'm in big trouble. 그런가 하면 난 끝장이야. 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도 있습니다. I'm done for. I'm done for.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거실에서 공놀이 하다가 TV에 금이 쫙. 부모님이 하시면 난 끝장이야. 어떡해요? I'm done for. I'm done for.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엄청난 이 곤경의 상황이 닥쳤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요. I'm in hot water. I'm in big trouble. I'm done for. 나 큰일 났어. 난 끝장이야. 하는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생생하고 재미난 표현들이 참 많이 있지요. 배운 내용들은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그리고 생생한 영어로 만나기로 약속.

0: AI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Do you get up early?
2: I think so.
1: What time do you get up?
2: I get up at 7.
1: Do you go to bed late?
2: I usually go to bed at 10.
1: That's pretty early.
0: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눈여겨봤죠. Get up, early, go to bed, late, usually, pretty. 이렇게 여섯 개 우리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early. early예요. 발음이 좀 어렵죠. E-A-R 만나서 er, 그 다음에 L-Y 만나서 li. 그래서 혀가 슉슉 이동을 해야 돼요. early, early, early.

0: 이일은 일찍 이런 뜻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밤에 일찍 잔다, 이렇게 일찍. 반대말, late. late. late는 늦은, 늦게. 우리 아침마다 하는 말이잖아요. 아, 늦었어, 늦었어. 이럴 때 쓰는 말이 late. usually. usually예요. usually는 보통 되게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자주 그렇게 할때 우리 usually 이런 말 쓰죠. 나는 보통은 뭐 7시에 일어나. 나는 보통은 아침을 꼭 챙겨 먹어. 이렇게 얘기할 때 usually 쓸수 있어요. pretty, pretty. 선생님, pretty, 예쁜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예쁜 말고도 제법 꽤 이렇게 꾸미는 말로도 쓸수 있어요. very는 매우잖아요. really도 그렇고 그거보단 조금 약하게 말할 때 pretty, pretty, pretty, 꽤 예쁜데. get up, get up. get up은 말 그대로 몸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잖아요. 일어나다. 그리고 반대말 go to bed. go to bed인데 to는 좀 약하게 go to bed 하면은 잠자리에 들다. 말 그대로 침대로 가는데 침대에 왜 가겠어요? 잠자러 가겠죠? 잠자리에 들다 go to bed. 자, 그럼 우리 대화 볼게요. 남자애가 물어보네요. Do you get up early? Do you get up early? 너는 일찍 일어나니? I think so. 그런 것 같아. What time do you get up? What time? 몇 시에? Do you? 너는? Get up. 일어나니? 그랬더니, I get up at 7. 7시에 일어나. 어때요, 친구들? 7시 빠른 시간? 좀 늦나? 더 일찍 일어나는 친구들도 있나? 선생님은 7시 정도 일어나거든요. I get up at 7. 일찍인 것 같아요. Do you go to bed late? 잠자리에는 늦게 드니? 그러니까 늦게 자러 가니? Do you go to bed late? I usually go to bed at 10. 나는 보통은 10시에 잠자러 가. 그랬더니 That's pretty early. 오, 이 친구 생각에는 That's pretty early. 그거 꽤 이른 시간인데 10시에 잠자러 가는데 너꽤 일찍 자러 가는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친구는 10시보다 더 늦은 시간에 잔다는 거지. 친구들은 몇 시에 잠자고 몇 시에 일어나나요? What time do you get up? What time do you go to bed?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early인지 late인지도 또 생각해봐요. 자, 이제는 우리 배운 단어들과 대화들 모아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친구들도 앱 켰죠? 오늘은 topic word 4, 그 다음에 topics 72, 그리고 644 들어가면 돼요. 숫자를 잘 보고 찾는 거야. 자, 이제 잘 듣고 들리는 단어를 누르면 문장이 완성. 잘 들어봐요.
1: Do you get up early?
0: 아하. Do you get up early? Do you get up early? 너 일찍 일어나니?
1: I get up early.
0: I get up early. 순서대로네. 나는 일찍 일어나.
1: Do you go to bed late?
0: 이거 우리 대화에 다 있던 문장이네. Do you go to bed late? 너는 늦게 잠자리에 드니?
1: I go to bed late.
0: 늦게 잠자리에 든대요. I go to bed late.
1: Are you coming now?
0: 이번에는 Are you coming now? 라고 했어요. 들리는 대로 만들어 보니까 너 지금 오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에요.
1: Yes, I'm coming.
0: 거기에 대한 대답이네. Yes, I'm coming. 나 지금 가고 있어. 이런 뜻. 처음 보는 문장도 있었지만 어렵지 않았죠. 6개 중에 4개는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잘했어요. 이제는 우리 펭수와의 대화하기 위한 미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그렇습니다. 저는 7시에 일어나요. 저는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좋아요. 우리 미션 톡 스텝 2 에피소드 27 눌러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펭수가 인사를 하려나? Hi. Hello. Hi.
2: Hello.
0: Hi.
2: Do you get up early?
0: 바로 물어봤어. Do you get up early? 당신은 일찍 일어나나요? 네, 라고 하려면 Yes, I do. 아니라고 하려면 No, I don't. 친구들은 어느 쪽? Yes, I do.
2: Sorry, I don't
0: 잘못
2: get it.
0: 들었나 봐. 한번 더.
2: Do you?

0: Get up early in the morning.
1: 천천히 말해야지. Yes, I do. 이제 알아들었네.
0: What time do you get up?
1: What time do you get up? 몇 시에 일어나나요? 저는 7시에 일어나요. I 일어나다, get up. 7시에 하려면 at 7. I get up at 7.
0: Oh, you get up early.
1: 그치, 일찍 일어나는
0: Then,
1: 거지.
0: what time do you go to bed?
1: 이번에는 What time do you go to bed? 몇 시에 자나요? 물어봤어요. 저는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똑같아요. 잠자리에 들다는 go to bed니까 I go to bed at 10시 10. I go to bed at 10.
0: I
1: 어렵지
0: see.
1: 않죠?
0: It's a good habit to sleep early and
1: 맞아요.
0: get up
1: 일찍
0: early.
1: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Bye! 좋았어. 이렇게 우리 펭수와의 대화도 성공했네요.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뭐 종종 자주 하는 일들, 그런 것들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Hi, AI 니콜. 종종 자주 많이 하는 일들을 나타내는 법 알려줄래? Often. 종종, 자주. I often go jogging at night. Usually, 보통, 대개. I usually get up early. 아, 우리 오늘 배운 것도 있고 또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도 있네요. Often 또는 often 이렇게 말해도 돼요. Often은 종종, 자주 이런 뜻이에요. I often go jogging at night 이니까 나는 종종 밤에 조깅을 하러 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종종, 자주. 보통보다는 좀 많이 하면 often 쓸수 있고요. 우리 오늘 배운 usually, 보통, 대개 이런 뜻이죠. I usually get up early.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난 보통은 일찍 일어나. 자, often, usually. 잘 기억해요. 이번 시간에는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자러 가는 일상을 영어로 말하기 해봤죠. What time do you go to bed? What time do you get up? 나의 일상 영어로 꼭 말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2: Bali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daily expressions,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네, 밤에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힌트, 힌트.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7. Daily expressions. I can tell someone to go to bed.
0: 자, 그러면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까요? Oh, look! It's nighttime. 밤이네요, 그쵸? 벌써 달도 보이고 별들도 보이는 깜깜한 밤이에요. What time is it? 시계를 보니까 It's 10 p.m. 저녁 10시네요, 그쵸? 아빠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그만하고 자러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어, 자러 가다? 자러 가?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아마 오늘의 표현인 것 같은데 대화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2: It's so late.

0: Eight. It's time to go to bed.
1: I don't want to sleep.
0: You have to sleep. Come on, go to bed.
2: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대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It's so late. 여러분, late는 늦은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나 늦었어. 라고 할 때 늦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늦었다 라고 할 때도 late를 써요. So late라고 했으니까 너무 늦은이라는 의미죠. 아이고야, 지금 몇 시야? 밤이 많이 깊었네. It's so late 라고 한 거죠. 이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It's so late. It's so late. 잘했어요. 자, it's time to go to bed 라고 이어서 얘기를 했는데 It's time to 뭐뭐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뭐뭐 할 시간이야 라는 표현이었죠. Go to bed는 침대에 가다 라는 의미인데 자러 가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It's time to go to bed는 그러니까 잘 시간이야 라는 말이겠죠. 이 표현도 우리 연습해 볼까요? It's time to go to bed. It's time to go to bed. 잘했어요. 자, 그런데 꼭 자라고 하면 자기 싫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이렇게 밤시간에 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I don't want to sleep 라고 말을 했습니다. I don't wan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올 수 있는데 방금은 sleep였죠. 의미는 뭐뭐 하기 싫어거든요. 나 자기 싫어였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I don't want to go. Go는 가다니까 가기 싫어요 라는 말이겠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I don't want to go. I don't want to go. 잘했어요. 저 숙제하기 싫어요. 숙제를 하다는 do 누구누구의 homework거든요. So do my homework라고 하면 나의 숙제를 하다 이겠죠. I don't want to do my homework. 연습해 볼까요? I don't want to do my homework. 한 번 더. I don't want to do my homework. 숙제는 해야 되지만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저 연습하기 싫어요. 연습하다는 practice니까 I don't want to practice 라고 말하면 되겠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I don't want to practice. I don't want to practice. 맞아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이 don't가 들어가서 하기 싫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don't를 빼고 I want to 다음에 행동을 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 행동을 하고 싶어요 라는 의미도 되니까 don't 빼고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I don't want to sleep. 자기 싫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you have to sleep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you have to 다음에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면 넌 그 행동을 해야 해 라는 의미거든요. have to가 들어가면 해야 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you have to sleep는 그러니까 너는 자야 해. 잘 시간인데 자야지. 요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sleep 대신에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너 공부해야 해. you have to study. 해볼까요? You have to study. 잘했어요. 근데 선생님 발음이 조금 이상해요. 왜 have인데 V 소리가 안 나나요? 라고 캐치한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자, 이 경우는요. have가 F 발음으로 변해요. 그래서 have to, have to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F 발음으로 해서 다시 한번 넌 공부해야 해. You have to study.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너 가기 싫어도 가야 해. You have to go. 저 아침에 학교 가기 싫어요. You have to go.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도 같이 연습해 볼까요? You have to go. 잘했어요. 지금 빨리 먹어야 돼. You have to eat now. Now는 지금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먹어야 돼. 지금 이따가 먹을 시간 없어. You have to eat now.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도 같이 연습해 볼까요? You have to eat now. Good job. 자, you have to sleep. 너 자야 해. 라고 하면서 come on, go to bed.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come on은 어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서 뭐 해. 부추기거나 아니면 빨리 뭔가를 하라고 할 때 come on 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요거 많이 봤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넣었어요. come on 그리고 go to bed 라고 했는데 아까도 우리가 썼지만 go to bed 라는 표현이 바로 자러 가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보통 자러 갈 때 물론 우리 바닥에서 잘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영어를 쓰는 국가들은 대부분 침대에서 자기 때문에 go to bed가 침대에 가다 라는 의미이고 이게 바로 자러 가다 라는 뜻이 된 거죠. 자, 그래서 go to bed 발음은 T 발음이 리을처럼 부드럽게 하는 발음이에요.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go to bed go to bed 잘했어요. 바로 이 표현이 자러 가, 자야지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0: It's so late. It's time to go to bed.
1: I don't want to sleep.
0: You have to sleep. Come on, go to bed.
2: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놀고 있는데 자기 싫은가 봐요. 그렇죠? 하지만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늦었어. It's so late. It's so late. 요 표현 기억나죠? 그렇죠?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It's so late. 잘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지금 밤이 아니고 아침이다. 너무 일찍이야 라는 표현도 우리 함께 배워볼게요. late 대신에 early를 넣으면 돼요. 지금 5시인데 일어난 거야? It's so early 라고 하면 되겠죠?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볼까요? It's so early. 잘했어요. 자, it's so late 라고 하면서 지금 잠을 자야 할 시간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영어로는 It's time to go to bed. It's time to go to bed. 라고 말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자친구는 장난감 갖고 노는 게 너무 재밌나 봐요. 그래서 I don't want to sleep. 라고 얘기를 했어요. I don't want to sleep. 나 자기 싫어요. 라는 표현이었죠. I don't wan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을 나타낸 단어가 오면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기 싫어요. 라는 의미가 된다고 했죠.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don't want to sleep. I don't want to sleep. 잘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잠을 자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don't만 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 want to sleep. 저 자러 갈래요 라고 할 때는 I want to sleep 라고 하면 돼요. 또 참고로 알아두세요. 하지만 아빠가 또 말씀하시네요. 너 자야 돼. You have to sleep. have to가 오면 뭐뭐를 해야만 한다 라는 말이라고 했죠. You have to sleep. 너 지금 자야 돼. 자야만 해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 텐데 아까 have 발음이 V가 아니라 F로 변한다고 했죠? You have to sleep.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You have to sleep. You have to sleep. 맞아요. 잘했어요. 자, 이거 우리 여자친구는 졸린가 봐요. 하품을 하고 있네요. 우리 친구는 자고 싶어요. 그래서 I have to sleep. 바뀌었죠? U가 아니라 I로 나는 자야 해요 라는 말이 됐네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have to sleep. I have to sleep. 자, 아까 I want to sleep이 있었죠? 나 자고 싶어고요. I have to sleep은 나 지금 자야만 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 약간 요럴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I have to sleep. 그러면서

I'm going to bed 라고 말을 하네요. Go to bed가 잠을 자러 가다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나 지금 잠 자러 가고 있어라는 의미로 go에 ing를 넣어준 거네요. 그렇죠? I'm going to bed. 나 지금 자러 가고 있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m going to bed.

0: You have to sleep. 너는 자야 해. You have to 뒤에 다른 단어들도 많이 넣어서 연습 많이 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All right, let's do the chant. I don't want to sleep. I don't want to go. I don't want to do my homework. I don't want to practice. 자, I don't want to 했고, 이제 이어서. You have to sleep. You have to study. You have to go. You have to eat now.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go to bed. 누군가에게 자러 가세요 라는 말을 할수 있다인데요. 여러분 할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어떻게 말한다고요? Go to bed. 혹은 너 자야만 해. You have to go to bed.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했죠. 저 자러 갈게요. I'm going to go to bed. 이렇게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go to bed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my shining stars, welcome back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게 영어 공부 함께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7. Where is it? Thursday. Is it behind the door? I can say where it is using in front of and behind.
0: 우리의 자꾸나 look and talk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정말 궁금해요. 쌤이랑 보러 가자.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은 굉장히 또 귀여운 동물, 그 파충류들이 나왔네요. We have reptiles in our picture, right? 자, reptile가 바로 파충류란 뜻이거든요. Reptile, reptile. Okay. 자, 근데 저 노란 파란색은 보아하니 개구리는 아닌 것 같고 약간 도마뱀 같아요. 그쵸? 도마뱀은 영어로 lizard. Lizard. 그래서 I see a lizard. 그리고 그 옆에 초록색은 개구리 같지? Rabbit, rabbit, 개굴, 개굴. I see a 개구리 영어로 frog. I see a frog. 그렇죠. Lizard와 그 다음에 frog가 보이고요. 뒤에 얜 bird도 있네요. 얜 파충류 아니죠? It's not a reptile, right? 자, 그래서 bird. We see a blue bird. 그렇죠. 파랑새도 있습니다. 파랑새. 근데 얘들아 저 파랑새 앞에 있는 저게 약간 지렁이.

0: 지렁인가? Is it a worm? 지렁인가? 아니면 선생님 눈에는 배고파서 그런지 저게 새우, shrimp 같기도 하고요. Maybe it's a shrimp? I don't know. 자, 근데 frog랑 lizard 둘 다 굉장히 뭐 당황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자세한 거는 쌤이랑 이따가 cartoon talk에서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1: I lost my umbrella.
2: Is it behind the door?
1: No, it's not there.
2: Then maybe it's in front of the classroom.
0: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 선생님이랑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Here we go. 짜잔. 오, review를 해야 되겠죠.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해보자. 자. 내 모모는 어디에 있지? 쌤이랑 배웠는데. 자, where, 어디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내 모모는 어디에 있지? 영어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3, 2, 1, 빼빔! 맞췄어요, 얘들아? 그쵸? Where is my, 였지요? 자, 문장에서는 where is my eraser? 라고 할수 있습니다. One more time. Where is my eraser? 내 지우개가 어디에 있지? Where is my eraser? 해보자. Where is my eraser? 잘했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내 뭐뭐를 찾을 수가 없어. 자, 찾다 영어로 find였죠? find를 사용해서 나는 내 뭐뭐를 찾을 수가 없어 배웠는데 기억이 날까요? 3, 2, 1. 맞습니다. 딩동댕. I can't find my. 자, 여기다 pencil을 넣으면은 I can't find my pencil. 나는 내 연필을 찾을 수가 없어. I can't find my pencil. I can't find my pencil. 라고 할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바로 그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요. 난내 모모가 가버렸어. 내 모모가 사라졌어.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 쌤이 알려줬어. 뭐였지? 자, G로 시작하는 거였는데 맞습니다. 노래에도 많이 등장하는 그 단어 gone, right? 자, my is gone 하게 되면 내 뭐뭐는 가버렸어, 사라졌어, 없어졌어 라는 뜻이 된다 그랬죠? My phone is gone 하면은 내 핸드폰은 사라졌어 라는 뜻이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나죠, 그쵸? 자, 이세개 표현들 꼭 기억하기야, 알겠지? Alright. 자,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쓸수 있는 또 다른 표현 쌤이 알려줄게, 오늘. 짜잔. I lost my. One more time. I lost my. 자, I lost my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내 뭐뭐를 잃어버렸어 라는 뜻이 됩니다. One more time. I lost my. 다른 오늘 우리가 이번 여기까지 배웠던 문장들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자, I lost my 하면 무슨 뜻이라고? 나는 뭐뭐를 잃어버렸어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예문에서 볼게요. 짜잔. I lost my umbrella. One more time. I lost my umbrella. 아, 선생님도 이런 적 있죠. 비 오는 날 우산을 분명히 가져갔는데, 다른 친구들 우산들이랑 섞여가지고 못 찾은 적이 몇번 있었거든. So, I lost my umbrella 하게 되면은 나는 내 우산을 잃어버렸어 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쵸? 자, 오케이. 우리 해볼게요. 시작. I lost my umbrella. 좋아요. 자, 또 볼게요. I lost my chocolate. 이거는 너무 슬픈 문장인데요. Chocolate. 초콜릿이지? 그래서 I lost my chocolate. 하면은, 나내 초콜릿 잃어버렸어.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슬픈 얘들아. 초콜릿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쵸? 자, I lost my chocolate. 해볼게요. I lost my chocolate. 난내 초콜릿을 잃어버렸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자, 또 볼까? 오, I lost my cup. I lost my. 나는 몸을 잃어버렸어. 이번에는 컵을 잃어버렸대요. 아, 나컵 잃어버렸어. I lost my cup. Uh-oh, I lost my cup. 라고 할수 있겠죠? 이것도 해보자. 시작. I lost my cup. 좋아요. lost 할때 로스트 안 돼, 얘들아. 로스트 아닙니다. lost. lost. 선생님, 방금 혓바닥 물었지? Lost. Lost. I lost my. Okay, 좋아요. 자, 그럼 이거 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들 손가락을 꺼내서 시작. In an under, in an under, in front of, behind, behind, in between, 좋아요. Behind가 좀 어려웠지만.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짜자잔, 두 개예요. In front of와 behind 함께 볼게요. In front of는 지금 사과를 보니까 박스 앞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뭐뭐 앞에라고 할 때, in front of. One more time. In front of. In front of. 해볼게요. 시작. In front of. 자, 딱딱딱 끊어서 해도 괜찮지만, in front of. In front of. Front of. 해볼게요. 시작. In front of. Alright. 어깨를 살짝 들어서. 자, 그 다음은 behind입니다. Behind. 지금 사과 보니까 박스 뒤에 위치하고 있죠? 뭐뭐 뒤에. Behind. Behind. Behind. 좋아요. Behind. 왜 우리 친구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Behind 스토리가 있어. 이런 말 하죠. 그 behind가 바로 이 behind입니다. 이제 behind story라고 멋있게 해주세요. 오케이? 자, 보자. 우리 한번 예문 볼게요. Behind 먼저 나왔어요. 뭐뭐 뒤에 위치할 때 쓸 수 있는 단어. 예문 볼게요. Is it behind the door? One more time. Is it behind the door? 그거 door, 문 뒤에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문 뒤에 있나요? Is it behind the door? Is it behind the door? 그거 문 뒤에 있어요? 해볼게요. Is it behind the door? 잘했습니다. 자, 또 보자. Check behind the sofa. Check behind the sofa. 자, check는 check. 확인하다죠? 그래서, 자, 소파 뒤에를 확인해봐. 라는 겁니다. Check behind the sofa. 좋아요. 자, 그럼 behind의 반대말 in front of를 보겠습니다. In front of 말고, 자, 이어서 하면 in front of. In front of. 자, 나도 모르게 어깨를 올려서 in front of. 오케이. 자, in front of 예문 볼게요. 뭐뭐 앞에라는 뜻이었죠? 오, it's in front of the classroom. One more time. It's in front of the classroom. 자, classroom, 교실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교실 앞에 있다, 앞에 위치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It's in front of the classroom. 우리 친구들 차례. It's in front of the classroom. 잘했어. In front of 붙여서. 자, 또 볼게요. I found it in front of the classroom. 나는 교실 앞에 in front of에서 found 찾았어. I found it in front of the classroom. 좋아요. 해볼게요. I found it in front of the classroom. 잘했어, 얘들아.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이얼로그 볼게요. I lost my umbrella. 나 내 우산을 잃어버렸어. Is it behind the door? 그거 문 뒤에 있니? No, it's not there. 아니, 거기 없어. Then, 그렇다면, maybe it's in front of the classroom. 그렇다면, maybe, 아마도, it's 그것은 교실 앞에 있을 거야 라는 다이얼로그였네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Behind, behind, in front of 꼭 기억해야 돼. 기다리고 기다리던 카툰 톡 시간이 왔습니다. 아까 얘들아 reptile, 파충류 두 마리가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죠? 쌤이랑 보러 가자.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We have a lizard, a frog, and a bird. 자, 무슨 대화인지 볼게요. 짜잔! 아, lizard, 도마뱀이 대화를 시작하네. 나, 내 꼬리를 잃어버렸어. 라 그럽니다.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I lost my tail. I lost my tail. I lost my, 나는 내 몸을 잃어버렸어. 라는 뜻이었죠. Uh-oh. 그랬더니 개구리가, 어? 너 뒤에 달리지 않았어? 너 뒤에 있지 않았어? Wasn't it behind you?
Wasn't it behind you? 이러면서 굉장히 개구리가 걱정하는 표정이죠. He seems very worried, right? Wasn't it behind you? Behind 뭐뭐 뒤에란 거였죠. 뒤에 꼬리가 달렸잖아, 그쵸? 자, 이랬더니 도마뱀이 근데 지금은 사라졌어. But now it's gone. 있었는데 이젠 가버렸어, 사라졌다예요. But now

0: it's gone, gone 배웠지? 그랬더니 개구리가 밥솥아, 새 바로 앞에 있어! 라 그러네요. Oh no, it's right in front of the bird. In front of the bird. 새 바로 앞에 있대요. 아, 저게 새우가 아니라 얘들아, 꼬리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징그럽기도 하지만. 이런 내용이었군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어요.
1: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ere it is using in front of and behind. 나는 그게 in front of, 뭐뭐 앞에 또는 뭐뭐 뒤에 behind 단어들을 사용해서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습니다. 체크할게요.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오늘 수업도 재밌었지? 내일은 더 즐겁게 할게요. 바이바이, butterfly.
1: 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오늘은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굉장히 훈훈한 표현.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5. Making suggestions. Thursday.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I can offer help to a friend.
0: Let's get ready. 우리 같이 그림 보면서 warm up 해보는 시간.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picture. 여기 지금 친구가 무슨 책을 보면서 완전 울상이네요. 뭐가 어렵나? 뭐가 잘 안 되나? 근데 책 앞에 있는 걸 보니까 막 더하기, 나누기, 분수 이런 수학 부호들이 보여요. 아, 수학책이구나. 그럼 여기 수학 관련된 표현 좀 몇 가지 짚어보고 갈까요? 자, 수학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Mathematics. 따라해보세요. Mathematics. Mathematics. 근데 수학을 math라고 하던데. 딩동댕, 그것도 맞아요. Mathematics의 줄임말이 math입니다. 너무 길잖아요, 이 단어. 그래서 짧게 그냥 math라고 해도 돼요. TH 발음 유의해서 math, 이렇게 math 발음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학에 분수 있잖아요, 분수. 뭐 2분의 1, 4분의 3 이런 분수. 영어로 fraction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Fraction. Fraction. 그러면 소수는 뭐라고 할까요? 소수. 소수는 decimal. Decimal. Decim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2.1은 점을 point라고 해요. 그래서 2.1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계산하다. 계산하다라는 표현. 이 단어 뭘까요? calculate. 자, 따라해 보세요. calculate. 다시 한번. calculate. 여기에서 cal 처음에 시작하는 이 발음이 cal 약간 이야 cal에 가까워요. 그래서 calculate 하지 말고 calculat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들, 이런 단어들 보고 나니까 오늘의 대화, today's dialogue 빨리 들어볼게요.
1: I can't do this math homework.
2: Really? What's the problem?
1: It's too hard for me.
2: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1: Yes, please.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들어갑니다. 짜자. What's the 땡땡이란 질문이에요. What's the, what is the 의 줄임말이죠, what's가. 그래서 what's the 하면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건데 뒤에 땡땡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뭐가 땡땡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빈칸에 먼저 무엇을 넣을까요? 문제야, 문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문제를 영어로, 맞아요, problem. 여기서 problem은 어떤 뭐 수학 문제 같은 문제도 되지만 상황적으로 잘 풀리지 않는 문제도 problem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질문 어떻게 하는지, 발음 어떻게 하는지 따라해보세요. What's the problem? 다시 한번. What's the problem? 다시 한번. What's the problem? 잘했어요. problem. 이렇게 프라블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problem, R 발음에서 problem 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럼 what's the problem이랑 굉장히 비슷한 질문이, 표현이 또 있어요. 자,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까는 무슨 문제야? 라고 물어봤는데 무슨 일이야? 막 친구가 울고 있어. 아니면 화가 나 있어.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볼까요? What's the matter 이렇게 물어봅니다. 따라해 보세요.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One last time. What's the matter? That's right. 여기에서 matter는 일, 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What's the matter? 하면은 무슨 일이야?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럼 연습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에 What's 한 다음에 또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뭐가 잘못됐어? 라는 질문이 될까요? 자, 왜 그래? 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약간 좀 부정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여기에 빈칸에 wrong이 들어가야 해요. What's wrong? 이러면 뭐가 잘못됐어? 왜 그래? 이런 질문이에요. 따라해보세요.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이 질문도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니까 머릿속에 꼭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다음 key expression, 짜자! It's too dang for me. 네, 나한테 너무 땡땡이야 라는 뜻이에요. Too, 여기서 too는 너무, 뭔가 과하다 라는 뜻이죠. Too. 그래서 it's too dang for me. 나한테 너무 뭔가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 빈칸에 어려워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어려워. 어려워 뭐죠? Hard. 그래서 it's too hard for me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t's too hard for me. It's too hard for me. It's too hard for me. 라고 하면 돼요. 어떤 수학 문제, 뭐 아니면 테스트를 봤는데 너무 어려워. 그러면 It's too hard for me.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연습 더 해볼게요. 너무 빨라. 이렇게 불평하고 싶어요. 아, it's too 땡땡 for me. 빨라. 빨라는 fast죠. 그래서 it's too fast for me. 차를 탔는데 너무 빨라. 그럼 뭐라고 해요? It's too fast for me. One more time. It's too fast for me. Good. 이번에는 너무 매워. 음식 먹었는데 너무 매워. 이 얘기 어떻게 할까요? 매워. Spicy, 맞죠? 그래서 It's too spicy for me. 다시 한번. It's too spicy for me. It's too spicy for me.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표현이에요. 내가 뭐뭐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할까? 해줄까? 이런 질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Would you like me to? 땡땡. 자, 그럼 이 빈칸에 널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를 집어넣고 싶은데, 그러면은 도와줬으면이니까 help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One more time.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One last time.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자, 도움의 손길을 내가 내밀고 싶을 때, 내가 널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 훈훈한 표현 바로 이겁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를 또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내 친구가 뭔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러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을 때, 내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설명, explain이죠. 그래서, would you like me to explain it? Would you like me to explain it? 다시 한번, Would you like me to explain it? 라고 합니다. 이거 들어줬으면 좋겠어? 뭔가 낑낑, 무거워서 낑낑대고 있어요,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들어주다, carry. 그래서, Would you like me to carry it? Would you like me to carry it?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Good job, everyone! Boom, boom, chant, music starts! What's the problem? What's the problem? Too hard. Too hard. It's too hard for me. It's too hard for me.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Yes, please. Yes, please. Good job. 오늘 배운 표현들 복습하고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 띠링! 그림 보면서 한번 복습해봐요. 우리 여자친구가 뭐라고 울상지으면서 얘기했죠? I can't do this math homework 라고 했죠? 나이 수학 문제, 이 수학 숙제 못하겠어. 이렇게 불평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I can't do this math homework. Repeat after me. I can't do this math homework. I can't do this math homework.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Really? 진짜? 뭐가 문제야? 라고 물어봤어요. 오늘 배운 이 key expression. 땡땡 the problem. 빈칸에 뭐가 들어가요? 3, 2, 1. What's가 들어가야죠. 뭐가 문제야? 뭐가?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요. 자, 함께 읽어봐요. Really? What's the problem? Really? What's the problem? Really? What's the problem? 잘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질문 하나. 그러면 what's the problem이 아니라, 이거 무슨 질문이야?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어떤 문제야? 뭐, 무슨 질문이야?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질문, 문제, 또 다른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problem 말고, 뭘까? 그쵸. question을 넣어도 돼요. What's the question? What's the question? 어떤 질문이야?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나한테 너무 어려워 라고 했어요. It's 땡땡 hard for me 라고 했어요. 이 땡땡에 너무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너무 뭐라고 하죠? 네, that's right. It's too hard for me 라고 하죠. 뭐가 과도할 때, 초과했을 때 too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It's too hard for me. 자, repeat after me. It's too hard for me.
It's too hard for me. Good. 근데 여기에서 it's too hard 말고 어렵다에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좀더긴 단어인데 D로 시작하는 거. difficult, 그쵸? hard, difficult 다 같은 말이죠? 어렵다. 그래서 it's too difficult for me 라고 해도 됩니다. It's too difficult for me. 그래서 남자친구가 내가 너 도와줄까? 내가 너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 훈훈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훈훈한 질문 시작 어떻게 하죠?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다시 한번.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네. 그래서 친구가 제발 도와줘. Yes, please. 했습니다. 오늘 표현들 다 너무 쉬웠다. 저랑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나요? 다른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는 방법 배워봤죠?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Julie입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하고 영어 공부를 해볼 건데요. Are you ready to study English with me? 준비됐나요? Then get your eyes ready. 눈 준비하시고요. Get your ears ready. 들을 준비하시고요. And get your mouth ready. 우리 열심히 말할 준비도 되셨으면 Let's find out what we're learning today.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학습 목표 빨리 보도록 할게요.
1: Week 15. Being healthy. Thursday. Take a rest. I can say, take a rest when you're tired.
0: All right, guys. Did you see what we're learning today?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보고 왔나요? Keep that in mind. 잘 기억하면서 Let's brain up your brains. 우리 여러분의 뇌를 깨울 시간입니다. 우리 단어를 함께 볼게요. Here's our picture. 우리 오늘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두 친구가 where are they? They're in front of their computers. 컴퓨터 앞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요. How does he look? 굉장히 피곤하고 지금 막 침도 흘리고 지금 보니까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우리 게임을 하다라는 단어는 play입니다. 읽어볼까요? Play. Play. Good. 그랬더니 지금 게임을 너무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아무래도 하루 종일 밤새 한 것 같아요. 우리 밤새는 all night. All night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밤새 게임을 하니 몸이 피곤하겠죠. 우리 피곤한이란 뜻은

0: tired. tired. 자, 여러분 만약에 친구가 이렇게 피곤해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건가요? 맞아요. 좀 쉬어라고 하겠죠. 쉬다. 쉼이라는 뜻은 rest. rest입니다. 자, 오늘 단어는 이렇습니다. 단어를 잘 기억하면서 let's check our dialogue.
1: Why are your eyes so red? I played a new computer game, Lawn, all night. All night? If you keep doing that, you'll turn into a zombie. It's so addictive. I can't stop now. Take a rest when you're tired. It's not good for you.
0: It's time for us to focus on. 우리 중요한 부분을 집중해서 보는 시간입니다. Our first expression,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이렇습니다. 문장이 좀 긴데요. 빈칸이 세 개나 됩니다. Can you guys remember them all? 다 기억할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문장의 뜻은 만약 너가 그것을 계속한다면 너는 좀비가 될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한 친구에게 다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었죠. 일단, 만약 너가 그것을 계속 한다면 이란 단어는 if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한다면의 의미인 keep이 들어가고 너는 무엇이 될 거야 라는 단어 you will을 줄인 단어가 됩니다. 우리 한번더 읽어볼까요? If you keep doing that, you'll turn into a zombie.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if로 시작하는 부분이겠죠. if 뒤에 you가 들어가고 우리 keep처럼 동사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만약 너가 무엇을 한다면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뒷부분은 you 주어가 들어가고 will이 들어가면서 너는 무엇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만약 너가 뭐뭐 한다면 너는 뭐뭐 하게 될 거야 라고 해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다음 문장 볼 거예요. 이번 문장은 만약 너가 게임을 계속한다면 너는 피곤할 거야 라는 문장이에요. If you keep 뒤에 계속 한다면 우리 게임을 한다 라는 동사 어떤 단어였죠? play인데요. 여기서는 playing을 씁니다. 그리고 피곤할 거야 라는 부분에 피곤한 tired를 넣었어요. 읽어볼게요. If you keep playing games, you'll be tired. If you keep playing games, you'll be tired. 여기서 우리 keep이라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keep 뒤에는 우리 동사 ing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무엇무엇을 하는 것을 계속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서 잘 보시면 play 뒤에 ing가 들어가면서 게임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돼요. 게임하는 것을 keep, 계속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만약 너가 계속 초콜릿을 먹는다면 너는 치통이 생길 거야입니다. 자, 우리 계속 먹는다라는 단어는 keep eating입니다. 그리고 치통,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는데 기억할까요? 맞아요. toothache입니다. Let's read the sentence. 문장 읽어볼 거예요. If you keep eating chocolate, you'll get a toothache. One more time. If you keep eating chocolate, you will get a toothache. 자, 다음 표현은요. I'm now입니다. 자, 어떤 문장이었는지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나는 지금 멈출 수 없어라는 뜻이었어요. 맞아요. I can't stop now. I can't stop now. 아, 게임하는 걸 멈출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can't를 잘 보시면 됩니다. can't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서 무엇무엇을 할수 없다라고 해석이 돼요.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게임을 할수 없어입니다. 자, 우리 할수 없어는 can't고요. 동사 원형인 play가 들어가야겠죠? Let's read. I can't play games. I can't play games. Good. 이번에는 나는 지금 공부할 수 없어입니다. 무엇을 할수 없어 하는 can't 동사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될까요? 맞아요. study입니다. Let's read. I can't study now. I can't study now. Good. 자, 다음 표현은요. Take a rest. Your. 일단 take a rest는 쉬라라는 표현이죠.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나요? 자, 너가 피곤할 때 쉬어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빈칸에는

단어가 들어가죠. Take a rest when you're tired. 한 번 더. Take a rest when you're tired. 자, 여러분, 우리 when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when이라고 하면 언제인데? 아, 여기서는 언제라고 해석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할 때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적합해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해줄 건데요. 우리 when 뒤에 주어가 오고 동사 원형이 오면은 너가 뭐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when 있고요. 주어 you. 그리고 are 있죠.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이 되면 when의 뜻은 뭐뭐 할 때라고 기억하면 돼요. 다음 문장은요. Take a rest when you tired. 앞에 문장이랑 같은 거예요. 우리 앞에는 are를 썼지만 다른 동사를 써볼 거예요. 바로 feel입니다. feel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Take a rest when you feel tired.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너가 아플 때 쉬어 라는 문장인데요. Take a rest when you 하고 어떤 동사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 방금 배웠던 feel을 쓸 거고요. 아픈이라는 단어 sick을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Take a rest when you feel sick. Take a rest when you feel sick. Good work, everyone! Now it's beat and speak time. You're ready to sing along? Let's hit the music! If you keep doing that, you'll turn into a zombie. If you keep doing that, you'll turn into a zombie. I can't stop now. I can't stop now. If you keep playing games, you'll be tired. If you keep playing games, you'll be tired. I can't stop now. I can't stop now. Take a rest when you're tired. Take a rest when you're tired. Good job! Now it's for us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여러분,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타임입니다. 우리 오늘 대화문을 한 번 더 보도록 해요. Let's review. 자, 우리 컴퓨터 앞에 지금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 게임을 밤새 내내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문장 무엇이었죠? 맞아요. 우리 걱정이 많은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Why are your eyes so red? 너의 눈 왜 이렇게 빨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hy are your eyes so red? 눈이 왜 이렇게 빨갛죠? 대답을 합니다. I played a new computer game, Lone, all night. 나 Lone이라는 새로운 게임을 밤새 내내 했어. 아,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played a new computer game, Lone, all night. 그랬더니 우리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하죠? All night? 밤새 내내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빈칸 나갑니다. 어떤 단어들이 들어갔죠? 맞아요. 뜻은 계속 너가 그렇게 하면 좀비가 될 것이야 라는 문장이었죠? If you keep doing that, you'll turn into a zombie. 한 번 더. If you keep doing that, you'll turn into a zombie.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함께 넣어볼 거예요. 소리 지르다 라는 단어는 shout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일타하는 lose 라는 단어를 넣어볼 건데요. 자, 문장은요. 너가 계속 그렇게 소리를 치면 혹은 소리를 내면 너는 목소리를 잃을 것이야 라는 문장인데요. If you keep은 주어졌어요. 뒤에 맞아요. shouting이 들어가고요. You will lose your voice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 거예요. 너가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면 너는 목소리를 잃을 것이야 입니다. 읽어볼까요? All night, if you keep shouting, you will lose your voice. All night, if you keep shouting, you will lose your voice. Good. 자, 그랬더니 이 친구 어떻게 대답하죠? It's so addictive. 너무 중독적이야. 이라고 합니다. I now. 아, 너무 중독성이 심해서 멈출 수가 없어입니다. I can't stop now. I

stop now. 자, 2번엔 자다라는 sleep을 넣어볼 거예요. 아, 오늘 밤 나는 못 자, 잘 수 없어 라는 표현인데요. can't를 넣으면 can't sleep이 되겠죠. 읽어볼까요? It's so addictive. I can't sleep tonight. 한 번 더. It's so addictive. I can't sleep tonight. 이번에는 take a rest. 아, when you're tired가 들어가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ake a rest when you're tired. 피곤할 때 쉬어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It's not good for you. It's not good for you 입니다. 자, 이번엔 너무 많은 too much를 넣어볼 거예요. 아, 숙제가 너무 많으면 쉬어 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take a rest when you have too much homework. Take a rest when you have too much homework.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How was it? 어땠나요?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를 해보니 It's not so difficult, right? 그렇게 어렵진 않죠? 항상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Practice makes it better. Okay? 항상 연습은 우리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니까 연습 매일 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초등 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만나서 너무너무너무 기쁘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 만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재밌게 영어 공부해보자. 준비됐어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지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았어요. That's right. Today is 바라바람 Thursday입니다. 자, 목요일이야. 거의 이제 주말이 다가오고 있잖아. 얘들아, 좀만 힘내자. 자, 목요일은 쌤이랑 뭐 하는 날이지? 바밤. 말하기 하는 날이잖아요. 말하기는 영어로? 그렇죠. Speaking이죠. So Thursday is for speaking. 선생님이랑 재밌게 오늘도 수업해봅시다. 자, 이번 주 주제 한번 다시 확인해볼게요. 이번 주 주제는 Week 17. What sauce do you want? One more time. What sauce do you want? 무슨 뜻이었어? 너는 무슨 소스를 원하니였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도 소스 비슷하지만 우리는 소스라고 안 하고 sauce라고 하기로 했죠? sauce 해보세요. sauce 맞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계속 소스, 다양한 소스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얘기했는데 어때? 재밌었어? 자, 오늘도 재밌게 말하기 수업 해볼 텐데 이번 주에 지문, 리딩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1: How do you eat a burger? It's much better with ketchup. Hot dogs go well with mustard. Dumplings are tasty with soy sauce. How about some mayonnaise in your salad? It makes it creamy. Hot sauce makes my pizza taste even better.
0: 얘들아, 잘 들어보고 왔어요?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무서운 내용인데 기억이 슉슉슉 났을라나? 자, 선생님이랑 한번 말하겠어. 시작해 볼게요. 빠밤. 자, 첫 번째 패턴입니다. 짜잔. 첫 번째는요. How do you eat? One more time. How do you eat?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넌 무엇 무엇을 어떻게 먹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특정한 음식을 각자 먹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탕수육도 부먹기 있고 찍먹기 있잖아. 우리 친구들은 뭔가요? 선생님은 완전히 찍먹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넌 몸을 어떻게 먹니? 어떤 스타일로 먹니? 이렇게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How do you eat? Okay? 자, 그럼 예문에서 보자. 빠밤. Number one, how do you eat a burger? One more time. How do you eat a burger?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How do you eat는 넌 몸을 어떻게 먹니였지요. 근데 여기 뒤에 burger가 나왔네. 그러니까 너는 버거, 햄버거를 어떻게 먹니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앙 먹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 포크와 나이프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먹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쵸? 뭐 보통 이렇게 먹긴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How do you eat a burger?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How do you eat a burger? 아이고, 잘했어요. 넌 햄버거 어떻게 먹니? 자, 2번은요. 봐봐. How do you eat your sushi? 얘들아, 이거 봐봐. Sushi. Sushi. 이거 뭘 것 같아? 좀 비슷하죠? 스시입니다. 왜 초밥, 회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초밥 어떻게 먹어? 초밥. 자, 이렇게 묻는 문장인데요. 스시. 우리 초밥 좋아하지, 얘들아. 초밥 많이 좋아하던데. 뭐 초밥을 와사비에 조금 이렇게 찍어 먹는 친구도 있고요. 간장에 찍어 먹는 친구도 있고요. 밥을 조금 덜어내는 친구도 있고요. 그쵸? 넌 초밥을 어떻게 먹니?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우리 또 해볼까? 선생님 먼저 들어봐. How do you eat your sushi?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How do you eat your sushi? 잘했어요. 스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요. 수시입니다. 수 소리가 나요. Sushi. Sushi. Alright. 자, 3번 보자. 빠밤. How do you eat your eggs? 오, 이건 무슨 뜻이냐면 eggs는 우리 친구들 알잖아. 계란입니다. 너 계란 어떻게 먹어? 라고 물어봐요. 우리 계란을 완전 익혀서 먹거나 아니면 반숙으로 먹거나 아니면 완숙으로 먹거나 이런 다양한 계란도 요리 방법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는 계란을 어떻게 먹어? 라고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해볼까요? How do you eat your eggs? 우리 친구들 차례. How do you eat your eggs? 아유, 잘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넌 몸을 어떻게 먹니? 어떻게 먹어? 라고 물어볼 때 쓰는 표현, 패턴 한번 문장 만들어보자. 시작! How do you eat? 잘했습니다. 여기에는 음식만 넣어주면 되겠지? 아유, 잘했습니다. 2번 가보자. 2번은요. It's much better with. One more time. It's much better with.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 Much better 하면 훨씬 낫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이거와 함께 먹으면 훨씬 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도요, 얘들아. 샌드위치도 안에 치즈가 있으면 더 맛있지 않아요? 그리고 파스타도 위에 치즈가 있어야 더 맛있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뭐뭐와 함께 먹으면 훨씬 맛있어. 햄버거 먹을 때 콜라랑 먹으면 훨씬 맛있어. 이런 것처럼. 근데 뭐 콜라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얘들아. 오케이? 자, 우리 한번 예문에서 볼게요. 1번은 It's much better with ketchup. 이건 무슨 뜻일까? 자, 케첩과 함께 먹으면 훨씬 맛있어, 훨씬 좋아 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It's much better with ketchup. 우리 친구들 차례. It's much better with ketchup. 케첩. 잘했어요. 햄버거 먹을 때 아니면 감자튀김 먹을 때 케첩이랑 먹으면 훨씬 맛있잖아. It's much better, right? 자, 2번 볼게요. 빠밤. It's much better with cheese. 아, 우리 친구들 치즈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치즈 정말 좋아하거든. 그래서 뭐든지 항상 치즈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 얘들아, 볶음밥 위에도 치즈 얹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치즈와 함께 먹으면 훨씬 맛있어 라는 문장이에요. 다시 들어봐봐. It's much better with cheese.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It's much better with cheese. 아우, 잘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빠밤. It's much better with ice cream. 이건 뭘까요, 얘들아?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으면 훨씬 맛있어 라는 뜻입니다. 뭐랑 아이스크림이랑 먹으면 맛있을까?

그쵸, 얘들아. 혹시 파이를 좋아하나요? 애플 파이, 사과 파이 좋아해요? 사과기 가꾸운 따뜻한 파이 위에다가 아이스크림 얹어서 먹어봤어? 게임 오버. 너무 맛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한번 해보세요.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으면 정말 훨씬 더 맛있어. 잘 들어보세요. It's much better with ice cream. 우리 친구들 잘해. It's much better with 아이스크림. 잘했습니다. 아우, 또 배고파질라 그러네요. 그쵸? 자, 뭐뭐와 함께 먹으면 훨씬 맛있어. 우리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시작. It's much better with.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자, 3번 가보자. How about? 입니다. 이건 조금 쉽다, 그치? One more time. How about? 뭐뭐는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상대방한테 뭐 어때? 라고 제안할 때, 너 이거는 어때? 이렇게 먹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할 때쓸수 있는 패턴이겠죠? How about? 어렵지 않죠? 자, 1번 보자. How about some mayonnaise in your salad? 오, 이거 뭐래? Mayonnaise. 자, 마요네즈를 어디에 넣으래? 샐러드. 샐러드 안에 마요네즈를 좀 넣는 건? How about? 어때?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죠. 자,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How about some mayonnaise in your salad? 맛있겠다, 그쵸? 선생님이 막 너무 배고파가지고 막 혀가 꼬일 뻔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How about some mayonnaise in your salad? 잘했습니다. 자, 2번. How about some ketchup on your fries? 이거 뭘까, 얘들아? 이번에는 뭐에 뭐 얹어 먹으래요? 자, fries가 뭐지? 감자튀김이죠. 감자튀김 위에 케첩 올려 먹는 건 어때? 라고 하는 거죠. 맛있겠네요. 자, 다시 들어봐봐. How about some ketchup on your fries. 자, 입에 침이 고이지만 우리 친구들 차례 해봅시다. 시작. How about some ketchup on your fries? 잘 따라하고 있어, 얘들아? 자, 3번 해보자. How about some milk with your cookie? 자, 나 이건 무슨 뜻인가요? 자, 쿠키와 함께 우유 좀 먹는 거 어때? 라는 거겠죠. 쿠키랑 우유랑 같이 한번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거든. 자, 다시 들어보세요. How about some milk with your cookie? 자, 우리 친구들 차례. How about some milk with your cookie. 배고파져, 그치, 얘들아? 자,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뭐뭐 함께 하는 거 어때? 뭐뭐는 어때? 라고 물어보는 패턴 한번 써보세요. 시작. How about? 잘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케첩은 어때? How about some ketchup? 마요네즈는 어때? How about some mayonnaise? 이런 식으로 또 쉽게 할수 있겠죠?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방금 이렇게 학습한 패턴은 우리 또 챈트로 통해서 한번 불러봐야 되지 않겠어요? 해볼까요? 얘들아, 이제 챈트 타임이에요. 선생님 박자 잘못 맞추는 거 알지? 꼭 도와줘야 돼.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Drop the beat. How do you eat? How do you eat? How do you eat a burger? How do you eat a burger? It's much better with. It's much better with. It's much better with ketchup. It's much better with ketchup. How about? How about? How about some mayonnaise in your salad? How about some mayonnaise in your salad? Good job! 얘들아, 잘 불러봤나요? 선생님, 오늘 박자 좀잘 맞춘 것 같지 않아? 매우 뿌듯합니다. 자, 우리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빠밤. 자, number one. 너는 초밥을 어떻게 먹니? 입니다.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초밥 종류, 이게 일식 종류를 어떻게 부른다 그랬죠? 회나 초밥을? 그렇지요. 우리 sushi라고 한다 그랬죠? 한국말로도 우리 스시 이러잖아. 근데 우리는 스시 말고 sushi라고 해줄 거예요. One more time. sushi. Okay? 자, 너는 초밥을 어떻게 먹니? How do you eat sushi? 우리 친구들 잘해.
How do you eat sushi? 잘했습니다. 자, 이번 가볼게요. 그건 머스터드랑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머스터드는 영어로 Amazing Mustard, Mustard였지요. 자, it's

much better with mustard. It's much better with mustard. 잘했어, 얘들아. 자, 3번은요. 핫도그에 설탕은 어때요? 물어볼게요. 설탕이 영어로 뭐지? Sugar입니다. Sugar. 자, 그래서 How about some sugar with a corn dog? 우리 친구들 차례. How about some sugar with a corn dog?

0: eat a burger? It's much better with... It's much better with ketchup. How about some mayonnaise in your salad?
1: 얘들아, 선생님 수업에는 항상 맛있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쵸? 오늘 선생님 이야기하다가 막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재미있게 수업했길 바라고요. 우리 또 내일 이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들려드릴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16강이고요. 새로운 유닛을 나가게 됩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유닛 6, 조동사 메이예요. 자, 조동사 우리 지난 시간 can부터 쭉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can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했던 거 여러분 복습 잘 했나요? can은 능력,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 I can swim, I can play soccer 이런 능력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세 가지 더 용법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얼른 책을 잠깐 넘겨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왜 선생님이 can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냐면요. 오늘 이 조동사 메인은 지난 시간 can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쭉 연결되는 내용이라 여러분이 지난 시간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의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복습을 잘 했는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강조드렸어요. 네, 오늘 조동사 may 수업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 전에요. Dear Santa.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한 친구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은 산타 할아버지를 믿으시나요? 선생님은 생각해보면 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열심히 썼어요. 산타 할아버지, 저 이번 연도 이렇게 지냈고요. 이번 연도에 엄마 심부름도 이렇게 열심히 했고요. 그러니까 선물 이거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도 열심히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 있나요? 네, 오늘 우리 주인공이 Dear Santa, 산타 할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우리가 한번 엿보려고 합니다. 같이 봅시다. Dear Santa Claus, 산타 할아버지께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Hi Santa.

0: I think you, we be very busy getting ready for Christmas.
1: 안녕하세요, 산타 할아버지. 저는 산타 할아버지께서 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바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0: I hope you and your reindeer are safe and healthy.
1: 저는요, 산타 할아버지랑 산타 할아버지의 reindeer, 순록, 즉 루돌프를 말하겠죠. 그 순록들이 아주 안전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부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빈칸들은 뭐가 들어갈까요? 일단 쭉 해석해 볼게요.
0: I ask for a new toy.
1: 제가요, 혹시 새로운 장난감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점점 본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장난감 새로운 거 하나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0: I have been a good this year and I want to get a new robot.
1: 저는요, have been good this year. 자, 이 말은요, 여러분이 어떤 캐롤을 들어도 자주 나오는 그런 가사인데요. 저 이번 연도 진짜 잘 보냈어요. 진짜 착한 어린이였어요.
0: And I want to get a new robot.
1: 저는요, 새로운 로봇을 갖고 싶어요. 새로운 로봇을 원해요.
0: I also get some chocolate.
1: 저 초콜릿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요, I really like sweets and I think it, tastes delicious. 저는요, sweets 하면은 아주 달콤한 것들이에요. 전 달콤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아주 맛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0: I wonder if you, visit my house tonight.
1: 저는요, 산타 할아버지께서 오늘 저희 집에 좀 들릴 수 있으실지, 외집 방문하실 수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Thank you, Santa. 산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였어요. 네, 선생님이 빈칸을 채워서 해석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빈칸에 어떤 말들이 들어갈까요? 오늘 수업 열심히 들으면요, 여러분이 직접 이 빈칸 채워서 이 편지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볼까요?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조동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조동사라는 친구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조동사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이지요. 여러분 기억나죠? 영어에서의 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비동사, 조동사, 그리고 그걸 뺀 나머지 모든 일반 동사요. 그 중에서 조동사는 항상 이렇게 혼자 쓰이지 않고 비동사나 일반 동사 뒤에 혹은 앞에 붙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의미를 추가시켜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과거의 의미를 추가시키는 did가 있고요. 미래의 의미 will, 그 다음 할수 있다. Can 기억나시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may까지요. 등등등 여러 가지 조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may라는 친구를 살펴볼게요. 오, may? 선생님!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5월달 할때 may 아닌가요? 스펠링 같아요. 같습니다. 그렇지만 may는 조동사 may를 뜻해요. 자, 보시면요. 이 조동사 may는 문맥상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가 추측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라고 1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허가예요. 허가. 두 번째 2라고도 써주세요. 우리 이 중에서 2번 먼저 볼게요. 2번이 이제 허가. 무엇뭐 해도 된다라는 뜻이죠. 선생님, 지난 시간 can 꼭 이해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can에서도 무엇뭐 해도 된다라는 뜻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You can use my phone. 너내 핸드폰 사용해도 돼. 지금 써도 돼. 이렇게 허가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May도 같아요. Can이랑 같게 무엇뭐 해도 된다. You may use my phone. 내 핸드폰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can이랑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허가, 무엇뭐 해도 된다요. 자, 그런데 뒤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can보다는 may가 조금 더 공손한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네, 허가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추측인데요. 이 추측. 무엇무엇일지도 모른다. 무엇무엇일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이 추측은 어떤 강한 추측이 아니에요. 강하게 확신한, 그거일 거야. 나는 확신해. 이게 아니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 왠지 그거일지도 몰라.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약한 추측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 약한 써주세요. 약한 추측이에요. 강한 게 아니라,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약한 추측을 합니다. 반면에 강한 추측의 조동사도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다음 유닛에서 선생님이랑 공부할 겁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It may rain later this afternoon. 자, 여기 나왔죠? It may rain. 자, 여러분, may도 당연히 조동사니까요. 그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it이 3인칭 단수 주어라고 해서 rains, s 붙여주시면 안 됩니다. 앞에 조동사 may 있으니까요. 동사 원형 rain 써줬어요. 비가 내릴지도 몰라. 이거죠. It rains. may가 없으면 it rains. 비가 온다. 비가 온다라는 건데, may라는 조동사가 의미를 보충해줘서 비가 올지도 몰라. 추측하는 거죠. 언제? Later this afternoon. 오늘 오후 늦게 비가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산 챙겨. 자, 그런 뜻이에요. It may rain. 조동사, 동사, 원형.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이 may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maybe요. Maybe. Maybe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아마도 선생님 maybe라는 표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누군가가 이거 맞아요? 물어보면 선생님 maybe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아마도 이렇게요. 자, 여러분 이 may 조동사가 들어가면요, she may be angry. 선생님이 가끔 교실이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고 더럽고 그러면은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어요. 그럼 선생님 반 학생들이 she may be angry. 선생님, 그녀는 화났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 이렇게 씁니다. She may, 그 다음에 비동사의 동사 원형 be요. 그 다음에 angry, 화난 형용사 왔죠. She may be angry 하면 그녀는 화났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 maybe를 쓰면 Maybe, 아마도 she's angry. 그녀는 화났을 거야. 아마 그녀는 화가 났어.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여기에서 이 maybe 계속 이렇게 붙여 쓰다 보니까 maybe, 아마도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의 뜻은 굉장히 비슷한데요. may, 여기에서 나오는 이 may는 조동사 may고, 여기 있는 이 maybe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이 조동사는 바로 뒤에 있는 비동사만 꾸며주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치만 발음할 땐 굉장히 똑같아요. Maybe 같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self check 한번 살펴볼게요. They may cancel the meeting tomorrow. 그들은 may 조동사 cancel 동사 원형 나왔죠? 자, 해석하면 그들은 취소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취소할지도 몰라요. 무엇을? The meeting. 그 회의를요. Tomorrow. 내일. 그들은 내일 그 회의를 취소할지도 몰라요. 네. 두 번째. You may take pictures here. 당신은 take picture 하면 우리 친구들 무슨 뜻이지요? 사진을 찍다. Take picture이죠? 그런데 그 앞에 may를 넣어서 여기서는 1번이랑 다른 용법입니다. 당신은 사진을 찍어도 됩니다라고 허가해 주는 거죠. 이곳에서 당신은 사진 찍어도 돼요. 허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1번은 추측이었고요. 2번은 허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도대체 어디에서는 추측의 의미로, 어디서는 허가의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지 너무 헷갈려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메일을 허가의 의미로 쓰면 뭔가 공식적으로 이걸 허가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 메일은 뭔가 이렇게 대화할 때, 그거 아닐 수도 있어. 아마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대화할 때 쓰여요. 근데 그 의미가 잘 이렇게 문장 하나만 나올 때는 구분이 안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긴 문장에서 그 문맥상, 상황상 잘 그것을 이제 어울러서 보면, 어우러져서 보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문장 하나만 떼오면 여러분 아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랑 다음 강의, 그 다다음 강의에서 네, 또 지문 읽으면서 해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메이의 부정문도 살펴봐야겠죠? 무엇무엇이 아닐지도 모른다. 추측의 부정도 해야 되고요. 하면 안 된다. 금지도 해야겠죠. 메이의 부정 형태는 메이 not이에요. 항상 not은 조동사 뒤에 쫓아오죠. may not, may 뒤에 not을 붙여주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점은요. 영어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워낙에 축약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최대한 간편하게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may not은 줄이지를 않아요. 굉장히 독특하죠? may not은 축약하지 않아요. 축약형이 없습니다. 항상 may not 이렇게 떨어뜨려서 씁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mayn't 이런 식으로 줄이시면 안 돼요. 축약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추측의 부정이 있고, 첫 번째는 추측을 부정합니다. 무엇무엇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금지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아까 허가의 부정 해도 됩니다. 이것을 부정해야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요. 무엇무엇 하면 안 된다. 자,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They may not allow pets inside the restaurant. 그들은, 자, 여기서는 may not 무엇무엇이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추측의 부정으로 썼어요. Allow는 허락하다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무엇을? Pets. 그 반려동물을요. Inside the restaurant. 그 식당 내에 반려동물 입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요. 자, 예문 좀더 살펴봅시다. 첫 번째. The package may not arrive today. The package 하면요, 소포예요, 소포. 여러분, 택배 있죠? 그 소포가 arrive, 도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May not. 부정 왔죠? 언제? 오늘. 그 소포는 오늘 도착하지 않을지도 몰라. 온다고 하긴 했는데, 안 올지도 몰라. 자,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Children may not ride the roller coaster alone. 자, 봅시다. Children, 아이들은 may not 왔지요. 자, ride, 타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 금지의 의미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뒤에 내용을 보면 그 롤러코스터를 혼자서는 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금지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좀더 자연스럽죠. 아이들은 혼자 그 롤러코스터를 타면 안 된다. 이렇게요. 여기 2번에서는 금지의 의미로 해석을 했고, 1번은 추측의 부정으로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1번을 금지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소포는 오늘 도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가 좀더 자연스럽죠. 소포를 오늘 도착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일은 거의 드물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may not은 조금 공식적인 뜻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이들은 롤러코스터를 타면 안 된다. 금지하는 표현은 자연스러운데 그 소포는 도착하면 안 된다. 그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도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추측의 부정을 하는 게좀더 네, 어울리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may 물어도 봐야겠죠. 의문문도 만들어 볼게요. may의 의문은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이 친구들 이제 조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는 방법 너무 익숙하죠? 많이 연습했어요. 원래는 주어,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조동사 may 들어가는데, 자, 이것을 슝 앞으로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주어 앞으로 조동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may 주어 동사 원형이요. may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가 되고, 무엇뭐 해도 되나요? 라는 허락을 구하는 의미예요. 허락 동그라미하고 여러분 별표 칩시다. 메이어 선생님 추측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거 일지도 모르나요? 이런 추측의 의문

아닌가요? 네, 아니고요. 이 메이의 의문문은 주로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용도로 사용돼요. May I?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해도 될까요? May I? 이런 식으로요. 주로 이 May 뒤에 오는 이 주어는 I를 많이 씁니다. I를. May I help you? 제가 당신을 도와줘도 될까요? May I go to bathroom? 저 화장실 좀 가도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May I가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다른 주어도 올 수는 있어요. 그치만 이 I를 많이 씁니다. 영어에서. 자, 예문을 보면요. May I use your pen for a moment? 나왔죠? 주어에 I를 넣어서 제가 이거 해도 될까요? 굉장히 공손하게, 정중하게 묻는 표현입니다. May I use your pen? 제가 당신의 펜을 좀 사용해도 될까요? For a moment. 잠깐 동안 당신의 펜을 좀 사용해도 될까요? 아주 공손한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can이랑 의미가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May 대신에 can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Can I use your pen for a moment?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can을 넣으면 조금 더 일상생활, 대화의 표현이고 친구한테 주로 하는 표현이에요. Can I use your pen? 나너펜좀 사용해도 돼?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좀더 정중하게, 공손하게 이야기할 때는 May I use your pen?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뜻은 비슷해요. 자, 예문 좀더 살펴봅시다. 첫 번째를 보시면요. May the guest stay here? 자, 그렇죠. May 나왔고, 그 뒤에는 the guest. 그 손님들이 이 문장에서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 원형 나온 거 보이시죠? 그 손님들이 머물러도 될까요? 어디서? Here. 여기서요. 그 손님들 여기 머물러도 될까요? 아주 공손하고 정중하게 묻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May I ask you a question now? 여기서도 나왔어요. May, 그 다음에 주어 I요. 그리고 ask, 동사 원형 나왔죠. 제가 ask you a question.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Now, 여기서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공손하게 묻는 표현입니다. 물론, can도 돼요. Can I ask you a question now?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may보다는 조금 덜 공손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왔죠? 마지막 내용으로 can과 may를 비교합니다. can, may 둘다 허가를 나타낼 수 있어요. 무엇뭐 해도 된다. 이렇게요. 해도 됩니다. 해도 된다. 이런 허가의 의미를 둘다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허가 외에 can은 이 능력, 무엇무엇을 할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죠.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I can swim, 나 수영할 수 있어 라는 능력의 의미가 있고요. may는 어때요? 허가 말고 추측의 의미도 있지요. 무엇무엇일지도 모른다. 그렇죠. 무엇무엇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있고, can은 능력이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예문 한번 볼게요. You can use the restroom. restroom 하면은 bathroom, toilet, restroom 다 같은 의미, 화장실로 쓰입니다. 당신은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하는 거죠. 이게 화장실을 사용하는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지금 화장실 사용해도 돼요 라고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You may use the restroom 하면 당신은 그 화장실을 사용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허가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can, may, 자, 이렇게 형태는 다르게 나타났지만 결국 문장의 해석을 보면 같은 뜻이에요. 둘다 허가를 나타낸다. 이거 둘다 허가입니다. 무엇무엇 해도 됩니다. 지금 화장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다른 예문을 한번 볼게요. He can speak English. 해석하면 그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죠. 그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라는 그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영어 할수 있어. 이렇게 능력이요. 그 다음에,

speak English. He may speak English. 여기서 있는 이 may는요. 그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는 영어를 말할지도 몰라. 이렇게 추측을 해주는 거예요. 아하, 이 문장에서는 can과 may가 완전 다른 뜻으로 쓰였구나. 네, 여러분이 이것을 좀더 연습하다 보면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여기서는 같게 쓰였네, 여기선 다르게 쓰였네, 좀더 익숙하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조금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남은 다음 강의, 다다음 강의에서 네, 더 열심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Self-check 볼게요. He can solve the problem. 있죠? 여기 can이 있습니다. 이 can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 한번 볼게요. 그는 그 문제를 solve, 해결하다죠. 문제를 해결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can은 해결해도 됩니다라는 허가일까요? 그는 문제를 해결해도 됩니다.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 can은 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능력의 의미로 쓰였어요. 능력이에요. 무엇무엇 할수 있다. 그렇죠? 무엇무엇 할수 있다. 여기선 허가가 아니라 능력으로 쓰였다. 2번 볼게요. He may solve the problem. 그는 문제를 풀수 있을지도 몰라. 풀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여기서는 추측의 의미로 쓰였죠. 추측. 자, 이렇게 여러분 헷갈리면 옆에다가 적어둘게요. 아, 여기서는 can이 능력 용법으로 쓰였구나. may가 여기서는 추측의 용법으로 쓰였구나. 조금 헷갈리면 항상 이렇게 나올 때마다 어떤 용법인지 적어놓을게요.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may, can의 친한 친구예요. 그치만 다 완전 다른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어떨 때는 같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연습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요. 오늘 이 정도 알아두고, It's time to wrap up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 마무리하러 가봅시다. 네, 우리 수업 초반에 봤었던 Dear Santa, 산타 할아버지께 썼던 편지 다시 한번 펼쳐볼게요. Dear Santa Claus, 산타 할아버지에게 Hi Santa, I think you be very busy getting ready for Christmas. 저는요, 당신이 산타 할아버지가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바쁠지도 모른다. 자,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그 다음, I ask for a new toy. 제가 새로운 장난감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될까요? 라는 허락을 묻는 질문이죠. 그다음 여기 빈칸. I also get some chocolate. 제가 그리고 그 초콜릿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찬가지로 허락을 묻는 질문이고요. I really like sweets and I think it tastes delicious. 저는요, 단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왠지 그거 아주 달콤할지도 모를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 I wonder if you visit my house tonight. 저는요,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께서 오늘 밤에 저희 집에 방문할 수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그렇죠. May가 들어가면 되겠죠. May. I think you may be very busy. 아주 바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다음. May I ask for a new toy? May I ask for a new toy? 제가 새로운 장난감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주 공손하고 정중하게 허락을 묻는 표현입니다. 그다음 여기도요. May I also get some chocolate? 그리고요, 초콜릿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공손하게 묻는 표현이고요. 물론 can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Can I also get some chocolate? 그치만 can은 뭔가 좀더 친구에게 하는 부탁의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I wonder if you may visit my house tonight. 오늘 밤에 저희 집에 방문할 수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may가 들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죠? 아주 훌륭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입니다. 오늘 배운 조동사 may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한번 직접 산타 할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를 써보세요. 산타 할아버지께 저 이번 연도 이렇게 잘 보냈으니까요.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 공손하고 정중하게 묻는 편지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 초능력 문법 독해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 좀 걱정이 돼요. 오늘 배웠던 내용이 여러분이 좀 헷갈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네. 다음 시간, 또 다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지문을 통해서,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많이 많이 복습해 볼 거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예문도 다시 한번 직접, 네, 뜻을 가리고 해석 한번 해보세요. 네, 복습 열심히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See you next tim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제목이 휴가 일정 충돌 Part 2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 네.
0: 서로 날짜를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7월로 예약했는데 우리 8월 얘기 아니었어?
1: 기억나요?
0: 네. 그래서 둘의 날짜가 완전히 섞여 있어서 어떡하지 이거 좀 뭔가 바로 잡자.
1: 취소 수수료 생기기 전에.
0: 그렇죠.
1: 빨리빨리.
0: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또 계속 이어질지 네. 오늘 또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자,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응,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1: 아하. 그러니까
0: 뭔가 바꾸긴 했나 봐요.
1: 그러게요. Right? 어쩌면은 성수기 시즌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uh-huh. 요금이 좀 올랐을 수도 있고.
0: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럴 때 뭔가 또 돈을 내야 되거든요.
1: 그쵸.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1: 에헤이. 아하. 아, 이러면은 갈 맛이 떨어지는데요. 아,
0: 이게 또 그 예. 숙소가 중요하거든요.
1: 아, 그럼요. 그 아무리 친구라도 yes. 각방 써야 돼요.
0: 아, 큰일 났네요.
1: 예, 예.
0: 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2: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1: 응?
2: Were you able to change
1: able?
2: The plane tickets?
1: Plane ticket? 아, change?
2: Could you change them?
1: 오케이.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2: 오케이.
1: Okay. 아, but, okay, but.
2: But.
1: 저기 뭐지? pay more money.
2: Pay more?
1: Yeah.
2: More money?
1: More money.
2: What about the hotel?
1: 응?
2: Did you have to pay?
1: Hotel?
2: What about the hotel?
1: 응.
2: Did you have to pay?
1: Have to pay?
2: For the hotel?
1: 아, 돈 냈냐고?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2: Oh, no?
1: 응.
2: You didn't have to pay? Oh, good.
1: No. 응. 방, room is smaller than before.
2: And you have to pay more money for the tickets.
1: 어머.
0: 아이고,
1: 어머.
0: 세상이나 마상이나.
1: 안 가고 말지.
0: 그러니까 안 가고
1: 네.
0: 말지. 둘이 대화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은, 근데 조금 죄송하기도 합니다. 문장이 좀 오늘 길기는 해요.
1: 너무 짚어주시고요. 예, 네. 네, 지금 뭐 중단하고 싶었는데 겨우 참았어요.
0: 하지만
1: 예.
0: 항상 견딜 수 있는 만큼,
1: 네.
0: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제가 드립니다.
1: 오늘 그러면. 끝날 무렵엔 웃을 수 있겠죠.
0: 오, 그럼요.
1: 네.
0: 이 정도를 해야 여러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요.
1: 아, 그럼요.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4: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3: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4: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비행기 티켓을 변경할 수 있었어?
1: 오!
0: 라고 물어본 거예요.
1: Were you able to, the plane tickets? 인데요. Be able to가 지금 저기 질문이 돼가지고 worry 앞에 나온 것 같아요.
0: Okay.
1: 맞죠?
0: 예.
1: 그래서 할 수 있었어?
0: 네.
1: 라는 질문이 됐고 플레인 티켓을 변경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은 바꾸는 거니까 change.
0: change. Yes.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이미 좀 맡길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티켓 change 할 수 있었냐? 정답 맞습니다.
1: 예.
0: Alright, so change는 바꾸다, 변경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죠. 자, 근데 강세를 A에 세게 줘서
1: 네.
0: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change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change,
1: 오.
0: change. 마지막에 입모양은 모으고 발음을 하는데 내려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1: 네.
0: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강세 주고요. Change, change,
1: change,
0: 우,
1: change.
0: 와, 확실히 오.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와,
0: 네, 슬기 씨도 원래 발음이 괜찮은 편인데 이 GE로 끝나는 거가 조금 서툴렀거든요.
1: 좀 무조건 그냥 change로 네. 그냥 네, 편하게 얘기했는데
0: 그리고 트레이닝을 시켜도 여전히 발음이 잘못 세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1: 어려운 부분이죠.
0: 결국 사실. 발음도 반복입니다.
1: 네.
0: So, change. Alright. 자, 여기서 오늘 핵심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1: 네.
0: 오늘 좀 감을 얻어간다는 느낌으로 자, 지금 이렇게 가져올게요. 비동사 able to 아마 문법 책에서 한 번쯤은 본 적 있을 겁니다.
1: 많이 봤어요.
0: Right. Be able to 원래 able이라고 하는 거 possible
1: 할
0: 이런 식으로
1: 있는.
0: 할 수 있는이라는 네. 뜻이거든요. 자, be able to 하고 동사 원형을 넣으면 그 동사 원형을 할 수 있다. 어허. 결국에는 can과 똑같아집니다. 할 수 있다라는 느낌에서는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는 아, 현재형에서는 예. 문제가 없어요. can 같은 경우에 I can do it. I can do it. 근데 나 할 수 있었어. 와, 그거 내가 해냈어 그날. 할 때 can의 과거 뭐예요?
1: could.
0: 그렇다고 I could do it 이렇게 못 씁니다.
1: 네.
0: can의 과거는 could가 아니에요.
1: 그쵸.
0: 해냈다라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활용을 해야 돼요.
1: 오.
0: 그래서 I am able to 이게 아니라 I was able to.
1: 아, 비동사를 과거로 바꾸면서.
0: That's right. 네. 자,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요거 한번 봐주세요.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1: 네.
0: I was able to get an A. 그쵸? 이거는 자, 아까 전에 be able to가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비동사 그냥 과거로 바꾼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바꾸면 I was able to get an A.
1: A.
0: 어, 내가 A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성공했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예요?
1: We were able to get a discount.
0: 그러면 과거형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인을 받아낼 수가 있었다고.
1: 야, 이런 식으로 와. 말하는 걸 보면 한 50% 이상 받았다.
0: 어, 그렇죠. 네. 엄청나게 뭔가
1: 많이 받으셨네.
0: 니고시에이트를 한 다음에 아, 우리는 디스

0: discount을 get 할 수가 있었어, 해냈다. 이렇게 과거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1: 네.
0: can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됩니다. can은 can을 그냥 could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면 의미가 달라져요.
1: 어떻게 달라져요?
0: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1: 예.
0: 이건 때에 따라 다른데요. I could get a discount 이렇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1: 아 맞아.
0: 예.
1: 약간 should 쪽으로 가는 거죠.
0: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
1: 아.
0: 그래서 확신이 떨어지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근데 왜 can의 과거는 could라고 네. 우리는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0: 자, can의 과거형 모양은 could가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can의 과거형이 뭐예요? 그러면 could예요라고 저는 말은 해요.
1: 네.
0: 모양상은 맞으니까요. Can의 과거형 모양은 could인데. 다만 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었다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 야,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어려워요.
0: 헷갈릴 수
1: 네.
0: 있어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반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다는 can 혹은 I am able to
1: 음흠.
0: 이렇게 아무거나 써도 괜찮은데
1: yeah.
0: 과거형으로 내가 일회성으로 해냈다, 할 수 있었다라고 쓸 때는 could가 아니라 was able to, were able to 얘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1: 네,
0: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be able to가 조금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한 번에 그냥 넘어가기는 헷갈릴 것 같아서요. 자, 보세요. Can 현재형으로 썼죠?
1: 네.
0: I can move. 이게 뭐예요?
1: 나 움직일 수 있어.
0: 움직일 수 있어. I am able to move.
1: 무슨 나 움직일 수 있어.
0: 둘 다 된다고 했었잖아요. 현재형으로.
1: 네, 네, 네.
0: 자, 근데 I could move. 이거 돼요?
1: 나 움직일지도 몰라.
0: 아, 그죠. I could move.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몰라.
1: 아,
0: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얘는
1: 의미가 달라지죠.
0: 과거에 내가 움직일 수 있었다. 아, 다행이다. 그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구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었어. 이렇게 과거형을 쓸 때 얘 안 된다.
1: 안 돼요.
0: 그때는 I was able to move. 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1: 아, 그러게요.
0: It's okay. 그럼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과거를 물어봤죠.
1: 예.
0: 그래서 여기서 can의 과거 써야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Could you? 이러면 안 되죠.
1: 안 돼요.
0: 그러면 보세요. Could you change? 이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1: 혹시 바꿔줄 수 있어요?
0: 그렇죠.
1: 어.
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1: 오.
0: You got it?
1: 네.
0: Alright. So, 틀려도 되니까 여러분 댁에서 연습을 좀 많이 예문을 많이 써보세요.
1: 그러게요.
0: Okay.
1: 네,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네요.
0: That's right. So,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과거에 그게 가능했냐, 해냈냐?
1: Mm-hmm.
0: 사실은 be able to 그리고 can 이거가 과거로 변하면서 뭐 예외 상황도 있고 기타 등등 많아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거 한두 시간 걸릴 겁니다.
1: 아, 시간이 향정적이
0: 네,
1: 아쉽네요.
0: 그래서 핵심적인 걸 제가 잡아드린 겁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읽어볼게요.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1: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0: 아, 근데 다행히도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하지만 바꾸는 거 가능은 했네요.
1: 아.
0: 그래도 자리가 있었던 거죠.
1: 그렇죠.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0: Charge 한 게 뭐예요?
1: Charge는 그 약간 거스름돈 아닌가요?
0: 아, 그건 change죠.
1: 아, change예요.
0: 아, change죠? 아,
1: 같은 CH 돌림이라.
0: 아, CH 돌림.
1: 예, 그 같은 성씨라 좀 헷갈리네요.
0: 아, 그렇군요.
1: 예, charge는 청구하다.
0: Yes.
1: 아, 나에게 청구했어.
0: 뭐를요?
1: An extra 요금. 엑스트라가 추가잖아요. 그럼 요금은 지금 사실 뭐 머니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좁으니까 페이로 가야 되겠다. 예. Yeah. 너무 좁아요.
0: 엑스트라 페이를 charge한다는 말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 들어보긴 했지만.
1: 왜요? 페이? 그래요?
0: 페이는 요금이라는 뜻은 아니죠. 이거는 뭐 지불금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뭘 써야 되냐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 100% 아실 거예요.
1: 뭐지? 아!
0: Fee를 내야 된다.
1: 알아요. 왜냐면 parking fee, 주차 요금.
0: Yes, fees 같은
1: 네.
0: 거. That's right. So, fee는 요금 혹은 수수료를 얘기를 합니다. 뭐 단수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복수도
1: 네.
0: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extra fee를 나한테 charge를 했어. 청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extra예요.
1: 네.
0: extra. extra가 뭐라고요?
1: extra 추가.
0: 네. 추가적인 뜻이에요.
1: 형용사예요.
0: 네.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적인 fee를 나에게 청구를 했다가 나오는데요.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An extra 명사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명사 혹은 뭐 의역해서 명사 하나 더 네. 정도가 될 수 있죠. 자, 일단은 이것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오케이.
0: 예를 들어 추가적인 요금 방금 했던 거 뭐라고요?
1: An extra fee.
0: 그러면 나는 지불했어.
1: 네.
0: 나는 냈어. 지불했어. 추가적인 fee를 그러면은
1: I paid an extra fee.
0: 그죠? I paid an extra fee.
1: 우후.
0: Alright. 자, 이거 해볼게요. 나 추가적인 펜을 가지고 있어. 한마디로 펜 하나 더 있어.
1: I have an extra pen.
0: There you go. Oh, I have an extra pen. You
1: yes.
0: can use it. 이런 식으로. Okay? So 명사는 뭐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네.
0: 실제 금액, 어떤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 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I paid an extra fee.
1: I paid an extra fee.
0: I have an extra pen.
1: I have an extra pen.
0: Alright. 자, 여기서
1: 네.
0: 엄청나게 중급 이상도 제 생각에는 저 거의 확신합니다.
1: 아.
0: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틀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뭐죠?
0: 그들은 나에게 청구했어. 이거랑 비슷하게 가면 돼요.
1: 네.
0: 청구했어. 추가적인 $5를
1: 오.
0: 어떻게 할까요?
1: 자,
0: 일단은
1: They charged me
0: 오케이.
1: an extra $5.
0: Beautiful.
1: 예!
0: 오케이. 자, 제가 어디서 틀리는지 말씀드리자면 바로
1: 요,
0: 여기에요.
1: 고기랑 S 원래.
0: 에. $5. 맞아요. 일단 $5.
1: $5예요?
0: You said $5.
1: 예.
0: 잠깐만요. 이거 우연히 맞힌 느낌이 약간 애매한데.
1: $5예요?
0: $5예요. 자, 근데
1: 틀렸네.
0: 이거를 영어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거 다 빼버립니다. 실수로.
1: 근데 $5면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서 빼게 되는데
1: 네.
0: 자, 여기서 extra $5는요. 그만큼의 하나의 덩어리인 거예요.
1: 아.
0: 하나의 덩어리. $1, $2, $3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는 게 아니라
1: 네.
0: 그냥 $5라고 하는 전체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이게 만약에 $5만 있었으면 안 썼을 텐데
0: mm-hmm.
1: extra $5라는 한
0: right.
1: 덩어리가 되면서 이게 언이 붙는군요.
0: Exactly.
1: 아.
0: They charged me $5. That's fine, right? 그들은 나에게 $5를 charge했다. 근데 여기서 extra를 넣어버리면
1: 예.
0: 이 $5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가져가요.
1: 그렇구나.
0: So an extra $5. 제가 진짜 보장하고 주위에 아, 영어 좀 한다 하는 사람한테 이거 써보라고 하면 거의 틀릴 겁니다.
1: 아, 이게 너무 헷갈려요. 이렇게 또 복수 단수를 또
0: 네.
1: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0: 아니, 이걸 뭐 대화할 때 뺀다고 여러분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확실히 했으면 좋겠으니까.
1: Alright,
0: 좋습니다. 읽어 볼게요.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1: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Okay,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Okay. 자, 비행기는 그렇다 치어도
1: 네.
0: 호텔은 돈 내야 했어?
1: 아, 어. 이게 조금 더 요금이 또 커질 수가 있어요.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0: What about the hotel?
1: 호텔은 호텔에 대해서는 어때?
0: 어땠어?
1: 어, 어땠어? 자, did you have to? 뭐 해야 했니? 돈 내야 했니?
0: Mm-hmm.
1: 돈 내야 했니? 그러면 아까 그 페이가 여기구나.
0: 아. 아, 그 친구가 여기 들어가야 되네요.
1: 그러네. 내가
0: 맞습니다.
1: 너무 성질이 급했어요. 예.
0: So, did you have to pay? Right? 여기 뭐 그런 extra fee를 뭐 내야 됐냐? 이거 생략을 해서 그냥 pay 해야 됐냐? 자, pay가 나온 김에 요거 한번 과거형 PP형 써보겠습니다.
1: 아하, 요 정도는 제가 또 가뿐하게. 예,
0: 오.
1: paid? 자, 요거를 paid으로 쓸 것 같죠? paid.
0: 오케이. pay, paid. Paid. 과거형,
1: 네.
0: PP형, 맞습니다.
1: 예.
0: 자, 그런데 여기서 원어민들도 심지어 실수하는 거 저는 봤습니다.
1: 뭐요?
0: 실제로 목격하는데, 몰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거를 P, A, Y 쓰고 나서, 여기에 ED 하는 거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실제로 원어민들도 실수해요.
1: 그래, 근데 그럴듯한데요?
0: 그죠?
1: 예.
0: 그럴듯하죠, 그죠? 예. 그래서 pay, paid, paid가 맞는 거고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Did you have to pay? 너 페이 해야만 했어? 라고 했죠?
1: 네.
0: 근데 이것을 연습하기 전에 현재형으로 먼저 연습을 해야 됩니다.
1: Okay.
0: Have to가 뭐예요? Have to.
1: 뭐뭐 해야 한다?
0: 해야 한다. 꼭 해야 된다라는 느낌. 그걸 질문형으로 바꿔.

0: 바꾸는 거. 그래서 do you have to do something? Do I have to do something? 네. Does she have to do something? 이러면 꼭 해야만 하니? 라는 질문이에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 보면 do you have to 동사원형 하면 그 행동 해야만 해?
1: 네.
0: 라는 식으로 현재형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So for example, 너 가야만 하니? 너 가야 돼?
1: 너 do you have to go?
0: Do you have to go? 이게 기본이에요.
1: 네.
0: 일단 do you have to go? 기본인데 오늘은 여기서 응? 과거로 하나 밀어 넣은 거죠. 그래서 do you have to가 아니라 did you have to 동사원형 이렇게 하면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뭘 해야만 했어? 너 뭐 해야만 했니? 그래서 여기서도 뭐예요? 과거에 너는 pay 했어야 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1: 네.
0: So for example 너 가야만 했니?
1: Did you have to go?
0: 그렇죠. Do you have to go가 아니라 did you have to go?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너 그거 팔아야만 했어. 너 그거 되게 아끼던 거잖아.
1: 그렇죠.
0: 넌 그걸 팔아야만 했니?
1: Did you have to sell?
0: 그것? Sell it? Right? Did you have to sell it? Really?
1: Yeah.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Did you have to lie to me?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Did you have to eat my cake? 막 이러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뭐 해야만 했냐? 자, 낭독해 볼게요. Did you have to go?
1: Did you have to go?
0: Did you have to sell it?
1: Did you have to sell it?
0: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1: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0: There you go.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1: 아이고.
0: 호흡 앞서서.
1: 네. Now, but now we have a smaller... 스몰러 다음엔 then이 와야 되는데요.
0: then?
1: 네. 원래 비교급 then이잖아요.
0: 아니요. 그건 무조건 그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1: 아니에요. smaller, 작아진 방인가 보다 그러면. smaller room.
0: 오케이.
1: 네.
0: 그렇죠. 핵심 단어가 빠져 있잖아요.
1: 그렇죠. 예.
0: Alright, so, okay. extra fee를 내진 않아도 됐나 봐요. Right? 그런데 문제는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1: Yeah.
0: Okay. 이게 조금 더 우울하지 않을까요?
1: 근데 또 다행인 건 뭔지 알아요?
0: 말이세요.
1: 둘이 어렵게 시간을 맞췄는데 그래도 호텔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있는 게 어디요?
0: 그건 맞네요.
1: 또 그렇게 긍정 회로를 돌리면 감사해요.
0: 긍정적인 또 사고 방식.
1: Like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또 그러니까, 감사한 거야.
0: 망치는 거보다.
1: 둘이 부둥켜 안고 자.
0: 그래요. 친하잖아요.
1: 그럼.
0: Room 맞습니다. 아하. 방 공간 여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room이죠.
1: 네.
0: 자, 여기서 지금 보세요. 단순하게 a small room이 아니죠. a
1: smaller room.
0: That's right.
1: Yeah.
0: 자, 이거를 우리 흔히 문법책에서는 비교급 형용사라고 네. 부르죠. 그렇죠? So 이것을 해석하면 더 뭐뭐한. 그렇죠? 단순하게 어떤 상태다 하는 게 아니라 더 어떤 상태다.
1: 네.
0: 형용사는 왜냐하면 상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small한 그런 room이 되는 거예요.
1: 아.
0: 자,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요? 더 작은 사이즈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더 작은 사이즈. A
1: smaller size.
0: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예.
0: 더 저렴한 것들. 그러니까 뒤에는 ones를 드릴게요. one이 것이란 뜻이거든요.
1: 네.
0: 더 저렴한 것들.
1: A cheaper ones.
0: 오케이. ones 복수니까 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1: cheaper ones.
0: Cheaper ones. Now, you're going to make sentences.
1: Yeah.
0: Okay? So, 저희는 더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1: We have a smaller size.
0: There you go. 질문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당신은 네. 더 저렴한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1: Do you have smaller ones?
0: 더 저렴한.
1: Do you have cheaper ones?
0: 그렇죠. Do you have cheaper ones? 어떤 상점에 가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그렇죠? Okay. So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나중에 얘는 단독으로도 당연히 쓸 수 있어요. Oh, it's cheaper. It's smaller. That's bigger. 혼자만으로도 가능해요.
1: 네.
0: 읽어볼게요. We have a smaller size.
1: We have a smaller size.
0: Do you have cheaper ones?
1: Do you have cheaper ones?
0: 본문 읽어볼게요.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1: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이따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0: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1: 알라이트. 자,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2: 네.
1: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2: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1: 자, 두 번째는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2: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1: Alright.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2: 주세요.
3: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0: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3: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0: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1: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오케이. 자, an extra something.
2: 네.
1: 뭔가 추가적인 거, 뭔가 하나 더의 느낌이었죠? 아하. 가보겠습니다. 나 추가 요금 냈어. 나 지불했어, 추가 요금을.
2: I paid an extra fee.
1: Fee. 이제는 fee 확실하게.
2: 네.
1: 자, 다음. 나 펜 하나 더 있어. 추가적으로 있는 거죠?
2: I have an extra pen.
1: Oh, perfect.
2: Yes.
1: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2: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1: You got it. Just like that. 읽어볼게요. I paid an extra fee. I have an extra pen.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Alright, 두 번째는요. 비교급 형용사 활용하는 거. 얘가 어떻게 보면 패턴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가볼게요. 저희 더 작은 사이즈 있어요. 저희는요, 더 작은 사이즈 가지고 있어요.
2: We have a smaller size.
1: Okay, we have a smaller 네. size. 자, 이번에는 복수형으로 가볼게요. Ones 활용해서.
2: 네.
1: 더 저렴한 것들도 있어요? 당신은 더 저렴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2: Do you have cheaper ones?
1: Okay.
2: 아, 여기가 항상 헷갈려가지고 그래요.
1: 아, 쉽지 않습니다. 쉽지
2: 않아요. 스몰러가 자꾸 나오니까.
1: 반복이 필요해요.
2: 예.
1: 네. 자, 다음은요.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자, 아니,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작은 방을 가지고 있다.
2: 네.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1: Very nice.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여러분, 뭐 여기는 몰라도 여기서부터만 맞추면 됩니다.
2: 네.
1: 오케이, 읽어볼게요. We have a smaller size. Do you have cheaper ones?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Okay, very nice.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5: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4: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5: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0: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2: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2: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Oh, really?
2: Yeah. Oh!
1: Alright. Great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그녀는 내내 조용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She was quiet the whole time.
1: There you go. The whole time. 내내 였죠?
2: 네.
1: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바로

0: 비교급 형용사를 활용하는 건데요.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저희 더 큰 사이즈 있어요. 어떤 가게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 더 큰 사이즈 가지고 있어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0: 세상에 재난기기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포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영문법 독해힘 레벨 4 14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3강부터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나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문법 내용 다 배웠고 그리고 독해 지문도 하나 풀어봤죠. 독해 지문에 나왔던 한 문장이 리뷰 퀴즈로 주어졌습니다.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영어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he city hoped to keep cars and people blank at night. 그 도시들은 밤에 차들과 사람들을 지키기를 바란다. Hop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사죠. 그래서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to keep이 hope의 목적으로 쓰여 있고요. 자, 그러면 이 keep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에서 빈칸을 채워야 돼요. 차들과 사람들을 어떻게 지키기를 바란다고 했죠? 안전하게입니다. 아, 안전하게. 뭐죠, 여러분? Safely? 맞나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거 주의하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keep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가 오고 또 목적격 보호가 따라오면 이때는 뜻을 목적어를 모하게 지키다 라는 뜻이 된다고 했는데요. 주의할 점은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말로는 뭐뭐하게라고 해석이 돼도 보호에는 부사가 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용사 뭘로 써야 돼요? safe로 써야 정확한 문장이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을 넣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The cities hope to keep cars and people safe at night.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투부정사 두 번째 시간이에요. Today's learning point로 오늘 배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독해 지문을 두 개나 공부하는 시간이죠. 문법을 적용해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을 글의 주제는 food, 음식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origin, 유래, 기원입니다. 자,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문법을 적용해 독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지 가이드가 필요하겠죠? 자, 우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배우고 있어요. 먼저 투부정사란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형태의 말을 일컫는다 라고 배웠어요. 투부정사는 말뜻에 그 핵심적인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품사를 정할 수 없다. 워낙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의 품사로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란 이름이 붙었고요. 우리는 지금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그 해석은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다른 명사

나처럼 주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어요. 주어로 올 때는 뭐뭐 하기는,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3인칭 단수 취급을 하니까 그 뒤에 오는 동사의 수를 잘 일치해서 써줘야겠죠? 다음으로 주어가 to부 정사가 주어로 쓰였을 때 뒤로 갈 때도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to부 정사 진주어라고 부르고요. 뒤로 갔기 때문에 앞자리가 비죠. 그 자리에는 가짜 주어 it을 쓰고 이때 it은 해석하지 않는다 라고 계속 이 부분을 연습했었어요. 자, 이거를 가주어 it, 진주어 to부 정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보어로 쓰일 때요. 보어 중에서도 주격 보어로 쓰일 때를 연습했었죠? 주격 보어란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을 말하죠. 우리말로 해석을 하다 보면 무엇은 뭐뭐 하기이다. 무엇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로써 to부 정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적어일 때도 볼게요. 목적어는 뭐뭐 하기를, 뭐뭐 하는 것을과 같이 동작이나 상태의 대상이 되는 말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to부 정사가 목적어로 올 때는 모든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동사들. love to, begin to, want to, hope to, plan to. 이런 동사들과 함께 쓰인다는 것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보고 스텝업에서 독해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텝업입니다. 교재 53쪽이고요. 2번부터 시작할게요. 1번은 지난 강의에서 해결했죠? 2번. 이번에 주제는 food, 음식입니다. 언제나 흥미로운 주제예요. 이번에 어떤 음식이 나올까요? 함께 봐요. On cold days, we love to have a cup of hot chocolate. 추운 날에는 우리는 한 잔의 핫초코를 마시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Love는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보다 아주 좋아한다. 이렇게 취향을 말할 때 아주 좋아한다라고 해석하는 게좀더 문맥에 자연스럽고요. Love는 to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to have 이렇게 목적으로 쓰였고요. 이때 have는 선생님이 방금 해석한 것처럼 drink, 마시다 또는 먹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to have,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아주 좋아한다. 자, 오늘 글의 소재는 뭔가요? hot chocolate. hot chocolate이죠. 그죠? it warms us sweetly. 그것은 우리를 달콤하게 따뜻하게 해준다. warms us. 따뜻하게 데펴준다 이런 뜻이에요. 달콤하게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죠. 네, 벌써 입에 군침이 돕니다. But this delicious drink is not modern. 하지만 이 맛있는 음료는 현대적인 것이 아니다. 즉, modern, 현대적인 것, 현대의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현대의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럼 오래전부터 있었을까요? 다음 문장 볼게요. It started a long time ago in Central America. 이것은 오래 전에, a long time ago 하면 오래 전에란 뜻이에요. 오래 전에 중앙 아메리카에서 started, 시작되었다. 네, 아주 오래 전에 중앙 아메리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고, 현대의 것은 아니다라는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죠. 자, Central America 하면 중앙 아메리카. 중미라고 부르죠. 저 여러분, 중미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아나요? 선생님도 찾아보니까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이런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영어 공부하면서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그냥 영어 단어로만 익히지 말고 자세한 정보를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건요, 어휘도 알아야 되고 문법도 알아야 되지만 배경 지식도 풍부해야 되거든요. 배경 지식을 늘려가는 것도 읽기 실력을 키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궁금할 때마다 검색해 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중앙 아메리카에서 시작되었다. It is hard to believe, but it is true. It 가주어, to 부정사 진주어 구문이 또 나왔네요. 믿는 것이 is hard, 어렵다. 하지만 이것은 true, 사실이다. 네, 아주 오래전에 중앙 아메리카란 곳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믿기진 않지만 사실이다. 계속 볼게요. But
Ancient hot chocolate was different from today's sweet drink.

그러나 고대의 핫 초콜릿은 다르다. 오늘날의 달콤한 음료와 다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 예전에 핫 초콜릿이 만들어졌지만 오늘날의 것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선생님이 A, 비동사 different from B 구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different는 다른이란 뜻의 형용사죠. 뒤에 from이란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A는 B와 다르다라는 뜻의 문장으로 쓸수 있어요. 다시 문장에 대입해 볼게요. 고대의 핫 초콜릿은 from 뭐와 다르죠? 오늘날의 달콤한 음료와 different, 다르다. So be different from 이 구문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비교를 해보면 today's 오늘날의 라는 반대 표현으로 ancient 고대의 옛날의 라는 단어가 대조적으로 사용되었죠? 네, 다음 문장 볼게요. People made it from cocoa beans. 사람들은 그것을 코코아 콩으로 부터 만들었다. 네, 오늘날에도 코코아 빈을 이용해서 만들죠. 그쵸? 근데 선생님이 이 단어 읽을 때 코코아라고 안 읽고 어떻게 읽었어요? Cocoa beans. 맞아요. 코코우라고 발음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독해지문 보면 QR코드 나와 있는 거 알죠? 그걸 꼭 스캔해서 원어민의 발음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이때는 Cocoa beans라고 읽고, 그리고 사람들이 코코아 콩으로부터 만들었다라는 문장 나왔고요. 다음 볼게요. But they didn't add sugar, so it was quite bitter. 그러나, 그런데 그들은 sugar, 설탕을 추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은 꽤 썼다. 네, 이제 차이점. 무엇이 다른지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여기서 add라는 말은 동사는 첨가하다, 추가하다란 뜻이고요. 오늘날과 달리 그 당시에는 설탕을 추가하지 않았어요. 그럼 맛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코코아 설탕 없이 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쓰겠죠? 그래서 bitter, 쓴이라는 형용사가 사용되었어요. 네, 굉장히 썼대요. 다음, you ancient hot chocolate try want. 이렇게 단어가 조각조각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장을 만드는 걸 우리가 문제에서 해결해 봐야겠죠? 지금까지 읽은 글은 뭐에 관한 글이었어요? Hot chocolate. Hot chocolate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문제에 도전해 볼게요. 자, 1번. 글의 가로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해서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써 있죠? 당신은 고대의 핫 초코를 한번 마셔보고 싶은가? 의문문이네요, 여러분. 자, 의문문의 어순이 있죠. 특히 일반 동사가 쓰인 의문문은 두가 주어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둘을 쓰면 안 되고 주어와 시제에 의해서 써야 돼요. 여기서 주어는 당신은 you입니다. 그리고 시제는 어때요? 마셔보고 싶은가? 현재죠. 따라서 두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주어까지 do you 됐고요. 다음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여기서 쓰인 동사는 뭘까요? 뭐뭐 하고 싶다. 하길 원한다. 라는 뜻을 가지는 일반 동사 보기에서 찾아보면 want가 있네요. want를 일반 동사로 뒤에 쓰면 되죠. Do you want? 그럼 want의 목적어도 따라 나와야 돼요. 뭐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마셔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마셔보기. 자, 이 말을 쓰려면 동사가 필요한데 동사를 그대로 쓸순 없죠? 이미 want가 동사니까 동사를 뭐뭐 하기. 명사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want는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기 때문에 to 무엇이라고 써야 돼요. 한번 마셔보다라는 뜻의 동사 찾으면 되겠죠? 뭐가 있죠, 여러분? try 여기 있네요. Do you want to try? try는 한번 뭐 해보다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예요. 음식이 나오면 한번 먹어보다, 옷이 나오면 한번 입어보다. 이렇게 시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가 try예요. Do you want to try? 한번 해보고 싶은가? 무엇을? try의 목적으로 고대의 핫초코를이 오면 되겠죠. 자, 그대로 쓰면 여기 있네요. Ancient hot chocolate. 그래서 마저 써볼게요. Ancient hot chocolate. 하고 마지막에 반드시 문장 보호, 물음표까지.
자, 완성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Do you want to try ancient hot chocolate? 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어려운 문장 쓰기도 차근차근히 선생님의 도움과 함께 여러분 해낼 수 있어요. 자, 2번 볼게요. 2번, 핫초코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네,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죠? 알맞은 거 골라야 돼요. 1번, 오래전에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아니죠. 그쵸? 중앙은 맞는데 중앙? 아메리카였죠? 어딨나요? 네, it started a long time ago in Central America. 중미입니다, 중미. 그래서 1번에 대한 근거로 이 문장을 들 수 있고 이건 틀렸어요. 2번, 요즘에는 코코아 콩을 사용하지 않는다? 코코아 콩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네, 어딨나요? People made it from cocoa beans, cocoa beans. 자, 여기 있는데 옛날에 사람들이 이 코코아 콩으로 핫초코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지만 오늘날엔 만들지 않았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죠? 오답으로서 이렇게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보기로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언급되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맞은 내용이라 볼 수 없고요. 3번, 오래전에는 지금과 같이 달지 않았다. 지금 오늘날의 핫초콜릿과 차이점을 들었죠? 네, 여기 있습니다. But they didn't add sugar, so it was quite bitter. 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add sugar, 설탕을 첨가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어땠어요? bitter, 쓴맛이 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는 게 되겠죠. 잘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이지 가이드로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아이디어는 The ancient hot chocolate was different from today's sweet drink. 고대의 핫초콜릿은 different from 오늘날의 달콤한 음료와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달랐죠? 밑에 쭉 나올 거예요. 원래 It started a long time ago in Central America. 핫초콜릿은 오래전에 중앙 아메리카에서 시작이 되었고 People made it from cocoa beans without sugar. 사람들이 설탕 없이 코코아 콩으로부터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땠나요? It was quite bitter. 꽤 쓴맛이 났다. 이 점에서 오늘날의 달콤한 음료와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다음으로 grammar poin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부정사 명사중용법 지문에서 어떻게 쓰였나요? We love 다음에 뭐를 써야 될까요? 아주 좋아하는데 뭐? 먹는 것을 좋아한다. 자, 근데 먹다라는 동사로 뭘 썼죠? have를 썼어요. 그래서 to have 이렇게 써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믿기 어렵다 해서 믿는 것, 믿는 것이란 뜻이 되도록 진주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넣어야 돼요. 믿다라는 동사를 쓰면 to believe 됩니다. It is hard to believe. 믿기 어렵다. 네, 여러분 잘했어요. 자, 2번까지 내용 잘 정리해봤고요. 이제는 3번으로 가봅시다. 네, 3번의 대주제는 origin, 기원, 유래입니다. 뭐에 관한 기원을 알려줄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It is convenient to use zippers. 이것도 it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 구문이죠?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돼요. 지퍼를 사용하는 것은 편리하다. 지퍼가 나왔군요. 지퍼에 대한 유래를 알려주는 글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So they are on many things. 그래서 그것들은 많은 물건에 있다. 여기서 they는 뭘 가리키죠? 앞에 있는 zippers. 편리한 도구니까 우리 생활에서 많은 물건에 사용이 됩니다. 우리 신발에도 있을 수 있고 가방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옷에도 사용되죠. 그 표현을 They are on many things 이렇게 표현했어요. But what does zipper mean? 그런데 지퍼가 무슨 뜻인가? Zipper 굉장히 자주 말하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요? 뜻에 대해서 이제 알려줄 거예요. Actually, zip is a sound. 사실은, actually는 사실은 이란 뜻을 가지는 부사예요. 사실은 zip은 한 소리이다. 그쵸, 여러분. 소리를 흉내내는 말 같지 않나요? 우리가 지퍼를 사용할 때 zip, zip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zip이라는 말은 소리를 원래 뜻한대요.
When you use a zipper, it makes a zip

sound. when을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언제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당신이 지퍼를 사용하는 언제? 좀 이상하죠? 자, 이때 when은 언제라는 의문사가 아니라 when 다음에 주어 동사가 차례대로 나오면 무엇이 뭐뭐 할 때와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입니다. 언제는 의문사고요. 뭐뭐 할 때는 접속사예요. 지금 보면 이 콤마 앞에 있는 절과 콤마 뒤에 오는 절을 연결해주고 있죠. 뜻은 뭐라고요? 뭐뭐 할 때. 당신이 지퍼를 사용할 때 그것은 지퍼겠죠? 만든다. zip 사운드를, zip 소리를 만듭니다. 근데 지퍼 사용할 때 zip zip 소리를 만들어내죠? So a zipper means a zipping sound maker. 그래서 지퍼는 지핑 사운드를, 지핑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그쵸? 지핑이란 소리를 만들어내는 무엇으로 무엇을 뜻한다. 자, 여기까지 왔고요. 다음. It wasn't called a zipper at first. 그것은 불리지 않았다. 지퍼라고. At first. 처음에는. 네, at first. 또 나왔네요. 처음에는 어떠어떠하다란 말을 할 때, at first라는 이 구문이 많이 사용됩니다. 처음에는 지퍼라고 불리지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서 지퍼라고 불리게 됐을까요? 그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전개합니다. A company used a zipper on their boots. 한 회사가 그들의 부츠에 지퍼를 사용했다. 컴퍼니는 회사고요. boots, 신발이죠. 그쵸? 이때 지퍼라는 그 발명품을 사용한 거예요. They wanted to name them something special. 그들은 그것들에게 특별한 어떤 것을 이름 붙이길 원했다. 자, 선생님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일단 동사가 want예요. 원하다. 무엇을 원했죠? to name. 네, to 부정사가 want의 목적으로 올수 있죠? 네, 또 나왔어요. want 다음에 to 부정사 목적어. 자, 여기서 name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야 돼요. name은 이름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지만 이름 짓다, 이름 붙이다라는 뜻의 동사로도 많이 쓰여요. 그리고 그 구조는 name 다음에 A, B 이런 순서로 따라옵니다. A를 P라고 이름 짓다. 자, 그러면 name 다음에 이 them이 A에 해당하고요. something special 이게 B가 돼요. 그것들은 부츠를 말하겠죠? 부츠를 특별한 무언가로 이름 붙이길 원했다. 네, 이제 지퍼를 부츠에 사용했으니까 뭔가 재밌는 이름, 특별한 이름이 없을까 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something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서 수식합니다. special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special. 요 어순도 좀 특이하니까 꼭 익혀두세요. So they named them zipper boots.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zipper boots라고 이름 지었다. 여기도 name A, B가 따라오네요. 그것들. 자, 그것들이란 네, their boots. 그 부츠를 얘기해요. 부츠를 zipper boots라고 이름 지었어요. From then on, the word zipper started. From then on 하면 그때 이후로 쭉 그때부터 zipper라는 단어가 started. 시작되었다. 네, 이렇게 지퍼 부츠라는 이름에서 시작된 지퍼에 대한 이야기를 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 제목을 찾는 문제네요. 제목은 중심 생각, 즉 메인 아이디어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보기여야 한다. 그럼 쭉 읽어볼게요. 1번, 지퍼라는 이름의 유래? 어떤가요, 여러분? 읽자마자? 오, 그쵸. 맞죠. 우리 지금 유래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특히 지퍼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과 관련된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어딨나요? They wanted to name them something special. 그들은 원했다. 그 부츠를 something special, 특별한 무언가로 이름 짓길 원했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So they named them zipper boots.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지퍼 부츠라고 이름 붙였다. 마지막에 from then on, 그때부터 the word
zippers.

0: started. 지퍼라는 단어가 시작되었다. 지금 많은 부분이 지퍼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 지퍼라는 이름의 유래로 고를 수 있고요. 다른 2번, 3번은 왜 정답이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2번. 지퍼의 발명과 그 특징. 자, 여기 보면 그래. 지퍼가 어떻게 발명되었고,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나요? 네, 누가 발명했는지, 또 어떤 계기로 발명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2번은 적당한 제목이라 볼수 없겠죠? 2번 아니고. 3번. 지퍼 부츠의 개발 배경. 네, 물론 지퍼 부츠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계기로 개발이 되었는지는 알수 없고요. 오로지 지퍼 부츠란 이름을 왜 붙였다고 했죠?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이름을 쓰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름에 관한 얘기는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지퍼 부츠의 개발 배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이에요. 잘했어요. 자,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그렇지 않으면 F를 써봅시다. 일치, 무리치 문제. 우리 글에서 근거 찾는다. 계속 잘 연습하고 있죠? 1번. 지퍼는 그것을 사용할 때 나는 소리를 딴 이름이다. 어떤가요? 먼저 지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글의 첫 부분에서 말해주고 있죠. But what does zipper mean? 지퍼가 무슨 뜻일까요? Actually, zip is a sound. When you use a zipper, it makes a zip sound. 자, zip은 사실 하나의 소리고요. 당신이 지퍼를 사용할 때 그것은 zip 소리를 낸다. 자, 그쵸?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여기 1번에 나온 보기는 true. 맞는 진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2번. 지퍼의 발명가가 그 이름을 지퍼라고 지었다. 네, 발명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퍼의 발명가는 나오지 않았어요. 지퍼 부츠를 만든 컴퍼니라는 얘기는 있지만 이 회사가 지퍼 부츠를 만들었지 지퍼 자체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발명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진술, F, false로 처리해야겠죠? 네, 그래서 문제 잘 풀어봤고요. 이제 이지 가이드로 우리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봅시다. 자, 먼저 메인 아이디어. 자, 어떤 내용을 글쓴이는 가장 말하고 싶었나요? 영어로 표현하는 게 어렵다면 여러분이 직접 한국말로 표현해도 좋고요. 아니면 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골라보는 것도 좋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시해 주지만 여러분이 예습할 때 한번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 디테일스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메인 아이디어는 The word zipper comes from the zip sound. 지퍼라는 단어는 원래 zip 소리에서 왔다. 그쵸? 그래서 comes from. 왔다란 뜻으로 유래를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그 디테일로 설명하는 것들을 살펴볼게요. Zip is the sound a zipper makes. Zip은 소리다. 지퍼가 만들어내는 소리다. 자, 여기 보면 주어하고 동사가 앞에 오는 명사를 꾸며줘요. 이럴 때는 사이에 대시 생략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zip은 지퍼가 만들어내는 소리이다. 라는 거고요. A zipper means a zipping sound maker. 원래 지퍼는 zipping sound maker. 집이란 소리를 내는,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였죠? It was first used on boots called zipper boots. 이것은 처음 사용되었다. 어디에? 부츠에. 지퍼 부츠라고 불리는 부츠에 처음으로 사용되었고요. The word zipper started from this name. 그래서 지퍼라는 단어는 바로 이 이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한번 더 훑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 지문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다시 복습해 봅시다. 무엇을 사용하는 것은 편리하다. 해서 convenient라는 좀 어렵지만 네, 많이 쓰이는 형용사가 나왔고요. 이때의 주어는 무엇을 사용하는 것은입니다. 이시 주어가 아니죠? 가짜 주어, it, 그 다음에 진짜 주어, 투부정사가 나와야 돼요. 사용하는 것 만들어 볼까요? To use가 되겠죠? 네, 잘했어요. 다음, 그들은 이름 붙이기를 원했다. 이름 붙이기를 이 부분이 투부정사로 표현돼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to name이 바로 이름 붙이기를로 쓰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문법까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질문을 해석할 때 중요하게 설명했던 문장이 문제로 나갑니다. 힌트는 당신이 지퍼를 사용할 때이 앞부분이죠. 자, 이 앞부분에 맨 앞에 들어갈 접속사를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고 정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고요. 오늘 읽은 글꼭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 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24강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는 굉장히 일반적인 문장들을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약간 벗어난 다양한 형태를 가진 문장들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조금 더 쉽고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미리 알아두면 좋은 표현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표현은 close the window. Close the window 인데요. 창문을 닫다라는 표현입니다. 반대말은 뭘까요? 창문을 열다. Open the window가 되겠죠. 자, 이어서 우리 건강한 보겠습니다. 여러분, health라고 하면요. 건강이라는 단어인데요. 뒤에 y를 붙여서 형용사가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healthy 하면 건강한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habit입니다. habit 하면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healthy habits 하면 건강한 습관들이 되겠죠. 뭐 물을 많이 마시거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healthy habits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go to bed 볼게요. bed는 침대죠. 침대로 가다, 즉 잠자리에 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go to bed early 이렇게 말하면 일찍 자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어서 brush one's hair인데요. 여러분, brush라고 하면요. 빗질하거나 솔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brush one's hair 하면 머리를 빗질하는 거고요. 또 brush one's teeth라고 하면 이를 닦는 겁니다. 참고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take a bath입니다. A bath라고 하면 목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목욕을 하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바로 take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ake a bath 하면 목욕을 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어서 comb입니다. 빗인데요. 자, 우리 아까 빗질하다는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 빗이라는 물건은 comb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b 글자 있죠? 얘는 소리 나지 않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comb 아니고 comb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use입니다. use는 사용하다예요. 그래서 use a comb 하면 빗을 사용하다가 되겠죠. 또한 가지 share인데요. share은 같이 쓰다, 공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hare a comb 하면 무슨 뜻일까요? 빗 하나를 여러 명이서 나누어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자, share까지 살펴보았고요. 우리 이어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eal.

하면 식사라는 단어죠.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중요한 단어고요. 또 우리 once a day 나와 있습니다. once a day 하루에 몇 번이에요? once니까 한 번이 되겠죠. once a day. 그리고 tired 하면 피곤한입니다. I'm tired. 나 피곤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어서 bored. I feel bored. 나 지루해. 나 너무 심심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어서 scary인데요. 여러분, scary movies 좋아하시나요? scary 하면요. 무서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어서 hurt 나와 있습니다. My eyes hurt 하면 내 눈이 아프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hurt는 아프다라는 동사로 쓰이게 됩니다. hurt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my legs hurt 무슨 뜻일까요? My legs hurt. 내 다리가 아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어서 우리 win a trophy 볼게요. 자, 우리 트로피는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왼쪽에 있는 이 win이라는 단어 주목해 볼게요. win은 이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상을 받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win a trophy 하면 트로피를 받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worry인데요. 우리 worry 하면 걱정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don't worry 이렇게 말하면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어서 lie인데요. lie는 거짓말이란 뜻이에요. Don't tell a lie. 거짓말 하지 마.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try인데요. try 하면 시도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try again 하면 다시 시도해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오늘의 단어들 꼭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오늘 개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다양한 문장의 형태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공부할 문장들은 바로 명령문, 청유문, 그리고 감탄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명령문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명령문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명령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명령문 많이 들어보셨나요? 쌤 같은 경우에는 명령문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숙제해, 일찍 자, 동생이랑 싸우지 마. 이런 말들이 모두 명령문에 해당하는데요. 자, 명령문은 이와 같이 뭐뭐 해로 끝나는 지시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두 가지 명령문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명령문, close the window. 무슨 뜻일까요? 창문을 닫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오른쪽 친구의 명령문도 한번 읽어볼게요. Don't close the window. 이때는 무슨 의미일까요? 창문을 닫지 마라는 명령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개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명령문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문장입니다. 지시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축구하지 마, 게임하지 마, 뭐 공부해, 숙제해, 이렇게 명령하는 문장을 우리 다 명령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명령문을 만들 때는 영어로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 주목해 주셔야겠죠? 명령문은요,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생각해 보면 명령문이라는 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행동부터 써주는 거예요. 동작부터.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명확하기 때문에 주어는 굳이 쓰지 않습니다. 주어는 생략한 형태를 써요. 그래서 close the window 하면 창문을 닫아라 이런 의미의 명령문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일반적인 형태의 명령문이라면 여러분 부정 명령문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부정 명령문은 어떤 명령문이냐면 뭐뭐 하지 마로 끝나는 명령문이에요. 뭐뭐 하지 마. 자, 이때는요. 명령문 앞에 don't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tell a lie 하게 되면 거짓말 하지 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일반적인 명령문은 뭐뭐 해라로 끝나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되고요. 부정형용사는 뭐뭐 하지 마로 시작하고 우리 don't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두 가지 명령문의 형태를 한번 써볼게요. 맞춰볼게요. 우리 숙제해라라고 할 때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인 명령문이니까요. 그래서 do your homework가 되겠죠. 만약에 don't do your homework라고 하면 숙제하지 마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이번에는 걱정하지 마라고 했어요. 뭐뭐 하지 마니까 우리 don't로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don't worry가 맞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인 명령문과 부정 명령문의 차이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청유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청유문, 말 그대로 해석하면 청하고 권유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명령문은 뭐뭐 해, 뭐뭐 하지 마, 약간 단호하고 좀 딱딱한 느낌이 있다면 이 청유문은 뭐뭐 하자로 해석되는 부드러운 제안의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 let's를 활용하는데요. Let's study English 하면 무슨 뜻일까요? 영어 공부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 let's play soccer 하면 무슨 뜻이에요? 축구하자라는 제안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유문은요,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문장이고, let's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바로 practice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1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건강 포스터를 완성하세요 라고 하였네요. 자, 우리 포스터 제목을 한번 볼까요? Healthy daily habits for kids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매일의 습관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어떤 습관들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빈칸 넣어 볼게요. 자, 먼저 hair입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니까요. 머리를 빗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또 빗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쓰면 된대요, 안 된대요? 같이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1번 한번 채워볼까요? 빈칸 your hair every day. 당신의 머리카락을 매일 빗으세요가 되겠죠. 우리 그림에 따르면 빗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을 빗다. 영어로 뭐라고 하죠? brush one's hair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brush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가지, 당신의 빗을 같이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이 쓰지 마세요. 부정 명령문이죠. 그래서 동사 원형 앞에 don't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알수 있는 것. 우리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은 뭐뭐 하세요. 그리고 don't 동사 원형으로 시작할 때는 뭐뭐 하지 마세요라고 해석이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양치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이를 닦으세요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이를 닦다라는 표현은 brush one's teeth입니다. 따라서 brush your teeth after every meal and before bed.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해석해 보면 매식 후에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는 이를 닦으세요라는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잠을 일찍 자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 to bed early 일찍 자라고 했죠? 자, 우리 일찍 자다라는 표현 아까 공부했습니다. 바로 go to bed early가 되겠네요. go to bed 하면 그 자체로 자다, 잠자리에 들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어서 우리 매일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해라라는 명령문 한번 써볼 텐데요. 목욕하다 혹은 샤워하다라고 할 때는 동사 take를 써주시면 됩니다. take a bath 혹은 take a shower once a day라고 했죠? 하루에 한번 목욕을 하세요 혹은 샤워를 하세요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다면 우리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각 사람의 말에 대해 가장 알맞은 응답을 찾아 연결하세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알맞은 응답을 연결하는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민수가 뭐라고 하냐면 I'm so full 이라고 합니다. 나 너무 배가 불러.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면 될까요?
Let's watch a comedy. 코미디 보자 라고 하면 될까요? 자, 하나 더 볼게요. Let's take a walk. 산책하자. 적절한 응답이 되겠죠? 배가 너무 부르다고 하는 친구에게 같이 산책하자. 산책하면서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번은 비번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볼게요. 지민이가 뭐라고 하냐면, I stayed up late last night. I'm very tired.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stay up late라고 하면 늦게까지 안 자고 깨어 있는 거예요. 나 어젯밤에 늦게까지 못 잤어. 그래서 너무 피곤해라고 말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뭐 일찍 자, 얼른 휴식을 취해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go to bed early, 일찍 자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미나가요. 나 오늘 너무 지루해 라고 했습니다. 좀 심심해 라고 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같이 코미디 보자 라고 말하면 적절하겠죠. 이어서 태우가요. I use my cell phone a lot. 나 휴대폰을 너무 많이 사용해. 그래서 my eyes hurt. 내 눈이 어때요? 아프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휴대폰 많이 사용하지 말라고 해줘야겠죠? 따라서 정답. Don't use your phone too much. 너의 휴대전화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Basic Concept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감탄문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름을 보면 바로 알수 있겠지만, 감탄문이라는 건 감탄할 때 사용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감탄해 본적 많이 있죠? 와, 너 진짜 예쁘다. 와, 너 진짜 똑똑하다. 이런 문장들이 다 감탄문이 됩니다. 그럼 우리 영어로는 이 감탄문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자, 오늘은 두 가지 형태의 감탄문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고기가 굉장히 크네요. How big it is. 감탄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How big it is. 와, 진짜 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감탄문도 한번 볼게요. What a beautiful flower it is. 무슨 뜻일까요? What a beautiful flower it is. 와, 진짜 예쁜 꽃이다. 라고 감탄하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감탄문이라는 건요. 얼마나 뭐뭐한가 아니면 정말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감탄문은 보통 마지막에 느낌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감탄문에는 느낌표 말고도 또 다른 특징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내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감탄문의 두 가지 형태에서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고 또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두어야겠죠? 자,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과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우리 바로 다음 내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탄문 만드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요,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가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자, how 뒤에 누가 나온다고요? 형용사 혹은 부사가 나와주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The train runs very fast. 그 기차 진짜 빠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진짜 빠르다를 강조해서 감탄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우리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how 뒤에는 강조하려는 형용사나 부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how fast 이런 감탄문이 되겠죠? 뒤에 있는 이 주어와 동사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너무 명확할 경우에는 생략해 주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how fast a train runs 라고 말하거나 주어와 동사를 생략해서 how fast 라고만 감탄해 줘도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how 뒤에는 형용사 혹은 부사가 바로 나온다라는 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어떨까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조금 복잡합니다.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뒤에는 how 뒤에는 형용사 혹은 부사만 나오면 된다고 했죠? what은 좀 달라요. what 뒤에는 a 형용사,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What 뒤에는 뭐가 나와요?

동사, 명사까지 나와 주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It is a very exciting book. 그거 진짜 흥미진진한 책이야. 너무 재밌는 책이야. 자, 이걸 강조해서 그거 진짜 흥미진진한 책이구나 라고 한번 감탄해 보겠습니다. What을 사용해서 감탄해 볼게요. 자, what 뒤에는요, 형용사 부사만 달랑 넣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형용사, 명사의 순서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What an exciting book it is. 이러한 감탄문이 완성됩니다. What 뒤에 지금 형용사, 그리고 명사의 순서로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What an exciting book it is. What a 형용사 명사의 순서대로 감탄문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 뒤에 있는 명사가 이와 같이 복수 명사인 경우에는 앞에 안 써주는 것이 맞겠죠? 이거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쌤이랑 바로 한번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우리 how 감탄문이랑 what 감탄문의 차이점을 공부했어요. 바로 뒤에 누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먼저 how a beautiful day it is인지 what a beautiful day it is인지 맞춰봅시다. 자, how 뒤에는 형용사 부사만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뒤에 a beautiful 형용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우리 how 골라줘야 돼요? what 골라줘야 돼요? what을 골라주어야겠죠? what 감탄문의 경우 what a 형용사 명사의 순서로 나오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뒷부분을 보니까 toy 나와 있어요. 뒤에 형용사 주어 동사의 순으로 나오는 감탄문은 how 감탄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장 구조의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Practice 2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인데요. 사진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두 사람의 대화를 완성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사진을 보니까요. 박싱 챔피언이 나와 있어요. 박싱 대회에서 이 트로피를 탄이 선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소희와 민수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희가 뭐라고 하냐면, Look at this picture of my dad 라고 했어요. 이게 소희의 아버지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쵸? 자, 무엇을 보세요? 나의 아버지의 사진을 보세요 라고 하였고요. He was in his 20s 라고 하였습니다. 자, in one's 20s라는 말은 20대다 이런 의미예요. 그가 이때 20대였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민수가 와우 하고 놀라죠. 그러면서 감탄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그가 정말 어때 보인다 라고 감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어와 동사 뒤에 주어와 동사의 앞에 두 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how 형용사를 활용해서 감탄문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는 어때 보이나요, 여러분?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자, 강하는 형용사로 strong. 따라서 how strong he looks 이렇게 써주시면 그는 진짜 강해 보인다라는 감탄문이 되겠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소희가 yeah, he won a trophy at a boxing competition 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맞아, 그는 강해 보여 라고 하면서 그는 트로피를 탔다고 합니다. 트로피를 받았대요. 여기서 won은 win의 과거형입니다. 트로피를 받았대요. 근데 어디서 받았냐면 at a boxing competition, 복싱 대회에서 트로피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민수가요. Also, he looks really tall. 그리고 그는 키도 엄청 커 보인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감탄문을 하나 더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써줄까요? 아니면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써줄까요? 바로 뒤에 어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how 안 되겠죠?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넣고 뒤에는 형용사 명사의 순서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가 정말 큰 남자다 이런 의미니까 what a tall man he is가 되겠습니다. 맞아, 그는 he was taller than his older brother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형보다 더 키가 크셨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practice 2의 1 마무리 해보고요. 이어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모두 감탄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감탄문의 두 가지 종류 있어요. How로 시작하는 How 감탄문, 그리고 What으로 시작하는 What 감탄문이 있습니다. 뒤에 어떤 문장 구조가 나오는지 잘 생각하면서 우리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배부르게 정말 맛있게 식사를 했나 봅니다. 그쵸? 정말 맛있는 식사다라고 감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의 구조 어떻게 돼요? What? A? 형용사? 명사가 됩니다. 그쵸? 따라서 What a delicious meal 해주시면 진짜 맛있는 식사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2번인데요. 이번에는 이 여자아이가 너무 무서운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무서운 영화다. 영어로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자, 이번에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ow 바로 뒤에는요, 형용사 혹은 부사가 나와주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scary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문장 끝나도 되지만,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밝혀주고 싶을 때는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how scary the movie is가 되겠죠. 진짜 무서운 영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3번인데요. 이 남자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진짜 오늘 아름다운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어떻게 만들어요? what 바로 뒤에 a, 형용사, 명사의 순서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What a beautiful day it is가 되겠네요. 진짜 오늘 아름다운 날이다. 너무 좋은 날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우리 실생활 대화에 적용해 보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rammar in real life고요. 이두 친구가 지금 번지 점프하러 간 거예요. 번지 점프 여러분 아시죠? 그 위에서 뚝 떨어지는 그 스포츠를 하러 갔는데 이 여자아이가 먼저 빙칸 트라이 번지 점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지 점핑 같이 해보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겁먹어서 well 이라고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아이가 결국 올라갔네요, 둘이. 여자아이가 one, two 하면서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아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요. You wait a minute. 잠깐 좀 기다려봐. 나 준비가 안 됐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여자아이가 안심시키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 I'm with you. 내가 너의 옆에 있잖아. 라고 격려를 하고 있고요. 자, 격려에 힘입어서 남자아이가 Okay, I'll try. 알겠어. 해볼게. 시도해볼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 번지점핑을 했고요. 이 남자아이가 내려오더니 뭐라고 하죠? It's not that scary. 아, 그렇게 안 무섭네. 한번더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위 대화를 읽고 빈칸 1과 4의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자, 1번과 4번을 보시면 우리 번지점핑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자. 제안할 때 쓰는 단어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우리 제안할 때는 문장 맨 앞에 let's를 써주시면 됩니다. Let's 무엇무엇 하면 무엇을 하자라는 의미예요. 자, 이어서 2번입니다. 대화의 밑줄 친 2번 문장을요. 명령문으로 바꾸어 쓰라고 하였어요. 자, 2번 문장 보시면 You wait a minute 이라고 했습니다. Wait a minute은 기다리다, 잠깐 기다리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명령문은 당연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령하는 것이므로 주어 쓰지 않아요. 그럼 무엇부터 시작하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뭐 해라라는 명령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동사 원형인 wait부터 시작해 줄게요. Wait a minute. 잠깐 기다려 봐. 라는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인데요. 위 대화에서 3번의 우리말을 영어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3번에 우리말 보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했어요. 자, 뭐뭐 하지 마니까 동사 원형 앞에 don't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don't worry가 됩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라는 명령문이에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은 명령문과 청유문 그리고 감탄문입니다. 특히 감탄문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꼭 복습해 주시면

0: 반갑습니다. 올인원 중학영어. 자, 오늘은 214강 목요일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와 말하기고요. 자, 오늘의 핵심 문장은 이렇습니다. The after school classes are held twice a wee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담화를 저희가 좀 들어볼 예정이고요. 담화와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나 푸실 거예요. 그래서 토크 듣고 문제 풀기, 그 다음에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자, 여러분들과 때려잡기 할 거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자, 듣고 따라 읽어보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문제부터 먼저 좀 풀어보셔야 되니까요. 자, 화면 보시고 자,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 Hello, students. This is an announcement about after-school classes. You can sign up for classes from Monday, 9 p.m. to Wednesday, 9 p.m. online. The maximum number of students for each class is 30, and the minimum is 6. Classes with less than 6 students will be canceled. If the class you choose is canceled, you can sign up for other classes for the next 2 days. The after-school classes are held twice a week for 5 weeks. Classes are 45 minutes long without breaks.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school website, www.ebsmiddleschool.ms.kr. Thank you.
0: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 여러분들 선택지 중에서 저 정답을 잘 골라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연습을 좀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듣기평가의 선택지가 다섯 개 등장하니까 우리도 그 체제와 똑같이 다섯 개의 선택지로 가야겠다. 예전에는 우리가 네 개로 갔었잖아요. 그걸 한 개 좀 늘려서 이제는 시험 체제와 똑같이 좀 가보고 싶다라고 이미 공지를 드렸고, 오늘부터 다섯 개의 선택지를 여러분께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내용은 이제 그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거였죠. not이 들어간 그런 questions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제가 대조형의 문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선택지를 요거는 미리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선택지는 어떻게 등장한다라고 했죠? 담화 내용 중에 순서대로 이렇게 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1번만 미리 읽어두시면서 1번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오류가 없으면 패스하시고 2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거기다 답을 여러분들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일치 불일치와 관련해서 이런 대조형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정답은 주로 앞쪽에 많이 있을까요? 뒤쪽에 많이 있을까요? 이거는 좋은 강의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듣기 하다가 문장을 놓쳤거나 초반에 하시더라도 1, 2번에 정답이 등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 3번도 별로 없고요. 3번은 그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4번과 5번

0: 원에 집중적으로 정답이 배치된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죠? 선택지가 이렇게 순서대로, 담화의 순서대로 이렇게 진술이 이렇게 되는데, 나오는데, 벌써 1번에서 답이 나왔어요. 그럼 듣겠어요? 안 듣죠, 학생들이. 그래서 다음 문제를 미리 읽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고자 3, 4, 5번에다 배치를 많이 하는데 3, 4, 5번 중에서도 특히 4, 5번에 배치를 많이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 자, 1번의 선택지부터 1번의 선택지만 먼저 좀 보세요. 월요일 오후 9시부터 강좌 신청을 할수 있다. 강좌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등장하나 봐요. 자, 요 내용에 주목하시면서 자, 지금부터 자,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담화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 지금 때려잡아 볼게요.
1: Hello, students. This is an announcement about after-school classes.
0: Hello, students은 넘어가고요. 그 뒤에 뭐라고 했나요? This is an announcement about after school classes. 이런 게 이제 핵심 단어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여러분들, 자,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미 이 남성분은 이 담화의 내용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방과 후 수업과 관련해서, 자, 지금 뭔가 내용을 언급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한번 좀 이동해 보도록 할까요?
1: You can sign up for classes from Monday 9 p.m. to Wednesday 9 p.m. online.
0: 그죠? 제가 들으면서 표정이 이렇게 변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네. 자, 정보량이 많아서 다 기억은 못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씩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You can sign up for classes.
0: 이게 지금 첫 번째 덩어리예요. You can sign up for classe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ign up for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Sign up for는 지금 듣기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등록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 물론 register라고 하는 단어도 쓰지만 이 sign up for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들으시는데 전혀 어려움 없었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당신은 수업에 등록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내용을 들으신 거고요. 두 번째 덩어리 뭔가요?
1: From Monday 9 p.m.
0: 이게 두 번째 덩어리예요. From Monday 9 p.m.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이 월요일 9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죠. 조금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 to Wednesday 9 p.m. online.
0: Okay, to Wednesday 9 p.m. onl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들어볼까요?
1: You
0: You
1: can
0: can
1: sign
0: sign
1: up
0: up
1: for
0: for
1: classes
0: classes
1: from
0: from Monday
1: Monday 9 p.m.
0: 9 p.m. to
1: to Wednesday
0: Wednesday
1: 9 p.m.
0: 9 p.m. online
1: online.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시면 강좌 신청 언제부터 할수 있나요? 월요일 오후 9시부터 맞아요? 네, 그러시면 이렇게 툭 하고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듣기 전에 요거 읽고 기억 그 먼저 기다리세요. 최소 인원입니다. 강좌 개설을 위한 최소 인원이 6명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다음에 이제 그런 정보가 이제 등장을 하겠죠.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 maximum number of students for each class is 30.
0: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Maximum number of students 까지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30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물론 중간에 for each class라고 하는 표현이 중간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핵심, 그러니까 contents words 중심으로 듣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maximum number of students is 30가 중요하겠어요. Maximum은 30명입니다. Maximum number of students for each class is 30.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
1: And the minimum is 6.
0: And the minimum is 6가 되겠어요. 자, 이런 내용을 들으신 거거든요. Maximum number of students for each class is 30. 자, 담화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은 이제 대화문 안에서는 주어를 짧게 A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어체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동사가 여기 나오기 전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주어를 구성하는 거예요. 물론 진짜 주어는 여기에 있는 maximum number지만 뒤쪽에 이렇게 수식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수식어구가 뒤에 또 나오는 것이죠. 각 클래스를 위한 그런 학생들의 최대 숫자는 이라고 해서 전치사구, 전치사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 뭐 이제 글로 놓고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은 거지만 이거를 귀로 들으시려면 그렇게 conversation하고는 조금 문장 구조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대화와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1: The
0: The
1: maximum
0: maximum
1: number
0: number
1: of
0: of students
1: students for
0: for
1: each
0: each
1: class
0: class is
1: is 30,
0: 30
1: and
0: and
1: the
0: the
1: minimum
0: minimum is
1: is 6.
0: 6.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시면 뭐 여기 마지막 부분을 또 여러분들 딱 들으시는 순간 뭐 최소 인원이 6명이구나를 알수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지우실 수 있겠죠. 자, 그럼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한 강좌가 폐강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다른 강좌에 대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들어보세요. 자, 가겠습니다.
1: Classes with less than six students.
0: 여기까지 첫 덩어리. 뭐예요? Classes with less than six students. 여기도 좀 주어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6명 이하를 가지고 있는 classes. 다시 한번, classes with less than six students입니다. 자, 다시.
1: Classes with less than six students. Classes with less than six students will be canceled.
0: 그러니까 사실 주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단어처럼 그냥 쉽게 들으실 수 있다면 문장은 뭐가 cancel될 거야? 이런 얘기예요. will be canceled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런 어구들이 지금 중간에 좀 껴가지고 문장을 좀 길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6명 이하를 가지고 있는, 이거 동반 관계잖아요. with는. classes with less than six students will be cancel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근데 이게 아니고 6명 이하의 학생들이 있는 건 폐강되는 건 좋은데 폐강 이후에 다른 클래스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지금 관심사거든요. 계속 들어볼까요?
1: If the class you choose is cancelled.
0: 자, 요게 지금 첫 번째 덩어리예요. 이번에 뭐가 들리세요? If the class you choose is cancelle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글로 보면 되게 쉬워요. If the class you choose.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생략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If the class you choose. If the class you choose. 아, 당신이 선택한 클래스. 그 다음에 canceled가 나오는 거예요.
1: If the class you choose is canceled. If
0: If the
1: the class
0: class you
1: you choose
0: choose
1: is
0: is
1: canceled.
0: cancel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1: You can sign up for other classes.
0: 됐죠. You can sign up for other classes. 다른 수업 등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덩어리는
1: For the next 2 days.
0: for the next 2 days입니다. 이렇게 세 단어로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지금 긴 문장이 이렇게 한 단어, 이렇게 한 단어, 이렇게 한 단어.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1: If
0: If
1: the
0: the
1: class
0: class
1: you
0: you
1: choose
0: choose
1: is
0: is
1: canceled,
0: canceled,
1: you
0: you can
1: can
0: sign
1: sign
0: up
1: up for
0: for
1: other
0: other
1: classes
0: classes
1: for the
0: for the
1: next
0: next
1: 2
0: two
1: days.
0: days.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전체 다시 한번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1: If the class you choose is canceled, you can sign up for other classes for the next 2 days.
0: 다음.
1: The after
0: 아, 다음이 아니라. 이 부분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방금 읽어보신 그런 내용이잖아요. 다른 수업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런 거 혹시 못 들었더라도, 자,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답을 쓰실 수 있겠습니다. 신청한 강좌 폐강되면 다른 강좌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러시면 다음 내용 들으시기 전에 어때요? 또 수업은, 요 방과후 수업이 일주일에 5번 실시되는지를 또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시작해볼까요?
1: The after-school classes are held twice a week for 5 weeks.
0: 아유,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나의 호흡으로 들으실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After school classes held twice. 이렇게 얘기했어요. twice가 뭐예요? 두 번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들으신 내용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숙지가 가능한 문장이었습니다. 함정 요소는 뭐였죠? twice a week 다음에 5weeks에서 지금 5가 등장하기는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5주 동안 진행이 되는 것이지 일주일에 5번은 아닌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두 번이기 때문에 자, 지금 4번은 정답이에요. 그죠?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fter school classes are held twice a week.
1: The after-school classes are held twice a week for 5 weeks.
0: for 5 weeks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진술도 등장을 할까요? 네,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0: 왜냐면 일치하는 내용일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휴식과 관련된 내용들도 진술이 있을 겁니다. 들어보시죠.
1: Classes are 45 minutes long without breaks.
0: 이것도 충분히 한호흡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Classes are 45 minutes long without break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휴식 없이 45분 정도 지속이 된다. 이렇게 되는 진술이 등장하는 거죠. 따라서, 자, 5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진술된 내용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내용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실은 뭐 문제풀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듣기 연습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의 진술이 다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개의 선택지가.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안내문의 마무리는 어때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이제 웹사이트에 와서 보세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부터 들어보는 내용들은 어마무시하게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www. 여기까지 똑같아요. 아주 많은 이런 안내문에서, announcement에서는요. 자,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www. 아주 지겹게 반복되는 어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나왔을려나요?
1: For more information,
0: 맞죠?
1: visit our school website.
0: school만 하나 들어가 있네요. visit our website이 아니라 visit our school websi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school website.
1: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school website, www.ebsmiddleschool.ms.kr. Thank you.
0: 자,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요 부분은요, 여러분들 안내문 안에서 정말 지겹도록 나오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이제 school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정리 마무리가 다 됐거든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모든 단어의 내용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마무리합시다.
1: Hello, students. This is an announcement about after-school classes. You can sign up for classes from Monday, 9 p.m. to Wednesday, 9 p.m. online. The maximum number of students for each class is 30, and the minimum is 6. Classes with less than 6 students will be canceled. If the class you choose is canceled, you can sign up for other classes for the next 2 days. The after-school classes are held twice a week for 5 weeks. Classes are 45 minutes long without breaks.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school website, www.ebsmiddleschool.ms.kr. Thank you.
0: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시는 거죠. 자, 거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찾아올게요.
1: Hello, students. This is an announcement about after-school classes. You can sign up for classes from Monday, 9 p.m. to Wednesday, 9 p.m. online. The maximum number of students for each class is 30, and the minimum is 6. Classes with less than 6 students will be canceled. If the class you choose is canceled, you can sign up for other classes for the next 2 days. The after-school classes are held twice a week for 5 weeks. Classes are 45 minutes long without breaks.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school website, www.ebsmiddleschool.ms.kr.

0: 오늘 듣기는 이렇게 해서 종료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담화문 하나 좀 들어보셨는데요. 주어부가 좀 길어지는 여러 문장들 연습 좀 해보셨어요.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교림파파 성기용입니다. 영어 실력을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재밌게 하는 방법이 바로 영어를 즐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즐기면 되는가? 영어 책을 즐기면 되겠죠. 책이 따분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읽다 보면 빠져들게 되거든요.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바로 그 여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앨리스는 오늘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오늘도 특이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니 한번 집중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lice was now the right size for going through the little door. She could enter the lovely garden. She waited first to see if she was going to shrink any further. When nothing more happened, she decided to go through the little door. But Alice had forgotten the little golden key. She went back to the table for it, but she found she could not possibly reach it. Alice tried her best to climb up one of the table legs, but it was too slippery. She finally tired herself out with trying. Then the poor little girl sat down and cried. "There's no use in crying like this," she said to herself. Then she spotted a little box. It was lying under the table.
0: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바로 그 여섯 번째 시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궁금하죠? 자, 지금 앨리스의 몸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거기 있었던 작은 문을 통해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Now, Alice was now the right size for going through the little door. 지금 여기 있었던 이 문 기억하시죠? 문이 작았거든요. 채 40cm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앨리스의 몸은 당연히 사람이니까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언가를 마셨죠. 무언가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약 25cm 정도로 확 줄어들었었죠. 이제 이 문을 통해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은 바로 그 커튼 뒤에 있었던 작은 문이었습니다. Alice was now the right size. 앨리스는 이제 바로 그 딱 맞는 사이즈였습니다. Right size라고 하면 꼭 맞는, 딱 맞는 사이즈였습니다. 딱 맞는 크기였다는 것이죠. 뭐 하는 데 있어서 for going through the little door, 그 작은 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딱 맞는 사이즈였어요. She could

0: Enter the lovely garden이라고 되어 있죠. 그녀는 이제는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the lovely garden, 그 사랑스러운 정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쭉그 통로를 따라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막 이런 밝고 예쁜 꽃들이 있었고 거기를 앨리스가 거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런데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She waited first to see if she was going to shrink any furth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몸이 원래는 컸는데 지금 이렇게 한 30cm가 안 되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 보는 거예요. 앨리스가 좀 신중한 친구네요. 앨리스는 기다렸습니다. She waited.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First. 우선은 기다려 보았습니다. To see.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If she was going to shrink any further. 뭐인지 아닌지. 여기 있는 if는 뭐뭐 한다면이라는 의미도 원래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if를 쓰면 뭐뭐 한다면 내일 만약에 비가 온다면 혹은 내가 새라면 할때 이런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게 검정색인지 회색인지 잘 모르겠다. 뭐인지 아닌지. 맞죠? 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검정색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할때 그런 인지 아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녀가 was going to shrink. 그녀가 뭐할 것이라고. to shrink. shrink는 바로 줄어들다. 즉, 몸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any further. further이라는 것은 더 이상 혹은 더라는 의미입니다. 더 줄어드는지 안 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려고 우선은 좀더 기다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앨리스가 한 25cm, 약 25cm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더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만히 한번 있어 보는 거죠. 내 몸이 이제 다 줄어들었나? 이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 이렇게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제가 밑줄 친 부분, 이거를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글쓰기 하면서도 빈번하게 활용하게 되는 포인트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죠. 이거를 빠르게 한번더 정리하고,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단 간접 의문문이 뭔지 제가 그것까지 싹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도록 할까요? 어디 갔죠? Where is it? 제 휴대폰 어디 갔죠? Where is it? 어디 있는지 묻는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묻는 거예요. PD님, 제 휴대폰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감독님, 제 휴대폰 혹시 보셨어요? Where is it? 묻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바로 직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Where is it? 그거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질문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아, 저는 제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네요. 알고 싶네요. 제가 직접적으로 PD님께 여쭤보진 않았지만 제 주변에서 듣고 있던 PD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휴대폰, 효린파파 이 사람, 휴대폰 어디 있는지 지금 나에게 좀 찾는 거를 도와달라고 혹은 어디 있는지 아는지 물어보려고 지금 이렇게 둘러서 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제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저좀 궁금하네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가 달린 것, 그리고 이렇게 의문사로 빡 시작을 하죠. 그러면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무엇이냐면 똑같이 Where is it? 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I want to know라는 문장 있죠. 나는 무언가를 알고 싶다. 근데 I want to know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 안에 Where is it? 이 얹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의 차이가 있다면, 직접 의문문은 동사 주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순이 동사 주어입니다. Where is it? 이라고 했을 때, is가 동사고, it이 주어입니다. 자, 그런데 간접 의문문은 눈치채셨습니까? Where it is입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주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It is라는. 이렇게, 주어가 앞에 나오고 동사가 뒤에 나온다.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언제 이런 주어 동사가 되는 것은 언제나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 보면 where이라는 여기에 의문사, 이 묻는 어디에라는 맞죠? 이 묻는 말이 있습니다. 의문사라는 것은 질문을 하는 말이죠. 이렇게 where 있는데 어떨 때는 이 의문사가 없는 문장이 있어요. 의문사가 있는 문장은 그냥 이렇게 그대로 적어두면 되거든요. 단순히 is it 이렇게 동사가 먼저 나왔다면 그 어순만 딱 바꾸면 끝인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문사가 없을 때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is he sick? 오늘 PD님 못 나오셨구나. 지금 여기 카메라 감독님 오늘 좀, 못 나오셨는데. 아프시다고요? 배탈 나셨구나. Is he sick? 그가 많이 아파요. 그가 아파요? 라고 묻는 것이죠. Is he sick? 그가 아픕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묻는 거죠. 이건 직접 의문문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간접으로 또 다른 문장에 한번 집어넣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is he sick이라고 했을 때 직접의 문문은 동사 주어의 어순이 됩니다. 여기 딱 보이죠? 자, 그러면 간접의 문문에 두 가지 옵션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 위에 있는 거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She asked.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물었냐면 he is sick. 그가 아프다는 것을 물었습니다. 했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해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가 아프다고 물었습니다. 뭔가 말이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is he sick에서 주어 동사 순으로 바꾸긴 바꿨습니다. 맞죠? 여기 보이죠? 바꾸긴 바꿨지만 뭔가가 이상합니다. 뭔가 한계가 딱 이상한데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은 이렇게 where이라는 것이 있는 의문문에 여기 있는 의문사가 두 문장을 더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즉, I want to know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where it is에서 여기 it is라는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있죠.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더해주는 역할을 where이 하는데 여기 있는 이 문장은 한번 볼까요? She asked. 그녀는 물었다. He is sick. 그는 아프다. 이두 문장이 있는데, she asked와 he is sick이라는 두 개의 별도의 다른 문장이 있는데, 이걸 두 개를 연결해주는 어떤 친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해석을 했을 때도 좀 어색했지만, 이 문법적으로 봤을 때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 뭔가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채워 넣는 거예요. 무엇을 집어넣냐면, 바로 if를 집어넣습니다. 그녀는 물었다. 무엇을 물었냐면, 뭐인지 아닌지, 그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를 집어넣는다. 뭐일 때? 간접의 문문으로 바꿀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되겠죠. 원래는 is he sick이었는데, 이제 he is sick이 맞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he is를 단순히 바꾸기만 하면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하면 이제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저기 she asked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녀는 물었다. 그러면 그녀는 물은 게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단순히 주어 동사만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he was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것이 올바른 간접의 문문이고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적은 문장이다. 예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의문사가 있으면 주어 동사를 쇽 바꾸면 되지만 만약에 의문사가 없다면 if를 추가하고 주어 동사를 쇽 바꾸고 시제를 일치시켜주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When nothing more happened,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she decided to go through the little door.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To go through the little door. 그 작은 문을 통해서 간다고 결정했습니다. But Alice had forgotten the little golden key. 그런데 앨리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다. 아까 전에 그 금색 열쇠. 이렇게 잊어버린 것이죠. 그녀는 깜빡했습니다. 그 작은 금열쇠를 깜빡했습니다. She went back to the table for it. 그녀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탁자에 돌아갔어요. 열쇠를 가지러 돌아간 것이죠. But she found she could not possibly reach it. 그러나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possibly라고 하면 도저히 그것을 이렇게 잃을 수 없다. 손이 자라다. 손이 자랄 수 없다. 그것을 가지고 갈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우선 보도록 하고요. 우리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Alice was now the right size for going through the little door. She could enter the lovely garden. She waited first to see if she was going to shrink any further. When nothing more happened, she decided to go through the little door. But Alice had forgotten the little golden key. She went back to the table for it, but she found

0: She could not possibly reach it.
1: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Alice tried her best to climb up one of the table legs라고 돼 있죠. Alice는 try one's best라고 하면 바로 try one's best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To climb up, 기어 올라가는 것을 one of the table legs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탁자의 다리를 하나를 막 타고 올라가는 거. 왜냐하면 지금 몸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열쇠를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이 컸는데 지금 몸이 아주 작게 줄어들었어요. 요만큼밖에 안 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탁자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겠죠. 등산보다 더 어렵겠죠. But it was too slippery. 그러나 이 탁자의 다리가 보통 이렇게 마감을 잘 해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웠어요. 올라가기 힘들었다가 되겠죠. She finally tired herself out with trying. 그녀는 마침내 tire out이라고 하면은 기진맥진하게 만들다, 매우 지치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With trying. 이렇게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그녀 스스로를 기진맥진하게 매우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탁자 위로 올라가려고 막 다리로 올라갔는데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지쳤다, 지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n, 그리고 나서 the poor little girl sat down and cried. 그리고 그 가엾은 작은 소녀, 바로 앨리스가 되겠죠. 앨리스는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Then, there's no use in crying like this, she said to herself. 그리고 나서 그녀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그녀에게, 그녀 자신에게 이야기한 거니까 그녀가 혼잣말한 것이죠. There's no use, be no use는 쓸모없다, 소용없다라는 의미예요. In crying like this, 이렇게 우는 건 별 소용이 없어. 그녀가 그녀 스스로 이야기했다, 즉 혼잣말했습니다. Then she spotted a little box. 그리고 나서 그녀는 spot, spot이라는 것은 바로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는 거죠. 아, 저거 뭐야? 저 작은 박스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It was lying under the table. 그 탁자 아래 보니까 그 탁자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 박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다시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0: Alice tried her best to climb up one of the table legs, but it was too slippery. She finally tired herself out with trying. Then, the poor little girl sat down and cried. There's no use in crying like this, she said to herself. Then, she spotted a little box. It was lying under the table.
1: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2: Further. Further. She waited first to see if she was going to shrink any further. Shrink. Shrink. This shirt will shrink if you wash it in hot water. Possibly. Possibly. But she found she could not possibly reach it. Tire out. Tire out. She finally tired herself out with trying. Be no use. Be no use. There's no use in crying like this, she said to herself.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use라는 단어 아시죠? 사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use your phone? 당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될까요? 당신의 전화를 사용해도 될까요? use는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사용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이게 첫 번째 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였죠. 두 번째는요, the use of water is important. 물의 사용은 중요하다. 자, 요걸 제가 알려드린 이유는 여기 있는 use는 동사로서 사용하다이지만 지금 여기에 보니까 the use, 지금 use 앞에 the가 붙어있죠. 관사가 붙어있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use, 이 단어는 바로 명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사용하다였지만 여기에서는 사용이라는 명사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동사일 때는 발음이 use, 이렇게 z 발음이 납니다. 하지만 명사일 때는 use, s 발음이 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There's no use in crying like this. 자,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use라는 것은 바로 쓸모, 소용.

소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소용이 없다. In crying like this. 이렇게 우는 것은 소용이 없다. 혹은 쓸모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문맥에 맞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물어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연 파파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영어뉴스가 되었든 아니면 영자신문이 되었든 모든 언론의 경우에는 평상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뭔가 터져나오는 사건이나 사고를 다루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한두 가지가 주요 이슈가 되겠는데요. 캐나다에서 옛날 기숙학교 자리에서 자그마치 2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유해가 발견되어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유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 문제가 결국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바로 20분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Today's Topics로 시작합니다. 투데이스 토픽스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바로 캐나다에 관한 소식인데요. Indigenous children's remains found in Canada 라고 되어 있군요. 일단 어떤 아이들인지는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Remains라고 하는 것은 유해를 얘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캐나다에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Indigenous children's remains found in Canada. Flags at all federal buildings in Canada were flown at half staff to honor 215 children whose remains were found buried at what was once Canada's largest Indigenous residential school. The incident has sparked nationwide outrage.
2: Indigenous children's remains found in Canada. Flags at all federal buildings in Canada were flown at half staff to honor 215 children whose remains were found buried at what was once Canada's largest Indigenous residential school. The incident has sparked nationwide outrage.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어려운 표현도 나오고요. 그리고 일부는 조금 이런 표현도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하시죠.
1: To honor.
2: To honor.
1: Remains.
2: Remains.
1: Indigenous.
2: Indigenous.
0: 첫 번째 단어는 to hono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honor라고 하면 영예, 영광이라고 하는 명사로 알고 있는데요. to가 붙었으니까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사망한 사람을 추모하다, 기리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역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 나왔던 remains, 항상 S를 붙여서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유해 혹은 유골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Indigenous라고 하는 말인데요. 원산에 혹은 토착에라고 할 때 쓰는 말로 보통 원주민을 얘기할 때 형용사로 쓰는 표현이니까 이 단어 조금 어렵습니다만 오늘 문장 보고요. 다시 한번 들을 때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Outrage. Rage 자체가 일단 열이 받은 겁니다. 화가 난 거죠. 근데 outrage니까 그 분노를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분노, 바깥으로 나오는 분노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캐나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Flags at all federal buildings in Canada were flown.

0: at half staff.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크게 보면은 flags were flown at half staff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때 staff는 우리가 뭐 방송 스태프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니고 깃발을 휘날릴 때 깃발을 다는 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flags were flown at half staff이라고 하면 깃발이 봉의 절반쯤에서 휘날리고 있다라는 말로 우리말로 하면 조기가 개항되었다라고 할 때 거의 95% 이상 쓰이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자, 캐나다의 모든 연방 청사에서 조기가 개항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to honor 215 children. 215명의 아이들을 기리기 위한 건데요. 이때 honor가 나왔으니까 뒤에 나오는 문맥은 대충 이런 내용이 펼쳐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Whose remains were found buried. 자, 이 아이들의 유해가 묻혀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At what was once Canada's largest indigenous residential school. 그게 보시면 됩니다. Residential school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residential area라고 하면 거주지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숙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기숙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여기 이 단어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때는 캐나다 최대 규모의 원주민 기숙학교였던 그 곳에서 자그마치 215명의 아이들의 유해가 발견이 된 겁니다. The incident has sparked nationwide outrage라고 되어 있군요. 뭔가를 유발하다, 야기하다, 초래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는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cause라는 단어 쓰겠죠. 가장 일반적으로 뭔가를 유발하다, 야기하다라고 할 때 cause. 그리고 지금처럼 spark, 불꽃을 탁 튀기는 것처럼 단초가 되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trigger, 거의 비슷한 단어죠. 방아쇠를 당기다. 혹은 set off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cause란 말과 거의 똑같이 보시면 되겠죠. 뭔가를 유발하다, 일으키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캐나다 전역에서 분노가 촉발되었다는 얘기니까요. 캐나다 전역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 사용되었던 기숙학교인데요. 당시에 이제 원주민들을 강제로 어린아이들을 이쪽에 교육받게 하면서 백인 동화정책, 인권유린,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었는데 결국 이런 사태가 최근에 결국 드러났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Indigenous children's remains found in Canada. Flags at all federal buildings in Canada were flown at half staff to honor 215 children whose remains were found buried at what was once Canada's largest Indigenous residential school. The incident has sparked nationwide outrage.
2: Indigenous children's remains found in Canada. Flags at all federal buildings in Canada were flown at half staff to honor 215 children whose remains were found buried at what was once Canada's largest Indigenous residential school. The incident has sparked nationwide outrage.
0: 오늘 두 번째 토픽이 되겠는데요. Human-induced global heating causes death라고 되어 있군요. Global heating이라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열기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기온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 원인이 인류가 유발한 전 세계 열기로 인해서, 고온으로 인해서 사망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뭐 내용을 좀 봐야지 전반적으로 윤곽이 잡힐 것 같은데요. 그래서 들어보겠습니다.
1: Human-induced global heating causes deaths. New research found that more than a third of all heat-related deaths worldwide between 1991 and 2018 can be attributed to human-induced global warming. Many climate experts say the world has no time to waste in cutting carbon emissions because for every 0.1 degrees Celsius of warming avoided, thousands of lives can be spared.
2: Human-induced global heating causes deaths. New research found that more than a third of all heat-related deaths worldwide between 1991 and 2018 can be attributed to human-induced global warming. Many climate experts say the world has no time to waste in cutting carbon emissions because for every 0.1 degrees Celsius of warming avoided, thousands of lives can be spared.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내용이 조금 길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뭐 두 가지 표현 정도.

0: 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죠.
1: To be attributed to.
2: To be attributed to.
1: Human induced.
2: Human induced.
0: 첫 번째 표현은 to be attributed to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To be attributed to. 어디에 기인하다. 뭔가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보셨던 human induced 혹은 man-made 라고 하고 있죠. 인류가 유발한 이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망이 발생했는가 보면 new research found that 여기서 일단 끊어야 되겠죠. 우리가 연구라고 할 때 쓰는 명사는 뭐 그냥 딱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study 혹은 research예요. 차이점은 뭐냐? study는 가산명사입니다. a study, two studies. 그렇지만 research는 요거는 세지 않습니다. 관사를 쓰지 않도록 꼭 조심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more than a third of all heat-related deaths worldwide between 1991 and 2018 이렇게 되어 있군요. 실질적인 주어는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고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망사건의 3분의 1 이상이 장소는 이제 전 세계적인 거고 기간은 요 기간 동안이라는 거죠. 바로 전 세계적으로 91년부터 2018년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고온으로 인한 사망자의 3분의 1 이상이 can be attributed to human-induced global warming 혹은 global heating 뭐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요. 인류가 유발한 글로벌 워밍 때문이다. 그것이 원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일사병이라든가 뭐 열사병 요런 그 고온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한 3분의 1 이상이 인류가 초래한 거다라는 얘기죠. Many climate experts say 많은 기후 전문가들에 따르면 the world has no time to waste in cutting carbon emissions. 그죠? Have no time to waste. 요거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는 즉각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기후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 세계는 탄소 배출량 삭감에 있어서 더 이상 여유를 늦장 대응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for every 0.1 degree Celsius of warming avoided. 이건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겠죠. 일단 C는 이제 Celsius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섭씨를 얘기하는 거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F를 쓰죠. Fahrenheit. 이건 화씨를 얘기하는데 좀 많이 다르죠. 여기서 for every는 뭐뭐 당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0.1도씩 올라갈 게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 즉 우리가 그만큼 기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0.1도씩 조심할 때마다 thousands of lives can be spared. spare는 구하다라는 개념이죠.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망사건 말고도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입원하는 사람들까지 치면 그 피해는 훨씬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Human-induced global heating causes deaths. New research found that more than a third of all heat-related deaths worldwide between 1991 and 2018 can be attributed to human-induced global warming. Many climate experts say the world has no time to waste in cutting carbon emissions because for every 0.1 degree Celsius of warming avoided, thousands of lives can be spared.
2: Human-induced global heating causes deaths. New research found that more than a third of all heat-related deaths worldwide between 1991 and 2018 can be attributed to human-induced global warming. Many climate experts say the world has no time to waste in cutting carbon emissions because for every 0.1 degrees Celsius of warming avoided, thousands of lives can be spared.
0: 투데이즈 패턴스, 오늘 중요한 패턴이나 표현을 정리하고 심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간인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to attribute A to B가 되겠습니다. A의 원인을 B에 돌리다, 혹은 A를 B 덕분으로 보다. 이 A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상이나 결과가 된다면 그 원인이 B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것도 되고 나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상당 부분이 성 불평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성불평등이 되겠고,

0: 지금 현상 혹은 문제는 이 문제의 상당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어떻게 써야 될까요? 성불평등은 뭐 gender inequality. 이건 뭐 너무 많이 쓴 표현이니까 하나의 단어처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Many experts have attributed much of the problem to gender inequality. 그래서 attribute A to B. 정말 많이 쓰는 구문이자 표현입니다. 자, 이 문장 듣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1: Many experts have attributed much of the problem to gender inequality.
2: Many experts have attributed much of the problem to gender inequality.
0: 두 번째 예문이 되겠습니다. 형태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미국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의 겨우 5%만이 정신질환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이제 폭력 사건, 대표적으로 총기 폭력 같은 것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문제다. 그 사람의 정신질환 병력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자, 이럴 때 only 5% of violence in the US.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미국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겨우 5%만이 is blank to mental ill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에 기인한다라고 할 때 is A로 시작되죠. blank to. 뭐가 들어갈까요? 예, is attributable to. 물론 is attributed to를 써도 괜찮습니다. 역시 is attributable to. 요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요 문장도 듣고 따라해 보죠.
1: Only 5% of violence in the US is attributable to mental illness.
2: Only 5% of violence in the US is attributable to mental illness.
0: 빙은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영어로 작성해 보고요. 읽어보고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제목을 Public Campaign for Power Conservation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름철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조금 전에 인류가 탄소 배출을 통해서 계속 기온을 올리는 것 때문에 고온으로 인한 사망자들의 3분의 1 이상이 그 영향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중요하죠. 절전을 위한, 전기를 줄이자는 거죠. 절전을 위한 공중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여름철 전력 부족 사태를 피하기 위해, 예방하기 위해 절전을 위한 계몽 캠페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게 두 가지군요. 계몽 캠페인을 시행할 거예요. 그죠? 목적은 절전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목적이라고 할 이유는 뭘까요? 전력 부족 사태를 피하는 게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전력 부족 사태 피하다. 그리고 절전을 위한 계몽 캠페인을 시행하다. 우리가 또 사실 소위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력 부족이라고 할 때 a power shortage라고 합니다. shortage가 부족이나 품귀 현상을 얘기할 때 쓰죠. 노동력 부족이라고 할 때 a labor shortage라고 하고요. 뭐 식량이나 혹은 뭐 물 부족이라고 할 때는 food 혹은 water를 쓰면 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에너지 절약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energy conservation 혹은 saving이라고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하다라고 할 때 to launch a campaign. 보통 우리가 뭔가 캠페인을 하다라고 할 때 conduct 가장 많이 씁니다만 시작이라는 개념으로는 launch 이 단어보다 좋은 단어가 많지 않죠. 자, 이런 재료를 가지고 ingredient를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보는 방법인데요. The government plans to launch a campaign. 여기까지는 알 것 같아요. 정부가 캠페인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이 캠페인의 목적과 취지는 뭘까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잖아요. Aimed at raising public blank about energy conservation. 절전을 위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은 뭘까요? 잠시 후에 보고요. To prevent a power shortage in summer. 그렇습니다. 여름철 전력 부족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요. 이럴 때 계몽 캠페인이라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Raise public awareness라고 하면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다, 끌어올리다라고 쓰는 표현이고요. 요게 합해지면 계몽 캠페인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면 그냥 launch a public campaign이라고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알아두실 때 raise public awareness 함께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요 문장 듣고 따라하시죠.
1: Public campaign for power conservation. The government plans to launch a campaign aimed at raising public awareness about energy conservation to prevent a power shortage in summer.
2: Public campaign for power conservation. The government plans to launch a campaign aimed at raising public awareness about energy conservation to prevent a power shortage in summer.

0: 오늘도 다양한 단어 그리고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표현들만 조금씩 엮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Remains.
2: Remains.
1: Indigenous.
2: Indigenous.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방금 전에 보셨던 모든 내용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MP3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그 레몬코치 표준편 제16강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의 레몬코치 정코치입니다. 잘 왔습니다. 우리 오늘요, 또 어려운 걸 배우게 됩니다. 저의 도움이 꼭 필요한 파트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어려웠다, 쉬웠다 좀 그런다, 그쵸? 자, 오늘 배울 그래머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던 그 접속사를 마무리를 할 건데요. 지난 게 접속사들은 쉬웠잖아요. and, but, were 이런 것들 쉬웠잖아요. 오늘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비교라는 걸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보다 옆에 있는 얘가 더 키가 커요. 그리고요, 이 사람이요, 키가 제일 큽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오늘 모두 다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명쾌한 개념, 시크릿 가야 되겠죠? 갑니다. 자, 쌤이 왔습니다. 오늘의 명쾌한 개념 시크릿은요, 여러분들이 요 네모 빈칸 있죠? 요 좀 길어서 그런데 고기 하나의 단어입니다. 네모 빈칸에다 채워주셔야 되고요. 밑에도 보면요, 네모 빈칸 되어 있죠. 자,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잡는 겁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리고 이제 비교급, 최상급까지 잡아야 되는 건데요. 강의 내용에 정말 집중을 하셔야 얘네들을 전부 다 메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도 열공하겠습니다. 강의로 갑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교재가 준비되셨습니까? 유닛 확인하고요. 오늘 가장 갈 건데요. 유닛 35입니다. 많이 왔네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일단 명사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강의를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요, 이 절 알겠고, 아, 명사절 뭔지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래서 한강 열심히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명사절이 무엇인가 전코치 팁으로 팍 알려드릴게요. 근데 설명할 거 많이 없어요. 왜냐? 지난 시간에 부사절을 했었잖아요. 명사절은 뭐냐면은, 절은 절인데, 절이 뭐예요? 두 덩어리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이만큼의 단어들이 한 덩어리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보입니다. 그 안에 주어 동사 있는 것을 절이라고 했죠. 근데 지난 시간에는 부사절이었습니다. 얘네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봤더니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시간, 장소, 뭐 이유 이런 거 나타냅니다. 근데 오늘은 명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사절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명사는 원래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중요한 역할을 요 명사라는 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명사절도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확인할 거. 이 노란색이 한 덩어리로 보이시나요? That he is right. 그가 옳다라는 어떤 사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요. 그건 좀 이따가 대세에서 만나볼 거고요. 한 덩어리로 보이죠? he 따로, is 따로, right 따로 아니죠. 한 덩어리로 보이죠. 자, 두 번째 포인트. 이 노란색 덩어리가요, 문장에서요,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I know. 나는 안다. 무엇을 하느냐? 이만큼이요, 통째로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란색은요,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이랑 비교해봐요. 지난 시간에는요, 부사절이었잖아요. 시간, 장소, 이유, 조건 이런 걸 나타내 줬고요. 요거는 딱 위치가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네. 명사절 되는 겁니다.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How we solve the problem. 일단 이게 한 덩어리로 느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만큼이 문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I want to know. 난 알고 싶대요. 무엇을? 이 know에 대한 목적어죠. 그래서 명사절입니다. 해석은 나는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 How he solved the problem. 그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건데 이 정도 문장은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지금 이게 순간 해석이 안 됐을 수 있거든요. 고1 정도, 막 중3, 고1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장 오늘 다 만나볼 겁니다. 명사절 개념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명사절은 어떻게 보면은 문장 안에 또 하나의 문장이고요. 걔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아주 세밀하게 알아볼 거예요.

갑니다. 명사절은요, 이제 명사절이 끝에 접속사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대시나 whether이나 또는 의문사, 뭐 what이나 who 같은 게 이제 의문사인데요. 이런 아이들이 뒤에 어떤 하나의 문장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자, 확인할게요. 좀 어렵습니다. 하얀색이요. 일단 하나의 덩어리 맞아요. He wants a new car. 그는 새로운 자동차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가 있죠. 여기에서 이 접속사가 딱 앞에 붙어줘야 이게 문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접속사들의 의미를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요거 대시 붙으면요,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또는 뭐뭐라는 사실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문장을 통해서 또 만나볼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가 새로운 차를 원한다고, 원한다는 것, 이 정도의 해석. whether에 별표 3개 칠게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곱하기 10. 고등학생도 잘 몰라요. whether 해석 잘 못합니다. whether은요, 얘가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뒤에 거 봐요. He wants a new car. 그렇게 되면은, 그가 새로운 차를 원하는지 어떤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이런 식의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whether 해석 독특하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what 하면은 뭐뭐 하는 것 또는 뭐, 여기서 이제 무엇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 what he wants 하면은 그게 원하는 것 또는 원하는 무엇, 이 정도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는 거. what도 이렇게 명사 덩어리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who wants a new car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의문사예요, 여러분. 의문사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육하 원칙 떠올리시면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런 궁금한 내용 물어보는 게 의문사인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who가 들어옵니다. 그럼 누가 아닙니까? 뒤에 거 의미를 갖다가요, 최대한 연결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봐요. 누가 want a new car. 새로운 차를 원하는지. 요게 이제 한 덩어리. 그 다음, why면 왜잖아요. 왜? 그니까, 새로운 차를 원하는지. 이렇게 한 덩어리. 왜는 언제잖아요. 그리고 한 덩어리 묶어볼게요. 언제 he wants to travel abroad. travel abroad 하면 해외로 여행하는 거죠. 언제 그가 해외여행하기를 원하는지라고 하는 중요한 거.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의 덩어리요. 하나의 덩어리. 또 갑니다. where. 어디 아닙니까? 그러면은 where he wants to travel, 어디로, 여기서는 의미상 어디로가 돼야 되겠죠? 어디로 그가 여행하기를 원하는지 요렇게가 한 덩어리가 되고요. 이번엔 how입니다. 어떻게라는 뜻도 있고요. how 다음에 여기 하나 적어놔요. 형용사나 아니면 부사가 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로 따라오게 되면은 뭐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how tall, how long 이런 식으로 how 다음에 형용사가 부사가 따라오게 되면은 얼마나 뭐뭐한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how는 해석이 두 가지. 어떻게란 해석이 있습니다. 요거는 방법에 대한 얘기고요. how long, how tall, how fast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그 형용사 부사한지라고 하는 정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얘는 지금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입니다. how he wants to travel abroad. 어떻게 그가 해외여행하기를 원하는지, 요렇게가 한 덩어리가 되면서 이게 뭐다? 쉽게 말하면은, 이게 명사절인데, 명사절은 더 쉽게 말하면은, 큰 명사 덩어리예요. 명사라고 하면은 아주 짧은 명사 단어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처럼 큰 덩어리들도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걸 증명합니다. 얘네를 목적어 자리에 넣어볼게요. 목적어 자리를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I love you. 이런 간단한 문장을 썼을 때 이게 목적어 자리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자리에요. 간단하게 이렇게 명사나 대명사를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빼고 그 자리에다가 아까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그큰 명사 덩어리를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된다라는 거죠. 왜? 어차피 다 같은 명사기 때문에요. 얘네를 넣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명사 덩어리는요, 목적어 자리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럴 때또참 많이 쓰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덩어리를 생각하다, 이렇다라고 믿다, 이렇다란 걸 알다,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궁금히 여기다. 이때 이제 뭐 인지 아닌지 궁금히 여기다 이렇게 참잘 어울리고요. 뭐뭐라고 말하다,
뭐뭐라고 이제 물어보다, 뭐뭐라고 이제 예스께는 요청하다는 뜻도 있고요. 뭐뭐라고 말하다. 요런 식으로 뒤에 덩어리들이랑 요 동사들이 잘 어울리는데요. 지금 처음 보고 있는 얘는요. Everyone, 모든 사람들이요. Believed, 믿었대요. The story. 그냥 명사 쓴 거죠. 이게 목적어 자리인데 이렇게 짤막한 단어를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 없죠. 근데 이번에는요. 이렇게 긴 덩어리들을 집어넣습니다. 가능하죠. 명사절 올수 있어요.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명사 단어죠. 명사 단어도 여기 올수 있고요. 얘처럼 명사절도요. 이 자리에 충분히 올수 있습니다. 왜? 명사면 다 들어가거든요. 해석할게요. 모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 덩어리를 이 의미 맞춰서 최대한 한 덩어리로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가 옳았다라고 믿었다. 그 다음에 연습해야 돼요. I wonder. 그리고 여기 별표 3개. wonder이랑 whether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whether인지 아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그거랑 wonder랑 너무 잘 어울리죠. 나는요, wonder, 궁금히 여겨요. Bill이요,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궁금히 여긴다. 이때 or not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I don't know, 나 모르겠어요. What you want to do?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해서. 그 다음, she didn't say, 그녀는 말하지 않았어요. When? 무슨 뜻? 언제? She would come back. 그녀가 컴백할지, 돌아올지를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런 의미들 알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모르는 것들은 지금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의미들, 노란색의 의미를 바탕으로 뒤에 거를 한 덩어리로 뭉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추석 때 동전 같은 거 만들 때, 동그랑땡 만들 때 이렇게 막 뭉치잖아요. 뭉치는 것처럼 얘네들이 어차피 이런 것처럼 한 덩어리거든요. 얘네를 뭉쳐. 뭉쳐가지고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만들어서 앞에 거랑 연결하면은 여러분들이 명사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해볼까요? He told me. 그는요, 나에게 말했네요. 요거 사형식이네요. 그는 말했다. 이게 I/O죠. 간접 목적어. 나에게 his secret, 그의 비밀을 말했다. 요런 자리에도요, 지금 이게 목적어 자리 아닙니까? 직접 목적어. 이 자리에도요, 야, 너 잠깐만 나와봐. 이러면서 덩어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의미 합치면 되죠? 그는 나에게 뭐 말했어요? 어디로? 어디에? 그가요, he 대하면 hide, 숨기다의 과거형이고요. 어디에 그가 그의 돈을 숨겼는지를 그가 나에게 말했다. He asked me. 그는 나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물어봤느냐? 이 덩어리를 물어봤죠. Whom I respect most. Most는 가장이고, 누구를 내가 가장 존경하는지를 그 덩어리를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는 나에게 물어봤죠. If 별표 3개 치겠습니다. 아니, 곱하기 10. 아니, 또 곱하기 10. 너무 중요해요. 고등학생도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만약 아니에요. 이거는요,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whether이랑 같은 종류예요. 그는 나에게 뭘 물어봤느냐? 내가요, 영어를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요게 지금 요 if 해석이고요. if는 그래서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뭐뭐인지 아닌지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if가 두 가지의 해석이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것 자체가 문법 레벨 60 이상만 알수 있는 거. 우리 지금 60까지 왔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는 적극적 연습 필요합니다. 진짜 명사절 정도 되면은 문법 레벨 60 이상짜리들이 하는 거거든요. 연습하셔야 되고요. 요거 제가 픽한 문제들 위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명사절을 찾아야 돼요. 뭘로 찾는 거냐? 이런 애들을 바탕으로 찾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중심으로 의미를 뭉쳐가지고 앞에 거랑 연결하면 되잖아요. 나 궁금하대요. 뭐가? 인지 아닌지죠. You can help me.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다. 그다음 if 보이죠? 한 덩어리 이렇게 갑니다.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If 인지 아닌지. We have to work. 우리가 일해야만 하는지.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가 일을 해야만 하는지 안 하는지 너 알고 있니? 요렇게. 만약 가면 완전 재미없습니다. 자, B번에 3번 볼까요? 우리는 잘 모르겠다. 모르는 거랑 if랑 너무 잘 어울려요. if이 나오고 그가 우리의 초대를 받아들일지 아닐지 아닙니까? 합치면 우리는 잘 모르겠다. 얘를 중심으로 뭉쳐요. 그가 우리의 초대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5번 가겠습니다. Please 다음에요. 이제 제발 이렇게 돼 있고요. 보니까는 tell me가 되면서
직접 목적어 자리에 how long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져야 되는 거다. 그죠?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드릴게요. 제발 tell me, 나에게 말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어리가 나옵니다.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에 내가요, I have to wait for you. 너를 기다려야만 하는지를 제발 좀 말해달라. 30분, 1시간, 그걸 말해달라는 겁니다. How long 덩어리 딱 확인해 주면 되는 거고요. 또 갑니다. 마지막이네요. The police officer라면은 경찰관이네요. 경찰관이요. 딱 봤더니 ask 나오잖아요. 자, 요거 지금 물어본 건데요. 뒤에가 은근히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whether 나오니까 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요렇게 두개 원래 찰떡궁합이에요. whether인지 아닌지니까 인지 아닌지를 물어본 거죠. 갑니다. 사형식입니다. 그대로 보세요. 경찰관이요. asked 물어봤어요. him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은 그냥 단순 질문을 물어본 게 아니라 whether 덩어리를 물어본 거예요. 인지 아닌지를 물어본 거죠. 그가요.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이죠. 그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중3, 고1, 거의 한 고2 수준의 문장들을 해석하고 있는 건데요. 사용식 알고, ask 알고, whether를 딱 알면은 이거 할수 있습니다. 문장들 복습 싹 하시고요. 우리는요, 잠깐 중간 정리하고 올게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길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린 지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을 보고 있고요. 어떤 문장 형태의 절을요, 얘네가 이끕니다. that이라던가, whether이라던가, if나 또는 의문사가 딱 이끌어버리면은 이게 큰 명사 덩어리가 되는 거죠. 요 각각의 의미들을 바탕으로 그 명사 덩어리들을 하나로 잘 뭉쳐주시는 게 중요하다. 되셨나요? 문장 복습 꼭 하시고요. 우린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유닛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유닛은 이제 유닛 벌써 36입니다. 명사절이 끄는 접속사 마무리를 할 건데요. 사실 상식적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명사절을 배웠어요. 그 명사절이 명사 아닙니까? 명사가 원래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주어, 목적어, 보어인데 우리가 목적어를 먼저 봤어요. 그럼 주어랑 보어가 남죠. 그걸 차례대로 만나볼 거라는 거고요. 그럼 왜 목적어부터 했냐면은 목적어로 얘네가 그렇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인다라고 볼수 있는 그 녀석부터 본 거고, 이제 주어로도 갈수 있어요. 명사절, 주어 역할 합니다. 왜? 명사니까. 자, 그랬을 때는 주어 동사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만큼이 명사 덩어리예요. 이게 지금 주어로 보다 보면은, 이 명사절 안에 주어 동사가 있죠. 근데 문장 전체의 주어가 얘가 되면서 동사는 따로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가 두개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긴 문장이죠. 전형적인 긴 문장입니다. 이랬을 때는요, 진짜 동사를 잘 찾아야 됩니다. 얘를 되게 잘 찾아야 돼요.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도 고생을 안 합니다. 주어는요, 흡연이죠. 흡연이 야기한다. cancer 하면 암입니다. 흡연이 암을 야기한다라는 또는 유발한다라는 그런 사실은요, 이게 동사죠. clear, 명백하다. 요렇게. 그다음 주어가 길어요. why, 왜? 그 게임이요, was cancelled, 취소가 되었는지는 이만큼이 주어가 되면서 is not known, 알려져 있지 않다. 요렇게. 진짜 동사는 요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자, 그러면 이 주어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가주어 진주어라는 게 나옵니다. 가주어가 뭡니까? 가짜 주어입니다. 진짜 주어는요? 이게 진짜 주어, 진주어는 진짜 주어죠. 방금요, 주어가 너무 길었잖아요. 이렇게 주어가 너무 긴 것을 사실은 영어에서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긴게 앞에 나와 있으면은 이해도 잘안 됩니다. 그래서 앞자리에다가는 가짜 주어 it을 딱 놔두고요. It is clear. 무언가가 명백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집중이 돼요. 어? 뭐가 명백한데? 그때 진짜 주어를 딱 말해주는 겁니다. 응, 흡연이 암을 야기한다라는 거, 이거 명백해. 요렇게. 요런 느낌. 얘도 마찬가지로 it was hard to believe. 야, 이게 지금 믿기가 어려운 게 뭔가가 있어. 그럼 이제 집중이 될거 아닙니까? 어, 뭔데 뭔데 뭐가 믿기 어려운데? 이거야. What she said to us. 그녀가 우리에게 말한 것. 그게 믿기 어렵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 역시 가짜 주어를 씁니다. It is not known. 야, 알려지지 않았어 뭔가가. 그 뭔데요? 궁금하죠? 그때 말합니다. 왜그 게임이 취소가 되었는지 그게 알려지지 않았어. 진주어를 뒤에다가 딱 써주는 거죠. 자, 지금 보신 것은요,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 명사 덩어리가 주어 자리에 있는 걸 보신 거고, 아, 이만한 걸 주어가 자리에다 갖다 놓으니까 너무 길어서 이해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it을 갖다 놓고 얘는 뒤로 뺐죠. 이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 되고 있나요? 자, 그러면

역할하는 거 볼게요. 명사 덩어리가요. 비동사 다음으로 가서 보어 역할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죠. 문제는요. 대덩어리인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보어 자리에 대덩어리를 집어넣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I feel tired all the time. 내가 항상 피곤함을 느끼는 거야. 그런 게 문제래요. 아, 그럴 수 있죠. 문제가 하나의 단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문장 단위로 이렇게 긴 덩어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The question is, 그 질문은,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에, whether 덩어리인 거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가 우리의, offer하면 제안입니다.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일지, 그것이 문제다. 또는 의문이다. 정확하게 이제 의문이죠. 그 다음에, The question is, 역시 이제 궁금한 점이 뭐냐면은 의문점이 뭐냐면은 how 덩어리네요. 어떻게 you will get the money. 너가 돈을 얻을 것인가? 그것이 지금 의문점이다. 요렇게. 괜찮아요? 비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에 단순한 단어가 아닌 문장에 가까운 명사 덩어리가 온 건데 그냥 긴 명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 큰 명사. 또는 명사 덩어리. 어차피 얘네도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팡팡팡 가는 거예요. 연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은 문장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픽한 문제들 위주로 볼 건데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긴 문장들입니다. 길어요. 그리고 복잡합니다. 요런 걸 잡으셔야 됩니다. 명사절보다 더 복잡한 거는 많지 않아요. 이 절의 단위가 제일 복잡한 단위거든요. 제일 긴 거. 그래서 요 문장들을 잘 연습하신다면은 고등학교까지 그냥 영어가 쭉갈수 있는 기초가 되거든요. 연습 많이 하시고요. 명사절을 여쌤이 미리 찾아놨습니다. 요렇게 이제 찾아놓은 것들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우리말로 옮기는 거는 덩어리감 느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이끄는 예를 바탕으로 뭉쳐주는 거잖아요. 뭉쳐볼게요. 어떻게? It happened. 그것이 일어났는지는 주어죠. 미스테리래요. 미스테리. 미스테리. 아시죠? 불가사의한 거. 미스테리래요. To everyone. 모두에게요. 됐고요. 그 다음에 whether 덩어리가 또 나와 있습니다. whether인지 아닌지 아닙니까? 얘가 참 어려워요. 뭐인지 아닌지. She understood it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녀가 그것을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이 주어예요. 주어 참 길죠? 네, 그런 것이요. It's not clear. 명백하지가 않다. 분명치가 않다. 그러니까 그녀가 지금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요거. 눈으로 그대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에 The question is. 의문점이 뭐냐면은 whether 덩어리입니다. whether 중심으로 뭉치는 거예요. 뭐인지 아닌지. We should order dessert. order 주문하는 거고요. dessert는 이제 디저트죠. 먹는 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디저트를 주문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거라는 거잖아요. 눈으로 확인합니다. 우리가 디저트를 주문해야 하는지 또는 더 정확하게 가면은 안 해야 되는지까지 느낌 딱 잡아주시고요. 얘는 지금 보어 자리에 있는 거다. 그죠? 명사가 보어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다. 비번으로 갈게요. 우리말 표현을 영어로 옮기겠습니다. 우리가 그 게임을 이기든지든 요런 거.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뭐뭐든 아니든 아닙니까? 그럼 이끌어주는 거, whether 딱 생각해야죠. 요게 어렵다고요. whether를 생각해내야 돼요. whether we win or lose the game.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게임을 이기든 지든 하면서 명사 덩어리 되는 거. 그 다음, 그가 그의 모든 돈을 도박에서 낭비한 것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뭐뭐한 것, 뭐뭐한 사실 하면 대시 딱 이끌어주면서 That he wasted all his money. 그가요, 낭비했죠. 모든 그의 돈을 어디다가, 도박에다가, 낭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뭐 뒤에다가는 뭐 사실이라던가, 거짓이었다라던가, 이렇게 문장은 전개가 되는데, 이만큼이 한 덩어리라고요. 그런 덩어리감을 느껴주는 거 정말 중요하다. 나머지 문제들도 쭉 보시면서, 이 명사 긴 덩어리들 확실하게 복습하셔야 됩니다. 고3까지 영원히 저장. 오케이. 자, 중간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방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게 뭐냐면은 바로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은요, 이 접속사들이 이끌어주는 건데요. 긴 명사 덩어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얘네가 하는 역할은 명사 역할 그대로 합니다.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 원래 명사 단어들이 하던 역할을 이 긴 덩어리들 하게 되는 겁니다. 얘네 들어가면 문장 복습 복잡해지죠? 문장들 전부 다 복습하시고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다음 유닛으로 가게 됩니다. 접속사는 클리어 했고요. 부사절, 명사절 위주로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유닛 37로 갑니다. 비교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교는요, 그림 한번 딱 봐주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초등학교 때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교가 이런 거죠. 키가요, 크잖아요. 얘가 제일 작고요. 걔보다 얘가 더 크고요. 깜짝 놀라죠? 얘보다 얘가 더 커요. 깜짝 놀라죠? 제일 커서 지금 기분 좋아하고 있습니다. 뭐, 키 크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뭐, 농구 같은 거 할 때 유리하죠. 이런 거 원급이라고 해요. tall이라고 하는 거. 키 큰이라는 형용사죠. 원급이라고 합니다. 형태 그대로. 그 다음에, 이게 비교급입니다. taller. 키가 더 큰이라는 거고요. 제일 크면 the tallest라고 합니다. 최상급입니다.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 요게 이제 문법 용어고요. 얘네들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만나보게 되는 건데 요럴 때 쓰는 표현들 배우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더 크고 얘가 제일 크고 이런 거 갑니다. 먼저 비교의 표현 보겠습니다. 형용사와 부사를 가지고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고요. 이제 비교급, 최상급 한 번에 갈게요. 비교급 만드는 방법 중1 때 배우게 되는데요. 키가 큰이라는 게 원급이라면은 그걸 비교급 만들면 더 큰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er을 붙이거나 more 다음에 그 원래 형태를 그대로 적어주거나 최상급은 가장 뭐뭐한 건데요. 두 가지 형태 있습니다. east를 붙이거나 most 다음에 이렇게 원래 형태를 적거나 근데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은 얘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굉장히 디테일한 면이 있어요. 뭐 이음절 이상 뭐 이음절 이하 뭐 하면서 뭐 예외적인 것도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갈 이유 없습니다. 이거 어차피 공부하다 보면은 다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은 tall 같은 경우에는 taller, tallest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얘는 more tall이라고 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또 쓰다 보면은 다 익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디테일한 한국말 분류보다는 아주 단순하게 갈게요. 심플하게. 짧은 애들은 er, est로 갑니다. 좀 짤막한 애들. 정말 짤막한 애들은 er, est로 가게 되고요. 좀 긴 애들은요, more, most,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봐봐요. tall이 짧죠? 키 큰. 더 크다 그러면은 taller 되고요. 가장 큰 거는 tallest 되고요. hard 봐봐요. 엄청 짧잖아요. 이게, 얘는 뜻이 많죠. 뭐, 딱딱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부사로는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요. 얘가 비교급이 되면은 harder 되고요. 최상급은 hardest. 짧은 애들은 이렇게 짤막한 애들 뒤에다 붙여주면 되고요. difficult,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 애들은 more 다음에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적어줘요. more difficult, 더 어려운 거고요. 가장 어려우면 most difficult 이렇게 갑니다. slowly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런 애들이 좀 애매합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이런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이 쓰면서 익히는 수밖에 없고요. 사실 어떤 원칙이 되게 다 적용이 안 되는 게 어떤 애들은요, 둘 다 돼요. 무슨 얘기냐? 어떤 애들은요, 얘도 되고 얘도 되는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서 접근하기보다는 10년 내공으로 말씀드리건데 그냥 사례별로 단어별로 보는 게 더 유리합니다. slowly는요. more slowly, most slowly 이렇게 그냥 내가 익히는 거예요. 더 천천히, 가장 천천히. 그러니까 slowly이라는 말을 본 적이 없어야 되는 거죠. 얘네들은 붙일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어색한데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게 가장 유리하다. 자,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 최상급입니다. 짧은 애들은 er, est, 긴 애들은 more 또는 most.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요. 좀 비교하는 표현을 만들어 볼 건데요. 포인트는 as입니다. 지금 x랑 y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 as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는요. 우리 아까 원급이라는 게 있었죠. 이 말도 알아두시고요. 원급은 그냥 있는 형태 그대로를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as, 원급 as라고 표현을 하죠. 문법책에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as는 독해할 때도 진짜 많이 나오고요. 고3까지 나옵니다. 어떤 느낌 잡으면 되냐면 x랑 y랑
이 사이에 있는 요 면에서 같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같아요. 예를 들어 찰스가요, is as strong as Peter 하면은 얘랑 얘랑 지금 비교되고 있잖아요. 찰스랑 피터랑 스트롱이라는 면에서 같은 겁니다. 둘이 똑같이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 한국말로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죠. 찰스는 피터만큼 힘이 세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은 다양하지만 느낌적

느낌은 얘랑 얘랑 이두 비교 대상이 스트롱이라는 면에서 같다.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걸 as가 딱 말해줘요. 그 다음에 My car is as powerful as yours 하면은 내 차랑 yours 너의 차랑 파워풀한 면에서 이 힘이 세다라는 면에서 강력하다라는 면에서 어떻다? 같다. 같다. 요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볼까요? 찰스가요. loved sports.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피터만큼이다. 머치가 양을 나타내잖아요. 이때는 얼마만큼 좋아하는지 그 양을 나타내는 건데 역시 as가 붙었기 때문에 얘랑 얘랑 지금 스포츠를 좋아하는 양이나 정도가 같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스포츠 좋아하는 만큼 이 피터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as 무조건 같은 거예요. 연결해주면 돼요. 마이카가요. can go 갈수 있대요. as fast as yours 하면은 딱 느낌 오죠? 같아요. 무슨 면에서? 빠르기 면에서 같다라는 겁니다. 빠르게 갈수 있는 면에서 내 차나 니 차나 또 같다. 내차 이렇게 슝 가면 니 차도 슝 가서 이렇게 같이 간다라는 거죠. 같이. 빠르기 면에서 같다. as 원급 as 괜찮아요? 이렇게 딱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독해 같은 거 하실 때에도요. as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딱 세모를 쳐요. 그래서 뭔가 문장이 쭉 길어지잖아요. 지금은 문장이 안 길죠. 고등학교 가면 되게 길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뒤에 분명히 as가 또 있어요. 그럼 이렇게 딱 되면서 사이에 나오는 형용사나 부사 면에서 앞에 있는 어떤 x와 뒤에 있는 y가 이런 면에서 같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완벽해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다른 거를 볼까요? not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상식 수준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찰스가요, 원래 not이 없을 때는 피터만큼 힘이 세잖아요. 근데 찰스는 피터만큼 힘이 세지 않아요. 그럼 누가 힘이 더센 겁니까? 피터가 더센 거잖아요. 예,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not이 붙으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방금 본 as 원급 as 응용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부정이 들어가죠. 해석해봐요. 찰스는요, 피터만큼 스포츠를 그만큼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요. 누가 더 좋아하는 겁니까? 뒤에 나오는 피터가 더 좋아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not이나 아니면 doesn't 같은 거 이용해서 부정하게 되면요,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인지가 나와요. 요 뒤에 있는 대상들이 더 뭐뭐하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비교급 then입니다. 원급 넘어갔고요. 비교급 then 하면은 then이 뭐뭐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비교 표현이죠. 갑니다. 찰스는요, stronger than, 피터보다 더 강력하다. 얘가 더 강력하죠? 그 다음, 내 차는요, more powerful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것도 익히는 거예요. 아, powerful은 more 쓰는구나. 왜? 좀 기니까. 요 정도 느낌. 내 차가요, 니 차보다 더 강력하대요. more powerful than입니다. 찰스는요, 이게 더 강력한 거고, 찰스는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more than 피터예요. 더 좋아한대요, 얘보다. 그냥 찰스가 더 좋아하는 거고요. 마이카가요, goes faster than입니다. 니 차보다 더 빠르게 간다. 내 차가 더 빠르게 간다.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거. 비교급 than. less로 부정할 수 있어요. 방금은요, 이제 비교급이었잖아요. stronger 이런 걸 이제 썼는데, less를 붙인다. 이렇게 strong을 하게 되면은 less가 덜한 겁니다. Peter is less strong than Charles 하면요. Peter는요, Charles보다 덜 힘이 센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힘이 더 세다. 요거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되고요. Peter는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요. less than입니다. Charles보다 덜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 Charles가 더 좋아한다. 이렇게. 문장 해석하고 누가 더 뭐뭐한 건지 그거 체크를 딱 해주시면 되는 거. less를 이용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최상급의 기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상급은 이게 최상급이 되면 덜을 붙이게 됩니다. 최상급, 최고의 것은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특별해지는 거죠. 그래서 덜을 붙이게 되고요. 짧은 애는 is, 긴 애들은 most 다음에 그 원급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범위가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뭐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인지 뭐 아니면 전 세계에서인지 그거를 범위를 밝혀주는 게 이해가 딱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형태 보세요. long이 어떻게 됐어요? long 짧잖아요. 이게요, the longest, 가장 긴 길이래요. 미국에서요. 범위 붙었죠. 이거 안 붙으면 이상해요. 이게 가장 긴 길이래요. 뭐, 어디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범위가 붙습니다. 그럼 얘는요, expensive가 길잖아요. the most가 붙으면서 도쿄는요,

가장 비싼 도시래요.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죠. 전 세계에서요. 그 다음에 이게요. The best입니다. 요거는 이제 굿 같은 거에 최상급이거든요. 좋은 거에 최상급이 베스트예요. 좀 불규칙하게 변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요. 최고의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얘가 이거 아직 우리 안 배웠는데 이렇게 꾸며주면서 또 범위를 나타내는 걸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That I have seen in years. 내가 수년간에 봤던 영화 중에서 최고다. 이런 식으로도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데 뒤에 거는 솔직히 조금 어렵고요. The best 얘도 최상급이다. 그다음 우리 엄마가요. Drive 운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사가 있을 때에는 덜안 붙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건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가장 조심스럽게 운전하신대요. In my family 우리 가족 중에서요. 아빠 나 빼고. 엄마가 제일 이렇게 조심스럽게 운전하신다. 그냥 그는 달립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도 부사기 때문에 더가 생략 가능하고요. 우리 모두들 중에서요 가장 빠르게 달립니다. 이렇게 최상급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기본 중에 기본들을 살펴봤습니다. 요것들 문제 통해서 확인할게요. As is 쓰래요. 제가 픽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s is 딱 보는 순간 as 원급 as를 딱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가야 돼요. 앤디는 너만큼 농구를 잘한다. 이제 플레이 배스켓볼 같은 거 나와줘야 될 거고요. 이제 잘하는 걸잘 살려줘야죠. As well as입니다. 이게 잘이잖아요. 잘. 뭘 잘한다 할 때. 그래서 앤디는 plays basketball 하는데 as well as you. 너만큼이나 잘한다. 뒤에는 반복되는 거는 전부 다 생략해도 괜찮고요. 그다음 오늘은 어제만큼 덥지가 않았다. 자, 이 문제 어렵죠. 똑같은 게 as as인데 지금 똑같지가 않죠. 어제만큼 덥지가 않았대요. 그럼 as as를 부정하라는 거잖아요. 오늘은요. not as hot as yesterday 하면 좀 어렵나요? 어제만큼 똑같이 덥지가 않았다 되는 거잖아요. 되나요? 그러면 어제가 더 더웠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되셨나요?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런 거는 거의 작문을 하셔야 돼요. 브라이언이요. 시험에서 B를 받았어요. But Bob got a C. Bob은 C를 받았죠. 이 브라이언이 더 잘했습니다. 그러면 브라이언은 테스트에서 어떻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 Bob보다 잘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작문을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Better grade를 썼습니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았죠? Bob보다요. 그럼 밥의 입장에서는요, 더안 좋은 성적인데 이런 거는요, 좀 어렵습니다. worse가 나와요. worse가 더안 좋은 이런 뜻이거든요. 더안 좋은 성적을 받았다. 누구보다? 브라이언보다 시험에서요. 자, 이런 문제들이요. 싹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비교급과 최상급의 기본 중에 기본을 배운 건데 더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도 괜찮은 게요. 딱요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요. 어차피 학교나 다른 곳에서 더 개념 보충하게 되거든요. 오늘 배운 내용만 정확하게 해석, 이제 연습하시고 요 문장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시면 충분히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할수 있거든요. 우리 잠깐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정리하겠습니다. 비교급, 최상급들 나오잖아요. 형용사 부사에 비교급 있습니다. 짧은 애들은 ER, 그리고 긴 애들은 more 붙여주면 되고요. 최상급은요, 짧은 애들은 the하고 ist가 되고요. 좀긴 애들은 the most 하면서 원급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 이거 기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원급, 비교급 이용한 표현들, 문장들, 오늘 배운 것들만큼은 완벽하게 복습합시다. 자, 이제 전공책의 명쾌한 개념 시스템 해결하겠습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난 궁금하다. 요거 weather이죠, weather. 참 어려운 겁니다. 인지 아닌지,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원급 보니까는 as 생각나시나요? 그 테스트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지가 않았다. 요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as의 응용 정도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리뷰하겠습니다. 우리요, 많이 배웠어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 얘네들 쭉 의미 확인하시고요. 문장까지 해서 큰 명사 덩어리 되죠. 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하고요. 오늘 추가로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 최상급까지 봤습니다. 문장들 복습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요. 그 열공한 것들 공부 인증 받으세요. 그리고 좋아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땡스타그램에서 또 만날게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 또 다음 강 가야죠. 다음 시간에요. 예습하시고요. 꼭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29강에 오셨고요. 저번 시간부터 계속해서 지금 밑줄 친 어휘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조금씩 체감하고 있겠지만 점점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복습과 예습 반드시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밑줄 친 어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어떤 문제부터 들어갈 거냐면요. 36번 문항 2023학년도 9월 모의 고사 30번부터 한번 이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당연히 여러분 미리 풀어오셨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 풀어왔으면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although the wonders of modern technology have provided people with opportunities beyond the wildest dreams of our ancestors. 얘들아, 굉장히 긴 문장이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비록 그럼 현대 기술의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네. 자, 그래서 현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한테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걸 제공했대. 자, 무엇? 함께 with opportunity 어떤 기회와 함께 제공을 해 주었는데 우리 선조들은 정말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The goods, as usual, 일반적으로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그 by a downsid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점에 의해서 좋은 점은 당연히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시작하고 있네요. 자, 그럼 얘들아, 뒤에 나오는 내용 뭐에 대해서 나올까? 뭔가 뒤따라 나오는 downside, 단점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를 추측하면서 우리 다음 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One of those downsides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단점들 중에 하나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여러 단점들 중에 하나는 that anyone who so choo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그 누구나 can pick up the virtual megaph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상의 확성기를 들 수 있대.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가상의 확성기라고 하는 것은요, that is the internet, 인터넷이래. 자, 그래서 그 선택한 누구나 가상의 확성기인 인터넷을 들고요. And put in their two cents on any of an infinite number of topic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Infinite number of topic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수없이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무한한 주제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대. 자,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한 번만 정리를 해보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인터넷에서 그 무한한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블로그를 쓴다고 해봐. 그 누구도 여러분을 막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virtual megaphone, 어떤 가상의 확성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터넷에다가 너희들의 지금 의견을 개진하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뭐 없이 regardless of their qualific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격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의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블로그를 쓰는 데 있어서 혹은 어떤 댓글을 쓰는 데 있어서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자, 그래서 아, 인터넷 상황에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 없다?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구나라고 하는 거는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럼 조금 더 읽어보자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요, 인터넷에서는 there are no regulations. 뭐가 없다는 거야, 얘들아. 규율, 규제라고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preventing A from ing라고 하는 우리 수거 표현 알고 있죠? A로 하여금 ing하지 못하게 막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자, 우리에게는요, 인터넷에는요, 어떤 규제가 없어. 그 어린이집 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로 하여금 무엇을 제공하지 못하게 막는 규제가 없대? From offering medical advi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치원 교사가 어떤 의학적인 advice, 조언을 주는 것을 막을 만한 규제가 없다는 거지. 왜? 인터넷은 뭐가 없으니까? 앞에서 나온 qualification,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preventing도 맞는 표현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로 하여금 어떤 의학적인 조언을 하지 못하도록,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가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or a physici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사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가 없대? From suggesting ways to safely make structural changes to your ho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사가 너의 집을 안전하게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을 예방하는 규제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솔직히 의사는 지금 뭐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집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제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제가 없다. 어디서는? 인터넷에서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as a result, 그 결과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this ge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퍼뜨려지게 된다 라고 지금 설명해지고 있습니다. 뭐로써 퍼뜨려지게 되냐면 이런 잘못된 정보가 정보로써 퍼뜨려진대. 그리고 and it is not always easy to differentiate the tw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항상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두 개는 뭐예요? 잘못된 정보와 올바른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항상 쉽지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구분하는 거 쉽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3번도 맞는 표현 될 것 같고요. 답이 안 나오고 있네요. This can be particularly frustrating for scientis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이것은 뭐야? 잘못된 정보와 그 올바른 정보가 마구 혼용돼서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것은 특히나 낙담적일 수 있는데, 좌절스러울 수 있는데, 누구에게 있어서 과학자들한테는 좌절스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과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Who spend their lives learning how to understand the intricacies of the world around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spend 시간 ing 라고 하면 뭐라고 했었지? 시간을 뭐뭐 하는데 사용하다 라고 해서 우리 이 수거 표현 외워두기로 했었거든. 그치?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평생을 어디에다가 쓴 사람들이야? Learning how to understand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복잡성을 이해하려고 그들의 인생 평생을 바쳐온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낙담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인생에 평생을 바쳐온 사람들은 only to have,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only to have their work summarily challenged by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된대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whose experience with the topic can be measured in minut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관련 주제에 대해서 그 경험이 정말 분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즉 얘들아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 분 단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한테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내 평생을 바쳐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정말 몇 분도 공부를 안 한 사람들한테 지금 도전을 받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굉장히 낙담적인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4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This frustration, 이러한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then diminishe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좌절이 지금 감소

되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면 뭔가 나아지는 상황이 나와야겠죠. 이런 좌절이 감소되는데요. 뭐에 의해서 감소되냐면 the fact that 어떤 사실에 의해서 to the general public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과학자와 그리고 그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are awarded equal credibi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등한 신뢰성을 부여받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그 좌절감이 얘들아 없어질까? 감소하게 될까? 아니죠. 그 좌절감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훨씬 더 증폭되게 되겠지.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학자나 그 과학자한테 도전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신뢰성을 부여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좌절감이 어떻게 된다? Amplified, 증폭되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답은 5번으로 정리가 될수 있겠고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누구나 의견을 낼수 있는 기회가 있죠. 뭐 없이?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의견을 낼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뜨려지게 되겠죠.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과학자의 전문 지식이 일반 대중에게 쉽게 도전받아지게 되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신뢰도가 동일하게 증폭되게 된다는 부작용을 낳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쌤이 지금 정리한 문장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면 본인이 스스로 한번 이 지금 지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문장의 모든 내용을 지금 다 담기 위해서 쌤은 조금 어려운 말들을 사용했지만, 아, 나는 이 지문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본인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3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42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Climate change experts and environmental humanists alike agre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 변화 전문가들, 그리고 어떤 환경의 입문론자들은요, 똑같이 동의한대. 자, 그래서 뭔가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환경 변화 그런 전문가들은 뭐라고 지금 동의를 하냐면요. Climate crisis, 이런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요, A crisis of the imagin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상력의 위기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후 위기 있잖아요. 뭔가 빙하가 녹아내리고 점점 우리의 온도와 기온이 높아지고라고 하는 그런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상상력의 위기래,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and much of the popular imagination is shaped by fi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상상력의 대부분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소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기는 상상의 위기이고 그 상상력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소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지금 내용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읽어보면요. 2016년에 그의 책, 이러한 책에서는요, anthropologist, 어떤 인류학자이자, 그리고 소설가인 이 사람은요, takes on 하면 얘들아, 다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몰랐으면 여러분 형광펜 치시고 위에 다루다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인류학자이자 소설가인 이 사람은요, 무엇에 대해서 다루었냐면, This relationship between imagination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상력, 그리고 그 환경의 관리에 대한 관계를 다루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가 주장을 했냐면, 이제부터 지금 중요한 내용 나오겠죠? 뭐라고 주장했냐면, 인간은요, 실패했대. 뭐 하는데 실패했냐면, respond to climate ch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대요. 자, at least in pa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적어도 일부분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는데, 왜 실패한 줄 알아? Because,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Fiction fails to believably represent i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소설이 뭐 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래. 기후 변화를 정말 사람들이 믿을 만하게 보여주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fails라고 하는 게 괜찮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왜 괜찮다고 말할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문제는 거의 무엇의 문제이다? 상상력의 문제인데요. 자, 그런데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Fiction, 소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의 소설이, 즉 이런 기후 변화의 위기를 묘사해 줄수 있는 소설이 그거를 잘못 보여주기 때문에, 믿음직스럽게 잘못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후 변화를 대응하는 것을 실패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A번 괜찮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한번 멈춰보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A번이 맞게 된 건지. 그랬을 때이 저자는요, explains that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is largely absent from contemporary fi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대 소설에는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대. 자, 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이 없냐면요. Cyclones, floods, 홍수, 그리고 다른 이런 큰 재해들 같은 경우 it brings to mind 우리의 생각 속에 딱 떠오르는 그런 큰 재해, 큰 대재앙 같은 경우들은요, simply seem too improbabl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즉,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없던 것 같은 거예요. To belong in stories about everyday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이야기에 속해 있기에는 있을 가능성이 많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현대 소설에서는 그것들이 많이 빠진 거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들아, improbable이 맞으려면요, 앞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고 있었어? believably. 사람들이 믿음직스럽게, 사람들이 정말 믿을 만큼 이 소설이 잘 묘사해내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앞뒤 내용이 잘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지만, Climate change, 이런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does not only reveal it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후 변화는 스스로를 어떻게만 드러내지는 않는데, as a series of extraordinary ev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놀랄만한 사건으로만 본인을 드러내지는 않는데. 즉, 아,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놀랄만한 사건으로만 드러내진 않는구나. 그럼 어떻게도 드러낼까? 그 다음 부분에서 나오고 있겠죠. 사실은 as environmentalists and eco-critic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환경론자들 혹은 생태 비평가들은요 have pointed out 무엇을 지적해 왔냐면 이런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것이 impercept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잘 지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해 왔대. 얘들아,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게 뭐야?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잘 지각할 수 없는 거라고 지적해 왔대. 자, 그랬을 때 이런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proceed rapid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 변화가 매우 재빠르게 진행된대요. 그래서 only occasionally, 오직 이따금씩만 내보여지게 되는데 explosive, 이런 폭발적이고 그리고 극적인 이벤트를 오직 이따금씩만 나타내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자, 그럼 얘들아, 잠깐만 멈춰서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 환경론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 지금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감지할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 왜? 왜 이렇게 잘 감지를 할수 없냐면요. 그 환경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이래. 자, 그런데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그래서 오직 이따금씩만 폭발적이고 그런 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요. 그 기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극적이고 굉장히 폭발적인 이벤트들이 자주 많이 등장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only occasionally, 오직 이따금씩만 지금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은 반대 내용이 돼야겠지. 자, 그래서 이러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발생하냐면, gradually,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라고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C번을 바꿀 건데, gradually, 점차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꿀 겁니다.
우리의 기후 변화가 너무나도 점차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오직 이따금씩만 어떤 사건이 발생한데 폭발적이고 굉장히 극적인 사건은 이따금씩만 일어나게 된다라고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 등장하고 있는 B번 표현도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항상 놀라울 만한 사건으로만 발생하지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여질 순 없다. 매일매일 보여질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오늘 빙하가 녹은 거, 내일 빙하가 녹은 거, 모레 빙하가 녹은 거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관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점진적으로 일어나니까. 자, 하지만 they become visible. 그것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뭐야? 그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데 언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볼수 있어? When we are confronted with their accumulated impac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들의 누적된 영향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누적된 그 영향을 딱 직면했을 때 아, 빙하가 정말 많이 녹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visible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climate change evades our imagination. 그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싹 피해 가는데 왜 피해 가냐면요. Because it possesses significant representational challen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있대. 자, 얘들아,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에 표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이때 등장하는 표현상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방금 전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날마다 볼수 없다고 했어. 오직 누적된 경우에만 그걸 우리가 볼수 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아,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거는 맞지. 누적이 돼야만 볼수 있잖아. 그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It cannot be observed in human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시간에서는 그거를 딱 와닿게 볼수 없는 거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자, 그랬을 때 which is why documentary filmmak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 그 사람이 uses before and after photograp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후 사진을 사용하는 이유가 될 거래. 자, 근데 전후 사진이 어떤 전후 사진이냐면요. Taken several months apart in the same pla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같은 장소를 몇 달간의 간격을 두고 전은 이랬는데 후는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전후 사진을 쓰는 이유입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전후 사진을 쓸까? To highlight changes that occurred gradual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불과 세달 전까지만 해도 빙하의 모양이 이랬는데 세달 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점진적인 변화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전, 후 사진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highlight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런데 쌤이 지금 여기다가 별표를 친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일단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맞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긴 문장인데요. 왜 별표를 쳤냐면, 첫 번째, 문장 구조가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이 which가 등장하는 거, 뭐야? 관계대명사가 앞을 수식해주고 있고, 자, 두 번째 관계대명사, who라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filmmaker. 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taken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photograph, 사진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고요. 심지어 네 번째, that occurred라고 해서 여기서도 관계 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인데도 얘들아, 지금 관계 대명사만 세번 쓰여졌고, 그리고 분사까지도 쓰여진 모습입니다. 자, 별표를 쳐놓은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복습할 때이 문장 꼼꼼히 한번 뜯어보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랬을 때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에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gradually, 여기서의 키워드는 gradually, 점진적으로라고 하는 게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험을 즉각적으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런 위험을 즉각적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환경적인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limit,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저희는 38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30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할까요?
In recent years 라고 나오고 있어. 자,

최근 몇년 동안에요. Urban Transport Profession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도시 트랜스포트 하면 뭐예요, 얘들아? 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이동 혹은 교통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전 세계에 있는 도시 교통 전문가들은 have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무엇을 따르기 시작했냐면 이러한 관점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관점을 따르기 시작했대? That automobile demand in cities needs to be manag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시에 있는 뭐에 대한 수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관리되어져야겠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따르기 시작했대. 뭐보다는 그런 자동차의 수요를 수용하기보다는 도시에서의 자동차의 수요를 좀 관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따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관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뭐야? 도시에서의 자동차의 수가 너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좀 통제해야 된다. 그런 말이겠지? 자, 그럼 그렇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게요. Rising income inevitably lead to increases in motoriz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높아지는 수입, 즉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어디로 이끌어지게 되었냐면요. 자동차의 수요에 있어서의 증가로 이끌어지게 된 거죠. 그치, 얘들아? 수입이 없는데 자동차를 막 많이 사겠어? 아니겠지. 수입이 높아지니까 필연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Managed, 관리되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 저자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even without the imperative of climate ch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뭐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불가피성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당연하지 얘들아. 자동차를 많이 끌고 다니면 기후 변화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The physical constraints of densely inhabited c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빽빽하게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물리적인 제약이 있죠. 그치, 얘들아? 사람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살고 있는데 뭐가 많으면, 심지어 자동차가 많으면 물리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and the corresponding deman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에 따른 즉, 여기서 말은 이에 따른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밀집돼서 살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요구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어떤 요구냐면요. accessibility, 접근성에 대한 요구, 어떤 이동성에 대한 요구,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요구, 대기 오염에 대한 요구, 그리고 urban livabi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시의 그 거주 적합성에 대한 그러한 요구들은요. 자, 여기서 얘들아, 문장이 조금 길어져서 주어 동사를 찾기가 힘들었을 텐데, 여기서 동사 뭐예요? All limit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한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거든? 즉, 여기서 주어가 뭐였어? 사람들이 너무 밀집돼서 살게 되고 이에 따라서 너무 수요가 많은 거야. 뭔가 좀 대기 오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뭔가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수요가 높아지는 것,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all limit the option. 무엇을 제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Option of expanding road network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road network 하면 뭐예요, 얘들아? 도로교통망이잖아요. 도로교통망을 단순히 확장할 수 있는 그 선택지를 제한할 수밖에 없죠. 그치, 얘들아? 지금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살고 있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데 도로를 확 갑자기 확장할 수 있어? 공간이 없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 Physical constraint, 물리적인 제약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도로를 확장시키는데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accommodate this rising dema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높아지는 자동차의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단순히 도로를 넓힐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as a result 그 결과 as cities develop and their residents become more prosperou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도시가 점점 발전하게 되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점점 번영하게 되면서 즉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persuading people to choose not to use car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떻게 설득하는 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 우리 차 쓰지 맙시다라고 설득하는 것이

뭐가 되었다? An increasingly key focus of city managers and plann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핵심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왜? 지금 어떤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작정 도로를 넓힐 수 없어. 그러니까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 혹은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은 자, 우리 이제는 차좀 사용을 줄입시다. 차 사용하지 맙시다라고 설득하는 것이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persuading도 잘 쓰여지고 있고요. Improving the quality of alternative op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안의 선택지들의 품질을 높여주는 거.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alternative 대안의 옵션, 대안의 선택지라고 하는 게 뭐야?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대안으로 할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여러분 아마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고 계실 것 같고요. 또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대안적인 선택지의 품질을 높여주는 것이요. is a central element of this strategy. 이러한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될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대안적인 옵션, 대안적인 선택지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뒤따라 나오는 얘네들이 대안이 될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칠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하지만, the most direct approach to accommodating automobile demand 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 뭐할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이냐면요, automobile demand, 이런 자동차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이래. 얘들아, 지금 자동차의 수요를 수용하자 그랬어? 다 늘어나는 대로 받아주자 라고 했어? 아니잖아. 관리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4번을 accommodating 에서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 이런 자동차의 수요를 뭐 해주는 거? managing. 관리해 줄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접근 방법은 무엇이다? It's making motorized travel more expens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을 더 비싸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동차세를 더 높여주면 사람들이 많이 안 쓰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Or 혹은요, restricting it with administrative rul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동차의 이용을 제약해 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제한해 버리면 된대요? 행정적인 규칙으로 뭔가 제약을 걸어 버리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the contribution of motorized travel to climate change 여기까지가 주어져. 그랬을 때,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환경에 미치는 그 원인은요, reinforces the imperative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러한 불가피성을 증폭시킨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화시킨다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말하는 이런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게 뭐야? 불가피하게 자동차세를 높이고, 그리고 이런 행정적인 규칙을 적용하고,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불가피성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자동차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환경 변화에도, 기후 변화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이런 불가피성이 강화되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해 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5번도 좋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그치, 사람들이 너무 빽빽하게 밀집되어서 사는 도시에서 도로 확장만으로는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관리자들은 어떤 보행,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과 같은 alternative, 대안적인 상품들, 대안적인 옵션들을 개선하는 동시에 뭘 하는 게 가장 직접적이다? 세금이나 규제를 통해서 자동차 이동의 수요를 manage, 관리해 주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접근 방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42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Once an event is notic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딱 발견이 되어졌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것이 딱 발견이 되어졌을 때 an onlook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must decide if it is truly an emerg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진짜 위급 상황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대.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보는 사람은 이거 응급 상황인가? 위급 상황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Emergencies are not always clearly labeled as suc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응급 상황, 위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명확하게 꼬리표가 붙어 있지는 않는데. 그치 얘들아, 어떤 응급 상황이 꼬리표를 붙이고 나오겠어요? 나 위급 상황입니다 라고 해서 꼬리표를 붙이고 나오지는 않겠죠. 자, 그랬을 때 그 뒤따라 나온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Smoke, 어떤 연기가 막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했냐면요. In a waiting ro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기실에 갑자기 뭔가 연기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은요. Maybe caused by fire. 불에 의해서 정말 화재가 나가지고 연기가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 steam pipe, 어떤 증기 파이프가 누수돼가지고 누출돼가지고 지금 연기가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급 상황, 응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명확하게 label, 지금 꼬리표를 달고 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오케이, 괜찮은 표현이겠죠. 심지어는 어떤 예시까지 등장하고 있냐면요. Screams in the street. 그 도로에서 뭔가 비명 소리가 나는 것이 정말 공격을 당해서 비명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가족 간의 다툼 때문에 지금 비명이 들리는 걸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예시 또한 뭐야? 아, 위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명명되어지진 않는구나. 꼬리표가 붙지는 않는구나에 대한 예시를 계속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는요, 출입구에 누워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관상동맥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워있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술을 깨기 위해서 그 출입구에 누워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 응급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labeled, 꼬리표를 달고 오지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person,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Trying to interpret the situation,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Often looks at those around him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응급 상황인가? 위급 상황인가? 를 뭔가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를 살펴본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한번 쫙 보게 되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To see how he should rea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는 거야. 만약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평온하고 너무 무관심하다면 he will tend to remain s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또한 어떻게 할 거야? 평온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is reacting strongly, 너무 격하게 반응을 한다면 그 또한 어떻게 될 것이다? He is likely to become alert. 그 또한 경계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쵸, 얘들아? 주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 주고 있는데요. This tendency is not merely blind conform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경향, 즉 다른 사람의 뭔가 반응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맹목적인 순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래.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We derive much valuable information about new situations from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derive A from B라고 하면 A로부터 B를 도출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들, 뭐에 대해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들을 어디로부터 얻는데요. How others around us beha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치? 그랬을 때 It is a rare traveler. 라고 나오고 있어. 굉장히 드문 여행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드문 여행가냐면 who in picking a roadside restaurant 어떤 길거리에 있는 여러분 식당을 하나 골라야 돼.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드문 여행가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chooses to stop at one where no other cars appear in the parking lo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식당 앞에 주차장에 어떠한 차도 주차되어 있지 않은 즉 여기서 말하는 인기가 없는 그 식당을 고르는 사람은 굉장히 드문 여행가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여기서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바는 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방향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싶은 거니까, 자, rare traveler, 드문 여행가이다라고 하는 건 맞겠지. 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한번 싹 보고 판단을 할 테니까. 자, 그랬을 때, 하지만, 때때로는요, the reactions of others provide accurate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따금씩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지금 앞에 뭐가 쓰여져 있어? but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접속사로 지금 but이 쓰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따금씩 이러한 다른 사람의 반응은 뭘 제공해준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했어. 그런데 얘들아, 앞선 내용이 다 뭐였어? 지금 다른 사람의 반응을 따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줬다고 했잖아. 그런데, 하지만 이따금씩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아니지. 자, 그런데 때때로는 이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확한 혹은 틀린 정보를 제공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C가 틀렸고요. 얘를 뭐라고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까? False, 거짓된 정보라고 바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무관심, 뭐에 대한 무관심이냐면요, of patients in the dentist waiting ro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치과에서 대기실에 있어서 그런 환자들의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is a poor indication of their inner anxie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불안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야, 여러분? 치과에 갔을 때 대기실에 있어. 사람들이 한 10명 있었다고 쳐봅시다. 이 10명들이 분명히 그 내면에는 뭐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불안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을 거거든? 근데 그 대기실에서 이 사람들이 막 불안함을 표현해요? 막 덜덜덜덜 떨고 막, 어떡해, 나 정말 무서워. 라고 하는 그런 막 표현들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히려 약간 무관심하고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히려 약간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표정들은 뭘 보여주는 거야? 그들의 내면에 있는 불안도를 잘 보여주지 않는 거죠. 즉,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내면에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it is considered embarrassing. 자, 어떻게 여겨지냐면요. 창피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To lose your c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냉담함을 잃는 것은 창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대요. 어디에서? 대중에서. 그랬을 때, in a potentially acute situation. 이렇게 잠재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Everyone present,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will appear more unconcern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도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 무관심하도록 보여진대요. 뭐보다? 그가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무관심하게 느껴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치과 대기실의 예시와 똑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느끼는 것보다 겉보여지기에는 훨씬 더 무관심한 척, 냉담한 척,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D번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crowd, 대중은요, can thus force in a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중은 행동하지 않도록 강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on its memb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각각의 사람들한테 행동하지 말 것을 강요하게 되는데 무엇을 암시해내면서요? through is passiv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수동성을 통해서 본인이 먼저 나서지 않는 거지. 뭔가 누군가 쓰러져 있다고 해서 본인이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나서지 않는 수동성을 통해서 무엇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야? That an event is not an emergenc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황은 전혀 위급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오는 대중은 그 각각의 개인들로 하여금 행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게 맞아? 그렇지, 얘들아. 그랬을 때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 전혀 위급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죠. 이랬을 때 any individuals, 그 각각의 개인은요, in such a crowd, 이 군중 안에 있는, 대중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들은요, fears that, 어떤 것을 두려워하게 되냐면 he may appear a fool,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if he behaves as though it w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마치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고 행동을 해서 그가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거냐면요.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명확하게 뭔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꼬리표를 달고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 리액션을 보고 상황을 판단을 하려고 해. 그런데 맞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즉 치과 대기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모두가 실제보다 더 무관심한 표정을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가식적인 평온함은 서로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집단적인 inaction, 방관 혹은 무행위라고 하는 것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건데요. 40번 문제입니다. 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42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One basic way of thinking about emotion i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 방법은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봐요. is as 그 감정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information selection devices 라고 생각한대. 뭔가 정보 선택의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얘들아, 감정이라고 하는 emotions과 뭐를 연결시켜놔야 돼? 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 선택의 장치로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함으로써 they structure and coordinate our perceptual inp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뭐야? 그것들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정보들을 구조화하게 되고요. 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때 they는 누굽니까? 앞에 나오는 emotions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을 구조화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perceptual input이라고 하는 거 괜찮을까? 괜찮지, 얘들아. 이때 perceptual input이라고 한다면 지각한 input, 정보들인데 앞에서 뭐라고 했었어? information, 얘를 하나로 정보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한 그런 여러 정보들을 감정들이 뭐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구조화시키고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A번도 무난하게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s selective constraints on inp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들어온, 즉 우리가 지각한 정보들의 선택적인 제약으로서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initially focus our attention on su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집중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게 된대. 우리의 집중을 어디에다가 대상에다가 맞추게 되는데 어떤 대상? Important to our goals, wants, and interes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목표,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에 우리의 관심, 주의 집중을 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얘들아, 근데 이건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 목표에 있어서 중요한 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지. 그치? 의미상 너무 매끄럽게 흘러가니까 B번 괜찮겠습니다. 자, then 그러므로 reinforced by physiological changes 이러한 생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강화됨으로써 they, 이때 등장하는 they도 뭐다?
emotions, 감정들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감정들은요, move us toward ac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despite the habitual discursive distinction between intellect and affe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광범위하게 구분함에도 불구하고 무엇과 무엇을 우리는 구분을 지어주고 있냐면요. 지성이라고 하는 것과 정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 지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motions,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 be considered rational in a narrow se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 rational, 이성적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얘들아, 이 문장에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이 부분이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여겨질 수 있다? 이성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인 겁니다. 자, since they constitute an effective response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니까 왜 그렇게 이성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아주 효과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래. In a set of circumstances,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By supplying information about reasonable 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합리적인 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반응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claiming that 뭐라고 주장하는 거? Emotions are vital for intelligent a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지적인 행동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치? 여기서 지금 저자가 말하고 싶은 바가 이 내용인 거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인 행동을 하는데 중요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means adopting 어떤 걸 채택하는 거야? 어떤 걸 받아들이는 거야? What Dylan Evans calls the positive view of emo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치? 얘들아, 감정이 어떤 지적인 행동에 있어서 지적을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감정의 긍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말이니까 오케이, C번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때 Finding from evolutionary theory fur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런 진화론적인 이론에서 발견된 것들은요, 나중에는 입증했대요. 어떤 생각을 입증해내게 되었냐면, The benefits of having emotions outweigh the drawbac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을 가지는 거에 이점들이 outweigh 하면 능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뭐를 능가하게 됐다?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단점이라고 하는 것을 능가하게 됐다라고까지 입증을 하게 되었대. 즉, 여기서 계속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야라고 하는 거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the neuroscientist, 이때 어떤 인지과학자, 자, 뭐 어떤 과학자냐면요. 앤토니오라고 하는 인지 과학자는요. Who has studied the role of emotion in decision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감정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그리고 어떤 업무들? And other tasks commonly considered purely rational. 완전히 이성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업무에 있어서의 감정의 역할을 연구한 이 과학자는요. goes far as to 뭐까지 가게 되었냐면요. conclude that 어떤 결론까지 내게 되었대? In matters of social and personal importance,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good decisions,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무엇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저자가 얘들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사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왜? 이성적인 역할을 하니까라고 하는 걸 지금 모든 문장에서 다 강조해주고 있거든.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good decision, 좋은 선택.

이라고 하는 것은요, exclude, 배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게 맞아? 아니지, 얘들아. 감정적인 그런 요소들을 require, 요구하게 된다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런 과학자들 또한 어디까지 결론을 내게 됐다고 했어?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consequently 그 결과 in addition to adopting rational strategies 이러한 이성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거에 더해서 사람들은요 appears to deliberate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narrow down 뭔가 좁혀 나가고요. choose 선택한다고 합니다. from a range of behavior options 여러 행동적인 선택지에서 심사숙고하고 뭔가 좁혀 나가고 선택을 하는데 뭐가 중요한 내용이야 얘들아 여기서? through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요. an initial emotional assessment of envisioned outcom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예측한 결과에 대한 초기의 감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그 내가 예측한 미래가 정말 뭐 이득이 되는 건지 혹은 손실이 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얘들아? 이런 결정, 행동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뭐를 사용한다? 초기의 감정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assessment, 감정적인 평가, 즉 내가 아 감정적으로 봤을 때 이런 행동이 옳은 것 같아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선택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등장하는 초기의 감정적인 평가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잘 쓰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40번 문항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원래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쵸? 감정이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래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문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도 이득이 손실을 능가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서 본질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내가 생각했을 때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결코 exclude, 배제되어질 수 없는 핵심 요소이다.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40번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역시 보시다시피 지금 상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예습과 복습 반드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제목이 휴가 일정 충돌 Part 2.

0: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네. 서로 날짜를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7월로 예약했는데 우리 8월 얘기 아니었어?
1: 기억나요?
0: 기억나요?
1: 네.
0: 그래서 둘의 날짜가 완전히 섞여 있어서 어떡하지 이거 좀 뭔가 바로 잡자.
1: 시술 수수료 생기기 전에.
0: 그렇죠.
1: 빨리빨리.
0: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또 계속 이어질지 네. 오늘 또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자,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네. 응.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1: 아하. 그러니까
0: 뭔가 바꾸긴 했나 봐요.
1: 그러게요. Right? 어쩌면은 성수기 시즌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uh-huh. 요금이 좀 올랐을 수도 있고.
0: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이럴 때 뭔가 또 돈을 내야 되거든요.
1: 그쵸.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1: 에헤이. 아, 이러면은 갈 맛이 떨어지는데요.
0: 아, 이게 또 그 예. 숙소가 중요하거든요.
1: 아, 그럼요. 그 아무리 친구라도 yes. 각방 써야 돼요.
0: 아, 큰일 났네요.
1: 예, 예.
0: 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2: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1: Plane ticket? 아, change?
2: Could you change them?
1: 오케이.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2: 오케이.
1: Okay. 아, but. 오케이, okay,
2: but.
1: 저기 뭐지? pay more money.
2: Pay more?
1: Yeah.
2: More money?
1: More money.
2: What about the hotel?
1: 응?
2: Did you have to pay?
1: Hotel?
2: What about the hotel? 응. Did you have to pay?
1: Have to pay?
2: For the hotel?
1: 아, 돈 냈냐고?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그러니까 그 no.
2: Oh no. 응. You didn't have to pay. Oh good.
1: No. 응. 방 room is smaller than before.
2: And you have to pay more money for the tickets.
0: 아이고, 어머. 세상에나 마상에나.
1: 안 가고 말지.
0: 그러니까 안 가고 네. 말지. 둘이 대화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은, 근데 조금 죄송하기도 합니다. 문장이 좀 오늘 길기는 해요.
1: 너무 지켜주시고요. 예, 예 지금 뭐 중단하고 싶었는데 겨우 참았어요.
0: 하지만 예. 항상 견딜 수 있는 만큼,
1: 네.
0: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제가 드립니다.
1: 오늘 끝날 무렵에는 웃을 수 있겠죠.
0: 오, 그럼요.
1: 네.
0: 이 정도를 해야 여러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요.
1: 아, 그럼요.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4: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3: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4: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비행기 티켓을 변경할 수 있었어?
1: 오!
0: 라고 물어본 거예요.
1: Were you able to, the plane tickets? 인데요. Be able to가 지금 저기 질문이 돼가지고 were이 앞에 나온 것 같아요.
0: Okay.
1: 맞죠?
0: Okay.
1: 예. 그래서 할 수 있었어.
0: 네.
1: 라는 질문이 됐고 플레인 티켓을 변경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은 바꾸는 거니까 change. Change.
0: Change. Yes.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이미 좀 막힐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티켓 change 할 수 있었냐? 정답 맞습니다.
1: 예.
0: Alright, so change는 바꾸다, 변경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죠. 자, 근데 강세를 A에 세게 줘서
1: 네.
0: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change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change,
1: 오.
0: change. 마지막에 입모양을 모으고 발음을 하는데 내려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1: 네.
0: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강세.

0: 누구요? Change. Change.
1: Change.
0: 우.
1: Change.
0: 와, 확실히 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슬기 씨도 원래 발음이 괜찮은 편인데 이 GE로 끝나는 거가 조금 서툴렀거든요.
1: 저 무조건 그냥 change로 네. 그냥 예, 편하게 얘기했는데
0: 그리고 트레이닝을 시켜도 여전히 발음이 잘못 세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1: 어려운 부분이죠.
0: 결국 사실. 발음도 반복입니다.
1: 네.
0: Change. Alright, 자 여기서 오늘 핵심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1: 네.
0: 오늘 좀 감을 얻어간다는 느낌으로 자 지금 이렇게 가져올게요. 비동사 able to. 아마 문법 책에서 한 번쯤은 본 적 있을 겁니다.
1: 많이 봤어요.
0: Right. 네. Be able to 원래 able이라고 하는 거 possible
1: 할
0: 이런 식으로
1: 있는.
0: 할 수 있는이라는 네. 뜻이거든요. 자, be able to 하고 동사 원형을 넣으면 그 동사 원형을 할 수 있다.
1: 어허.
0: 결국에는 can과 똑같아집니다. 할 수 있다라는 느낌에서는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는 아 현재형에서는
1: 예.
0: 문제가 없어요. Can 같은 경우에 I can do it. I can do it. 근데 나 할 수 있었어. 와 그거 내가 해냈어 그날. 할 때 can의 과거 뭐예요?
1: Could.
0: 그렇다고 I could do it 이렇게 못 씁니다.
1: 네.
0: Can의 과거는 could가 아니에요.
1: 그쵸.
0: 해냈다라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활용을 해야 돼요.
1: 오.
0: 그래서 I am able to 이게 아니라 I was able to.
1: 아, 비동사를 과거로 바꾸면서.
0: That's right. 네. 자,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요거 한번 봐주세요.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1: 네.
0: I was able to get an A. 그렇죠? 이거는 자 아까 전에 be able to가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비동사 그냥 과거로 바꾼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바꾸면 I was able to get an A.
1: A.
0: 어. 내가 A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성공했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예요?
1: We were able to get a discount.
0: 그러면 과거형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인을 받아낼 수가 있었다고.
1: 야, 이런 와. 식으로 말하는 걸 보면 한 50% 이상 받았다.
0: 그렇죠. 네. 엄청나게 뭔가
1: 많이 받으셨네.
0: 니고시에이트를 한 다음에 아! 우리는 디스카운트를 get 할 수가 있었어. 해냈다. 이렇게 과거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1: 네.
0: can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됩니다. can은 can을 그냥 could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면 의미가 달라져요.
1: 어떻게 달라져요?
0: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1: 예.
0: 이건 때에 따라 다른데요. I could get a discount 이렇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1: 아, 맞아.
0: 예.
1: 약간 should 쪽으로 가는 거죠.
0: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
1: 아.
0: 그래서 확신이 떨어지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근데 왜 can의, can의 과거는 could라고 네. 우리는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0: 자, can의 과거형, 모양은 could가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can의 과거형이 뭐예요? 그러면 could예요? 라고 저는 말은 해요.
1: 네.
0: 모양상은 맞으니까요. can의 과거형, 모양은 could인데 다만 할 수 있다해서 할 수 있었다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 야,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어려워요.
0: 헷갈릴 수
1: 네.
0: 있어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반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다는 can 혹은 I am able to 이렇게 아무거나 써도 괜찮은데
1: yeah.
0: 과거형으로 내가 일회성으로 해냈다, 할 수 있었다라고 쓸 때는 could가 아니라 was able to, were able to 얘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1: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0: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be able to가 조금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한 번에 그냥 넘어가기는 헷갈릴 것 같아서요. 자, 보세요. can 현재형으로 썼죠?
1: 네.
0: I can move. 이게 뭐예요?
1: 나 움직일 수 있어.
0: 움직일 수 있어. I am able to move.
1: 나 말이에요? 움직일 수 있어.
0: 둘 다 된다고 했었잖아요. 현재형에서.
1: 네, 네, 네.
0: 자, 근데 I could move. 이거 돼요?
1: 나 움직일지도 몰라?
0: 그죠. I could move.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몰라.
1: 아,
0: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얘는
1: 의미가 달라지죠.
0: 과거에 내가 움직일 수 있었다. 아, 다행이다. 그날.
1: 그
0: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구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었어. 이렇게 과거형을 쓸 때 얘 안 된다.
1: 안 돼요.
0: 그때는 I was able to move. 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1: 아, 그러게요.
0: It's okay. 그럼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과거를 물어봤죠.
1: 예.
0: 그래서 여기서 can의 과거 써야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Could you 이러면 안 되죠.
1: 안 돼요.
0: 그러면 보세요. Could you change? 이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1: 혹시 바꿔줄 수 있어요?
0: 그렇죠.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1: 오.
0: You got it?
1: 네.
0: Alright. So, 틀려도 되니까 여러분 댁에서 연습을 좀 많이, 예문을 많이 써보세요.
1: 그러게요. Okay. 네,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네요.
0: That's right. So,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과거에 그게 가능했냐, 해냈냐.
1: Mm-hmm.
0: 사실은 be able to 그리고 can 이거가 과거로 변하면서 뭐 예외 상황도 있고 기타 등등 많아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거 한 한두 시간 걸릴 겁니다.
1: 아, 시간이 한정적이라
0: 네,
1: 아쉽네요.
0: 그래서 핵심적인 걸 제가 잡아드린 겁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읽어볼게요.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1: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0: 아, 근데 다행히도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하지만 바꾸는 거 가능은 했네요.
1: 아.
0: 그래도 자리가 있었던 거죠.
1: 그쵸.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0: Charge한 게 뭐예요?
1: Charge는 그 약간 거스름돈 아닌가요?
0: 아, 그건 change죠.
1: 아, change예요.
0: 아, change죠? 아,
1: 같은 ch 돌립니다.
0: 아, ch 돌립니다.
1: 예, 그 같은 성씨라 좀 헷갈리네요.
0: 아, 그렇군요.
1: 예, charge는 청구하다.
0: Yes.
1: 아, 나에게 청구했어.
0: 뭐를요?
1: An extra 요금.
0: 음흠.
1: extra가 추가잖아요. 음흠. 그럼 요금은 지금 사실 뭐 money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좁으니까 pay로 가야 되겠다. 너무 좁아요.
0: extra pay를 charge한다는 말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 들어보긴
1: 왜요?
0: 했다만.
1: 왜요? 어, 그래요?
0: pay는 요금이라는 뜻은 아니죠. 이거는 뭐 지불금을 얘기를 하고요. So, 뭘 써야 되냐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 100% 아실 거예요.
1: 뭐지? 아!
0: Fee를 아! 내야 된다.
1: 알아요. 왜냐면 parking fee, 주차
0: yes,
1: 요금.
0: Fees 같은 네. 거. That's right. So, fee는 요금 혹은 수수료를 얘기를 합니다. 뭐 단수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복수도
1: 네.
0: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extra fee를 나한테 charge를 했어. 청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extra예요.
1: 네.
0: extra. extra가 뭐라고요?
1: extra 추가.
0: 네. 추가적인.
1: 추가적인.
0: 뜻이에요.
1: 형용사예요.
0: 네.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적인 fee를 나에게 청구를 했다가 나오는데요.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an extra 명사.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명사 혹은 뭐 의역해서 명사 하나 더
1: 네.
0: 정도가 될 수 있죠. 자, 일단은 이것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Okay.
0: 예를 들어 추가적인 요금 방금 했던 거 뭐라고요? An extra
1: fee.
0: 그러면 나는 지불했어.
1: 네.
0: 나는 냈어. 지불했어. 추가적인 fee를 그러면은
1: I paid an extra fee.
0: 그죠? I paid an extra fee.
1: Uh-huh.
0: Alright. 자, 이거 해볼게요. 나 추가적인 펜을 가지고 있어. 한마디로 펜 하나 더 있어.
1: I have an extra pen.
0: There you go. Oh, I have an extra pen. You
1: yes.
0: can use it. 이런 식으로. Okay? So, 명사는 뭐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네.
0: 실제 금액, 어떤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 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읽어볼게요. I paid an extra fee.
1: I paid an extra fee.
0: I have an extra pen.
1: I have an extra pen.
0: Alright. 자, 여기서
1: 네.
0: 엄청나게 중급 이상도 제 생각에는 저 거의 확신합니다.
1: 아.
0: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틀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뭐죠?
0: 그들은 나에게 청구했어. 이거랑 비슷하게 가면 돼요.
1: 네.
0: 청구했어. 추가적인 $5를
1: 추가했다.
0: 어떻게 할까요?
1: 자,
0: 일단은
1: They charged me
0: okay.
1: an extra $5.
0: Beautiful.
1: 예! Yeah.
0: 오케이. 자, 제가 어디서 틀리는지 말씀드리자면 바로 여기예요.
1: 고기랑 S 원래.
0: 네. $5. 맞아요. 일단 $5.
1: $5예요?
0: You said $5.
1: 예.
0: 잠깐만요. 이거 우연히 맞힌 느낌이 약간 애매한데.
1: $5예요?
0: $5예요. 자, 근데
1: 틀렸네.
0: 이거를 영어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거 다 빼버립니다. 실수로.
1: 근데 $5면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서 빼게 되는데
1: 네.
0: 자, 여기서 extra $5는요. 그만큼의 하나의 덩어리인 거예요.
1: 아.
0: 하나의 덩어리. 뭐 $1, $2, $3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는 게 아니라
1: 네.
0: 그냥 $5라고 하는 전체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이게 만약에 $5만 있었으면 안 썼을 텐데
0: mm-hmm.
1: extra $5라는 한
0: right.
1: 덩어리가 되면서 이게 언이 붙는군요.
0: Exactly.
1: 아.
0: They charged me $5. That's fine, right? 그들은 나에게 $5를 charge했다. 근데 여기서 extra를 넣어버리면
1: 예.
0: 이 $5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가져가요.
1: 그렇구나.
0: So an extra $5. 제가 진짜 보장하고 주위에 아, 영어 좀 한다 하는 사람한테 이거 써보라고 하면 거의 틀릴 겁니다.
1: 아, 이거 너무 헷갈려요. 이렇게 또 복수 단수를 또 네.

0: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1: 아니 이걸 뭐 대화할 때 뺀다고 여러분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0: 네.
1: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확실히 했으면 좋겠으니까. Alright, 좋습니다. 읽어 볼게요.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1: Okay,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1: 오케이. 자, 비행기는 그렇다 치어도
0: 네.
1: 호텔은 돈 내야 했어?
0: 아, 이게 조금 더 요금이 또 커질 수가 있죠. 있어요.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1: What about the hotel?
0: 호텔에 대해서는 어때?
1: 어땠어?
0: 자, did you have to? 뭐 해야 했니? 돈 내야 했니?
1: Mm-hmm.
0: 돈 내야 했니? 그러면 아까 그 페이가 여기구나.
1: 아, 그 친구가 여기 들어가야 되네요.
0: 그러네. 내가
1: 맞습니다.
0: 너무 성질이 급했어요.
1: 예. So, did you have to pay?
0: Mm-hmm.
1: Right? 여기 뭐 그런 extra fee를 뭐 내야 됐냐? 이거 생략을 해서 그냥 pay 해야 됐냐? 자, pay가 나온 김에 요거 한번 과거형, PP형 써보겠습니다.
0: 아하, 요 정도는 제가 또 가뿐하게. 예,
1: 오.
0: paid. 자, 요거를 paid으로 쓸 것 같죠? paid.
1: 오케이. pay, paid, paid. 과거형,
0: 네.
1: PP형 맞습니다.
0: 예.
1: 자, 그런데 여기서 원어민들도 심지어 실수하는 거 저는 봤습니다.
0: 뭐요?
1: 실제로 목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거를 P-A-Y 쓰고 나서 여기에
0: ED
1: 하는 거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실제로 원어민들도 실수해요.
0: 그래, 근데 그럴듯한데요?
1: 그죠? 네. 그럴듯하죠, 그죠? 네. 그래서 pay, paid, paid가 맞는 거고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did you have to pay? 너 pay 해야만 했어? 라고 했죠?
0: 네.
1: 근데 이것을 연습하기 전에 현재형으로 먼저 연습을 해야 됩니다.
0: Okay.
1: have to가 뭐예요? have to.
0: 뭐뭐 해야 한다?
1: 해야 한다. 꼭 해야 된다라는 느낌. 그걸 질문형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Do you have to do something? Do I have to do something? Does she have to do something? 이러면 꼭 해야만 하니? 라는 질문이에요.
0: 네.
1: 그래서 여기서 보면 Do you have to? 동사원형 하면 그 행동 해야만 해?
0: 네.
1: 라는 식으로 현재형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So for example, 너 가야만 하니? 너 가야 돼?
0: 너 Do you have to go?
1: Do you have to go? 이게 기본이에요.
0: 네.
1: 일단 do you have to go? 기본인데 오늘은 여기서 과거로 하나 밀어 넣은 거죠. 그래서 do you have to가 아니라 did you have to 동사원형 이렇게 하면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뭘 해야만 했어? 너 뭐 해야만 했니? 그래서 여기서도 뭐예요? 과거에 너는 pay 했어야 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0: 네.
1: So for example, 너 가야만 했니?
0: Did you have to go?
1: 그렇죠. Do you have to go가 아니라 Did you have to go? 이렇게 쓸 수 있겠고
0: 네.
1: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너 그거 팔아야만 했어. 너 그거 되게 아끼던 거잖아.
0: 그렇죠.
1: 넌 그걸 팔아야만 했니?
0: Did you have to sell?
1: 그것? Sell it? Right? Did you have to sell it? Really?
0: Yeah.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Did you have to lie to me?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Did you have to eat my cake? 막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뭐 해야만 했냐? 자, 낭독해 볼게요. Did you have to go?
0: Did you have to go?
1: Did you have to sell it?
0: Did you have to sell it?
1: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0: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1: There you go.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0: 네.
1: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0: 아이고.
1: 맙소사.
0: 네. Now, but now we have a smaller. 아, smaller 다음엔 then이 와야 되는데요.
1: then?
0: 네. 원래 비교급 then이잖아요.
1: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그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0: 아니에요. smaller, 작아진 방인가 보다, 그러면. smaller room.
1: 오케이.
0: 네.
1: 그쵸. 핵심 단어가 빠져있잖아요.
0: 그쵸. 예.
1: Alright, so, okay. extra fee를 내진 않아도 됐나 봐요. Right? 그런데 문제는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Yeah.
1: Okay. 그 이게 조금 더 우울하지 않을까요?
0: 근데 또 다행인 건 뭔지 알아요? 둘이 어렵게 시간을 맞췄는데

0: 없을 수도 있는데 있는 게 어디요?
1: 그건 맞네요.
0: 또 그렇게 긍정 회로를 돌리면 감사해요.
1: 긍정적인 또 사고 방식.
0: Like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또 그러니까, 감사한 거야.
1: 망치는 거보다.
0: 둘이 부둥켜 안고 자.
1: 그래요. 친하잖아요.
0: 그럼.
1: Room 맞습니다.
0: 아하.

0: 형용사는 왜냐하면 상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small한 그런 room이 되는 거.
1: 아.
0: 자,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요? 더 작은 사이즈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더 작은 사이즈. A
1: smaller size.
0: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예.
0: 더 저렴한 것들. 그러니까 뒤에는 ones를 드릴게요. one이 것이란 뜻이거든요.
1: 네.
0: 더 저렴한 것들.
1: A cheaper ones.
0: 오케이. Ones 복수니까 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1: cheaper ones.
0: Cheaper ones. Now, you're going to make sentences.
1: Yeah.
0: Okay? So, 저희는 더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1: We have a smaller size.
0: There you go. 질문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당신은 더 저렴한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1: Do you have smaller ones?
0: 더 저렴한.
1: Do you have cheaper ones?
0: 그렇죠. Do you have cheaper ones? 어떤 상점에 가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그렇죠? Okay. So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나중에 얘는 단독으로도 당연히 쓸 수 있어요. Oh, it's cheaper. It's smaller. That's bigger. 혼자만으로도 가능해요.
1: 네.
0: 읽어볼게요. We have a smaller size.
1: We have a smaller size.
0: Do you have cheaper ones?
1: Do you have cheaper ones?
0: 본문 읽어볼게요.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1: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Alright, 자,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1: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자, 두 번째는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1: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Alright,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2: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3: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2: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오케이. 자, an extra something.
1: 네.
0: 뭔가 추가적인 거, 뭔가 하나 더의 느낌이었죠?
1: 아하.
0: 가보겠습니다. 나 추가 요금 냈어. 나 지불했어, 추가 요금을.
1: I paid an extra fee.
0: Fee. 이제는 fee 확실하게.
1: 네.
0: 자, 다음. 나 펜 하나 더 있어. 추가적으로 있는 거죠?
1: I have an extra pen.
0: Oh, perfect.
1: Yes.
0: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1: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You got it. Just like that. 읽어볼게요.
3: I paid an extra fee. I have an extra pen.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Alright, 두 번째는요. 비교급 형용사 활용하는 거. 얘가 어떻게 보면 패턴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가볼게요. 저희 더 작은 사이즈 있어요. 저희는요, 더 작은 사이즈 가지고 있어요.
1: We have a smaller size.
0: Okay, we have a smaller 네. size. 자, 이번에는 복수형으로 가볼게요. Ones 활용해서.
1: 네.
0: 더 저렴한 것들도 있어요? 당신은 더 저렴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1: Do you have cheaper ones?
0: Okay.
1: 아, 여기가 항상 헷갈려가지고 그래요.
0: 아, 쉽지 않습니다. 쉽지
1: 않아요. 스몰러가 자꾸 나오니까.
0: 반복이 필요해요.
1: 예.
0: 네. 자, 다음은요.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자, 아니, 하지만 이제

0: 우리는 더 작은 방을 가지고 있다.
1: 네.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Very nice.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이러면 뭐 여기는 몰라도 여기서부터만 맞추면 됩니다.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We have a smaller size. Do you have cheaper ones?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오케이, very nice.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3: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2: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3: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5: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4: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5: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4: Oh, really?
5: Yeah.
1: Oh.
0: All right. Great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녀는 내내 조용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She was quiet the whole time.
0: There you go. The whole time. 내내였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바로 비교급 형용사를 활용하는 건데요.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저희 더 큰 사이즈 있어요. 어떤 가게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 더 큰 사이즈 가지고 있어요.
1: 아하.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응원하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1: Happy birthday to you.
0: 네, 생일이죠.
1: Birthday.
0: 네, 이번 주의 테마는 생일이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t's interesting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0: It's interesting. 흥미롭다. Mm-hmm. 그리고 그 내용은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Mm-hmm. 생일을 기념하는 거, celebration 자체는 mm-hmm. 기념, 축하죠. 그래서 yes. 이걸 기념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 흥미롭다라는 mm-hmm. 내용을 오늘 이야기로 만나볼 겁니다.
1: Okay.
0: 네,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바로

0: 바로
1: 케일라 from the USA.
0: 네, 케일라 씨의 이야기 들을 텐데요. 먼저 요약 문장 준비되어 있죠?
1: Yes, that's right. 케일라 씨,
0: 나와주세요.
2: I think it's interesting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from when we're younger to when we're older. I think it's interesting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from when we're younger to when we're older. I think it's interesting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from when we're younger to when we're older.
0: Interesting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말이 왔습니다.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1: So Kayla said, I think it's interesting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from when we're younger to when we're older.
0: 중간에 interesting 다음에 how라는 말이 있는데요. Mm-hmm. how는 물론 어떻게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mm-hmm. 이렇게 interesting how라고 할 때는 그냥 interesting that 그 yeah.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mm-hmm. 많습니다. 그래서 I think it's interesting that 뭐뭐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Mm-hmm.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from when we're younger mm-hmm. to when we're older. From to.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로부터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생일을 기념하는 방식이 바뀌는 게 흥미롭다는 조금 더 긴 형태의 문장을 만나본 겁니다.
1: Alright.
0: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1: Sounds great.
2: I think it's interesting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from when we're younger to when we're older. I think it's interesting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from when we're younger to when we're older. I think it's interesting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from when we're younger to when we're older.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and
1: me.
0: me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yeah. 더 맞겠습니다.
1: That's right. But when people speak, I notice I do it as well.
0: 네, 고세에서는 이렇게
1: 많이 써요. I just go to I sometimes, yeah. even though I'm like, oh, I should have said me, but.
0: 왜냐하면 yeah. 내 친구들과 나라는 것이 my friends and I 그냥 하나의 덩어리라서 right.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1: Mm-hmm. 네. Perfect.
2: We had this amazing time just skating around the park. We had pizza and hot dogs and ice cream, and it was really unhealthy, but really, really fun.
1: We had this amazing time just skating around the park.
0: 그냥 공원에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around the park라고는 했지만 그냥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를 벗어나서 스케이트를 타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공원 안에 있는
1: yes.
0: 스케이트장 안에서
1: That's right.
0: 돌아다니면서 그냥 재미있게 놀았고 뭘 먹었죠?
1: They ate, she says. We had pizza and hot dogs and ice cream and it was really unhealthy but really, really fun.
0: 네, 여기에 핵심 어휘 하나 나오죠. 건강하지 못한, 건강에 안 좋은.
1: Unhealthy, unhealthy.
0: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스케이트를 탄 거를 이야기하면서 스케이트 자체, 스케이트장에 가서 스케이트 탄 게 건강에 안 좋진 않잖아요.
1: Of course.
0: It's healthy because yes. it's exercise.
1: It's healthy to exercise, but of course she means eating pizza, 네. hot dogs, ice cream. Those kind of junk foods 네. are unhealthy.
0: 그래서 지금 음식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Mm-hmm. We had pizza and hot dogs and ice cream, and it was really unhealthy. 그러니까 mm-hmm. 8살, 9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더 건강한 거를, 건강에 좋은 거를 먹이고 싶었겠지만
1: of
0: 그래도
1: course.
0: 그냥 좋아하는 음식들 먹었는데 건강에는 안 좋은 음식들이었지만 but really, really fun.
1: That's right.
0: 정말 재미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I mean, some pizzas can be healthy.
1: Oh, yeah, some pizzas can, but in this case, birthday party pizza yeah. is always going to be unhealthy, okay. right? Yeah. It's a birthday party. You got to live a little bit, mm-hmm. right?
0: 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들을 먹었다는 이야기죠.
1: Uh-huh. So what happens when she got older?
2: And then getting into high school and college, it was more about having, like, a lot of people at your party, but not necessarily having like a big celebration where we go to some place and spend a ton of money because we don't have a lot of money as students.
1: And then getting into high school and college.
0: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 계속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 mm-hmm. 바뀌어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And then getting into high school and college.
1: college.
0: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렇게 진학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1: mm-hmm. Then it was more about having like a lot of people at your party but not necessarily having like a big celebration.
0: 중간에 두 번 나오고 있는 이 like
1: like
0: 이 두 가지는 빼고 생각하셔도 되는 큰 의미는 없고요.
1: That's right.
0: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It was more about having a lot of people at your party.
1: That's true.
0: Something is about something else. 하면은 이것이 무엇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1: Of course.
0: more about 하면은 더 관련되어 있다라기보다 더 중요하다.
1: Yes.
0: That's more important.
1: Yes. In this case, it's about importance. It's yeah. more about this, right? In this case, this is more important.
0: 네, 이 요소가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부분이 but not necessarily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having a big celebration. Big celebration이라는 것은 사람 수보다는 얼마나 성대하게 치르는가를 가리키는 거라서
1: mm-hmm.
0: 그래서 성대하게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사람 많이 오는 게 더 중요했대요.
1: Mm.
0: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런데 이 big celebration의 정의를 뒤에 내려주고 있죠.
1: Mm.
0: 바로 다음 줄에서.
1: Yes, she tells us. Next. Where we go to some place and spend a ton of money because we don't have a lot of money as students.
0: Yes, where we go to some place. Mm-hmm. 어디인가 그냥 집에서 모이는 거 아니고. 어딘가 가요. 예약하고
1: mm-hmm.
0: 빌려서.
1: Yeah, 네. like renting a big space. Maybe decorating it, right?
0: 그렇죠.
1: It's a bigger celebration.
0: 네, 장소를 대여해서 대관해서 뭐 하는 거를 지금 생각해 mm-hmm. 보시면은 spend a ton of money 하겠죠. 돈도
1: yeah.
0: 많이 쓰고 그런 거는 별로 덜 중요하고 사람 많이 오는 게 중요했대요.
1: Mm-hmm.
0: 친구들 많이 부르는 게 because we don't have a lot of money as students.
1: Yeah.
0: 학생으로서는 학생인 우리는
1: mm-hmm.
0: 돈이 별로 없으니까요.
1: All right, let's find out more.
2: But it was more about just getting a bunch of people together. And now as an adult, it's, for me personally, more about spending quality time with a close group of friends.
1: But it was more just about getting a bunch of people together.
0: It was more about,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1: Mm-hmm.
0: 그래서 just getting a bunch of people together. 지금 mm-hmm. 여전히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Mm-hmm.
0: 성대한 것보다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모은

0: 가 들면서 생일을 기념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t's funny how birthdays change as you get older. This time a few years ago, I was celebrating. Now I'm just ready to sleep. I'm starting my birthday sipping coffee and watching this documentary, feeling perfectly content to never leave the house today. It's weird how birthdays change over the years.
0: 네,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1: Sammy says,
0: It's funny how birthdays change as you get older. 나이가 들면서 생일이 달라지는 것이 웃기다라고 하면서 재미있다고 하면서요. This time a few years ago, 몇 년 전 이 시간에는 뭐 이 오늘이 될 수도 있겠고 하루 중 지금 이 시간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0시쯤에는
1: That's right.
0: I was celebrating. 막 파티를 하고 있었거나 기념을 하고 있었어요. 축하를 하고 생일 기념을 하고 있었어요. Now I am just ready to sleep. 지금은 몇 년이 지난 지금은 그냥 잠잘 준비가 되어 있다. 잠을 자고 싶다.
1: I think it must be in the evening then, right? 네,
0: 그런 그게 이제 this time에 그런 의미도 같이 있는
1: Probably
0: 것 같고요.
1: Probably in the evening. 네. It's like sleep.
0: 그렇죠?
1: Sam says,
0: I'm starting my birthday. 생일을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Sipping coffee, 커피 마시면서 watching this documentary. 다큐멘터리 보고 있는데 feeling perfectly content, 발음 이제 content가 아니고 content,
1: content.
0: 만족한 거예요.
1: Yes.
0: To never leave the house today. 오늘 하루 종일 집 안에 있는 거, 집 밖으로 안 나가는 거 만족한대요.
1: Oh, yes.
0: It's weird how birthdays change over the years. 세월이 흐르면서 생일이 달라지는 것이 여기서는 weird, 이상하다.
1: Weird, 네. right?
0: Strange, 이렇게 말하고 right? 있습니다.
1: All right, perfec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clips, but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0: 감사합니다.
1: tim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3형식 문장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걸 통해서 목적어란 게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이렇듯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부른다는 점도 함께 짚어봤는데, 오늘은 이 자동사와 타동사와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다음의 문장 같이 살펴보면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큰 소리로 먼저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ry not to interfere in someone else's life. 자, 먼저 제가 해석을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 해석은 우리 이번 영상 마지막 부분에 해드릴 건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 부분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Interfere in someone else's life. 특히나 여기 전체다 in이 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저에게 깔끔하게 설명해 주실 수 없다면 오늘의 내용 꼭 들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이제 본격적인 공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의 내용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뭔가 말장난 같죠? 근데 이게 그래요. 말장난 같은 거 인정할게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조금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들어봐 주시면 100% 공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기본기를 좀 다져보도록 할게요. 자동사라는 거 뭐예요? 한 번만 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를 우리가 자동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자동사 뒤에는요, 명사가 혼자 빵, 목적어가 혼자 빵 이렇게 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 자동사입니다. 타동사는 그럼 뭐예요? 반대겠죠.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우리가 이제 타동사라고 부른다는 건데,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뭐라고 적혀 있어요?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즉, 자,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때 너무나 목적어를 취할 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들을 가지고서 영작을 할 때 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냥 그 동사 뒤에다가 목적어를, 명사를 막 접어넣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이 자동사인 거야.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인 거야. 그래버리면 내가 그냥 이거 타동사야 아니야 하고서는 썼던 문장들이 틀린 문장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게 오늘 수업 내용을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다음 예문들 보면서 조금 더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두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동사 object입니다. 뜻은요, 동사로 반대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명사로는 뭐 물건이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지만 동사로는요, 반대하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동사는 experiment입니다. 뜻은요, 실험하다 라는 의미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이 이 두 동사를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처음 소개시켜드리면서 얘네들 자동사일 것 같으세요? 타동사일 것 같으세요? 즉, 얘네들이 목적어를 취할 것 같으세요? 취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요, 많은 분들은 얘네들 목적어 취할 것 같은데요? 타동사일 것 같은데요? 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 무엇을 반대하다, 이게 너무 어울리거든요. 무엇을 실험하다, 을을 붙여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딱 말해보면 너무나 어울리니까 얘네들 타동사겠네? 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들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리말 문장을 보고 영작을 해볼 텐데, 우리말 문장 먼저 읽어보죠. 존은 언제나 수잔의 아이디어에 반대해요. 이런 경우는 이제 크게 케이스가 두 개입니다. 존이 수잔을 되게 싫어하거나 아니면 비밀스럽게 수잔을 좋아하는 거죠. 어쨌거나 저는 언제나 수잔의 아이디어에 반대한대요. 이거 문장 만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세요. John, 주어 넣었죠? Always objects Susan's idea. 이거 틀린 문장이에요. 왜? Object라는 동사는요, 우리나라 말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와 상관없이 얘 영어 기준으로 봤을 땐 자동사거든요. 이렇게 곧장 목적어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틀린 거고요.
object라는 동사를 우리가 제대로 쓰려면은 이제 전치사와 함께.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전치사가 추가되는지를 여러분들 봐주셔야 돼요. 자, John always objects to Susan's idea. 이렇게 전치사 to와 함께 이 object라는 동사를 우리가 사용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전치사가 왜 붙냐? 이게 자동사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적으로 목적어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치사가 한번 나와줘야 목적어스러운 의미를 뒤에 가져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느낌이 오세요? 자, 아까 봤던 동사 experiment 관련된 예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말 문장을 봅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방식들을 실험했어요. 되게 이제 창의적인 화가인가 봐요.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에게 영작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요,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옵니다. 이것도 훌륭하긴 한데, 자 보세요. She experimented new ways of painting. 이거 틀린 문장이에요. 헉! 왜 틀린 문장이에요? experiment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얘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얘도 중간에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전치사가 필요하냐? 전치사 with가 필요해요. 그래서 문장이 She experimented with new ways of painting 이라고 쓰여져야, 그래야지만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이 된다는 거죠. 아, 우리나라 말로 타동사처럼 해석된다 그래서 그 동사가 영어에서도 꼭 타동사일이라는 법이 없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바로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대표적인 자동사인데 우리가 흔히 타동사로 오해하는 그런 동사들을 가지고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쌤을 6시간 동안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뭐뭐 해야 했어요 라는 거 이제 대체조 동사 have to의 과거형인 had to 써서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먼저 나를 주어로 I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I had to wait 까지는 많은 분들이 문장을 만드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자 얘도요, 얘도 자동사예요. wait 자동사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다, 우리나라 말로 을을 붙는다고 영어로 그 동사가 언제나 타동사이지 않다는 거죠. 전치사 for가 들어가야 돼요. I had to wait for Sam for 6 hours. 참고로 for 6 hours의 for는 시간 동안을 말하는 거니까 앞에 붙은 그 wait for랑 비교해서 왜 for가 두 번 쓰고 있는지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had to wait for Sam for 6 hours. 누구를 기다라고 말할 때는 wait for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 문장도 함께 볼게요. 사라는 절대 그녀의 상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하다라는 것도 이것도 뭔가 타동사 같은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거든요. 자,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Sarah 주어 넣었죠? 그리고 절대 몸을 하지 않으니까 never 넣어서 Sarah never complains 까지 만들어준 다음에, 자, 이 complain이란 동사도 전치사 about과 함께 쓰여야 된다는 거,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근데 이제 complain, 불평을 하는 겁니까? 그녀의 상사 her boss까지 넣어줘서 문장 완성시켜 볼 수가 있죠.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arah never complains about her boss. complain이란 동사도 자동사여서 about이란 전치사와 이렇게 함께 쓰이는구나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장으로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을 제가 오늘의 문장으로 고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먼저 해석을 해보자면 try not to,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이라거든요. 근데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입니까? interfere in someone else's life. 다른 사람들의 그 인생에 참견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라는 뜻인데, 이 참견하다, interfere, 이것도 왠지 타동사일 것 같지만 사실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in과 함께 쓰여 있다는 거예요. 이 점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오늘의 내용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이 된 것이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두꺼운 책이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 물건 아무거나 있으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어 표현 먼저 배우고 가실게요.
1: So I've been thinking a lot about our relationship, and I wanted to ask you if you're happy where we are. Don't beat around the bush and tell me what you want. I think we should move forward. I want you to see my parents. Phew, I thought you wanted to break up or something.
0: 네, 오늘의 영어 표현, Don't beat around the bush. 이런 표현이에요. Don't beat around the bush. 우리 한국말 할 때도 요점만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렇게 설명 길어. 빨리 요점만 말해. 바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때 예전에 배웠던 get to the point 이렇게 해도 되지만 Don't beat around the bush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이거는 바로 요점 말해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돌려 말하지 말고 딱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해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o I've been thinking a lot about our relationship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말이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And I wanted to ask you if you're happy. 아 내가 너한테 네가 요 지금 네가 행복한지 좀 물어보고 싶 퍼고 이렇게 말이 굉장히 길죠. Where we are.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관계가 이렇게 너 괜찮은 건지 행복한지 이렇게 말하게 하니까 야, don't beat around the bush 이러죠. 아, 자, 이쪽 삐삐 돌려 얘기하지 말고 and tell me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 think we should move forward 이러죠. 아니, 우리는 한 스텝 앞으로 가야 될것 같아. 즉, 관계에 있어서 진도를 더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관계를 조금 더 깊이 더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I want you to see my parents 이러죠. 아, 네가 내 부모님하고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귀는 단계에서 밟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Phew! 이러죠. 아, 다행이다. Phew! I thought you wanted to break up or something. 이러죠. 아, 난또 네가 헤어지자는 줄 알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reak up, 헤어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I thought you wanted to break up or something. 헤어지자, 뭐 그런 건줄 알았대요. 어쨌든, 그래서 Don't beat around the bush 같이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대화도 역시나 같은 표현 보실게요.
1: Mom, you would love me even if I made a horrible mistake, right? Don't beat around the bush, honey. What did you do? I broke your favorite mug. I'm so sorry. You didn't get hurt, did you? That's all I care about.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Mom, 엄마, 이렇게 시작해요. You would love me. Even if I made a horrible mistake, right? 이럽니다. 엄마, 내가 엄청난 정말 막대한 실수를 해도 그래도 날 사랑할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Don't beat around the bush, honey. 이럽니다. 자, 빙빙 돌려 얘기하지 말고 얘기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What did you do? 이럽니다. 도대체 뭘한 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I broke your favorite mug. 이럽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컵을 깨트렸대요. I am so sorry. 이러죠. 나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You didn't get hurt, did you? 이러죠. 어디 다친 데는 없지? 이렇게 물어봐요. That's all I care about. 이럽니다. 그게 엄마가 신경 쓰는 딱한 가지야. 다치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치지 않았으니까, That's all I care about. 그게 엄마 신경 쓰는 것 오로지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Don't beat around the bush. 같이 살펴봤어요. 이 표현 써서 우리 요가 하러 가실게요.
1: All right, guys, today we are going to step on some books. Let's get started. Now, if you have a very thick book or anything to step onto, it'd be great. I'll say it one more time. So, if you have a very thick book or anything to step onto, it'd be great. Good. Stand on top of whatever prop you have. And the heels stay off the prop. I'll say it one more time. So stand on top of whatever prop you have, the heels stay off the prop. Good. Now it might be better to hold on to a wall for balance. Yeah? I'll say it one more time. So it might be better to hold on to a wall for balance. Great. Now I won't beat around the bush. This one is not an easy workout if you do it right. I'll say it one more time. So I won't beat around the bush. This one is not an easy workout if you do it right. Okay, good. From here, come up to your tippy toe. Yes? I'll see it one more time. So from here, come to your tippy toe. Good. Now come back down, but this time touch the floor with your heels. I'll see it one more time. So come back down, but this time touch the floor with your heels. Good. Now we're giving our calves a stretch here. Go back up on your tippy toes. I'll see it one more time. So we're giving our calves a stretch here and go back up on your tippy toes. Good. Now repeat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your tippy toes and resting down. I'll see it one more time. So repeat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your tippy toes and resting down. Yes? Now, you can even do the workout on a stair step. Just don't do it on the escalator. I'll say it one more time. So you can even do the workout on a stair step. Just don't do it on the escalator. Okay? Good. Now, after a while, go to forward fold to give your calves a deep stretch.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after a while, go to forward fold to give your calves a deep stretch. So that was it. Very good. Those were some stepping on books workouts.

That was fun, right? That was really, really fun. You guys did great. 네, 우리 오늘 한 자세 굉장히 재밌었죠. 두꺼운 책 준비하시면 훨씬 더 좋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요. 영어 표현 우리 don't beat around the bush 이런 표현 같이 배워봤습니다. Don't beat around the bush. 자꾸 빙빙 돌려도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딱 직설적으로 얘기해 이런 뜻이었죠.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ll miss you. Have the greatest day ever, guys. Okay? Bye.

0: 정말 금액대 매시군요. 진학김의 끄글레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학김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살라데유 우니에 또 다른 섬이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듣고 배우셨는데 그 섬의 이름이 또 있다고 합니다. 과연 뭐라고 불리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캐쳐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Its another name is the Cactus Island, as it's entirely covered with cactus.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0: It is a guardian of spirit for the descendants of this land. But to tourists, it's a great view.
1: How was it? Did you catch it?
2: Good. 잘하셨어요. 선인장 섬이라고 하죠. 이 섬 자체가 온통 선인장으로 덮여 있어서 그렇게 이름이 붙은 모양입니다.

0: 그들에게는 영혼의 수호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가지 리스팅 포인트 문장 속에 또 이어질 때 어떻게 우리 귀에 들리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2. It is a guardian spirit for the descendants of this land, but to tourists it's a great view. It is a guardian spirit for the descendants of this land, but to tourists it's a great view.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의미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리스닝 센텐스 take a look at this. The tall cactus 또는 cactus is a grand sight. 키가 큰 선인장은요, 웅장한 광경입니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문장 볼까요? It is a guardian of spirit for the descendants of this land, but to tourists, it's a great view. 그것은요, 이 땅의 후손들에게는 영혼의 수호자이지만, 이 관광객들에게는 뭐다? 훌륭한 경치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의미가 다르네요. 오케이. 전체 이야기 이번에 한 번 더 들으실 텐데 아시죠? 자막 보면서 어느 부분을 내가 잘못 들었는지 안 들렸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2: Its another name is the Cactus Island, as it's entirely covered with cactus.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It is a guardian of spirit for the descendants of this land. But to tourists, it's a great view.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war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자, the is a 기능어죠? Tall cactus, 그리고 grand sight. 이때 tall 할 때 여러분, tall, 이 발음하실 때도요. 위아래로 입을 벌려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특히 L 사운드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끝에 나는 L 사운드를 dark L 사운드라고 하는데요. 이 소리 내실 때 혀끝의 위치가 이 윗니 아 뒤에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tall, tall 그냥 tall이 아니라 tall 하고 올려주셔야 되고요. cactus 앞부분에 강세 주시고 grand 하지 마시고 grand, grand. 은 사운드, 디 사운드 같이 붙어 있을 때 역시 디 사운드 미약하게 들리죠? sight. 앞에 sight. sight. 하지 마시고 sight. 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네. Google listening 2.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되시죠? 잘 되시죠? Good. Google listening 3.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One more time.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a guardian of spirit for the descendants. Of, for, the. 기능어죠? Guardian. 이때도 RD가 모음 사이에 껴있어요. 이런 경우에 드 사운드 사라져버리고 R 소리 가깝게 들려서 guardian이 아니라 guardian, guardian of spirit for the descendants. 세에 이 부분에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시겠죠?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A guardian of spirit for the descendants. 네. Google listening 2. A guardian of spirit for the descendants.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A guardian of spirit for the descendants.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It is a guardian of spirit for the descendants of this land. But to tourists, it's a great view. 한 번 더. It is a guardian of spirit for the descendants of this land. But to tourists, it's a great view.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0: 1.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2. It is a guardian spirit for the descendants of this land, but to tourists, it's a great view. It is a guardian spirit for the descendants of this land, but to tourists, it's a great view.
1: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t's another name is the blank. 그것에. 자, 그러니까 그 살라데 유인 위에 있는 그 큰 섬, 그것의 또 다른 이름은요, 뭐다? Is the blank.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Cactus Island. 섬이란 단어는 S 모음인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선인장 섬입니다. As it's entirely covered with cactus. 왜 그래요? 뭐뭐 때문에, 뭐뭐이기 때문에. 그것은요, 전체가요, 어떻게 돼 있어요?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뭐로요? With cactus. 선인장으로 덮여 있어서 이것의 또 다른 이름은요, 뭐예요? 선인장 섬입니다. 이렇게 쓰였네요. The tall cactus, 큰 키에 높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선인장은요, is something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a grand sight라고 했어요. 이게 아주 웅장한 광경입니다. 보기에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Alright, move along. It is a guardian of spirit for the blank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descendants. 자, descendants는 후손들을 가리켜요. 그렇다면 반대 선조들, 조상님들, ancestors라고 하죠. 같이 반이어로 알아두시고요. 자, 수호자인데 모의 수호자, spirit, 영혼이죠. 누구를 위한, 후손을 위한 그 영혼의 수호자입니다. 모의 of this land, 이 땅의 말이죠. But to tourists, 그런데 관광객들에게는요, it's a great mo,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view, 경치입니다. scenery라고도 하죠. Alright, 이렇게 해서 전체 이야기 내용 파악 되셨는데, 자, 이제 100% 들리는지 어쩐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Take a listen.
2: Its another name is the Cactus Island, as it's entirely covered with cactus. The tall cactus is a grand sight. It is a guardian of spirit for the descendants of this land. But to tourists, it's a great view.
1: 어떠세요, 여러분? 100% 다 캐치캐치 되셨나요? 아, 조금 안 들리는 부분이 있었다고요. www.isida.co.kr로 가셔서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충분히 연습이 되셨다면 앞으로 한 서너 번 보시고 들으시면 캐치할 수 있습니다. 캐치리만,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I have strong interpersonal skills. 저는 같이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잘 지냅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덕분에 저는 어디를 가든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Because of this, I'm able to work comfortably wherever I go. Alrighty, let's take a look at the full answer. Alright, here is a very important quality. 자, 한국 분들이 많이 뭐 SQ가 높다, 뭐 SQ가 좋다 이런 말이 있죠, right? So 이거 조금, of course, I mean, like I get social intelligence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interpersonal skill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 have strong interpersonal skills. 자, 저는 대인 관계 능력이 강합니다. So person to person, person 이 사이에 잘 어울리는 거죠. So interpersonal skills is a very much a business type of expression. Okay, 저는 같이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잘 지냅니다. Okay, how do we say that? I get along with most of the people I work with. I get along with most of the people I work with. So, the key phrase here is to get along with. So, that's the expression that we're going to look at. To get along with someone means 누구랑 잘 지내는 거죠. All right? So, I get along with most of the people I work with. 자, 거의 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잘 지내는 거예요. Alright? Because of this, I'm able to work comfortably wherever I go. 자, because of this, I'm able to work comfortably wherever I go. 덕분에 저는 어디를 가든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So important. Interpersonal skills, right? So, 정말 이렇게 job interview 할 때 능력도 보지만 정말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잘 같이 일하고 That is really very, very important. Okay,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I have strong interpersonal skills. I get along with most of the people I work with. Because of this, I'm able to work comfortably wherever I go. Great answer.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Interpersonal skills. 정말 이걸 많이 따집니다. Right? 대인관계 기술. Yes. So, how are your interpersonal skills?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Here's the example. Having good interpersonal skills is so important. Having good interpersonal skills is so important. 자, 좋은 대인관계 기술은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Yes. So, for those of you, if you don't have a job, 정말 지금 우리 시청자분 중에 일이 없다면은 정말 능력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뭐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 관계, right? The 대인 관계가 정말 중요하죠. So, this having good interpersonal skills is so important. Next one. Without interpersonal skills, it's hard to work with others. Without interpersonal skills, it's hard to work with others. 대인 관계가 기술이 없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right? So 여기에서는 interpersonal skills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I have good interpersonal skills. 자랑할 수 있죠. I have good, you know, actually, Kristen Cho, she's got pretty good interpersonal skills. 네, SQ가 좀 높아요. Okay, all right, without interpersonal skills, it's hard to work with others. Let's look at the next one. Get along with. 자, interpersonal skills, it's connected to get along with. 자, 사이좋게 지내다가 get along with이죠. I get along with everyone in my department. I get along with everyone in my department. 저는 저희 부서의 모든 사람들과 잘 지냅니다. 너무 중요하죠. 사실 이 사람들하고 이게 그 잘 사이좋게 못 지내면은 일도 못 해요. Right? So I get along with my boss.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 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Sick versus ill. Sick versus ill.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ick 그리고 ill입니다. 네,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는 sick입니다. 여기서는 sick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I 발음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I 발음 많이 어려워해요. 이거는 연습 혹은 연습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E 발음도 아니고 에 발음도 아니고 중간 발음으로 에. 에. 네, 제 입술 길게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E까지는 아니고 에. 에.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sick. Okay, very good. Okay, sick 같은 경우는 감기와 같은 일반적인 질병을 sick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뭐 회사원이 아프다 이럴 때는 주로 sick. 그리고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이럴 때도 주로 sick라는 단어를 많이 선택합니다. 네,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I feel a bit sick and dizzy. I was sick in bed all day. Sick, 아픈, sick.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the first sentence.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네, 불량식품을 많이 먹는 친구한테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네, 불량식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탈이 날 수도 있어. 네, 그래서 탈 나는 것도 sick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feel a bit sick and dizzy. I feel a bit sick and dizzy. 그래서 I feel a bit sick 라고 하면 나는 몸이 좀 아프고 어지러워. And dizzy. Dizzy. I feel a bit sick and dizzy. 그냥 I feel a bit sick 라고 하면 나 몸이 좀 아픈 것 같아. I feel a bit sick. 근데 여기다가 어지럽기도 하는 거예요. And dizzy. I feel a bit sick and dizzy.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I was sick. 나는 아팠어. 그래서 in bed.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직역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그냥 침대에 하루 종일 아파서 누워 있었다. 이런 느낌이죠. I was sick in bed. All day, 네, 온종일. 이거를 또 강조하고 싶으면 all day 이런 식으로 길게 발음해 주시면 좋아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was sick in bed all day. I was sick in bed all day. 다음은 ill입니다. 네, 발음은 또 I 발음이 나왔네요. 네, ill. 에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에입니다. 에 이렇게 ill 이거는 병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ick과 다르게 ill 같은 경우는 뭔가 암과 같은 중대한 병에 대해서 ill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심각하게 아플 때 ill 단어를 사용해요. 네, 예문들 통해서 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Her mother was very ill. The man appeared ill. These patients are chronically ill.
ill, 병든. ill.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Her mother was very ill. Her mother was very ill. 그녀의 어머니는 위중했어. 네, 물론 여기서 her mother was very sick라고 하면 나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막 의미가 많이 달라지진 않아요. 왜냐면 very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ill라고 하면 뭔가 더 심각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위중했어. Her mother was very ill. 그래서 ill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뭔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까지 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Her mother was very ill.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man appeared ill. 눈으로 볼 때 뭐뭐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죠.

appeared. 그 남자는 병든 것 같았어. The man appeared ill. 그래서 이거는 그냥 sick가 아니고 그냥 감기 걸리거나 독감 걸린 거 이거보다는 훨씬 더좀 심각하게 아파 보였어. 병든 것 같았어. The man appeared ill. 느낌이 오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se patients are chronically ill. 이 환자들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 네, chronically ill.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 라는 말입니다. 네, chronically. 이것도 어려운 단어지만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se patients are chronically ill. These patients are chronically ill. Let's review what we learned. 정리해 드릴게요. 네, sick.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플 때, sick. In your daily life, when people are not feeling well, they will use the word sick. Okay? 그리고 ill 같은 경우는 뭔가 병에 걸리거나 뭔가 심각하게 아플 때, i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sick를 더 많이 쓰게 되겠죠. Okay, sick 그리고 ill.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Her mother was very ill. Her mother was very ill. Her mother was very ill. Her mother was very ill. Her mother was very ill. Great work,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check out our website at ebse.co.kr to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할 또 하나의 주제는 루틴에 관련된 주제, 이번 주 큰 주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주말 루틴 오늘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주말하면 아무래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 네. 이제 가족들과 좀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자기만의 어떤 취미 활동에 심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야외로 나가서 뭔가 좀 디자인을 만끽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주말은 좀 정말 릴렉스하는 그런 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여러분이 쉽게 쉽게 영어로 일상 회화 표현으로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요거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족들과 좀 뜻깊은 혹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그렇죠? 뭐 자녀분들과 시간을 보낸다든가 배우자분하고 뭔가 좀 시간을 보낸다든가 부모님과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낸다든가 형제들을 만난다든가. 자, 그러면 시간을 보내다라는 말은 어렵지 않은데 이 의미 있는 이런 말을 하나 아주 의미 있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Meaningful 어떻습니까? Meaningful. 자, spend time 중간에다가 spend meaningful time with family. Family 앞에는 with my family 이렇게 소유격을 넣어도 되는데 그냥 family라는 개념으로 무관사로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그냥 with family 이렇게 씁니다. 관사 없이도 써요. 관사 없이 웬만해서는 안 씁니다. 모든 명사를. 근데 얘는 무관사로도 쓰는 친구입니다. 가족은 특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요. Spend meaningful time with family. Spend meaningful time with family. 물론 우리 가족에서 my family 이렇게 문장이 넣을 때는 my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 meaningful 대신에 quality 같은 단어를 넣기도 해요. Spend quality time.

0: time with family. 이렇게도 씁니다. 들어볼게요.
1: Spend meaningful time with family. Spend meaningful time with family.
0: 오늘 어쨌든 meaningful, 의미가 가득 찬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밀린 이야기를 하다. 이건 뭡니까? 평일에는 다들 바쁘니까 서로 얘기를 많이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주말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밀린 이야기를 하는 건데, do some catching up. 이건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뭐예요? 외워야 돼요. 이건 뭐 우리가 창의적인 어떤 탐구심으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아니라 원래 그냥 영어권에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밀린 이야기를 하다 이런 말이 관용적으로 쓰이듯이 do some catching up. do some catching up. catching up. 뭐가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약간 이제 못해가지고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catching up은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느낌이. 따라가다. catch up. 따라가다는 얘기인데 이게 관용구로 무슨 뜻? 밀린 이야기를 하다. 들어보세요.
1: do some catching up. do some catching up.
0: do some catching up.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랜만에 친구 만나가지고 뭐 회포를 풀었다 이럴 때도 I did some catching up with my friends.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문화생활. 자, 이 문화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culture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뭐 꼭 딱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생활은 그런데 어떤 정말 culture 느낌보다 영화 보고, 연극 보고, 어디 음악회 가고 엔터테인먼트에 더 가깝죠. 그래서 이 문화생활은 그냥 엔터테인먼트라고 처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는 그 문화생활, 뭐 미술관 가고 이런 거. Go out, 나가야죠. 하루 나가야죠.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점심 먹으러 나갈 때도 뭐라고 그러세요? Go out for some lunch. Go out for lunch or go out for some lunch. 근데 여기서는 go out for, 목적의 for입니다. For some entertainment. 요거를 그냥 문화생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0: 자, 문화생활. Entertainment라고 주셨으면 좋겠고, 나가다 go out for 붙였으면 좋겠고, 주로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I usually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on weekends. 이렇게. On weekends. 붙여서 주말에라고 일반화시킨 겁니다. On weekends. 됐죠? On weekends. 자, 다시 한번. I usually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on weekends. 깔끔합니다. 이 문장 그대로 들어볼게요.
1: I usually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on weekends. I usually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on weekends.
0: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말에 또 야외로 나가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야외를 나가고 뭐 대자연을 만끽하다 이런 표현들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냥 대자연이 뭔지만 알면 됩니다. 영어로. 취미활동을 하다. 취미활동, 하비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자, 요건 이제 콜로케이션 만들어 볼게요. 콜로케이션 뭐냐면 단어와 단어를 조합해서 말을 만들어야겠죠. Go outdoors. S가 들어가야 돼요. Outdoors 해야 야외로라는 얘기가 되고요. 야외로 나가다예요. Go outdoors. Go outdoors. 들어볼게요.
1: Go outdoors. Go outdoors.
0: 약간 우리말에 야외 나들이를 가다 이런 느낌이죠. Go outdoors. 오케이. 대자연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Mother Nature라는 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자연을, 대자연을 약간 엄마. 엄마 약간 모성애가 느껴지는 엄마처럼 표현하는 느낌으로 Mother Nature라고 합니다. Mother Nature. 그럼 산이나 숲이나 아니면 뭐 계곡 이런 데를 다 Mother Nature. 그러면 Enjoy Mother Nature. I like to go outdoors to enjoy Mother Nature. 그럼 뭐예요? 나는 저 주말에 어디 야외 같은 데 가가지고 대자연을 만끽해. 즉 자연 경관이나 이런 걸 좀 만끽한다는 얘기입니다. Enjoy Mother Nature. 자, 이것도 주말 루틴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산에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볼게요.
1: Enjoy Mother Nature. Enjoy Mother Nature.
0: 오케이? 약간 거창하게는 들리지만 why not, right? Enjoy Mother Nature. 자, 그 다음에 취미활동을 하다. Hobby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자, 일반화시켜서 hobbies라고 할 건데 그 앞에 있는 동사를 do hobbies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I like to do hobbies. I like to do my hobbies or do hobbies during the weekend. 근데 engage in이란 말이 또 있습니다. engage가 무슨 뜻이냐면요. 약간 다가가다의 느낌의 단어예요. 그래서 취미 쪽으로 다가가다. 이걸 뭐라 하냐면 engage in hobbies. 그래서 뭘 하다의 어감이 engage in입니다. engage in hobbies. 강세 뒤에 engage in hobbies. 들어볼게요.
1: engage in hobbies. engage in hobbies.
0: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취미 활동을 합니다. 오케이? 취미 활동을 합니다. 아까 engage in hobbies 해볼까요? Many people engage in hobbies during the weekend. 자, 아까 주말이란 말을 일반화시킬 때 on weekends에서 s 붙여도 되고요. during the weekend 해가지고 the weekend에도 일반화가 됩니다. 요건 이제 여기는 S를 안 붙여도 돼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On weekends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during the weekend 이것도 일반화예요. 딱 이번 주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주말에 할 때 during the weekend 하셔도 됩니다. 이건 두 가지가 다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서 갈게요. 이번 주제가 주말 루틴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주말에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가는 거예요. 들어볼게요.
1: Many people engage in hobbies during the weekend. Many people engage in hobbies during the weekend.
0: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주말 루틴이 그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편하게 쉬다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Relax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kick back and relax. kick back은 뭐냐면 이렇게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편안한 자세로 있는 걸 kick back이라고 그래요. kick back and relax. 들어볼게요.
1: kick back and relax. kick back and relax.
0: 꼭 쓰세요. 저 표현.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거. 자, chill이라고 하는 재밌는 동사가 있어요.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동사입니다. 너 뭐하니?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어. I'm just chilling. 와인 같은 거 chilling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Just like to chill. Like to chill.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걸 좋아한다. And do nothing. 이거예요.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들어보세요.
1: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0: Just는 요 그냥을 살려준 거고요.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하다. 그렇죠? 주말에 이제 아무 생각 안 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clear one's mind. Clear one's mind. 일주일 동안 복잡했었던 머리를 좀 정리하는 거죠.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Clear one's mind. 이 표현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말 루틴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들어볼게요.
1: Clear one's mind. Clear one's mind.
0: 자, 문장 넣어볼게요. 솔직히 주말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 좋아합니다. Frankly. 솔직히. 그죠? Frankly. 솔직히. I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over the weekend. 또 나왔네요. 또 있죠? 주말에란 일반화가 during도 되고 over도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배웠어요. On weekends, during the weekend, over the weekend. 다 일반화입니다. Frankly, I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over the weekend. 들어볼게요.
1: Frankly, I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over the weekend. Frankly, I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over the weekend.
0: 자, 오늘 주말 루틴 정리합니다. 문화생활 하러 나가다, entertainment라는 단어 쓰면 되죠?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들어볼게요.
1: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0: 취미생활하다. Engage in hobbies. 들어보세요.
1: Engage in hobbies. Engage in hobbies.
0: 마지막으로 chill 동사 있었죠?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걸 좋아한다. 주말에. 들어보세요.
1: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0: 좋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놓치신 경우에는 다시 보기 홈페이지 와서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관심사에 빠져 계신가요? 저는요, 어떠한 거에 좀 빠져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관심사에 푹 여러분이 관심이 있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요즘 어떤 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어떤 일에 푹 빠져 있어요? 바로 I am into 관심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요, 요즘 SNS에 그냥 완전 빠져 살아요. 이런 얘기들 I am into 관심사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I am into 관심사라는 게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 그 관심을요, 영어로 interes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영어 표현이요. I am interested in 하고 나서 관심사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관심이 있는 거에서 완전히 그냥 푹 빠져버렸다라고 강조를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I am into, 푹 안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심사 안에 그냥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냥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라고 정말 한국어 그대로 영어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I am into 관심사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요즘 관심 있게 정말 푹 빠져 있는 것들 I am into 관심사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예를 들어서 저요 SNS에 완전 푹 빠져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SNS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한다? 그렇죠. Social media 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I am into social media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그 소셜미디어 그 회사들 있죠? 그 회사들을 이 자리에다 넣어가지고도 얘기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 저는 소셜미디어라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into social media. 한 번만 더. 시작! I am into social media. 라고 얘기를 해서 전 요즘 SNS에 완전 푹 빠져 살아요. I'm into social media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발음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미디어가 아니고 미디아, 미디아, 아로 발음된다라는 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저요, 요즘 완전히 DIY에 빠져 살아요. 그냥 집에 가면은 그냥 막 의자 만들고 막 뭐 만들고 막 이러느라고 정신없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DIY, doing yourself는 그냥 정말로 doing yourself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약간 농담으로 DIY 막 하다가 아 정말 힘들어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막 해서 DIY 하다가 다이하게 생겼어요. 막 이런 얘기들 농담으로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DIY는 doing yourself 혹은 die라고 얘기를 하거나 여러분이 편한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 into DIY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m into DIY. 한 번만 더. 시작. I'm into DIY. 해서 저는 DIY, doing yourself, die에 완전 빠져 삽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저는 요즘 주식 투자에 완전 빠져 살아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식이라는 거는, 그쵸? stoc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m into stocks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그 stock market에 빠져 삽니다. 라는 얘기로 I'm into stocks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요즘 주식 투자에 빠져 살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m into stocks. 한 번만 더. 시작. I am into stocks. 라고 해서 주식 투자에 빠져 산다. 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표현으로는요. 전 요즘 게임에 빠져 삽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되게 게임이라는 거는 영어로 번역하면 video gam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am into video games라고 얘기를 해서 전 요즘 게임에 빠져 살아요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into video games. 한 번만 더. 시작. I am into video games 라고 얘기를 해서 비디오 게임, 게임에 빠져 살아요 라는 문장까지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요, 전 어떤 것에 좀 관심이 있어요 라는 문장이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 그쵸? 그거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요즘 어후 그냥 그것만 생각해요. 정말 거기에 빠져 살아요 라는 문장으로 I am into 관심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m into social media. I'm into social media. I'm into DIY. I'm into DIY. I'm into stuff.

0: stocks. I'm into stocks. I'm into video games. I'm into video games.
1: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좀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SNS에 빠져 살아요. 그쵸? I am into SNS가 아니고, 그쵸? Social media라고 얘기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꾸 여러분이 빠져 산다라는 거는 되게 시기와 많이 겹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 요즘이요. SNS에 빠져 살아요. 저 요즘 들어서 그냥 SNS만 그냥 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삽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쵸? 여러분 문장 뒤에 these days를 넣어서 얘기를 하면은 요즘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I am into 무엇 these days. 저 요즘 완전히 어떠한 것에 빠져서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저 요즘 SNS에 빠져 산다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into social media these days. 한 번만 더. 시작. I am into social media these days.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과거로 얘기를 할 때는 I am into가, 그렇죠? I was into가 된다라는 점도 여러분 시제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저 요즘 DIY에 빠져 살아요. I am into DIY, di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장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는 질문입니다. 혹시 뭐에 요즘 빠져서 사세요? 라고 질문하는 방법.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are you into 하고 나서 DIY 이렇게 물어보면은 요즘 DIY에 빠져 사세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아예 모를 때는 요즘 관심사가 무엇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무엇에 라고 얘기를 해서 what을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What are you into? What are you into? 라는 질문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are you into? 한 번만 더. 시작. What are you into?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저 요즘 DIY에 완전 빠져 살아요. I am into DIY. 라는 질문이 될 거고 DIY에 빠져 사는지 알고 있을 때는 DIY에 완전 빠져 살고 있니? 라는 질문은 Are you into DIY? 라고 얘기를 해서 Are you into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 그쵸?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는 그 관심사를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고 요즘 뭐에 빠져 사세요? 라는 질문은 What are you into?로 구분 지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요, 어떠한 관심사에 푹 빠져 지낼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I am into 관심사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즐거워지는 시간에 이근철입니다. 자, try again. 무엇인가 다시 도전하는 일은요, 여러분한테, 그렇죠? You'll be given endless chances unless you give it up.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끝없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바로 인생이잖아요. 내가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 순간 실패란 존재하지 않죠. 그냥 결과일 따름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요, 도전하시면 즐겁고요. 그 도전의 시작은 바로 이거부터 합니다. Are you ready? All righ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actually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얼핏 보면 그렇죠. 이거 생각보다 되게 쉽진 않습니다. 이게 제가 메뉴판을 보고 골랐던 메뉴가 아닌데요. 외국 식당에 나가서 잘못 나왔는데 그냥 드시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가 뭐뭐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영어로 뭐라 할까요? 이것이 아니다. This is not. 그 다음에 내가 뭐뭐했다. What I. Is not을 줄이면 This isn't what I. 이렇게 뒤에 동작 쓰시면 되겠어요. This isn't what I. This isn't what I. 어디 what I? 이렇게도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는 시간이죠.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첫 번째 스텝은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그렇죠? 붙여 나가면서 머릿속에 꽉 틀을 잡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내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긴 것 같지만 this is not. 그걸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This isn't. 그 다음이 바로 핵심이 what I 다음에 동작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주문하다가 뭐예요? Order. 근데 이미 주문했으니까 ordered. 됐죠? This isn't what I ordered. 아, 이 패턴이구나. This isn't what I 다음에 지나간 내용. 이거 내가 들었던 내용하고는 다른데? 야, 이게 내가 들었던 내용이 아니야. 영어로 뭐라 할까요? This isn't what I heard. 그렇죠? Hear의 과거형은 발음이 heard가 아니고요. Heard. Heard. This isn't what I heard. 됐고요. 자, 세 번째는요. 내가 예상했던 게 아니야. 그러면 예상하다 뭐예요? 예상하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맞아요. Expect. E-X-P-E-C-T. 됐죠? This isn't what I expected. 발음 하나 주의하세요. 쌤, 이게 P 발음인데 어떻게 expected이 아니고 expected입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는 S 발음 다음에 예, 바로 이렇게 PTK가 나오면 뜨끄가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절대로 원어민들은요. expected라고 하지 않습니다. expected예요. No exceptions. 아시겠죠? 전혀 예외 없이 다 100% expected. 됐죠? 자, 예상한 대로가 아니다. 우리 기대랑 다른데? 이게 바로 이 표현이죠. 맨 마지막에 내가 말한 내용은 이게 아니라고 누가 왜 왜곡을 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This isn't what I say인데 그거는 늘상 말하는 거고요. 말했더니니까 said. 아시겠죠? This isn't what I said.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고요. 보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Now you know the basic rule. 가장 중요한 규칙은 이제 알고 계시죠? Look at me. 저를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 부담스럽더라도 한번 살짝 보신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Number one, 제가 힌트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주문한 게 이거 아니라고요. 자, your turn. 맞습니다. This isn't what I ordered.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이게 내가 들었던 게 아닌데. Your turn. 맞습니다. This isn't what I heard. 자, 세 번째는요. 이게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다른데. 자, your turn. 네. This isn't what I expected. 됐고요. 자, 네 번째는요. 자, 이게 내가 말한 바가 아닌데 라고 할 때 뭘까요? This 맞습니다. This isn't what I sai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늘려서 길게 만들어 볼 수 있는지 차곡차곡 더 봅니다. Okay, we're gonna take a look at step 2. 메뉴를 보고 제가 시켰던 것은 이게 아니에요. 그럼 아까 나왔잖아요. This is not what I ordered. 됐죠? This isn't what I ordered. 근데 메뉴를 보고 시키다가 뭘까요? 그럼 시켰다는 나왔으니까 메뉴가 있으면 쓰여진 메뉴에서 그대로 시켰다라고 해서 from the menu라고 씁니다. 왜냐면은요. 무엇의 출처나 기원을 이야기할 때는 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from이에요. from. 그래서 이게 느낌이 this isn't what I ordered from the menu. 그러니까 써 있는 걸 보고 그대로 가서 시킨다라는 느낌이 from the menu예요. 예. 그래서 요 느낌도 하나 잡아 보세요. This isn't what I ordered from the menu. 됐죠? 좋습니다. 자,

내가 그한테 들었던 내용은 이게 아닌데? 아까 나왔죠? This isn't what I heard. 까지는 나옵니다. 다 하실 수 있죠? 그 남자로부터니까 뭐예요? From him. 간단하죠? This isn't what I heard from him. 장면 떠올리고 계신 거 맞죠? 이 글자를 보고 읽고 계시면 안 돼요. Hey, this isn't what I heard from him. This isn't what I learned from him. 내가 배운 건 이게 아니라고. 됐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첫 직장에서 기대했던 게 이게 아닌데.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상은 이만큼 했는데 실제 상황을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기대했던 거 아까 나왔습니다. This isn't what I expected. 됐죠? This isn't what I expected. 발음도 expected 이게 아니고 expected. expected. 됐죠? This isn't what I expected. 그다음에 새 직장이 뭐예요? New job이고요. 거기에서 3차원의 느낌이 들면 공간 속에 있으면 in이고요. 평면의 느낌이면 on이고 점의 느낌이면 at이에요. 이거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n my first job. 됐죠? This isn't what I expected in my first job. 자, 그러면 맨 앞에 나왔던 거 제가 주문한 게 이게 아니에요.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요. Try it again.

Let's try it in a dialogue for the last time. 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시킨 게 이건 아닌데요. 메뉴 보고 시킨 게 이게 아닌데. 했더니 반응이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제가 주문하신 거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영어로. 네, 맞습니다. This isn't what I ordered from the menu. 그러면 당연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brings겠죠? 뭐라고 합니까? I'll be back 아니면 I'll bring 이렇게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I'll be back이에요.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With your order. 주문하신 걸 가지고. 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표현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Okay, so it's time to say goodbye. So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ebse.co.kr is the right place.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I'm so proud of you. 감사드리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와서 공유 좀 많이 해주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종기관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운전 도로, 그러니까 도로를 달리는 중에, 운전 중에, 주행 중에 이 길이 끝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누군가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Take a listen.
1: We drive on the Salar de Uyuni that looks like the God's playground, where white salt and green cactus exist in harmony. It's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0: But just then, a helping hand we met at the end of the road. I think of the sorcerer from Rafas, Donna.
1: Valparaíso.
2: 네, 여러분 잘 보고 잘 캐치하셨겠죠? 오토바이를 탄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이 남자가 이제 도로 끝에서 어디로 이제 길을 안내하는 도움의 손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겠는데요. 사실 내용 중에 중간 부분에 이들이 나눈 대화 부분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just then 뭐 이렇게 문장이 이어진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문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대단한 자동차 주행이고요. 멋진 자동차 주행이고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계속 달리는 그 와중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helping hand we met. 우리가 만난 도움의 손길.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3: Today's listening point. 1. It's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It's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2. A helping hand we met at the end of the road. A helping hand we met at the end of the road.
2: 네, 잘 캐치캐치 되셨겠죠? 자, 그럼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t's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이것은 아주 멋진, 뭐 대단한 자동차 주행이고요. 우리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달린다는 거죠. 두 번째 문장 주세요.
4: A helping hand we met at the end of the road.
2: 자, 우리가 길 끝에서 만난 도움의 손길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자, 길지 않은 문장이었던 터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셨을 텐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잘못 들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자막과 함께 내용을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0: We drive on the Salar de Uyuni that looks like the God's playground, where white salt and green cactus exist in harmony. It's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0: But just then, a helping hand we met at the end of the road. I think of the sorcerer from Rafas, Donna.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And can. 그리고 us. 기능어입니다. Great drive, nothing stop. 내용어고요. 자, 이때 드라이브로 발음하지 마시고 drive, drive. D sound, R sound 같이 붙어 있을 때 약간 J에 가깝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Drive. And nothing, nothing. TH 발음하실 때 sing이 아니고 thing, thing 긁어주시고요. stop보다는 stop 이렇게 발음하시고 이 뒤에 나오는 us와 stop의 연결이 stop의 p 자음이고 us의 어 모음인지라 there's a liaison 연음 현상으로 인해서 stop us 이렇게 발음하시면 편합니다. Google is saying one.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어렵지 않으시죠? Google is saying two.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억양 느끼시면서 한 번 더. Google listening 3.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억양, intonation 생각하시면서 발음해 보세요. It's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한 번 더. It's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helping hand we met. 자, 다 내용인데 뭐만 제외하고 we만 제외하고 인칭 대명사는 강세를 받지

0: 그러면 help 하고 위에 혀가 올라가야 돼요. 위쪽으로 윗니 뒤에. 그리고 푸 발음하실 때 helping, helping, helping hand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유독 안될 경우에는 자, 위치 파악을 하시면서 혀의 위치 파악을 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Helping hand with mat. 간단하니까 give a shot. Go go listening one. Helping hand with mat. Go go listening two. Helping hand with mat. 마지막 고고 리스닝 3, helping hand with mat. Well done,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A helping hand with mat at the end of the road. 한번 더. A helping hand with mat at the end of the road. Excellent. 영국식 발음 궁금하시죠?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It's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It's a great drive and nothing can stop us. 2. A helping hand we met at the end of the road. A helping hand we met at the end of the road.
0: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We drive on the solid day you woonie that looks like the God's playground. 문장이 길입니다. 우리는 운전을 합니다. 어디 위를요? 살라데 이우니를요. 그런데 이 살라데 이우니는 That looks like 뭐뭐처럼 보입니다. 뭐뭐처럼 보여요? The God's playground. 신들의 놀이터처럼 보이는데 그 놀이터는 where white salt, 흰 소금과 and green cactus. 그 초록색의 선인장들이 어떠한 상태로 있는 그 놀이터에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exist in harmony라고 했으니까 공존하는데, 아, 공존이 아니라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해요? In harmony. 조화를 이뤄서 존재하고 있는 그곳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쭉 직독직해, 직청직해. 가능하시겠죠? 그 다음 볼게요. It's a great drive. 대단한 자동차 주행입니다. 그리고 빈칸 이어졌는데,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Nothing can stop us.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순 없다. 빈칸 했어요. 자, 그런데 바로, But just then. 그런데요, 바로 그때! 라고 하면서 이 자막상에서 제가 제외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대화 내용이었는데 길이 끊긴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남자가 보입니다. 이런 말들이 현지 언어로 표현이 돼서 제가 그 부분은 삭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어진 내용이 바로 A helping hand we met. 우리가 만난 도움의 손길. 어디서? At the end of the road. 도로의 끝에서 말입니다. I think of the blank from Rufus, Donna.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sorcerer 이게 누구죠? 마술사, 마법사, 주술사를 가리키는데 이야기의 처음에 만났을 때그 만났던 그 주술사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들어보세요.
2: We drive on the Salar de Uyuni that looks like the God's playground, where white salt and green cactus exist in harmony.

your strength. 네, job 영어 인터뷰에서 장점을 대해서 본인 장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So let's think about that and let's see what kind of answer I've prepared for you today.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꼼꼼합니다. I am detail-oriented when it comes to everything I do. 저는 작은 세부 상황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I believe that small details are very important. 때때로 세부 사항이 거래에 성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My goodness, how do we say that in English? Let's find out. Alrighty, so this is a very good quality. 일할 때 꼼꼼하게 일하는 게 중요하죠. Right? 막 대충대충 해가지고 실수 있고 nobody wants that. Okay, so I am very 꼼꼼해. Alright,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I am detail-oriented when it comes to everything I do. I am detail-oriented when it comes to everything I do.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꼼꼼합니다. 자, 이 꼼꼼하다. 이게 detail-oriented. 형용사이죠? 이게 detail은 아시죠? Detail. Everybody knows that. 이 oriented란 말은 그쪽에 이렇게 you are concerned, it is very important. 네, 그런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Oriented. So detail oriented는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Alright, so 꼼꼼하다. When it comes to, 자, when it comes to means basically in this area. Which area? Everything I do. 제가 모든 일할 때는 굉장히 꼼꼼히 한다. I believe that small details are very important. 네. I believe that small details are very important. 이렇게 인터뷰에서도 표현하는 것도 참 좋아요. 내가 믿는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Right. It's good. Alright. 저는 작은 세부 상황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꼼꼼합니다. Small details are very important. 자, 때때로 세부 사항이 거래의 성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사 여부를 결정하다. Let's see what it says. Sometimes details make or break a deal. Sometimes details make or break a deal. 자, 때때로는 자, detail 이런 디테일들이 make or break a deal. So that's our key phrase for today. Make or break means it's either successful or it's a failure. 성공을 하던가 실패하던가. 네, 그래서 이 디테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디테일 하나 때문에 오, contract를 얻었어요. 디테일 하나 때문에 oh no, we lost the contract. 이렇게 되는 거예요. All right. I am detail-oriented when it comes to everything I do. I believe that small details are very important. Sometimes details make or break a deal.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Detail-oriented. Detail-oriented. 자, 꼼꼼한. Okay.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죠, 회사에서. I like to work with people who are detail-oriented. I like to work with people who are detail-oriented. 저는 꼼꼼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that's true. Why? Because they do a good job. 꼼꼼히 이렇게 다 해야, you know, 이 결과가 훨씬 더 좋죠. Alright, next one. We need a person who is detail-oriented for this job. We need a person who is detail-oriented for this job. 자, 여기에서는 인터뷰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Okay? 아, 우리는 이 일에 꼼꼼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말들을 사실 흔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뭐, 아, 이렇게 일에 어떤 그 일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웬만하면은 좀 detail-oriented 한 사람을 더 좋아하죠. Right? Okay. So we need a person who is detail-oriented for this job.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Incident.

versus accident. Incident versus acciden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뜻이 비슷한 것보다는 발음 혹은 스펠링이 많이 비슷하죠. 그렇죠? Incident 그리고 accident. 네, 그래서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이거는 in, 그 다음에 sit, 그 다음에 dent. 여기서는 D-E-N-T지만 dent보다는 dent. Incident. Incident. Incident. 좋아요. 네, incident는 범죄나 사고 등의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항상 뭔가 범죄에 관련된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뭔가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그냥 일반적으로 뭔가 사건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incident라고 표현합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id you hear about the incident? The incident passed unnoticed. The two incidents are not connected. Incident. Incident. 네, 사건입니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Did you hear about the incident? Did you hear? 혹시 당신 들었어? 당신 들었어? 뭐에 대해서요? About the incident. 그 사건에 대해서. Did you hear about the incident? Did you hear about the incident?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incident passed unnoticed. 네, 그 사건은 간과되어 지나쳤어.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나간 거죠. The incident passed unnoticed. The incident passed unnoticed. 네,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The incident passed unnoticed. The incident passed unnoticed.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two incidents are not connected. 그 두 사건은 연관성이 없어. 네, connect는 연결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연결되지 않았다. 즉 연관성이 없다. The two incidents are not connected.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 two incidents are not connected. The two incidents are not connected. 네, 다음은 accident입니다. 네, 발음은요. accident. 네, 똑같이 dent로 끝나고요. 여기 acci라고 하면 acce. 그래서 중간에 x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서 발음해 보세요. 같이 해볼까요? accident. accident. accident. 네, 강세가 앞부분에 있네요. Okay. accident는 자동차 사고나 재해를 accident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car accident 혹은 맥락을 이해하면 그냥 accident라고 하면 주로 차 사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재해 그리고 그런 것도 다 accident. 아무 사고는 그냥 accident. 근데 앞에 어떻게 꾸며주거나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y got into a minor car accident. Did you hear about the accident? Accidents are inevitable. Accident. 사고. Acciden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y got into a minor car accident. They got into a minor car accident. 그들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 네, 차 사고를 당하다라고 할 때는 get into a car accident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minor car accident, 그래서 경미한 혹은 심각하지 않은 그런 자동차 사고였었다. They got into a minor car accident. 네, 자동차 사고는 car accident 이렇게 따로따로 읽는 것보다는 같이 연결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Car accident. 두 번째 문장입니다. Did you hear about the accident? 그 사고에 대해서 들었어? 이거는 어떤 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양한 사고일 수도 있어요. 누가 다치거나 뭐가 깨지거나 뭐가 고장 나거나. Did you hear about the accident? 마지막으로 accidents are inevitable. 사고는 피할 수 없지. Accidents are inevitable.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를 같이 해볼게요. Accidents are inevitable. Accidents are inevitable. 네, accident하고 incident, review 한번 해볼게요. 네, incident는 간단하게 그냥 사건을 뜻합니다. Incident, incident 하고 accident라고 하면 사고입니다. 네, 뜻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incident 사건, accident 사고.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Did you hear about the incident? Did you hear about the incident? Did you hear about the incident? Did you hear about the incident? Did you hear about the incident? They got into a minor car accident. They got into a minor car accident. They got into a minor car accident. They got into a minor car accident. They got into a minor car accident.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Well done.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bye.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의 일상 루틴에 관련된 이야기들 해봤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이제 주말 루틴까지 지난 시간까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자, 휴가를 하나의 루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휴가 갈 때마다 혹은 집에서 쉴때뭘 하는지에 대한 휴가 루틴, 오늘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어디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종식될 때까지는 다들 조금씩 이제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해야겠죠. 자, 이 표현들은 일단은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 고를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긴 한데요. 자, 일단 휴가를 내다. 뭐 꼭 어디 놀러 가는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찾아뵐 수도 있는 거고, 뭐 물건을 사러 쇼핑을 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휴가 즉 뭐 일주일짜리가 아니어도. 며칠 그냥 휴가 내서 집에서 쉴 때 뭐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루틴을 지금부터 잡아볼게요. 휴가를 내는다, 어디 놀러 간다는 느낌을 줄 때는 take a vacation. take a vacation. 자, 이 표현은 이제 뭐냐면

0: 이거 뭐 하루 느낌보다는 최소한 몇박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 1년 동안의 휴가일을 몇개 써가지고 붙여서 놀러 가는 느낌이에요, 이거는요. Take a vacation이라고 하면요. 뭐, use a vacation day. 뭐 약간, 이러면 약간 월차냈다는 느낌이에요. 나 휴가를 1년에 14일 정도 쓸수 있는데 그 중에 하루를 썼어. 그러면 뭐, use a vacation day. 그냥 약간 월차낸 느낌인데, 이거는 take a vacation. 이거 약간 정말 푹 쉬려고 한동안 어디 놀러 가는 느낌입니다. 들어볼게요.
1: Take a vacation. Take a vacation.
0: 자, 일단은 이 표현부터 정리가 된것 같고요. 자, 그럼 부모님을 찾아뵙다와 같은 그런 말들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볼게요. 부모님을 찾아뵙다. Pay a visit to my parents. 자, visit my parents. 이렇게 visit을 동사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쉴 때, 휴가 내서 부모님 찾아뵙고 부모님과 이제 식사하고 그런다. I visit my parents. That's fine. You can also say pay a visit. 이건 관용구입니다. Pay a visit to my parents.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는 그냥 세트로 외울게요. 들어볼게요.
1: Pay a visit to my parents. Pay a visit to my parents.
0: 쇼핑 가는 건두 가지입니다. 그냥 go shopping이라고 해도 되고, 뭐 물건을 사러 간다는 건 옷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이든 뭐든 뭐 사러 갈 수도 있는 거니까 go shopping or do some shopping. 자, do 다음엔 some이 좀 들어가고, go 다음엔 shopping이 곧장 들어갑니다. go shopping or do some shopping. 요 some은 요긴 좀 써주고 요긴 좀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관용적이에요. 관용적입니다. 왜라고 물어보면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원래 그렇게 쓰니까 원어민들이. 자, 들어볼게요.
1: Go shopping. Do some shopping. Go shopping. Do some shopping.
0: 휴가 중에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휴가 중에 저걸 잘 처리하면 되겠네요. When I am on vacation. On vacation이라고 하면 현재 휴가 중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전치사 on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I try to pay a visit to my parents. 여기까지 되죠? I try to pay a visit to my parents when I am on vacation.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여기서 나눠지겠죠? I try to pay a visit to my parents. 됐고, when I am on vacation. When I am on vacation. 들어볼게요.
1: I try to pay a visit to my parents when I am on vacation. I try to pay a visit to my parents when I am on vacation.
0: Okay. Wonderful. 자, 그 다음에 휴가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낸다면 미리미리 계획을 좀 세워야 되죠? 특히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 지금은 이제 못 가지만 이제 예전이라든가 앞으로 가게 된다면 해외여행 간다든가 아니면 할때 해야 되는 루틴들이 좀 있습니다. 미리 계획 짜고, 호텔 예약하고, 비행기표 사고, 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런 것들 루틴 좀 잡아볼게요. 자, 계획을 세우는 건, plan이라고 하는 건 명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하거든요. 동사를 쓸 수도 있어요. plan ahead. plan ahead. 그럼 이제 동사죠. 미리 계획을 세우다. I always plan ahead. plan ahead. when I go on a trip overseas. 그럼 이제 해외여행 갈때 미리 계획을 세운다. 그럼요. 뭐 하루 이틀 안에 계획을 뭐 하루 전날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외국 나갈 땐 최소 몇주 전에는 계획을 세웁니다. plan ahead. plan ahead. 뒤에 강세 주세요. 들어볼게요.
1: plan ahead. plan ahead.
0: 오케이. 자, 여행을 가다라는 표현을 일단 go on a trip. go on a trip. go on a trip. 이거 아시죠? 이건 정확히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해외를 요 뒤에다 붙이면 돼요. overseas. 그럼 해외로가 뒤에 붙는 거예요. overseas. 요거를 앞으로 넣어도 돼요. go on an overseas trip. 이걸 형용사처럼 써도 되고 부사처럼 써도 됩니다. 명사 앞에 가면 그 형용사가 될 것이고 뒤에 가면 부사가 돼요. 자, 이 문법 용어 복잡하시면 그냥 잊으세요. 잊고 두 가지가 다 되긴 되는데 우린 요걸 연습할게요. 그냥 go on a trip overseas. overseas 해서 그냥 붙여주세요. go on an overseas trip. 요거 발음이 이게 더 쉬워요. 여기다 넣는 게. 둘다 똑같은 뜻이니까 이왕이면 쉬운 버전으로 일단 연습하자는 얘기죠. 입에 잘 붙는 버전으로. Go on a trip overseas. Go on a trip overseas. 들어볼게요.
1: Go on a trip overseas. Go on a trip overseas.
0: 그렇죠? 물론 얘를 여기다 넣어줄 땐 요 어를 an으로 바꿔야 됩니다. 모음 앞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자, 호텔 예약하다. Make hotel reservations. Make hotel reservations. 요 S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건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화시키려고 S를 붙인 거예요. Make hotel reservations. 뭐 하나면 어를 붙여야 돼요. Make a hotel reservation. 이러면 지정을 하는 거고 하나 한다는 걸 일반화시킬 땐 일반적으로 호텔 예약을 한다. I make hotel 대강세 hotel reservations. 들어볼게요.
1: Make hotel reservations. Make hotel reservations.

0: 나는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계획을 좀 세우는 편입니다. 자, plan ahead 같은 거 넣으면 되겠죠? I usually, 주로 미리 세운다. I usually plan ahead before going on a trip overseas. 자, 요 after, before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before죠. 가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운다. I usually plan ahead before going on a trip overseas. Before going on a trip overseas. 아까 이거 그대로 하는데 before라는 전체가 나오면 동사는 반드시 ing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So before going on a trip overseas. 이렇게 해서 이 형태로 붙여줘야 되죠. 자, 들어볼게요.
1: I usually plan ahead before going on a trip overseas. I usually plan ahead before going on a trip overseas.
0: Alrighty. 자, 그 다음에 호텔 예약도 있지만 항공권 예매도 있을 거고요. 이것저것 알아봐야 되죠. 검색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거. 여행 후기 같은 거 읽어보지 않습니까? 여행 블로그 간다든가. 뭐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죠. 거기 현재 가셨던 분들의 어떤 이야기. 자, book, plane tickets. Buy 안 됩니까? Buy도 돼요. 되는데 일반적으로 표 예매는 book을 많이 씁니다. 특히 항공권엔 그래요. Book, booking이라고 하듯이. Book, plane tickets. 들어볼게요.
1: Book, plane tickets. Book, plane tickets.
0: 이것도 S 붙여서 일반화시킨 거고요. 자, 이것저것 알아보다에 해당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Homework라는 단어 써요. Do one's homework. Do my homework 합시다. 그래요. 제 걸로. I do my homework. 난 숙제해요가 아니라 비유적으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저것 알아본다는 얘기야. 여행 가기 전에 이것저것 알아봐. 뭐 하시는 거예요? You're doing your homework. Okay? Do some searches. 검색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S 붙이면 안 되고 여기는 S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Work 자체에 S 붙이진 않아요. Do my homework, 그 다음에 do some searches. 두 가지 같은 맥락에 쓰는 표현들이겠죠? 들어볼게요.
1: Do my homework, do some searches. Do my homework, do some searches.
0: 여행 후기는 reviews라고 하면 되는데 travel reviews라고 그래요. Travel reviews, product reviews 하면 제품평 같은 거고 travel reviews라고 하면 여행 후기 같은 걸 읽어본다. Read travel reviews. Read travel reviews. 들어보세요.
1: Read travel reviews. Read travel reviews.
0: 자,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인터넷에 가서 여러 여행 후기 같은 것을 읽어보면서 이것저것 알아본다. 이것저것 미리 알아본다가 아까 do my homework였고 뭐 후기는 read travel reviews 쓰면 되겠네요. 자, I do my homework. 이것저것 알아본다를 먼저 썼어요. 뭐만 함으로써? By reading travel reviews online. 온라인상에서 여행 후기를 읽음으로 써줘 바에는 do my homework 한다. I do my homework by reading travel reviews online. 들어볼게요.
1: I do my homework by reading travel reviews online. I do my homework by reading travel reviews online.
0: 자, 오늘 그러면 휴가 루틴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표현들. 부모님을 찾아뵙다. Pay a visit to my parents. 들어볼게요.
1: Pay a visit to my parents. Pay a visit to my parents.
0: 해외로 여행 가다. Go on a trip overseas. Okay?
1: Go on a trip overseas. Go on a trip overseas.
0: 이것저것 알아보다. Do my homework. 요거 꼭 기억해 써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볼게요.
1: Do my homework. Do my homework.
0: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일상생활의 루틴 영어 표현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이용하시면 되겠고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검색해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디에 가셨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한다든지, 혹은 여러분이 자동차가 갑자기 이제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이런

0: 식으로 어떠한 기계나 혹은 어떠한 제품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요, 이 표현 써주세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것이 작동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 work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 얘기를 할 수 있죠. 인터넷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바로 기계 is not working 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셨을 때 그 제품이나 혹은 여러분이 어떠한 기계들이 혹은 어떠한 설비들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어떤 것이 여러분들 작동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를 work를 씁니다. 우리는 일단 work를 그쵸? 일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작동을 하다 혹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work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계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기계 is workin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을 하다라기보다는 지금 작동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가 지금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도 기계 is working, 무엇 is working, 그거 효과가 있어요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거꾸로 작동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not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엇 is not work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넘어가네, 작동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표현들을 바로 기계 is not working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원래는 잘 돼야 되는 것들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기계 is not working입니다. 만약에 그 기계가 두 개 이상의 복수라면은 그쵸? is 대신에 are 넣어서 여러분이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로 한정해서 기계 is not working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 기계 자리에 다양한 것들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컴퓨터가 작동이 안 돼요. 아, 이게 왜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그쵸? The computer 혹은 my computer is not work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My computer is not working. 한 번만 더. 시작. My computer is not work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작동이 안 됩니다. 아, 왜 작동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집에 있거나 혹은 회사에 있거나 혹은 이제 여러분이 어디 호텔에 가셨을 때 이제 여행에 가셨을 때로 상상 한번 해볼까요? 아, 인터넷이 안 돼요 라고 여러분이 이제 리셉션에 얘기를 하는 상상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쵸? The internet is not work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The internet is not working. 한 번만 더. 시작. The internet is not work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Wi-Fi is not working.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렇죠. 무선 인터넷이 안 된다라는 의미로 Wi-Fi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 혹은 Wireless internet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무선 인터넷이 안 됩니다 라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에어컨이 지금 작동이 안 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에어컨? 그렇죠. 에어컨이 아니고 air conditioner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줄여서 AC라고 표현한다. 혹은 air conditioner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the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그렇죠.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e AC is not working. 한 번만 더. 시작. The AC is not work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럼 우리 마지막 표현으로는 이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하실 때 이제 넘기는 그 리모컨 있죠. 이거를 레이저 포인트 혹은 프리젠터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작동이 안 됩니다.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Presenter is not working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the presenter is not working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e presenter is not working. 한 번만 더. 시작. The presenter is not working. 해가지고 이번에는 레이저 포인트 혹은 프리젠터가 작동이 안 됩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의 표현으로 얘기를 해서 뭔가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을 안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그렇죠? 무엇 is not working 이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My computer is not working. My computer is not working. The internet is not working. The internet is not working. The AC is not working. The AC is not working. The presenter is not working. The presenter is not working.
0: 컴퓨터가 작동이 안 돼요. 그렇죠? The computer 혹은 My computer is not work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작동이 안 되지? 어떻게? 이제 아예 작동을 안 하네요? 라고 한번 상황을 조금 더 악화시켜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컴퓨터가 전혀 작동을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부정문의 이제 전혀 라는 의미가 되면은, 그쵸? 아예 안 된다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부정문 뒤에 at all 넣어주시면은요, 전혀, 아주, 라는 여러분 강조의 의미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부정문 뒤에 at all 넣어서 전혀 안 된다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My computer is not working at all.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정문 뒤에 at all 전혀 아니면 아예 안 된다, 아예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The AC is not working.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으로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지? 왜 그러지? 자꾸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The AC is not work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게 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아예 안 돼서 이제 이거 완전 고장이 났구나, 에어컨 고장 났어요 라고 상황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건 아예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란 의미입니다. 그러면은요, 요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바로 AC is out of order. 요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아예 고장이 난 상태를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대개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이제 써져 있는 공고문에 여러분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The elevator is out of orde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났습니다. 란 의미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엘리베이터에 이제 막 갇힌 거예요. The elevator is not work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니, 지금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여요. 작동을 안 해요. 란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the AC is out of order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e AC is out of order 해서 고장났다 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이 작동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무엇 is not working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안녕하세요.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에 Try Again, 이근철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러 극장에 들어가셨을 때 맨 처음에 광고 보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 없죠? 아니면 맨 마지막 장면만 보고 나오시는 분 없죠? 예.

0: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을 알아야 맨 마지막 결말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듯이요. 똑같이 목적 자체를 나 영어 무조건 잘하는 맨 마지막 순간만 기억할 거야. 이러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과정들이 차곡차곡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체 과정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Okay, so are you ready to enjoy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먼저 계획을 검토한 후에 그 이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논의가 뒤따를 거라고 사실 얼핏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작은요, 한꺼번에 달려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그 일이 지난 일입니까? 아니면은 지금의 일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뭐 한 후에 할 거야. 그러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죠. Something t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그래서 그런 점을 영어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 우리가 뭐뭐 할 거다. We will. 줄여서 will. 그렇죠. Will. Will. 이렇게 말하면 합니다. 그래서 we will. 줄여서 will. 그 다음에 뭐뭐뭐 할 거야. After. 뒤에 동작 쓰셔도 되겠어요. 자, 요 구조가 뭐 after가 하나 더 있어서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 빼면 그냥 할 거야. 그래서 we will. Will. 됐죠? 자, 그렇다면 요거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let's go and give it a try more. Step 1. 함께 해보는 시간이죠. 지금까지 쭉 해오셨듯이 먼저 우리말을 가지고 궁금증을 쭉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진짜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네? 라고 경험하신 다음에 늘려나가시면 되겠죠. 저녁 식사 후에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은 이야기를 할 거야. 뭐뭐 할 거야가 we will. 줄이면 will. 그쵸? 예, 우리가 뭐뭐 할 것이다. 그러면, 이야기를 하다? talk. 그것에 대해서 about it. 그 다음에 저녁은 뭐예요? dinner. 그래서 we'll talk about it after dinner. 어렵지 않죠? 물론 요 자리에 after having dinner처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복잡하니까 저녁을 having, 먹은 after, 후에 이게 복잡하니까 그냥 저녁 후에 저녁 식사 후에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 퇴근 후에 콘서트에 갈 거라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we will go to the concert죠. 정해진 거니까 go to the concert, 그 다음에 퇴근 후니까 after 다음에 work. 보세요. We'll go to the concert after work. 발음은요, go to the concert 하셔도 돼요. 그런데 들리는 대부분의 미국식 발음은 go to the가 go to, go to, go to the concert. go to the concert. after work. R 발음 살리셔야 일이란 뜻이고요. 아, walk. 이렇게 길게 발음하시면 걷다 혹은 산책이란 뜻입니다. 됐죠? So, 됐고요. We'll go to the concert after work. 세 번째는요. 토의 후에 이메일을 보낼 거야. 자, 이메일을 보내다. send란 단어를 쓰셔도 되지만요. 영어의 대부분의 명사는 다 동사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이 어려우면 이메일. 그러면 이메일 me. 나한테 이메일해. 그럼 상대편한테 보낼 거라는 얘기는 we will email you. 간단하죠? 그래서 we'll email you after discussion. 토의 후에. 이렇게 바로 after 다음에 대상만. 그렇죠? 어떤 명사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명사란 말이 부담되시면 그냥 버리세요.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점심 후에 후식을 먹을 거야 라는 얘기니까 점심 식사는 뭐겠어요? lunch겠죠? 그러면 after lunch. 그 다음에 후식을 먹는다? dessert죠. 그러면 we will have dessert. 자, 그래서 after lunch. 동작과 함께 네 번 같이 할 거고요.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보고 읽으시면 처음요. totally you are wasting your time. 시간 낭비하는 거니까 저를 보세요. 남들과 달라지고 싶으시면 다른 방법을 쓰세요. 예, try something different and new. 그렇죠? 예, 만약에 똑같은 방법을 쓰면 남들보다 못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사람은 이미 그곳에 익숙해 있으니까. 자, 첫 번째 거 갑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 후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라고.

Okay, your turn. 이거 하셔야 되는 거죠. 자, the answer goes, we'll talk about it after dinner. 됐죠? 자, 두 번째. 퇴근 후에 콘서트에 갈 거라고 라고 할 때는요. 자, your turn. 그렇죠? 좋습니다. We'll go to the concert after work. 머릿속에서 장면 떠오르시고요. 자, 세 번째 거는요. 토의한 후에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게요. 자, your turn. 좋습니다. We'll email you after discussion. 다시 한번. We'll email you after discussion. 됐고요. 네 번째는요. 점심 식사 후에는 후식을 먹을 수 있겠죠? 자, your turn. 그쵸. 점심 딱, 예, 됐습니다. We'll have dessert after lunch. 하나만 주의하세요. D-E-S-S-E-R-T는 dessert고요. 만약에 여기 S가 없으면, 예, 바로 desert에서 사막이란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어집니다. Step 2. 가볼까요? 계획을 검토한 후에 논의를 할 거야.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죠? 바로 we'll talk about it after. 그렇죠? 그러면 discussion 해도 되고요. After going over the plan. 아, 그 계획을 검토하다. 그래서 after 다음에 ing 쓰이는 거 알아두세요. 먼저니까 first. 자, we'll talk about it after going over the plan. 그렇죠? First. 두 번째 거는요. 숙제 끝난 다음에 콘서트에 갈 거야. 그러면 after 다음에 finishing만 쓰면 됩니다. We'll go to the concert after finishing homework. 아, after 다음에 after homework 써도 되고요. after finishing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다 돼요. 자, 맨 마지막으로 당신 쪽 제안을 토의한 후에 이메일 드릴 겁니다. We'll email you. 간단하죠? 아까 나왔던 거. 그다음에 토의한 후에 after 그렇죠? discussing your offer. 그래서 after discussion 해야 되지만 offer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discussion으로 쓰면 해서 after discussing your offer. 좋습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 여러분 두번더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Try it again.

Let's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먼저 계획을 검토한 후에 논의를 하겠다. 그럼 반응은 뭘까요? 자, 그렇습니다. 뭐 더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 자, the answer goes, 예. We'll talk about it after going over the plan first. 그랬더니, 아니, 뭘 기다려? 당장 시작하자고. 그래서, what are you waiting for? What are you waiting fo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러면은요, if you want to repeat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and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courage.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랜마인셋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정말 재밌고 유익한 내용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자, 오늘의 문장 곧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갈게요. 시작! John married Susan

2 years ago. 되게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Married Susan. 결혼하다란 뜻이잖아요. 동사 marry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 말로 보면 누구와 결혼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누구누구와라는 거 영어로는 전치사 with니까 보통은 marry 그다음에 with someone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게 된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난 영상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아, 오늘은 그 반대구나. 지난번 내용의 반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구나 라고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요. 어우, 저도 헷갈려요. 지난 시간에는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를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를 공부할 건데, 요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동사라는 건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들을 말하는 거고요. 목적어의 의미를 그래서 취하려면 보통 이 동사들 뒤에 전치사가 나와줬었다는 거죠. 타동사는 그냥 처음부터 목적어를 잘 취하는 그런 동사들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그 우리말의 해석은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보편적으로 이 동사를 사용할 때 을을 뭐 이렇게 쓴다 또는 쓰지 않는다 그래서 즉 우리나라 말의 해석이 이렇게 저렇게 된다 그래서 그게 영어에도 언제나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을을 붙여서 이 동사를 항상 쓴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 동사가 꼭 목적어를 취하리란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좀 넣어드리고자 뭐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는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나요? 아주 간단해요. 사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사전을 확인해 보시면 이게 뭐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보통 적혀 있을 거예요. 물론 사전마다 그 자동사, 타동사를 표기하는 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사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서 자, 그러면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에는 무엇이 있는지 예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동사들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첫 번째 동사입니다. address이죠. 선생님 이게 동사라고요? 명사인데요? 주소란 뜻인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동사로도 쓰이고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뜻은 연설하다가 되겠습니다. 연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동사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resemble. 닮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구와 닮다. 자, 포인트는 보세요. 연설하다라는 말도 우리나라 말로 할때 누구? 에게 연설하다. 뒤에 을을이 사용되지 않죠? 누구에게 연설하다. 그러니까 왠지 이 address란 동사 자동사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닮다라는, 우리말 발음이 어려워. 닮다라는 이 resemble도 우리나라 말 보세요. 누구와 닮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치사 뭔가 with 같은 거 써야 되지 않아? 자동사 같아 보인단 말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문장을 드릴 테니까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자,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연설했어요. 이거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실 거예요. The president addressed to the nation. 국민들에게니까 뭔가 to 같은 거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 틀린 표현이에요. 이 친구 address라는 동사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to가 쏙 빠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냥 the president addressed the nation이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왠지 자동사 같다고 실제 영어에서 걔가 자동사일이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예문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뭔가 닮다라는 뜻의 resemble이 사용된 문장이거든요. 자,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와 닮았어요. 보세요. 아버지와 닮았어요. 누구누구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영어 문장으로 만들면 왠지 with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온단 말이죠. She resembles with her father. 아니라는 겁니다. resemble이라는 거. 이거 타동사예요. 그래서 with 같은 전치사가 쓰이면 안 되고 with 없이, 전치사 없이 그냥

She resembles her father 이라고 말해줘야 목적어를 그대로 취해줘야 옳은 문장이라는 거예요. 아 이렇듯 우리나라 말로는 왠지 자동차 같은데 실제 영어에서는 타동사인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거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작 두 문장만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문장 읽어봅니다. 우리는 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라고 시작이 됐으니까 주어 we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논의했답니다. discussed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말에 잠깐 집중을 해볼게요. 뭘 논의한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니까. 왠지 어떤 전치사 about 막 넣어줘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we discussed about 막 이렇게 그죠? 아니라는 겁니다. discuss 우리나라 말로는 자동사처럼 보이지만 영어에선 타동사요. 그래서 그 목적어 곧장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We discussed the situation. 이렇게요. 언제 근데 논의한 거예요? 어제 했으니까 yesterday까지 붙여주면 문장 완성이 됐죠. We discussed the situation yesterday.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되는지와 실제 그 단어가 영어에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참고는 할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 크게 한 소리 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시작. We discussed the situation yesterday. 좋아요.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틀 전에 서울을 떠났어요. 자, 시작해 볼게요. 주어 그들이죠. They로 시작합니다. 떠나다라는 거 동사 leave로 표현하거든요. 여기선 떠났어요니까 과거형 left 써서 they left.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자, 헷갈리는 부분은 이거예요. 지금 제가 예문에 서울을 떠났어요라고 그 을을 붙여서 약간 목적어처럼 적어놔서 그렇지 서울에서 출발했어요. 서울로부터 출발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제가 조금만 꼬았으면요. 많은 분들이 여기 전치사 from을 넣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공감되시죠? 아니에요. 떠나다. 동사 leave.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떠나는지 그냥 목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They left 서울이 맞는 문장입니다. 언제 떠났다는 거예요? 이틀 전에요? Two days ago. 이렇게 문장 완성이 되었네요. 같이 한번 큰 소리 내면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y left 서울 two days ago. 자, 그럼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John married Susan two years ago. 해석을 해보자면 존은 수잔과 2년 전에 결혼을 했다는 건데 요게 이제 오늘의 그 메인 센텐스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실수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누구와 결혼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동사 married 하면은 자연스럽게 전치사 with가 붙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marry 타동사요. 그래서 그냥 John married Susan. 이렇게 문장이 이어져 있다는 거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 함께 공부했죠?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0: Hello guys, I'm so happy to see you. Today is actually the last day of working out our legs. So, well, it's exciting.
1: 네, 우리 오늘 다리 근력 운동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자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영어 표현 먼저 공부하시고 가실게요.
0: How did she take it when you told her you got fired? She was like, yay!
2: Seriously? That's a relief.
0: Yeah, she was happy we get to spend more time together.
1: 네,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0: He was like, she was like, they were like, 점점점.
1: 뭐냐면, 누가 어떤 시기였냐면 또는 아니면 걔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끝을 때 he was like, she was lik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 보실 때 굉장히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일단 대화문

0: Yay, you guys did so well. Our legs are so much stronger now. Next week, we are going to work on our balance. That's going to be fun.
1: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로 다리 근력 향상하는 운동 마지막 날이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균형 감각 개선하는 자세 좀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재밌을 거예요. 우리 영어 표현은 he was like, she was like, 아니면 I'm like, 뭐 he's like 이렇게 써도 되고요. like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어떤 뜻인지 아시니까 잘 활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Years, I haven't got an actual birthday cake for my birthday.
1: But I really like to bake.
2: 그런데 하면서 사실 앞에 하고 뒤에가 이제 but 그러나라는 어떤 반전으로
1: Right?
2: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1: It's not.
2: 여기서는 anyway 이런
1: Just like,
2: 느낌으로
1: yeah, she's going on to the next thing.
2: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한 but이었습니다. But I really like to bake. 저는 베이킹 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1: All right.
2: 베이킹이라는 것은 물론 빵을 만드는 것도 포함되겠고
1: Cake.
2: 케이크 만드는 것도 포함되겠죠. 베이킹이라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1: Making pastries kind of things.
2: 네, 그래서
1: She says, and because of that, a lot of, I think for maybe the last 3 or so years.
2: And because of that, 그 이유 때문에 a lot of 하려다가 무슨 말을 생각했는지는 알수 없고요.
1: Yeah.
2: I think for maybe the last 3 or so years.
1: So years.
2: 잘못 들으면 three or four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three or so라고
1: Three
2: 했는데
1: or so.
2: 의미는 비슷해요.
1: Yeah,
2: 뭐
1: same thing.
2: 3, 4년
1: Around
2: 아니면
1: 3 years.
2: 2, 3년 그래서 그냥 3년 정도 around 3 years.
1: Around 3 years.
2: 정확하진 않죠. 제
1: For sure.
2: 생각에 지난 3년 정도는
1: Then what has happened? She says, I haven't got an actual birthday cake for my birthday.
2: 네. 스스로 베이킹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인지, I haven't got an actual birthday cake, 실제 생일 케이크를 for my birthday, 제 생일에 받은 적은 없었대요. Okay.
1: For the last 3 or so years.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My friends and family like to get me like a tart or like something else, or sometimes I've made my own. And so, yeah, I haven't actually received a birthday cake in a long time. And on my birthday this year, I found myself getting 4 or 3 and a big donut.
1: My friends and family like to get me like a tart or like something else, or sometimes I've made my own.
2: 이 문장을 한번 보니까 바로 앞 문장에서 an actual birthday
1: Cake.
2: cake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 이유가 이제 보이네요. Actual birthday cake는 진짜 생일 케이크처럼 생긴 케이크를
1: Right.
2: 가리키는데 딱 그렇게 생긴 거를 받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my friends and family like to get me like a tart, 타르트 같은 거나 or something else, 다른 거를 주는 걸 좋아하고 or sometimes I've made my own. 직접 그냥 뭐 베이킹을 해서 케이크 같은 것을 직접 만든 적은 있지. 누가 생일 케이크라고 사온 거는 없다는 거죠.
1: Yeah, so nobody bought her a birthday cake and brought it. She's made her own
2: Exactly.
1: or gotten another pastry or something.
2: Yeah, or a cake.
1: Okay,
2: Yeah.
1: right. So she says next. And so, yeah, I haven't actually received a birthday cake in a long time.
2: 그래서 저는 in a long time have not done something in a long
1: Long
2: time
1: time.
2: 하면은 뭐뭐를 안한지 오래되었다. 뭐뭐를 오랫동안 해본 적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receive a birthday cake를 오랫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생일 케이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주 오랫동안.
1: So how about this year? She says. And on my birthday this year, I found myself getting 4 or 3 and a big donut.
2: 그런데 올해 생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I found myself getting
1: Four.
2: four.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보죠. four 그냥 cakes라고 해볼게요.
1: Of course.
2: 그러면 found myself getting이라는 거는 뭐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건 아닌데.
1: Hey, you didn't plan for it. It just kind of happened. Or she
2: 그렇죠.
1: didn't ask, "Can you buy me a cake?" She didn't do anything. It
2: 그렇죠.
1: just happened.
2: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상황의 어떤 전개를 나타낼 때 found myself getting. I found 예를 들어서 이거 나안살 거야. 이거 너무 비싸라고 친구들한테 다 말해놓고,
1: Yeah.
2: at the end of the week, I found myself paying for one.
1: Yeah.
2: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 어쩌다 보니,
1: Yeah.
2: 사고 있더라. 이런 느낌으로 쓰는 말인데, I found myself getting,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됐다. 그래서 for cakes라고 하려다가, or, 아니, 아니다. 하고 고치고 있어요. three, 엄밀히 따지면 케이크는 3개 받았고, and a big donut.
1: Donut.
2: 큰 도넛도 받았대요. Alright.
1: Sounds delicious, but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0: So it was really amazing because at a birthday party, two people brought a whole cake each, and then someone we had eaten one earlier in the day because I didn't think I was going to get one.
1: So it was really amazing because at a birthday party, two people brought a whole cake each.
2: 네, it was really amazing. 정말 대단했어요. Mm-hmm. Because at a birthday party.

0: Last year, I got 3 cakes on my birthday, so this one has a lot to live up to. I got multiple cakes for my birthday, including a homemade ice cream cake. Now that's love.
1: 네, 첫 번째.
0: Matthew says,
1: 작년에, last year, I got 3 cakes on my birthday. 작년에 생일 때 케이크를 3개나 받았어요. So this one, 여기서 말한 this one은
0: this birthday.
1: 이번 생일은 has a lot to live up to. 보통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굉장히 잘했을 때 그 기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기대에 부응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인데 작년, 올해, 그러니까 생일이 돌아오는데 작년만큼 받으려면 어렵겠는데 쉽지 않겠는데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0: And Samaria says
1: I got multiple cakes for my birthday. 생일에 케이크를 여러 개 받았어요. 그런데 including 그런데 뭐도 받았냐면 a homemade ice cream cake. 집에서 직접 만든 홈메이드 아이스크림 케이크까지 받은 거예요. 만들기 어렵잖아요.
0: 그래서 yeah, I'm so hungry.
1: Now that's love. 정말 그거야말로 사랑이다.
0: That's right. They put in so much effort, 네, right?
1: 사랑을 많이 느꼈다는 이야기죠.
0: Yeah, perfect. Well,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But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0: That's right. See you next time.
1: 감사합니다.
0: Bye.

0: Art, she whispered, with menace in her eyes. But I will be your undoing.
1: Oh, I'm not sure what that means, said Darren nervously. Okay, let's find out who's next from Shinoy's contact list.
2: 그래서 왜 원피스를 입었냐? She was in disguise. 변장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좀 이 그 Salama하고 Darren하고 이 대화가 상당히 좀 재밌는데, 자, is this a challenge unto death?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에 대한 도전인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Darren은 그냥 굉장히 아주, 열정이 대단하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 sweetheart는 친구들 애칭이에요. 그래서 보통 엄마가, 애기한테, hello, sweetheart. 이렇게 말하고, 뭐, 할아버지가 뭐 젊은 사람한테, yes, sweetheart.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 솔라마가 이렇게 sweetheart 하니까, I am not your sweetheart. 너무 우리 슬라마는 원래 굉장히 진지해요. 네, 그래서 난 너의 자기가 아니야. 아니면은 뭐 어린애가 아니야. 이렇게 좀 막 화를 내는데 Darren이 okay. 이어서 또 하는 말이 But I will be your undoing. 제가 파멸을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살라마가 무섭게 말을 하니까 여기 그림을 보면은 Darren이 네, 좀 긴장하는 모습이죠. All right. 자, we will finish here. Of course, Salama is here. 자, 게임쇼에서 우리 Shinoy, Salama 또 한 명이 더 남았는데 we will find out next time who is going to join them in their challenge. All right. Join me soon so that we can continue reading about the game show. See you then. Bye.
3: Bali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hurt. It's too cold. Wow, wow, wow, wow, wow.

to go paint. Gimme, gimme, gimme, gimme, gimme. Look!

likes adding color to her face and to her day.

It's time to put the baby to sleep.

0: 해요 일기운코 단풍이 번덕 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 한다 펭수가 알려주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돌림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영어 책을 우리가 한번 펼쳐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어려운데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차근차근 읽어나가 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서 도와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영어에 흠뻑 빠져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한번 책을 펼쳐서 영어 실력을 올려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바로 그 7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책이 그렇게 짧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읽다 보니까 책을 또 이렇게 싹 끝내는 날이 왔네요. 우리 이 자신감, 성취감을 함께 느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비교급을 활용한 비교급 응용 표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풍성한 영어 사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lice opened the box and found a very small cake. The words, eat me, were beautifully marked on the cake in tiny raisins. Well, I'll eat it, Alice said. And if it makes me grow larger, I can reach the key. Alice ate a little bit, holding her hand on the top of her head. She wanted to feel which way it was going. Nothing happened at first.

0: She finished the cake. Then she found herself growing and growing. When she looked down at her feet, they seemed almost out of sight. Her head struck the ceiling. Alice was now more than 9 feet high. She was never going to get into the lovely garden. Alice sat down and began to cry.
1: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바로 그 일곱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책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속에 한번 빠져들어가 볼까요? Alice opened the box and found a very small cake.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lice가 그 작은 문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물약 같은 걸 마셨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40cm도 안 되는 그 문 안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아 맞다 열쇠 열쇠가 없었죠. 열쇠 원래 그 금으로 된 금 열쇠가 있었는데 그게 몸이 클 때는 탁자 위에 두고 아 열고 나서 그 작은 문을 열고 나서 거기에 둔 것 같은데 몸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열쇠를 깜빡 두고 왔습니다. 다시 탁자 위에 올라가려니까 탁자가 너무나 높아 보였죠. 이제 타고 다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지 라고 망연자실하고 있던 찰나에 아 그 탁자 밑에 보니까 작은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lice opened the box. 아 자연스럽네요. 딱 연결이 되죠. Alice는 그 박스를 열었습니다. And found a very small cake. 그리고 나서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냐면 매우 작은 케이크를 발견했습니다. 요만한, 맞죠? 아, 매우 작으니까 요만한 케이크 되겠죠. The words eat me were beautifully marked on the cake in tiny raisins라고 돼 있네요. Raisin이라고 하면은 건포도입니다. 아, 저도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그래서 the words, 낱말들, 어떤 말들이냐면 eat me, 나를 먹어라는 말이 were beautifully, 아주 아름답게 marked,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on the cake, 이 작은 케이크에 아, 한 요 정도는 되나 봐요. 요건 너무 작네요. 네, 한 요 정도 되는 케이크에 케이크 위에 보니까 in tiny raisins, 건포도로 이렇게 eat me가 적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앨리스가 그걸 딱 보고 이거 먹어도 되나? 그런데 앨리스가 사실 그 열쇠가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따로 다른 옵션이 없잖아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에이 몰라 한번 먹어보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Well, I'll eat it, Alice said.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나 먹어보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And if it makes me grow larger, I can reach the key. 그리고 만약에 이게 if it makes me grow larger, 그게 나를 더 크게 만든다면, 내 몸이 더 자라게 만든다면, 더 크게 만든다면, I can reach the key. 이제 그 열쇠를 열쇠에 닿을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reach라는 것은 어디 어디에 닿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은 몸이 작으니까 그 열쇠에 손을 뻗어서 이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만약에 이 케이크를 통해서 몸이 커진다면, 그러면 아, 그 열쇠를 가질 수 있는데 제가 또 문득 드는 생각은 또 몸이 커지면 이 케이크를 먹고 몸이 커지면 어떻게 돼? 그 문을 또 못 지나가잖아요. 그 정원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떡하죠? 이게 아직 앨리스가 거기까진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Alice ate a little bit, holding her hand on the top of her head.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이렇게 잡고서 머리 위에 손을 두고서는 Alice ate a little bit. 그 작은 케이크의 작은 부분을 a little bit 작은 부분을 냠냠냠 먹었습니다. She wanted to feel. 그녀는 느끼고 싶었습니다. Which way it was going. 그녀의 몸이 더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which way it was going 어떻게 되는지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냠냠냠냠냠 케이크를 조금 먹고는 지금 내 몸이 커지나 작아지나 한번 느껴보자 이렇게 가만히 서서 느끼는 것이죠. Nothing happened at first. 처음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서 조금 먹었는데 그러면 커지지 않게 되겠네요. 그 케이크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진짜 아무 케이크 아니었는지 혹은 무언가 마법에 힘이 있는 그런 케이크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조금 더 진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0: Alice opened the box and found a very small cake. The words, eat me, were beautifully marked on the cake in tiny raisins. Well, I'll eat it, Alice said. And if it makes me grow larger, I can reach the

0: key. Alice ate a little bit, holding her hand on the top of her head. She wanted to feel which way it was going. Nothing happened at first.
1: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이 조금 케이크를 먹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다 먹으면 또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She finished the cake. 그녀는 케이크를 다 먹었습니다. Then, 다 먹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She found herself growing and growing. 그녀는 그녀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느끼고 알게 되었냐면 Growing and growing. 이제 점점 더 커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When she looked down at her feet, They seemed almost out of sight 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몸이 점점 더 커집니다. 원래는 25cm만큼 아주 작았는데 이제는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봐라 더 커지네.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when she looked down at her feet 그녀의 발을 보았을 때 그녀의 발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발이 they seemed almost out of sight. sight라는 것은 시야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시야. 이 발이 시야 밖에 거의 시야 밖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몸이 너무 커지니까 마치 빌딩에서 발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발이 조그만하게 보이는 것이죠.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즉 앨리스가 그 물약을 마셨을 때는 몸이 너무 작아져 버렸고 이제 다시 이 작은 케이크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몸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정상 몸 이 몸의 크기로 돌아온 게 아니라 몸이 너무나 커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발을 봐도 발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머리에서 이 눈부터 발이 너무 머니까 잘 안 보이는 것이 되겠죠. 아 어떡하죠? 자 이렇게 몸이 커지면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문으로 못 지나갈 텐데 그 문을 통해서 정원으로 못 갈 텐데 어떡하지? 그 물약이 더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계속 읽어볼까요? Her head struck the ceiling.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struck이라는 것은 strike의 과거형입니다. strike는 이렇게 뭔가 때리다도 되고요. 뭔가 이렇게 치다도 되고요. 혹은 부딪히다도 됩니다. 머리가 이렇게 점점점 커지면서 천장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부딪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부딪혔습니다. 무엇을 때리고 부딪혔냐면 the ceiling. ceiling이라는 것은 천장입니다. 천장에 쿵 하고 몸이 너무너무 커지다 보니까 머리가 천장에 닿게 되겠죠. 그래서 천장에 부딪혔습니다. Alice was now more than 9 feet high. 앨리스는 이제 더 컸습니다. More than이라는 것은 뭐뭐보다 더 큰, 뭐뭐보다 더 큰, 뭐뭐 이상의라는 것이 되겠죠. 9 feet high라는 것은 9, 맞죠? 이 feet이 뭐냐면 바로 feet입니다. feet, 이게 길이의 단위죠. 우리나라에서는 센티미터나 미터법을 쓰는데 영어권 국가에서, 미국에서는 이 feet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키를 나타낼 때 I'm 6 feet tall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foot, 이 feet라는 것은 단수 하나만 있을 때는 foot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foot이라는 것이 30cm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feet부터는 복수형인 feet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1feet는 30cm가 될 것이고 2피트는 60cm가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80cm 키가 180이기 때문에 6 feet tall이 되겠죠.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피트의 단위를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니 앨리스는 얼마나 커졌을까요? 9 feet high. 9 곱하기 맞죠? 30cm이니까 2m 70cm입니다. 2m 70, 270cm, 즉 2m 70이면은 와 진짜 크게 되겠죠. 정말 큽니다. 2m 70 정도, 그 이상만큼이나 커졌다라는 것이 되겠죠. 와, 그 거의 3m입니다. She was never going to get into the lovely garden. 그녀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작은, 한 40cm도 안 되는 그 작은 문으로 3m 가까이 되는 몸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 아름다운 정원 속으로 그녀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Alice sat down and began to cry. 앨리스는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앨리스의 이 걱정도 걱정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 비교급을 알았으면 하는 그런 저의 걱정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fun reading grammar, 비교급을 조금 더 응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단순히 뭐뭐 이상의 뭐뭐보다 더 큰, 뭐뭐보다 더 적은, 뭐뭐보다 더 작은 이렇게 활용하기보다는 이 기본적인 그 비교급도 있지만 그걸 활용하면은 조금 더 맛깔스럽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0: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비교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ice was more than 9 feet high. Alice는 9피트, 그렇죠. 2m 70 높이보다 더 컸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일반적인 비교급의 사용법입니다. More than, 비교급이 있고 그 이후에 보통 우리가 than, 뭐뭐보다. 왜냐하면 비교를 하는 것이니까 뭐뭐보다 더 큰, 뭐뭐보다 더 작은, 이렇게 뭐뭐보다라는 비교를 나타내는 말을 적곤 하죠. 흔히 적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활용법이라면 또 다른 거 몇 개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e looks happier than ever 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풍성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녀는 보인다. 뭐처럼 보이냐면 happier than ever. ever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 그런데 ever이 무슨 뜻이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살아온 세월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보다 조금 더 행복해 보인다. 즉 이게 어떤 의미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보다 조금 더 행복하다라는 것은 지금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즉,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그녀는 지금 가장 행복하다라고 해도 되지만 그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보다 조금 더 행복하다. 즉, 지금 가장 행복해 보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응용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온 겁니다. 중학교 때 내신 시험에 단골 손님이죠. It's a lot colder today. 아, 어제도 추웠고 그제도 추웠어요. 그런데 오늘이 훨씬 더 춥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춥긴 추운데 비교를 하긴 했죠. 그런데 이 비교급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a lot이라는 것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급 강조, 제가 예전에도 다뤘지만 또 복습할 겸 추후에 나오면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급 강조하는 표현, a lot을 비교급 앞에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He's no better than a lia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교급 앞에 no를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He is no better than a liar. 그는 만약에 no가 없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보다 더 낫다. 거짓말쟁이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 no better than 이라고 하면은 거짓말쟁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he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he라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쟁이보다 못하거나 거짓말쟁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급에다가 no를 붙이면 아 뭐뭐이다. 뒤에 이제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겠죠. 뭔가 강조하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응용 표현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도 놓칠 수 없겠죠?
1: She finished the cake. Then she found herself growing and growing. When she looked down at her feet, they seemed almost out of sight. Her head struck the ceiling. Alice was now more than 9 feet high. She was never going to get into the lovely garden. Alice sat down and began to cry.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Raisin. Raisin. The words eat me were beautifully marked on the cake in tiny raisins. Reach. Reach. Well, I'll eat it, Alice said. And if it makes me grow larger, I can reach the key. Sight. Sight. When she looked down at her feet, they seemed almost out of sight. Ceiling. Ceiling. The lamp is hanging from the ceiling. Strike. Strike. Her head struck the ceiling.
0: 자,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어휘는 바로 foot과 feet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foot이라고 하면 발입니다. 발 하나, 단수입니다. 발 하나, 단수가 있으면 food이라고

하고 우리 모두 다 일반적으로는 발을 두 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feet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foot이라는 것이 30cm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길이의 단위예요. 30cm가 하나가 있으면 foot이라고 하고 나머지 그 이상은 30cm가 두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feet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도 되고 길이의 단위도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예문으로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She washed her feet. 그녀는 그녀의 30cm가 두개 되는 것을 씻었다? 아니겠죠. 그녀는 그녀의 발을 씻었겠죠. 그래서 발의 복수형이 바로 feet이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다음 The tree is 20 feet tall 이라고 하면 그 나무는 20 피트 높이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피트 길이의 단위다. 그러면 20 피트라고 하면은 곱셈을 해보면 바로 600cm, 6미터가 되겠죠. 아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문맥에 맞게 우리 친구들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말하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진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Friday.
0: 아, 한 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여행 영어 떠나봐야죠.
1: 너무 좋은데요. 차 타고 갈 거예요.
0: Oh, yes. 네. 자, 내 여행 가방은? 농구공이 아니야. Part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 타고 가는 거 아니라 비행기 탈 겁니다.
1: 그러네, 비행기네요.
0: That's right.
1: 농구공이 아니하면 뭐 드리블 쪽으로 갔나 보죠.
0: 그렇죠.
1: 튕겼나 보죠.
0: 튕겼습니다.
1: 네.
0: 자, 지난 시간에 Part 1에서
1: 예.
0: 이거 뭐냐, 내 수트케이스가
1: 맞아요.
0: 바퀴가 미싱하고 뭐 다 뭐 broken 돼 있는 상황이다.
1: 와, 진짜 많이 망가졌었어요.
0: That's right.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 좀 파보려고 합니다.
1: 아, 제발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말이죠.
0: 그러니까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1: 산
0: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1: 네.
0: 왠지 그게 여행 가방이어도 이게 너무나 뭔가 이렇게 데미지가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1: 사실 여행 가방도 은근히 고가 라인이에요.
0: 아, 그렇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데미지 상당할 거예요.
0: 속상하죠.
1: 네, 맞습니다.
0: 네, 두 번째 미션은요. 아, 그러면 좋겠네요. 뭔가 그러면 상대방이 그런 오퍼를 한 것 같아요.
1: 그쵸?
0: 뭔가 뭐 이렇게 보상이 될 수 있다. Something like that. 자, 다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오.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2: 완전 새 여행 가방이랑 기분이 상하네요.
3: Are you okay, ma'am?
2: No, okay.
3: No, oh.
2: Yeah,
3: sorry.
2: I'm not okay.
3: Okay.
2: Yeah. 응? You understand? This is my new bag.
3: New?
2: Yeah, new. So I am angry.
3: Oh, okay, okay.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